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go over the New York Times from Monday and Tuesday's shows. 네,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잠시 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Tove Lo. This is To Die For.

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ies, and this is from Monday. 인공지능이 광고계와 마케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듣겠습니다.
2: Advertisers are good at getting human attention. Can they stand out to AI?
1: 광고주들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건 잘하지만 과연 AI의 눈에도 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광고계는 전통적으로 소비자인 일반 대중의 시선을 끄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는데요. AI 시대가 된 지금은 이 AI의 눈길부터 사로잡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뉴욕타임스 기사는 얼마 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칸 라이언스 국제 광고제 취재 기사로 작성된 겁니다. 올해 이 행사의 가장 큰 흐름이 바로 이 소비자인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AI 에이전트에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 라는 그 명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 For a quarter century, the economic engine of the digital world relied on a predictable transaction. Users searched, links appeared, and traffic flowed. That foundational contract was declared effectively dead this week at the Cannes Lions Film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in France.

0: as the global advertising elite gathered aboard super yachts and inside beachfront villas, the conversation shifted from how to win human attention to a much more urgent existential question. How do you influence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1: 지난 25년 동안 디지털 세계의 경제 동력은 예측 가능한 거래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즉 사용자가 검색하면 링크가 나타나고 그 링크를 눌러 트래픽이 유입되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주 프랑스에서 열린 칸 라이언스 국제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에서 이런 기본적인 합의는 사실상 종말을 맞이한 것으로 선언됐습니다. 전 세계 광고계 엘리트들이 슈퍼요트와 해변가 빌라에 모여든 가운데 올해의 대화의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를 떠나 훨씬 더 시급하고 존재론적인 질문인 AI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바뀐 것입니다.
0: Yes.
1: Oh, wow. That's
0: so
1: a big
0: AI,
1: shift.
0: Yeah. So we're talking about here AI is affecting the marketing industry here, advertising as well, it seems like.
1: Mm, definitely.
0: Yeah.
1: When we talk about traffic flowing online, what are we talking about?
0: Yeah, much like the automobile traffic, vehicle traffic we see on the streets, traffic, any sort of data, information, messages that passes through online communication systems, we call it simply traffic or internet traffic, right?
1: 온라인 상의 트래픽이라는 것은 뭐 소통량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그 링크가 나타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고 가는 이런 정보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트래픽이라고 할 수 있죠.
0: Yeah, from a marketing perspective, back with brick and mortar stores, you would look for foot traffic.
1: Yeah.
0: But you can figuratively say that with websites as well, right? How much foot traffic do you get on your website?
1: Exactly. And when you're trying to buy tickets for a popular concert, for example, there's so much traffic that normally the tickets get sold out within seconds, or the website gets shut down for a few seconds as well.
0: Yeah, I don't know if you saw in the news recently, but people are using illegal means to hoard tickets for concerts and sporting events by going by using these complicated programs, apparently. And there was a big police bust.
1: You shouldn't do that.
0: You should not, no.
1: No.
0: And they resell the tickets, but
1: 그래.
0: In any case, they're trying to block traffic in that case, right?
1: 그렇죠. 온라인상의 트래픽이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라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But of course, now we're talking about not human interaction online, but AI.
0: Yeah.
1: That's more important.
0: Yeah.
1: So people are asking an existential question.
0: Yeah, because the future of the advertising industry is at risk. You see the word exist in there, E-X-I-S-T, meaning that just their existence is in danger. Mm. Oftentimes we say climate change i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because it could wipe us out in the worst case scenario.
1: 네, 어떤 존재론적인 거, existential이라고 합니다. exist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서 이제 존재에 관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더 끌 수 있을까 요거를 마케터들이 좀 더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AI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보다 더 이제 어떤 이 마케팅 존재론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The concern carries major financial and systemic implications far beyond Madison Avenue. Fortune 500 corporations facing sudden commercial invisibility as chatbot answers bypass multi-billion dollar digital marketing funnels. Publishers and creators watching AI models starve them of referral traffic, and political strategists being left blind about their donors. These are tectonic shifts, said Shiv Singh, a former chief marketing officer and marketing leader for brands including Pepsi, Expedia, and LendingTree, who runs the industry organization AI Trailblazers. The way discoverability is changing is like an earthquake nobody expected.
1: 이런 우려는 비단 광고계를 훨씬 넘어서는 중대한 재정적, 체계적 파장을 수반하는데요. 이는 말하자면은 챗봇의 답변이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우회해버리면서 갑작스러운 상업적 투명화에 직면한 포춘 500대 기업들, 또 AI 모델로 인해서 유입 트래픽이 급감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언론사와 창작자들 및 콘텐츠 제작자들, 그리고 기부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된 정치 전략가들이 그런 예들입니다. 펩시, 익스피디아, 랜딩트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 및 마케팅 리더를 역임하고 현재는 업계 단체인 AI 트레일블레이저를 이끌고 있는 시브 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각변동과 같은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검색 노출 방식이 변화하는 모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진과도 같습니다. Right, so these changes have many implications.
0: Yeah, so in this case, implication means the consequence or the result of something, because AI is changing how we think about advertising.
1: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그 변화로 인한 그 많은 결과들, 파생되는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im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변화가 가지고 있는 implication이 it goes far beyond Madison Avenue. Madison Avenue라고 하면 광고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0: Right. Madison Avenue is a street actually in
1: Yeah.
0: New York, right? It's a euphemism, much like Wall Street is a euphemism for the financial industry.
1: Exactly.
0: Yeah.
1: What about AI models starving publishers and creators of referral traffic?
0: Yeah, so imagine if you starve someone or something of something, you're depriving them of something that they need to survive or to function. Literally, for people, if you starve someone, that means you're not giving them food or nutrients or water. But if you starve, in this case, what are they talking about here? Referral traffic of these websites, then they're going to be left hanging.
1: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들 AI를 이용해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는 요 웹사이트 트래픽만 보고는 일반 고객들이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관심 갖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굶주리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푸드, 그 인터넷 트래픽 이런 거를 광고주들이 알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starve, 굶주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0: Yeah.
1: AI models are starving creators or publishers of referral traffic.
0: Yeah, it's a creative way of saying something that you're not giving someone something, right? For
1: Yeah.
0: example, a government could starve schools of funding, for example,
1: Yeah.
0: right?
1: 이런 형태입니다. Starve A of B. A에게 B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the government is starving schools of funding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학교에게 어떤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 정말 이제 원래 의미 굶주리다 이거는 starve someone of food 이렇게 말하면 누구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되겠죠. What about tectonic changes or tectonic shifts in this case?
0: Yeah, because here in this case, they compared it to like an earthquake, because an earthquake happens when tectonic plates shift and they move. So something tectonic means literally relating to the surface of the earth. But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big, major changes in the industry.
1: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뭐 구조상의라는 뜻이고 뒤에 나온 shift가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과도 같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지각 변동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0: Google now serves up AI-generated summaries before search results, and many consumers are getting their information directly from chatbots. But compared with traditional search, the way large language models source and summarize content is far less predictable or consistent. That has some marketers feeling less in control and more worried about how the models explain, ignore, or incorrectly characterize them.
1: 구글은 이제 검색 결과 맨 처음에 AI가 생성한 요약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챗봇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고 있죠. 하지만 기존 검색 방식과 비교했을 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콘텐츠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방식은 훨씬 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마케터들은

0: 들은 상황을 예전보다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이런 모델들이 자신들, 즉그 제품이나 기업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혹은 무시하고 또는 잘못 묘사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Because the marketers, they can't go into our AI chatbot screens
1: I hope
0: and
1: not.
0: see what we are looking at, looking for. So they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I guess, not as much as before. Google now serves up AI-generated summaries.
1: Yeah, so to serve up something, broadly speaking, it means it's offering something, right? But literally, like a restaurant will serve up pasta dishes, for example, in that case. But I think in this case, well, not I think, but definitely here, it means it's providing or delivering some sort of AI-generated summary or search result.
0: Serve up something, 뭔가를 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요즘에 이제 구글 뭐 검색하면은 위에 요약이 AI generated summary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밑에 이러이러한 검색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알려주죠. 그런 식으로 AI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개인 AI 챗봇한테 먼저 검색을 하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마케터들은 예전보다 이제 사람들의 검색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올해 칸 라이언스 국제 광고제에서 전 세계 광고계 마케터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게 된 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AI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인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다들 AI에 물어보거나 AI 검색을 하다 보니 마케팅도 우리가 아니라 이제 AI한테 노출이 잘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AI에 잘못 노출되거나 혹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마케터들의 우려가 크다는 게 아까 들어본 내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오픈 AI 같은 회사는 아예 자신들 플랫폼에서 직접 광고를 구매하라는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직접 구매 외에도 마케팅 분야에서 고려해볼 해결책들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Another approach is to try to show up in AI content organically. What can brands do to make sure ChatGPT and Claude, Anthropic's chatbot, tell users good things about them, or to show up in lists of recommendations? Brands have experimented with making the information easier for AI agents to read, including by adding more details about products and FAQs to their websites. Established tech brands and startups alike are creating other solutions. At Cannes, Google showcased the ads in its AI summaries of search results, and Adobe, which paid $1.9 billion this year to buy the search engine optimization company Semrush, promoted a product powered by its technology for making brands more visible to AI models. At a Semrush villa, Con attendees could see a visibility report on how a brand appeared to the models, how they compared with rivals, and strategies for noticing and addressing content gaps.
0: 또 다른 접근 방식은 AI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이는 즉 챗GPT나 앤트로픽의 챗봇인 클로드가 사용자에게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려면 브랜드는 뭘 해야 할까? 혹은 이들이 선정하는 추천 목록에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브랜드들은 자사 웹사이트에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FAQ의 내용을 더 추가하는 등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유명 기술 브랜드와 스타트업 공이 그 외에 다른 해결책들도 모색 중인데, 이번에 칸에서 구글은 검색 결과에 AI 요약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또 올해 검색 엔진 최적화 기업 샘러쉬를 19억 달러에 인수한 아도비도 자사 제품을 홍보했는데, 이는 AI 모델들의 브랜드가 더잘 노출되도록 한 자사 기술을 활용한 것이죠. 칸의 샘러쉬 측이 마련한 공간에서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일명 가시성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AI 모델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또 경쟁사와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정보 내용에서 부족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아내 이것을 해결, 또 보완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담아냈습니다. Alright. When we say we try to do things organically, how are we doing it?
1: Yeah, so think about organic food, right? It means there's no synthetic chemicals in there, so it means it's very natural. So if something happens organically, it's happening very naturally, very spontaneously. A good example would be like Gangnam Style became popular on the internet sort of naturally or organically, right? There was no any social media push. It was just by word of mouth.
0: 그렇죠. 전혀 인위적인 게 들어가지 않은 마치 유기농과 같은 그런 상태일 때 organically 뭐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rying to show up in AI content organically라고 해서 좀 자연스럽게 AI 콘텐츠에 노출되도록 마케터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What about optimization? Search engine optimization,
1: This is a marketing term, right? SEO. So it just shows how often or how to make sure that the address, or the product or whatever you have is optimized so when people search it, it pops up first.
0: Search engine optimization.
1: Yeah.
0: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흥미로운 방향성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AI와 인간 소비자를 공략할 방법을 둘 다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brands have concluded they need two versions of some content. One for the machines, one for the humans, said Anda Ganska, a co-founder and the CEO of Notch, a content marketing startup. The idea came after Notch noticed some sites that were optimizing for AI readability were hurting their appeal to humans.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more LLMs change us as humans and the more work they do for us, the more we're going to want a different experience than agent-first content, she said, referring to large language models. We're looking for an experience that's multimodal and visual and relevant and personalized.
0: 콘텐츠 마케팅 스타트업인 Notch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안다 간스카는 말하기를 일부 브랜드들은 특정 콘텐츠에 대해 기계용과 인간용 두 가지 버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AI 가독성을 최적화한 일부 사이트들이 오히려 인간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이 회사가 발견한 후 떠올린 건데요. 안다 간스카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LLM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대신해 수행하는 업무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AI 에이전트 우선 콘텐츠와는 다른 경험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중 양식적이고 시각적이며 관련성이 높고 그러면서도 개인화된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Let me talk about hurting someone's a company's appeal.
1: Yeah.
0: What does that mean?
1: Yeah, it means it's affecting it negatively. It's harming it, not literally injuring someone, but if you hurt someone, that means you're causing some sort of harm or difficulty.
0: Yeah. Something can hurt your reputation, for example.
1: Yeah, absolutely.
0: 아프게 하다가 아니라요, 손상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좀 실추한다든지 이럴 때 that can hurt your reput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multimodal.
1: Yeah, so multi, you see that word in there, means many. And when we're talking about AI, there are many modes. So we use this in the case of AI, other fields as well. But for example, the new AI model might be multimodal because it can understand text, it can understand images, audio. So in various modes or methods of communication.
0: Exactly. So multi가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의 Modal은 이제 모드, 뭐 양식,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서요. 여러 양식을 갖는다, 여러 방식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multimodal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였었냐면은 우리는 다중 양식 목적이다. We are looking for an experience that is multimodal. 그래서 양식적인 우리가 양식적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양식적인 그런 경험을 찾고 있다.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on to Tuesday's news coverage. 고양이들의 그루밍에 관한 새로운 사실 하나 다시 듣겠습니다.
1: Your cat is being nice. Think again.
0: 여러분의 고양이가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런 제목입니다. 고양이들은 털을 아주 열심히 핥죠. 그루밍에 정말 진심인데 스스로도 그루밍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한테도 이제 그루밍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사이가 좋구나. 서로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사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1: Mutual grooming, called allo-grooming, is widespread in the animal kingdom and found in primates, birds, horses, and even insects. The grooming is typically focused on parts of the body that are difficult for an animal to reach on its own, like its back and neck, making the behavior an act of kindness that supports social bonding and wins friends. Like primates that pick lice from each other's backs, cats that lick each other have also been considered an indicator of social bonding. So far, mutual grooming in cats has been categorized as affiliative or friendly cat behavior, said Noema Gajos-Mekova, a cat behavioral scientist at Ghent University and an author of the new study. Or so we thought.
0: Allo-grooming이라고 불리는 상호 그루밍은 동물계에서 널리 퍼져 있고 영장류, 조류, 말, 심지어 곤충에게서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그루밍 행위는 대개 등이나 목처럼 동물이 스스로 닿기 어려운 신체 부위에 집중되는데요.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는 친절한 행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또 서로의 등에서 이를 잡아주는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핥아주는 고양이들의 행동 역시 사회적 유대감의 지표로 여겨져 왔는데요. 겐트대학교의 고양이 행동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저자인 크메초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의 상호 그루밍은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고양이 행동으로 분류되어 왔어요. 적어도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Alright, so let's start off with mutual grooming is widespread. 서로 그루밍 해주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데요. 어디에서? In the animal kingdom.
1: Yes, the animal kingdom may sound like a section of a theme park, but it is in fact what we refer to when we're talking about all the animals. If you've seen The Lion King, it's a very good visual example of the animal kingdom. At the very start of the film, the lions are introducing their new cub, Simba, to the world, and all the animals, literally all the animals, all the birds come to say hello. So when we talk about the animal kingdom, we're talking about all the animals.
0: 맞아요. 동물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n the animal kingdom, 서로 상호 그루밍 해주는 것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해석이 쭉 나오면서 아, 너무 사이가 좋구나 등등등등. Also, we thought.
1: Yes. And when we use also we thought at the end of an idea, the end of a sentence, it means that what we thought was perhaps not right, was wrong in some way. So we use it to introduce a contradiction. We use it to introduce a new piece of information that's going to change the way we look at the first statement.
0: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 It's a friendly behavior, affiliative behavior. You know, they're helping each other out. Also, we thought. 사실은 아니라는 게 지금 암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실제로 어떻다는 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 Morgan Van Bell, another cat behavioral scientist at Ghent University and the study's lead author, was observing her own cats, Fabio and Giovanni, interacting over a favorite napping spot in the sun and noticed something. I saw these weird grooming patterns in my own cats where I thought, this is not super friendly at all, she said. Sometimes one cat would lay on the blanket near the window and the other cat would come up and start licking it, but in an annoying way. The interaction would induce the licked cat to get up and forfeit the sunny spot, she said.
0: 겐트 대학교의 또 다른 고양이 행동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벨은 자신의 고양이인 파비오와 조반니가 햇볕이 잘 드는 좋아하는 낮잠 자리를 두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던 중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아니, 내 고양이들에게서 이건 전혀 친근한 행동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그루밍 패턴을 목격했어요. 가끔은 한 마리가 먼저 창가 근처 담요 위에 누워 있는데 다른 고양이가 다가와서 갑자기 약간 성가시게 짜증나게 핥기 시작하면 원래 창가에 있었던 고양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라 어쩌면은 비켜, 저리 가 하는 표시일 수도 있겠군요.
1: Yeah, it's a way of getting what you want.
0: Okay, let's have a look at inducing something.
1: Yes, if we induce something or we induce someone to do something, we're getting them to do it in some ways. Yeah. Persuading often. In this case, it feels less like persuasion and more like a little bit of bullying.
0: 뭐 하도록 하다, 유도하다. Induce A to do B. Induce the cat to get up. 원래 창가에 앉아 있었던 고양이를 일어나게끔 유도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나중에 왔던 고양이가 이렇게 핥으면서 그루밍을 했더니 원래 요 굉장히 좋아하는 요 창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The licked cat. 그러니까 그 핥침을 당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고양이가 일어나서 갔거든요. She forfeited, or she or he, forfeited the sunny spot.
1: Yes, meaning they gave it up. Here, forfeit can mean to give up something, or it can mean to lose something. For example, at the end of today's show, I will forfeit my spot to Karen. Because Karen will be here tomorrow. Yeah, I'm saying, okay, yeah. I give it up. It's your turn and so on. And Karen, in her turn, will forfeit her seat. But if you're a cheater, for example, you might forfeit your award or your certificate because you cheated. So it's either to give away or to lose something.
0: 네, 원래 어떤 자격 같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너무나 좋은 햇살 따뜻한 그 자리를 내줬다라는 뜻이죠. 포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Forfeit 스펠링이 좀 특이합니다.
1: F-O-R-F-E-I-T.
0: 네, forfeit. 자, 연구팀은 고양이들의 이런 상호작용이 보편적인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두 마리 이상의 고양이가 있는 5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그루밍 해주는 행동이 모든 상황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루밍, 즉 고양이들이 서로 같은 자세로 서로에게 친밀한 느낌으로 해주는 그루밍이었고요. 그럼 반면 두 번째 경우는 달랐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other side of the cat licking coin revealed something more in line with bullying. A subset of the video showed that licking often preceded conflict. These interactions were defined by differing body postures, where one cat might stand and lick the other sitting cat. The aggressive licks were followed by signs of stress in the licked cat, including staring, yowling, rotating the ears, licking the lips, or swiping at the other cat. The results were inconsistent with the prior conception of cat allo-grooming. Based on our findings, allo-grooming is associated with at least two contexts, not only social bonding, but also social tension. Kumikova said.
0: 고양이 핥기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은 괴롭힘에 더 가까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부 영상에서는 이 핥는 행동이 종종 갈등에 앞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신체 자세로 특징 지어졌는데 서 있는 상태의 한 마리 고양이가 앉아 있는 다른 고양이를 핥는 경우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핥기 행동이 나온 이후 핥친 고양이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울부짖고 귀를 돌리고 입술을 핥고 또 상대 고양이를 핥히는 등의 스트레스 징후를

0: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고양이의 상호 그루밍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크메초바 연구원은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호 그루밍에는 사회적인 유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긴장까지도 포함한 적어도 두 가지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kay, so there's two sides to licking or grooming. One is the friendly one. So sometimes cats do that because they really, you know, are being friendly.
1: Yeah, they want to clean each other up.
0: Sometimes that is true. But the other time that cats will do this is more in line with bullying.
1: Yeah, meaning it's more similar to bullying, or it matches bullying, or it seems to be in the same field as bullying, or the same form as bullying.
0: 그러니까 또 다른 이 그루밍의 형태가 바로 괴롭힘에 더 가까웠다. 뭐뭐에 더 가깝다. It's in line with something. In line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과 결이 맞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그런 좀 괴롭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루밍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So the aggressive licks, 이런 좀 공격적으로 그루밍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You would end up with staring, yowling, rotating the ears, licking the lips. 그다음에 이거요. Swiping at the other cat.
1: Yes, and if you swipe, we're not talking about moving left or right with your finger on your phone. We're talking about hitting. In this case, a swipe is a quick hit on the horizontal axis, so swinging from right to left or left to right. And you'll see cats when they do get aggressive or when they're playing, they will often swipe with their paws.
0: 우리 핸드폰을 늘 스와이핑 하죠?
1: 네.
0: 화면 넘길 때, 쇼츠 볼 때도 그렇고. 자, 근데 고양이의 스와이핑은 그런 스마트폰이랑은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짜증난 고양이가 손으로 치려고 하는 행동. 이렇게 실제 치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후려치려고 하는 요 행동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1: Yeah, and if you're watching on the Boyne Radio, Sue's not doing it right.
0: 아, 그래요?
1: 'Cause it's
0: 어떻게
1: a
0: 해야 되죠?
1: horizontal swipe. It's on the horizontal axis.
0: 이렇게 해야 돼요?
1: This is not a swipe. Going from up to down is not a
0: 이거는
1: swipe.
0: 강아지가
1: That's a
0: 헤엄치는 건가?
1: paw.
0: Al겠습니다.
1: A swipe. No, but seriously, but
0: Okay.
1: we're swiping, we think of from left to right or right to left.
0: Got it. 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의적인 그루밍이라고 볼수 없겠죠. 그만해! 하는 이런 제스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그루밍 행위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친밀함과 친절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은 때로는 그 반대인 괴롭힘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를 통해 들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관찰된 이 그루밍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행동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unwanted licks might be an easy way to jab at another cat without getting into a fight. While a full scuffle could result in injury, a precisely placed irritating lick might be a safer way to tell your furry friend to get lost. I am always excited to see empirical work that increases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dynamics of cats, said Ashley Elzerman, a veterinary behaviorist who was not involved with the study. Especially in multi-cat households where subtle chronic tension can be hard for owners to identify.
0: 연구진이 내놓은 가설은 원치 않는 핥기 행동이 진짜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다른 고양이를 자극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본격적인 몸싸움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짜증나게 이렇게 핥기를 제대로 시도하면 다른 고양이 친구에게 저리 좀 가! 라고 알리는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수의학 행동학자 엘저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의 사회적 역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를 볼때 항상 흥미롭다. 특히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사는 다묘 가정에서는 이들 사이의 미묘하고 만성적인 긴장감을 주인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Okay. So, what's a scuffle?
1: A scuffle is a very quick and usually not so violent fight. For instance, when I was at school, there would always be scuffles in the playground. Boys will be boys, and they would maybe push each other around a bit. It wouldn't turn into a proper fight, and it would only last a short time.
0: Mm-hmm.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긴 한데 엄청 큰 싸움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이제 말싸움 이상의 약간의 몸싸움, 뭐 실랑이.
1: Like when you go to a restaurant and you see groups of old friends trying to pay for lunch and stop the other people, there can be a scuffle in front of the server.
0: It's on me. Oh, it's my treat.
1: No, put that card away. Don't grab my card.
0: Put your card. 아니 저 내가 낼게 이러면서 서로 이제 손을 잡으면서 카드 빨리 지갑에 넣어놔 하지 마. 그럴
1: That's
0: 때도
1: a scuffle.
0: 약간의 이제 터치는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스커플. Yeah. 이거는 좀 좋은 스커플 같은데.
1: It's a friendly scuffle.
0: 그렇죠. 예, 자기가 각자 돈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몸싸움을 시도하게 되면은 크게 다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명하네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조금 짜증나게 핥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아이고 알았어, 내가 비켜줄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Yeah, it's like when people pretend to go to the toilet and pay in advance. Solution to the scuffle.
0: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암묵적으로 Hey, get lost 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You saying that to me?
0: Well, no, the cat.
1: Okay, because if you were saying that to me, that'd be very rude.
0: Okay, what does it mean?
1: If you tell someone to get lost, it means go away. Means literally go and lose yourself somewhere so that people can't find you or you can't find your way home.
0: 네, 이 get lost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잘못 말하면 꺼져! 이런 뜻이 되고요.
1: Sure.
0: 근데 좀 friendly하게 get lost. 그러면은 좀 비켜줄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물론 비키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저리 가줘라. 이런 뜻은 변함이 없어요.
1: Yeah, so here it's not a literal go away. When we use it with friends, it's saying, oh, stop saying that or stop talking about that.
0: Get lost.
1: Yeah, we're not actually saying leave.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근데 고양이들도 서로 좀 비켜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What about empirical?
1: Empirical is a very important word when we talk about zoology, biology, science in general. It means facts. It means proof. It means evidence. It means things we have witnessed, things we have observed, we have seen ourselves.
0: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나 그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empirical evidence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요. Empirical work.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고양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양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있는 연구니까 그렇게 empirical한, 경험에 의거한 연구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새로운 관찰 결과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 offers a new dynamic for veterinarians and cat owners to try to better grasp cats' behaviors and to pinpoint potential signs of frustration in their households. Future research might also help pet adoption centers and pet owners seeking more than one cat to better match their feline cohabitants. Whether cats will go along with it is another story.
0: 자, 이 연구는 수의사와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고양이가 느끼는 좌절감의 잠재적인 징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루어질 연구 또한 반려동물 입양센터 그리고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키우고자 하는 주인들이 앞으로 함께 살 고양이들을 더 잘 매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걸 고양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고양이들을 관찰, observing 하면서 오, 요 고양이들끼리는 그래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아, 얘네들은 서로 좀 짜증내하네. 이러면서 매칭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양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Alright, so it's another story.
1: Yeah, when we use it's another story after a sentence, we're saying Well, actually, it could not be the case.
0: Mm-hmm.
1: So we say one fact, but then we say whether that actually happens is another story, or whether that person will do it is another story, meaning it could be the opposite.
0: 그럼 별개의 문제다. 이거를 영어로 It's another story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앞에 컨텍스트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뭐 Pet owners can do this, adoption centers can do that, blah, blah, blah, blah, blah. But whether the cat will go along with it, 이 모든 상황에 고양이가 따라줄지는 that's another story.
1: Yeah.
0: 그건 별개의 문제죠.
1: Well, Paul will give a hint for the quiz in the second hour, but whether Sue will understand that hint is another story.
0: Exactly. 이런 거죠. Paul can make as many jokes as he likes, but whether Sue will understand it is another story.
1: Yes.
0: 참 씁쓸합니다. 자,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의 조크를 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1: 마음이
0: 좀
1: 다쳤어요.
0: 마음을
1: 마음이
0: 좀
1: 아프다.
0: 마음이 아파요. 어쩌지?
1: Don't lick me. No licking soon.
0: Okay. Because
1: we're not cats.
0: Because we're not cats. Yeah. Okay, got it. 네, 고양이의 비밀 아닌 비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As we were talking about cats after the show, I mean, Paul was saying how it's lovely when cats purr. And I couldn't think of the natural way to say to purr in Korean at the time. And of course, in the dictionary, if you look it up, to purr, P-U-R-R, then you'll find 갸르릉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was actually looking for the term 골골송, which is the natural way of saying, you know, the sound that cats make. And I even tried to make that sound on air. I remember I failed miserably because I'm not very good at imitating the sounds of animals. And I do love animals, though. And I want to say to everyone out there who has a cat or a dog or any animal, you're so blessed and so lucky. And, you know, maybe we humans, we try to interpret animals in our own way, and we think, oh, the cat must be happy if they're doing that, or they must be sad if they're doing that, but let's just let them be. That was the lesson I learned from this week's news coverage. All right, well, that does it for the show today. That was our review show, as we do every weekend. We're going to wrap things up now with a song. Our final song today is by Gwen Stefani, and it's The Sweet Escape featuring Akon. I hope you have that moment to maybe get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And it has been a very busy week, but this whole weekend is a longer weekend than usual. So I hope you enjoy that. All right, have a blessed one. I'll see you in 22 hours.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비에스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7월 18일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태어난 그는 음악가 집안에서 자라며 첼로와 작곡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로마, 베네치아, 베를린을 거치며 이름 알렸는데요. 1720년 런던으로 건너간 그는 헨델과 함께 왕립음악 아카데미를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시 영국의 치열한 정당 싸움이 휘말리며 운명적인 라이벌 관계가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명성은 점차 헨델에게 기울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보넌치니는 다른 사람의 곡을 자신의 곡인 것처럼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런던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빛나는 재능과 화려한 성공, 그리고 쓸쓸한 퇴장까지. 오늘은 한 시대 런던 음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름, 조반니 바티스타 보넌치니의 음악으로 문을 엽니다. 보넌치니 오페라 그리셀다 중 베를라 글로리아다 도라 아르비, 사랑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테너 루차노 파바로티 노래와 리처드 보닝이 지시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EBS FM 존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보논치니 오페라 그리셀다종 베를라 글로리아 다더라 아르비 사랑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테너 루차노 파브로티 노래와 리처드 보닝이 지시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카르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단조입니다. 그가 남긴 6개의 플루트 협주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인데요. 17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 베를린 궁정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작곡됐습니다. 이 곡에서 플루트는 맑고 투명한 음색은 물론 애틋한 울림과 날카로운 표현력까지 들려주는데요. 카르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 특유의 섬세하고 감정적인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해볼까요? 카르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단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움포코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디 몰토 콜라트 휜텔러의 플루트와 톤 쿠프만이 지시하는 암스테르담 바르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D단조 전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콜라토 인텔러의 플루트와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코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상스의 마지막 교향곡 3번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교향곡으로 불리는 이 작품은 런던 필하모닉 협회의 위촉으로 51살의 생상스가 1886년에 완성했고 그해 런던에서 생상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됐습니다. 보통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품은 두 개의 큰 악장 안에 네 악장의 흐름을 담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이 악장은 날렵한 스케르초로 시작해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아다지오를 거쳐 오르간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찬란한 피날레로 마칩니다. 생상스 교향곡 3번 시단조 작품으로 78 오르간 중 2악장을 제임스 오도넬의 오르간과 제프리 사이먼이 지시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생상스 교향곡 3번 시단조 작품으로 78 오르간종 2악장을 제임스 오도넬의 오르간과 제프리 사이먼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말로 교향곡 8번 천인 교향곡 중 신비 합창 소프라노 타마라 윌슨, 구스타프 두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LA 마스터 코랄, 미국 국립 어린이 합창단 연주입니다.

말로 교향곡 8번 천인 교향곡 중 신비의 합창. 소프라노 타마라 윌슨, 구스타브 두다메리 지시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LA 마스터 코랄, 미국 국립 어린이 합창단 연주였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필립 글래스의 글래스 웍스 오프닝, 비킹콜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0: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EBS FM 정기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헨델의 오페라 세멜레 중 Where You Walk, 당신이 걷는 곳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와 헨크 루빙이 지시하는 콘서트 에바우 채무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제우스가 세멜레에게 들려준 아리아입니다. 인간인 세멜레는 자신과 제우스 사이의 차이를 느끼며 점점 불안해하고 신의 세계를 갈망하는데요. 제우스는 그런 세멜레를 달래듯 노래합니다. 당신이 걷는 곳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당신이 앉는 곳마다 나무들이 그늘을 드릴 것이며 당신이 거니는 곳마다 꽃들이 피어날 거라고요. 사랑하는 이에게 깊은 애정을 담아 노래하는 위로의 곡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입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세 악장 중 1악장이 작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곡은 차분한 관현악 서주로 시작합니다. 곧이어 바이올린이 두 개의 주제를 노래하듯 펼쳐 보이고 관현악과 어우러지며 음악의 스케일을 점점 키워갑니다. 1악장에서 독주자는 화려한 관현악에 맞서 섬세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만큼 긴 호흡과 고난도의 기교가 요구됩니다.

는 악장입니다. 차이콥스키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통해 펼쳐낸 뜨거운 열정과 서정을 함께 느껴보시죠.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으로 35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크리스티앙 페러스의 바이올린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중 1악장을 크리스티앙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카푸스틴의 8개 연주회용 연습곡입니다. 제목에는 연습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기교를 익히기 위한 곡이라기보다는 무대에서 화려하게 연주하기 위해 쓴 작품인데요. 재즈 특유의 화성과 복합적인 리듬, 단계문과 엇박자가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클래식의 정교함과 재즈의 자유로운 감각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은 카푸스틴을 두고 우리 모두 이만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쓰는 몇 안 되는 작곡가라고 말하게 됐는데요. 어렵기만 한 현대음악이 아니라 듣는 즐거움까지 갖춘 작품이란 뜻이겠죠. 카푸스틴의 8개 연주회용 연습곡 작품으로 40을 손여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카푸스티니 8개 연주회용 연습곡 작품으로 40,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드보르자크 보헤미아의 숲에서 작품으로 68중 고요한 숲, 요요마이 첼로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레온. 저녁을 먹으러 나가던 중 팔찌를 만들어주는 가게를 발견했다. 도윤이와 모니카 할머니, 그리고 새롭게 마주치게 될 길 위의 인연들에게 건넬 7개의 팔찌를 만들었다. 순례길을 걷다 보면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한국에서 가져온 약과는 떨어진 지 오래라 다른 적당한 것이 필요했는데 안성맞춤이다. 황주하 작가의 책 그 길 위에 모든 것들 고마워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작곡으로 변진섭이 부른 아빠가 딸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해바람나무에서 펴낸 황주하 작가의 책 그 길 위의 모든 것들 고마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을 보내고 1301일간 그 애도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쓰셨습니다. 묶어내셨고요. 그 중에서 1055일자 레온에서의 그 순례길 일정을 담은 그 부분 깔아드렸어요. 3년 전에 북카페에서 문장카펫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추천사도 더 엮으면서 이렇게 묶으시면서 이 황주하 작가님이 책을 펴내며 페이지에다가 이 문구를 적어두셨더라고요. 변진섭의 아빠가 딸에게 라는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이 책 내용을 들려주신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는 그 인사, 이 북카페와의 추억까지 그 또 새로 책을 엮으실 때 그 앞에 그 초반에다가 너무나 귀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두셔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날 그 3년 전에 이 문장 카펫을 소개했을 때 이 문장 카펫 내용과 그리고 또 이 첫 곡 이어지는 그 변진섭의 아빠가 딸에게 들으시면서 많이 우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 울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완전히 변진섭의

아빠가 딸에게와 이 어떤 추억은 이 황주하 작가님과 북카페만의 아주 견고한 추억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그 아빠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리움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렸었고 이 순례길 두 차례에 걸친 이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이 나오고 그 끝에 아버지의 그 옷가지를 또 이제 그 목적, 최종 목적지에다 딱 이렇게 걸어두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길 걸으면서 만났던 수많은 다른 인연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 여행자의 마음을 담은 부분, 일부러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길 위에 인연들에게 건넬 7개의 팔찌를 팔찌 만드는 가게에서 발견하고 만들어서 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건네야지 하면서 이렇게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요 팔찌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또 며칠 후에 일정을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마음처럼 우리 카페인 분들도 길 위에서 꼭이 여행길이 순례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물 준비하는 마음, 작고 부담 없는 그러나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북카페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주말에 더위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오늘도 엄청 덥다는 소문을 듣고 일단 저도 북카페로 왔는데 오는 길은 아직 오전이어서 그렇게 덥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후 되면 또 모릅니다. 박연경님이 결국 마침내 가을이 올 거고 겨울이 올 거고 피할 수 없으니 즐겨야죠. 그 즐김의 중심에 북카페가 있다는 의미 좋은 것?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의미 좋은 것? 네. 북카페가 그런 공간입니다. 너무너무 지쳤는데 사막 한복판에, 저집문 열었나? 싶었는데 열었어요. 바로 그 집이 북카페였으면 좋겠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정말 무더운 힘든 주말이었죠.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실 듯. 그래도 힘내서 물도 좀잘 챙겨 드시면서 하루하루 지내보기로요. 오늘도 귀 쫑긋 북카페와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 덥지만 이동하고 있다. 하루하루 가을을 향해서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잘 버티면서 현명한 방식으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1817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의 암구호 빨리요, 빨리 현기증 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얘기해 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에 앞서 살짝 먼저 예고 드리면,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예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혹시나 02-1호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듣고 있다. 는 사실 매일매일 듣고 있는 거잘 얘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제방도 있고요. 오늘의 이 암호는 이 문장 카펫에서 살짝 힌트가 나가긴 했습니다. 문장 카펫에서 물론 이것의 실제 색깔은 요 숫자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한국 문화권에서는 7가지 색깔의 이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샵1045 유료 문자로도 되고요. 반디앱으로 무료로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라고 하는 건 여러 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다 품어 안겠다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큰 의미의 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그렇게 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무지개가 여름어일 수밖에 없어요. 무지개가 뭐 겨울에도 있을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이 확률적으로 여름이 무지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나기처럼 소나기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무지개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여름에 많죠. 무지개에 얽힌 추억들도 많죠. 선생님들 무지개 떠올리시면서 오늘 출석 암호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펭수아브의 Unweaving the Rainbow Forever 그리고 줄리 크루즈의 폴링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암호는 출석 암호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입력해 주시죠. 샵 1045 유료 문자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반디 앱은 무료로 언제든 사연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9일차 개근 도전입니다. 출석 어떠세요, 카페인님들? 지금까지 우리 아차상도 준비되어 있긴 한데 한번 빠진 경우 모두 이번 주 목요일까지 12번의 개근을 다 완료하시면 그러면 또책 선물 드릴 예정이고요. 몇 분이나 이 12번의 개근 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게 또 새로운 도전 의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진짜 언젠가는 이러다가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추석 이벤트를 한 학기 정도 도전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북카페 뭐봄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딱 시작할 때한 학기 내내 출석 암호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몇 분이나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당장은 아니고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수박 사러 나가고 싶은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위험해서 냉털하려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아주 급한 게 아니면 또 수박 무겁잖아요. 사서 들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 이런 거다 생각하면 약간 해가 좀 살짝 한풀 꺾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냉털 하다 보면 또 묵힌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알뜰살뜰 새로운 발견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백진주님, 무지개가 퐁이라는 은유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비 오는 것은 싫지만 갑자기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사르륵 풀려버려요. 아직

양심이 남아있나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동심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동심 담당 어떤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남아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면 건강하게, 나이랑 상관없이 계속 발현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지개는 기본적으로 항상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이게 바로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주변을 잘 보면 정말 이렇게 두 개의 그 겹쌍 무지개가 보이는 때가 많은데 그때 또그 포옹의 감정이 더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무지개가 뜨면 주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아, 6656 쓰시는 이석진님. 무지개 포옹. 아, 갑자기 무지개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지개, 그 크게 원을 그리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그 반원 아닌가요? 할 수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 몸짓 자체가 어쨌거나 원을 크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보면 어떤 그 궤적 자체가 우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 직접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잽싸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으로 찍어두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좀 마음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아, 8671 쓰시는 카페이님, 딸이 서울에 사는데 집에 와서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늘의 암호도 이렇게 입력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사랑하는 북카페 들으시는 이 시간 너무 포근해 보입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이님 김영희님, 하필 지금 에어컨 가스가 없어서 기사님을 기다리면서 방송을 들어요. 기사님 어서 어서 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괴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에어컨을 저는 안 틀고 삽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에어컨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의도랑 상관없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고장 나서 어떤 그 작동을 갑자기 하지 않은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예기치 않은 더위라고 하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기사님이 빨리 오셔서 영희님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도를요. 아, 그리고 6203 쓰시는 카페이님, 60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이주를 준비 중이시래요. 그런 요즘 제 마음에 무지개가 걸려 있는 듯해요. 어디 가든 북카페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를 함께 달고 그러면 이주하시는 거네요. 북카페도 큰 이동을 6203 쓰시는 카페님 덕분에 할수 있는 거네요. 이 강릉에서의 하루하루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강릉 소식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사연으로요.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7월 17일이 있죠?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법의 이유로 정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감정과 욕망에 뒤엉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때로는 타인을 향한 뾰족한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 선을 넘기도 하며 나의 애틋한 진심이 오해를 받아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이 뜨겁고 무질서한 삶의 한가운데서 갈등이 폭발할 때 그것을 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역설적으로 가장 차갑고 건조한 법의 문장들입니다. 법전을 펼쳐보면 사람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화려한 수식어나 문학적인 비유는 철저히 배제된 채 단호한 명제들만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죠. 누군가의 절박하고 눈물겨운 사연도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감정이 거세된 건조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법이 인간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엔 지나치게 비정하고 딱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문장이 그토록 차갑고 단단해야만 하는 데에는 아주 투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만약 법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온도를 달리하거나 눈앞에 안타까운 사연에 흔들려 매번 유연하게 잣대를 바꾼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의 논리에 법의 테두리가 휩쓸리거나 얄팍한 동정심에 기대어 공정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법의 언어가 철저하게 건조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힘의 논리나 끌어오르는 감정의 폭력 대신 오직 합의된 규칙과 투명한 이성만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성숙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법전에 쓰인 한 줄의 무심한 조항은 하루아침에 뚝딱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 차가운 문장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며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시대와 부딪혀온 수많은 사람들의 묵묵한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텍스트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인 셈입니다. 때로는 융통성 없이 팍팍해 보일지라도 그 차가운 약속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더위 속에서 법전에 새겨진 그 건조한 문장들을 떠올리며 그 이면에 담긴 치열한 온기를 가만히 가늠해 보는 건 어떨까요?

0: see the world.
1: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명대사를 정말 많이 남긴 법정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에서 원슈타인이 부른 기울이면 띄워드렸습니다. 이 법의 언어가 왜 그렇게 무심하고 차가운가

질문 던져보신 적 있다면 오늘 이 일카통에서 답을 찾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때로는 그 답답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피도 눈물도 없네 싶을 정도로 팍팍해 보이는 그 규칙들, 그런 것들이 사실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의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8355 쓰시는 카페이님. 전국 더위 1등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경산이 전국 더위 1등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피서 갈 북카페가 있어서 더위도 잘 견뎌낼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짜 길로 이렇게 길 위로 나서도 덥잖아요.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더우니까 그냥 너무 더울 때는 그냥 지금 계신 곳에서 북카페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최고의 피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경님, 오늘 암호가 무지개잖아요. 어렸을 때 무지개의 시작점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에서 그 가까이 서본 기억이 있어요. 뿌연 파스텔 톤의 풍경이었는데 아름다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늘 품는 그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명현 박사님이었던가 천문학자였던가 다른 분이었나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떠오르는 게 이명현 박사님인데 아주 어릴 때 그 무지개의 끝을 찾아서 친구 한 명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온종일 뛰어갔던 얘기를 북카페에 오셔서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들으면서, 와, 진짜 엄청 개구쟁이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호기심이 또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게 지금 항상 그 동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아마 민경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712 쓰시는 카페이님. 어제부터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7월 23일쯤에나 열흘 후에나 기사님이 오실 거라고 합니다. 하필 이 더운 여름 하루 몇 번씩 샤워하는데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났다니. 그쵸. 지금 너무 더우니까 가전기기들도 지치고 있는 거예요. 나 휴가 갈래?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빈 열흘간 어떻게 하죠? 손빨래 해야죠. 그쵸. 손빨래하고 진짜 급한 거면 뭐 구독형 서비스 이런 거라도 좀 찾거나 세탁소 뭐 여러 가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고쳐지면 좋겠네요. 세탁기. 없어야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긴 합니다. 그쵸. 얼마나 귀한 것이었었나. 아, 그러나 그 소중함을 이런 방식으로 알고 싶진 않죠. 9718 쓰시는 카페이님. 2024년 9월 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에 만난 무지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왜 무지개는 운전 중일 때 나타날까요? 각 잡고 사진 찍어보고 싶지만 매번 차 안에서 급히 찍기만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무지개를 보게 되면 사실 찍으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왜 항상 9718님이 운전할 때만 무지개가 나오는가. 이게 참 얄궂은 타이밍인데, 그냥 무지개랑 함께 드라이브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진으로 담아두진 못하지만 같이 달릴 수는 있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더 산뜻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암호 덕에 무지개가 관련 사연이나 사진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4963 쓰시는 카페이님. 7, 9년생 부산 남자들 5명이 울릉도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배 안에서 북카페를 듣는 중이에요. 사연 소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 7, 9년생 부산 남자들 5명. 이렇게만 들어도 지금 함께 울릉도 여행 갔다 또 돌아오시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졌을까가 느껴집니다. 배 안에서도 북카페 지금 이렇게 잘 접속이 되고 있는 거군요. 와, 곳곳에서 북카페 들으시는 카페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 7, 9년생 부산 남자분들 5분. 네, 이 여름 7월 13일 월요일에 북카페에 사연 보내주신 걸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박민경님. 제 동생 박준용의 생일이 어제였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북카페 애청자잖아요. 박준용님. 동생과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엄마. 얼마 전 출첵한다는 사연을 올리셨는데 북카페에.

온 가족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동생 낳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동생도 생일 축하 축하 이렇게 하셨습니다. 와, 준영님 생일이었군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민경님이 이렇게 또 준영님과 어머니 안부까지 함께 묶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누나의 마음도 참 따스합니다. 이한철이 부른 편의점의 시에스타 듣고 이제 소설북클럽으로 넘어갈게요.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우리 책 선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 먼저 제목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네. 얘기해 주시죠.
2: 네, 미시마 유키오의 미스터리 단편선이고요. 제목은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
0: 네. 이 책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이 책 선물 받고 싶으시면 오늘은 아름다움으로 할까요?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 말머리 달고 책 받으실 주소 포함하셔서 실명 성함과 함께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에 수록된 작품 복수로 이야기 나눕니다.
2: 네.
0: 네.
2: 복수.
0: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2: 엄청 무섭죠?
0: 네. 제목이? 복수.
2: 제목은 많이 무서운데 네. 그래도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또 엄청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는 아니니까 네, 재밌게
1: 무섭던데요?
2: 들어주시면

0: 진짜요?
1: 너무 무섭던데.
0: 아니, 오싹한 정도죠.
1: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싹 정도는 아니지만.
2: 전 너무 네. 재밌었어요.
0: 아예 재밌죠.
2: 네, 재밌어서 이거는 뭐 무섭진 않았다.
1: 약간 스탠다드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2: 맞아요.
1: 그 복수담의 약간
0: 클래식이다.
1: 그, 그러니까 이게 기본 골자인 것 같고 여기에서 다른 식으로 변주가 많이 되는 것 같고.
0: 그렇죠. 그 하지만 모두가 알지만 이렇게 쓰긴 어렵다는 거.
2: 맞아요.
0: 그게 너무 큰 비극이죠, 사실은.
2: 아니 저는 이 복수에 쓰인 이 원래도 그렇지만 이 미시마 유키오의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0: 아 좋아하시나요?
2: 미시마 유키오 뭐 제일 유명한 금각사 같은 거 같은 거 뭐 그런
1: 그 정도?
2: 거
1: 네.
2: 그 정도 이제 네. 그 학창 시절에 많이 읽고 했었는데 막 저의 최애 작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또 손을 굳이 긋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너무 솔직한 것 같아.
0: 아, 그러니까요.
2: 근데 아무튼 미시마 유키오의 복수를 다시 읽으면서 네. 아, 이 문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최고의 설득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새삼스레 다시 했습니다. 왜 뻔한 구조의 얘기인데도 문장이 이게 좀 그쵸. 아름다우면 아름답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름다우면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처럼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설득력을 발휘한다고 해야 될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 작가의 문장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탐미적이라는 수사를 네. 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실제로도 그 작품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던 그 특유의 미학적인 수사들 그리고 그 작가 본인이 가졌던 이 세계를 향한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관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단편 복수 한 편을 이야기할 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미시마 유키오의 작가적 이력 안에서 복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아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 궁금합니다.
0: 저도 이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라는 미스터리 단편선은 최근에 만난 거라서
2: 네.
0: 좀 어느 정도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을 읽었거나 혹은 읽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해도 좀 흐름을 일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미시마 유키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래도 가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2: 네.
0: 금각사보다 훨씬 이전에 쓰였는데 미시마 유키오는 25년 출생이란 말이죠. 1925년 네. 그리고 1970년에 사망을 했는데 가면의 고백은 1949년 작품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미시마 유키오를 일본 문단의 총화로 올려놓은 작품.
2: 네.
0: 그러니까 이 가면의 고백 읽으면 약간 다자이 오사무의 추억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시절의 다자이 오사무를 약간 오마주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한 어린 시절이 등장해요.
2: 네.
0: 그 가면의 고백의 주인공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자신이 느끼는 약간의 그 성적 정체성.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자신만이 감각하고 있는 이 기묘한 열등감과
2: 네.
0: 성적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이 내면의 어둠이 성장 과정에서 자리 잡았고 그 과정에서 성장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정상인인 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가면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백적인 문체를 활용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숨겨진 비의 같은 거 그런 우울감 같은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56년에 발표된 것이 금각사인데 금각사는 실제로 그 일본의 1950년에 발생했던 그 금각사 화재
2: 네.
0: 실제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 그 안에서도 주인공이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추함에 사로잡혀 있는
2: 네.
0: 인물인데 정말 한순간에 그 금각사라고 하는 절대적 아름다움에 경도돼서 이것을 갖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로 방화를 선택하는
2: 그쵸.
0: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금각이라고 하는 절대적 아름다움이 그 주인공 미조구치의 어떤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에 휘말려서 끝끝내 방화까지 저지르는 인물이란 말이죠.
2: 네.
0: 그러니까 현실의 추함, 어떤 관념적인 아름다움 그 사이에서 아주 이 치명적인 줄타기를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 어떤 아름다움과 파멸의 긴장관계를 두 편의 장편소설을 통해

0: 서술을 해놨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 49년 가면의 고백, 그리고 56년의 금각사, 그 사이에 복수가 54년도 발표 작품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각사로 향해 나가기 직전에 이런 복수와 같은 단편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인간 존재의 어떤 내면에 숨겨진 지나친 불안,
1: 네.
0: 강박, 그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단편 소설을 통해서 언급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표제가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잖아요.
1: 네.
0: 보통 이 표제 그대로의 단편 제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좀쭉 읽어 나가면서 어느 작품에서 이 표제를 발췌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1: 그쵸.
0: 좀 읽어보게 되는데, 이런 제목은 없었어요. 이런 글귀도 없었고. 그러니까 좀더 유추를 해보면 이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세계,
1: 그러네요.
0: 이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구가 얼마나 인간 존재를 파멸에 이르게끔 할수 있는가.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학적으로 명징하게 추출해낸 제목이 아니었나라는 짐작까지 해보게 되는 거죠.
1: 오수미님이 오늘 이벤트 말머리 뭐라고 하셨죠? 하셨는데, 공포 안 좋아하는데 탐미란 말에 확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지금 승숙 작가님 그 얘기해 주신 게, 이 탐미가 어떻게 공포로 이어지는가를 이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의 말머리는 아름다움입니다. 제목이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고요. 우리 거기 수록된 아주 짧은 단편이에요. 복수로 오늘 얘기 나눕니다. 아, 9447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아름다움이 우째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문장력이 아름다운 미시마 유키오 작가님 작품 오늘 처음 접합니다. 귀 쫑긋하고 들어볼게요. 장영은입니다. 네. 뭔가 리포터처럼 말씀하신 것 같네요.
1: 장영은입니다. 장영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2: 뉴스.
1: 카페인님들 계속 그 리포터처럼,
2: 그렇죠.
1: 특파원처럼.
2: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것만 봐도 재밌고. 뭔가 근데 미시마 유키오는 그 아름다움이 제목처럼 살다 간것
0: 아,
2: 같아요.
0: 맞아요.
2: 이게
1: 아, 그 생의 끝도 참
0: 그렇죠.
2: 아름답다는
0: 처절했죠.
2: 게 어떻게 보면 나다운 게 아름다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1: 네.
2: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미시마 유키오는 가장 나다울 때, 그때 파멸 당했고, 그때 생을 마감했고,
0: 스스로
2: 네네.
0: 그죠.
2: 그런 엄청 진짜 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1: 그렇죠.
2: 모습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책 자체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미시마 유키오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지난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느끼는 수상함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작품 자체가 엄청 무섭다기보다는
1: 맞아요.
2: 그런 삶을 살다
1: 작가의
2: 간
1: 삶.
2: 사람이 쓴 작품이니까 더
1: 네.
2: 뭔가 수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0: 맞아요. 정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시마 유키오는 정말 극우
1: 네.
0: 군국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그런 의견들도 많죠. 우리가 뭐 친일파의 소설을 왜 읽어야 해? 이런 극우주의자의 소설을 우리가 왜 아름답다고 평하면서 그의 문장에 심취하면서 왜 읽어야 돼? 이런
1: 네.
0: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작가의 생애도
1: 네.
0: 시대의 모순을 담지하고 있다고 봐요.
1: 그럴 수 있죠.
0: 그 작가의 생애를 옳다 그르다로 가를 수 없는 그 작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
1: 맞아요.
0: 안에서 미시마 유키오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정말 끝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1: 네.
0: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작가인데, 그의 생애가 고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모순을 담지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세계를 바라보고 또
1: 네.
0: 해석하고 인지했는가를 우리가 또 한편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1: 그렇죠.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문학을 우리가 향유하는 태도랑도 그렇죠. 되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문학은 이건 오고 이건 X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무수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보게 하는 것이 문학의 효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가의 생애랑 작가의 작품 사이를 독자가 고민하면서 계속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보지 않는 것 또한 문학을 그렇죠. 읽는 행위랑 좀 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시마 유키오도

0: 이제 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고 네. 오늘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말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이 살면서 듣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단어라고 그렇죠. 오늘은 그 복수의 이야기에 기대어 시원해져 볼게요.
1: 맞아요. 내가 복수하고 싶지도 않고 당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0: 그래요. 둘 다 싫죠. 무섭죠.
2: 근데 막 축구 같은 거 좋아하시면 복수전 엄청 많이 하거든요.
0: 그 느낌은 또 좀 달.
1: 그건 또 임팩트가
2: 야구도
1: 있네요.
2: 엄청
0: 또 승수 작가님 갑자기 갑자기 복수에 대해서 이글이글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2: 네, 이글 수도 복수해야 될 네. 팀들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0: 네. 그러니까 그런, 귀여운 복수다 그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복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너무 즐겨요. 여기 등장하는 복수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 입으로 네. 건너가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마 유키오 워낙 이제 많이 언급되는 작가이기도 네. 해서 아마 어떤 작품을 읽어보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생각들을 좀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9718 쓰시는 카페이님은 제목 자체가 이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 이게 뭔가 역설적이네요.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인다니. 죽음의 미학, 공포의 미학. 아름다운 것이 사람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서 읽고 싶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거는 좋은 거.
2: 그렇죠,
0: 생은 좋은 거.
2: 거.
0: 이렇게만 연결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미시마 유키오의 이 소설이 말해줍니다. 영화 말레피센트 OST의 라나델리의 곡 Once Upon a Dream 들으면서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소설 본격적으로 열어볼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요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소설 복수입니다. 아름다움이 사람을 죽일 때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 책 우리 카페인 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말머리를 아름다움으로 하셔서 책 받으실 주소 포함하시고 이름 적으셔서 샵 10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준용아 반말 축하도 간다. 잘 보내 오늘. 네. 이렇게 지금 아까 반말 축하 신청을 잊었다고 그 누나분이 얘기하셔서 지금 얼른 눈에 보여서 네, 냅다 갔습니다. 그냥.
1: 그러니까 이게 묵혀두면 안 돼요. 네. 보이자마자 처리를 해야지.
0: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또 그 반말 축하라는 말이 없으면
1: 그렇죠.
0: 마치 AI처럼 네. 네. 이분 원하실 것 같은데 싶어도 또 무작정 반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1: 그래서 그렇죠.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0: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데 또 이제 깜빡했어요. 그것도 꼭 해주시면 이제 또 바로 준용아 이렇게 갑니다. 네. 이나라님이 미시마 유키오 작품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마지막 선택을 들으면서 시대착오적 극우주의자라는 편견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년 시절 그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는지 소설로 만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2: 그렇죠. 미시마 유키오 워낙 뭐 자위대 활동도 오래 했고 네. 누가 봐도 괴짜 같은 기괴한 좀 이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호감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선뜻.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작가가 지니고 있었던 어떤 문학관, 네. 가치관, 세계관과 다 결합돼서 어떤 생을 살았는지는 한 번쯤 좀 일별해보고 그쵸. 또 우리 현재를 좀 반추해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복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네. 첫 문장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활기찬 피서지 한 편에 묘하게 어두운 분위기의 집이 눈에 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곤돈의 집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곤도가라고 불리는 이 곤돈의 집은 문단 속이 평소에 굉장히 철저한 집이고 뒷문에 자물쇠도 달려 있었는데 너무 반짝반짝 누가 봐도 새 거라서 네. 조금도 녹슬지가 않았대요. 근데 200평쯤 되는 뜰에 잔디가 깔려 있고 목조 별장 같은 양옥집이었는데

0: 너무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고요해 보이는 네. 그런 정갈한 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수욕장 옆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수욕장에 가려면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수욕장 다들 가보셨겠지만 오갈 때 뭔가 해수욕을 마치고 그 집 앞을 지나간다면 모래가 뭐 후두두두 떨어질 거고요.
1: 그렇죠.
0: 물도 떨어질 거고 누구라도 큰 비치 타워를 두르고 그 앞을 막 지나가야 했겠죠. 그리고 발에는 막 샌들을 신고 네. 그런 가족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닐 텐데 그러니까 그 곤돈의 집의 그 양옥집 앞은 그냥 다 모래바닥인 거예요. 다 모래바닥이고 막 아이가 튜브 메고 가다가 어이쿠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집인 거죠. 근데 누구라도 그 집 자체를 신경 쓰면서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막 그 손질이 덜 된 어떤 울타리에 틈을 막 엿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문단속에 신경을 써? 자물쇠 왜 이렇게 반짝반짝 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건드려보고 뭐 이러는 집은 또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담도 조금 높이가 낮은 걸 보면 뭐 안에 무언가 훔쳐갈 것이 정말 많은 부유한 집이라서 무언가를 막 다 결계를 쳐놓은 듯이 막고 있는 집도 아닌 것 같은 네. 그런데 이상하게 으슥하고 스산해 보이는 집이 곤돈의 집이었다는 거죠.
2: 그러니까 자리를 잘못 잡았네요. 이 가족들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0: 그렇죠.
2: 네, 이런데 정말 산속에 지으셔야 됐을
0: 맞아요.
2: 것 같은데
0: 네.
2: 왜 이렇게 오픈된 곳에 집을 지어가지고.
0: 그렇죠.
1: 절묘한 위치인데요. 네. 이야기적으로는.
0: 맞아요. 뭔가 스산해 보이고 자물쇠도 막 채워져 네. 있고 하지만 옆에는 막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막 낄낄대고 가족 단위로 너무 화목하고 우에 있는 그런 즐거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약간 좀 균형감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이 곤돈의 집이 풍기고 있는 이상한 비밀스러움, 은밀함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초기 묘사였던 것 같아요. 이 곤돈의 집 앞에 명패 두 개가 걸려 있대요. 하나는 곤도 돌아오.
1: 네.
0: 그 아래 또 다른 작은 명패가 있었는데 마사키 나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집의 주인은 당연히 곤도 돌아오고요. 마사키 나스는 고모래요. 아버지의 여동생.
1: 네.
0: 돌아오는 지금 34살이고요. 아내 리스코와 살고 있는데 자녀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돌아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좀 아껴가면서 생활하고 있대요. 돌아오는 당연히 이제 도쿄에 직장이 있어서 지금 도쿄랑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돌아오의 고모와 그 고모의 딸까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곤돈의 집은 다섯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가 도쿄에 직장을 잡고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남자의 존재가 없는 거죠.
1: 네.
0: 돌아오의 아내와 돌아오의 어머니 그리고 돌아오의 고모 그 고모의 딸 이렇게 네 명만 이 집에 있는 셈이고요. 돌아오의 일정은 뭐 너무 규칙적이어가지고
1: 네.
0: 출퇴근이 반복적이기도 하고 해서 돌아오가 매일 같은 시각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서야 이 다섯 명이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 네, 좀 규칙적이겠네요. 그렇죠?
0: 맞아요. 저녁 식사하는 풍경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세를 아끼려고 좀 식탁 위에 전등을 아주 어둡게 밝혀놨기 네. 때문에 좀 식탁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막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주 어두운 식탁 전등만을 하나를 켜놓고 이 생선구이 놓고 아주 단촐한 식사를 시작하거든요. 식탁에서 활발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돌아오의 부인밖에 없었대요. 아내.
1: 네.
0: 그래서 이 농어 어머님이 어부한테 직접 사셨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돌아오의 아내만 하고 돌아오도 과묵하고 또 돌아오의 어머니는 그냥 그냥 꽤 싸게 샀다. 이 정도로 거들기만 하고
1: 네.
0: 고모나 고모의 딸도 그냥 묵묵히 밥만 먹는 거예요.

0: 왜냐면 고모와 고모의 딸은 약간 군식구, 객식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고모도 지금 남편을 잃고 딸 하나 갖고 혼자 된 상황이고 생활이 궁핍해져서 좀 집을 판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다가 그 돈을 다 까먹으니까 이제 머물 데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가 고모 우리 같이 사시죠라고 해가지고 방한칸을 내주고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좀 뭐랄까요? 객식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비는 좀 보태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방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고모 걱정하지 말고 우리 돌아오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신 오빠가 남긴 유산으로 같이 먹고 삽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오의 엄마도 고모를 향한 이 약간의 객적은 눈빛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모도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니까 식사 시간만 되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거예요.
2: 더 숨막히는 느낌.
1: 그렇죠. 말을 더 하기도 좀
0: 네,
1: 그렇고.
0: 맞아요.
2: 여러모로 불편함이
1: 그쵸. 네.
2: 맴도네요.
0: 그쵸.
1: 그 생선은 내가 샀어야 했는데. 네.
0: 그쵸. 그리고 고모의 딸도 직장이 있거든요, 지금.
2: 네.
0: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마다 월급을 받을 텐데 생활비를 내놓기는커녕 약간의 그 소비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피스 사는 거에 너무 이제 한몰이 돼 있어가지고
2: 한물이 돼
0: 네,
2: 있어서.
0: 신경이 이제 딱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생활비를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모와 그 고모의 딸은 군식구를 넘어서 지금 돌아오의 어머니 눈에는 너무 눈엣가시 같은 그런
2: 네.
0: 거죠.
2: 그러니까 염치 없다 이런
0: 아,
2: 느낌인
0: 그러니까
2: 거예요.
0: 그런 것 같아요.
2: 그런 상태로 지금 이들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0: 네.
2: 이 집에 그 초반에 묘사 나올 때 뒤틀에 해바라기 시들어 있고
0: 맞아요.
2: 막 경첩은 망가져 있고 아 이렇게 문화에서 철저히 하는
0: 그렇죠.
2: 집인데
0: 근데
2: 망가져.
0: 자물쇠만 반딱반딱해.
2: 맞아요. 그런데 이제
0: 네.
2: 바닷바람이 불면 그냥 그 기묘한 소리가 나고 이런 묘사가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이제 식사 때그 말하는 사람도 오직 한 명뿐이고 이러면 얼마나 숨막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째서 이런 것인지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카르마폴리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미시마 유키오의 복수입니다. 지금 이 곤도가의 저녁 식사 풍경도 얘기해 주셨고 어째서 이런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좀 고독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도 좀 살짝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이 가족 구성원 5명이 그다지 막 너무 친밀하거나 정서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상은 잘 못 받겠어요. 읽다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치 이 가족들이 예민한 물새 가족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치 침묵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무슨 소리지? 쥐야. 아, 쥐었군. 쥐었어. 라고 하면서 네. 급격하게 이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좀 무엇이 도달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 네. 어떤 방식인지 약간 기묘한 긴장감이 계속 이들의 식사 시간에 계속 흐르는 거죠. 가족끼리 저녁에 뭐 퇴근하고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거야.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일상적인 상황인데 무언가 돌발적이고 무언가 예측 불허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기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 주변의 정황을 의식하고 있고 네. 왜 이렇게까지 침묵을 못 견뎌하는 것인지 좀 의아하게 바라보게 돼요.
0: 그러네요. 진짜
2: 죄 지은 사람 느낌이 확 나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0: 거의 네. 이게 이들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편한 것처럼
2: 그렇죠. 기생충처럼
1: 그러네요.
0: 뭔가 기생충
1: 우리가 기생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집을 불법 점유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네. 되는데 불법 점유는 아니었고요. 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 그 아내인 리스코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젓가락을 팍 놓더니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어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네. 아까 바닷가에 낮에 혼자 수영하러 갔다가 옆집 사람들이 비치 파라솔을 펼쳐놔가지고 또 호의를 베풀길래 거기 누워서 좀 쉬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누굴 봤는지 아세요? 겐부를 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0: 겐부.
1: 겐부. 겐부가 내 쪽을 지그시 쳐다보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밥을 먹던 그 식탁에 앉아있던 네 명이 일제히 리스코를 주시하는 거죠.

0: 원래 도라오의 얼굴은 창백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도 거의 사색에 가깝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근데 도라오를 비롯한 도라오의 어머니, 도라오의 고모, 그 고모의 딸까지 네 명의 몸이 다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도라오 얘기를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겐부가 어떻게 이 마을에 있겠어? 넌 잘못 본 거야. 그 사람은 겐부가 아닐 거야. 애초에 너는 겐부 얼굴도 모르잖아. 뭐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는 거죠.
1: 그러니까 겐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얼굴도
2: 그러니까 어떻게 겐부인지 알죠?
1: 근데 어떻게 그쵸? 겐부를 봤다는 거지?
0: 그죠. 아니요. 근데 리스코는 막 부정을 하는 거죠. 나는 겐부에 관해서라면 익히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부진 체격이고 예순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 있었고 노타이 셔츠에 카키색 바지, 나막신을 신고 있었다고요. 지저분한 하얀 모자를 쓰고요. 이게 겐부가 아니면 누구냐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막 빛이 파라솔 옆에 그 노인이 서 있었는데 자기를 엄청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 겐부니까 그렇게 노려본 거죠.
0: 네.
3: 그리고 리스코의 생각에서는
0: 리스코는 순식간에 아 저건 누구도 아니고 겐부다 아. 라고 생각을 했대요.
1: 아,
2: 이래 헛소문이 항상 이렇게 무서운 게
1: 네.
2: 정확하지 않잖아요. 진짜 겐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1: 그렇죠.
2: 해변에 저런 아저씨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자신을 노려봤다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죠.
0: 그쵸.
2: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날 노려봤다는 거는
1: 그쵸.
2: 저 사람은 날 안다는 거잖아요.
0: 근데 이제 도라오의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겐부가 만약에 자기 마을을 이동하거나 떠났다면 야마구치 씨가 우리한테 바로 전보를 쳤을 거다. 이게 너무 의미심장하잖아요. 네. 겐부가 도대체 누구길래 겐부의 위치를 파악하는 특정 인물까지 상제해 놓고 그 사람이 마을을 떠나거나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이 도라오 가문에게 전보를 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1: 이게 뭐 하루 이틀간에 쌓인 어떤 긴장감이 아닌 것 같죠.
0: 맞죠.
1: 오랜
0: 맞죠.
1: 세월 동안
2: 네.
1: 이 겐부라고 하는 존재와 이들 가족이 뭔가 얽혀있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야마구치 씨한테는 아무런 전보도 없었고 겐부는 자기 마을, 자기 집에 지금 있을 거야. 아, 야마구치 씨를 알게 돼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그분에게 겐부의 행방을 부탁하고 나서야 겨우 다리 뻗고 자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아니 겐부가 도대체 누구길래?
2: 그도 그렇고 뭔가 야마구치 씨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잠깐 놓쳤을 수도 있고 겐부를.
0: 아, 그렇죠.
2: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네.
2: 그리고 전보가 사람보다 느릴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의 뭔가 온갖 되게 허술한 그 안전장치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겐부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0: 그쵸.
2: 저걸 오히려 야마구치 씨가 등장함으로써 그 장치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실제로 이 곤돈의 집 사람들은 이 겐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고 겐부와 마주치거나 겐부가 이 곤돈의 집 사람들을 찾아오거나 하는 것에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 미시마 유키오는 까지 이 겐부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함구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이 곤돈의 집 사람들이 도대체 겐부가 누구길래 이 야마구치라는 남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의지를 해서라도 이 겐부의 행방을 알고자 하는지
1: 네.
0: 그리고 겐부가 이제 집으로 찾아올까 봐 이렇게까지 전전긍긍하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감춰두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끝으로 가서야 이 겐부가 누군지를 알려준단 말이죠. 이 겐부는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곤도 도라오에게 혈서를 보내온 사람이에요. 편지로.
1: 혈서를 오랜 시간 동안 보내온
2: 한 번도 아니고.
0: 이 소설에 따르면 편지 8통을 혈서로 써서 보냈다고 해요. 8통이나. 근데 그 내용은 한결같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곤도 돌아오, 네 부하였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전범으로 몰아붙여 교수대로 보내놨었지? 네 놈은 뻔뻔하게 그러고도 고국으로 멀쩡히 돌아오고 나는 아비로서 반드시 복수하고 말 것이다. 네 놈 하나 죽이는 걸로는 분이 풀리질 않고

0: 언젠가 반드시 네 일가를 몰살해버리겠다. 각오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1: 아, 또 얽힌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군요.
0: 맞아요. 피로 쓴 편지고 네. 이제 이 혈서가 도착할 때마다 마음을 졸였겠죠, 사실은.
1: 그렇죠.
0: 이 겐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엄청난 근육질에 아니면 뭐 단련된 무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복수심을 이제 간직하고 있고 그 복수심에 힘입어서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들을 찾아올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이 불안감. 그래서 돌아오는 저녁 이후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항상 나의 일가가 겐부에 의해서 처참히 응징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불쾌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1: 거의 뭐 그림자처럼 같이 붙여서 살아갔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0: 맞아요.
2: 혈서 말고는 온 게 없지만 어쨌든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이걸 봤을 때는 고모는 그걸 알면서도 이 집에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삶이 얼마나 진짜
1: 고모의 삶을 또 떼어는 네. 생각해보면
2: 혈서를
1: 더.
2: 봤더라도 이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은 무엇인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1: 그러네요. 그 부분은 좀 생각도 못했어요.
0: 고모도 막 반발해요. 아,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젓가락을 탁 놓고 막 한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 돌아오의 엄마가 아니 그러면은 누가 붙잡았어요? 아니 형편 봐주면서 집에 이 집에 있으라고 한 거지. 네. 나가려면 나가요. 나도 이제 더 이상은 고모랑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모는 또 은근히 이제 약간 뻔뻔한 성격이어서 아이 또 뭘 또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1년 탁생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죠.
1: 갑자기
0: 아유 이게 내가 내 운명이죠 뭐. 아이 내가 한 말이지만 좀 멋진 듯? 이렇게 막 부하를 막 도둔단 말이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고모 캐릭터가 굉장히 유쾌하긴 한데 이 돌아오의 엄마로서는 복장이 터지는 캐릭터죠, 좀.
1: 아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8통의 혈서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받아오면서 실체를 마주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겐부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면서 사는데 지금
0: 며느리 리스코가
1: 아내 그 리스코가 해변에서 봤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깜짝 놀라요.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드키드의 런 보이 런 띄워드릴게요.

boy, run. This world is not meant for you. Run, boy, run.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소설은 미시마 유키오의 복수입니다. 아, 음악 3661 쓰신 카페님 음악까지 긴장감 최고조입니다. 2032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오늘 얘기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전개네요. 혈서가 등장하니 서서히 몰입감 상승합니다. 아. 네. 그죠, 이런 좀 강한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2: 맞아요. 네. 아이템전.
0: 아, 이게 지금 겐부에게 쫓기는 이 일가족. 그쵸?
2: 맞아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가 아, 틀림없이 겐부였는데 어느 순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면 그 행방을 알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막 아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코가 우리 그 뒤뜰에 앞마당이랑 뒤뜰까지 자갈을 좀 깔면 어때요? 아. 그럼 누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그 자갈이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 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흙밖에 없으니까 흙은 뭐 누가 밟고 오더라도 누가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며느리가 좀 철이 없다는 듯이 그 도라오의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비싼 자갈을 깔 정도로 우리는 돈이 많지 않다고. 아버지가 남긴 아버지는 이제 내무성 관료였는데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 겐부의 행방을 알려주는 그 야마구치 씨 있잖아요. 네. 그 야마구치 씨한테 그의 호의가 끊어지지 않도록 좀 변변치 않은 유산으로도 계속 좋은 물품이나 좀 돈을 송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겐부가 언제라도 그 마을을 이탈해서 우리를 찾아올까봐 그 급박한 전보 한 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없는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계속 겐부의 행방이 이 곤도네 집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했고 지금 며느리 리스코가 제 직감은 그래요. 겐부가 맞아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어머니는 도라오의 어머니는 너무 불안하니까 도라오한테 네. 자기 전에 뜰을 좀 둘러보고 문단속을 좀 철저히 하자 이런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 근데 이거 어디 경찰한테 부탁할 수 있겠니?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도라오의 직장도 잃기 직전인데 네. 그럴 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도라오가 한 행동이 너무 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0: 그러니까 겐부의 아들이 좀 억울하게 희생된 게 그렇죠. 있었던 거죠.
2: 맞아요.
0: 이 원한의 시작점을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2: 맞아요. 그래서 도라오의 어머니는 이제 어른답게 도라오야 너 여기 가서 좀 문단속도 좀 하고 우리 모두 하고 이러고 있는데 도라오는 밥만 꾸역꾸역 삼키고 사색이 된 상태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도라오의 고모가 아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까지 아 왜 이러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제 도라오의 엄마가 아니 그럼 우리는 죄가 있단 말씀이세요? 무슨 죄라는 거예요? 하면서 또 한바탕 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아우 고정해요 올케 언니 또 이런 또 말싸움까지 막 일어나니까 너무 이 저녁 식사 자리가 정서적으로 너무 황폐한 거죠.
0: 그렇죠.
1: 너무 불편해요.
2: 맞아요. 8년 동안

0: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대요. 지난 8년 동안. 8년은
1: 진짜 긴 시간인데요.
0: 맞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혈서가 도착하는 거죠. 이 피로 쓴 편지를 이런 혈서 받으면 보관하세요?
1: 예?
0: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2: 받은 적은 없지만.
1: 받은 적은 없지만
2: 보관도 안 할 것 같아요.
0: 아니요, 저는 것 이거는 자체로 어려울 것 같은데.
1: 보관. 근데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0: 협박 받았다는.
1: 그렇죠. 이걸 그렇죠, 함부로 그렇죠.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무섭지만.
2: 그렇죠. 내가 잘못을 안 했으면 안 네. 했는데 협박이 왔으면 보관할 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내가 잘못해서 협박을 받았으면
2: 그렇죠. 그러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복잡하네요. 말한 대로 네. 경찰에 말하기도 힘들고.
0: 그렇죠. 근데 지난 8년간 끊임없이 이 혈서로 겐부가 자신의 존재를 알려왔고 네. 복수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과정에서 한 하루도 발 뻗고 잔 일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겐부가 나타났다. 겐부를 봤다라고 하는 며느리의 주장까지 있으니까 너무 좀 흥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바깥에서 현관문에 벨이 울리는 거죠.
2: 이런 건 너무 단순한데 너무 무서워요.
3: 그렇죠. 벨은 울리게 되어 있어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0: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다섯 명의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왜냐면 너무 긴장되니까.
1: 그렇죠.
0: 겐부를 봤다고 리스코가 얘기를 했고 그가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을 때 그가 어디를 경유해서 이 집에 도착할지 네.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명이 식탁을 가운데 두고 우두커니 말문이 막힌 채로 서 있는데 도라오가 몸을 돌려서 다들 여기 있어. 내가 먼저 나가볼게. 라고 한 거죠. 괜히 저항했다가 다들 다치기 쉬우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현관에 내가 갈 테니까 다들 여기 숨어 있어라
1: 네.
0: 라고 하고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현관에서 나가보니까 전보 한 장을 우체부가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전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마구치 씨가 겐부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보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전보를 열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구라타니 겐부 사망. 야마구치. 실제로 야마구치한테 온 전보가 맞았는데 네. 그 엽서의 내용이 겐부가 사망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라오의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막 주저앉고 살았다. 우리 이제 살았다. 라고 이제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하면서 막 며느리가 얼싸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그동안 겐부가 우리한테 보내왔던 8통의 이 혈서는 바로 태워버려야지 하면서 막 네. 태우겠다고 막 그 벽장에서 혈서를 막 꺼내거든요. 근데 그 편지다발 자체가 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갈색빛으로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라오의 엄마가 아주 냉정하게 편지다발을 껴안고 막 부지런히 이걸 태워버리겠다고 막 오가는데 이 고모의 딸 있잖아요. 하루코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전보 겐부가 보낸 거 아니에요? 라고 부르는
2: 그래서
0: 거죠.
2: 눈치 없는 아이들은 행복할 그쵸. 수 있었는데
1: 그쵸.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독자 입장에서도 설마 혹시 진짜? 이렇게 되는 그쵸.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죽은 거는 야마구치고.
1: 그렇죠. 전부는 누구라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0: 그렇죠. 약간 섬뜩한 말이잖아요. 이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맞아요. 인간 내면의 이 불안과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 한순간에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1: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론 이제 첫 시작점은 이제 도라오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들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보다 보니까 이들 가족의 겐부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괴롭게 8년간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이거든요.
1: 네.
0: 겐부가 살아서 야마구치 이름으로 전보를 보낸 게 아닐까요? 라는 이 하루코의 발언은 사실상 이 가족들에게 겐부의 사망 유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1: 이미
0: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1: 그쵸.
0: 겐부가 죽었든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든 이 곤도네 집 사람들에게 이 겐부의 존재는 너무나 위협적인 것이고 겐부 그 자체로 이들의 한평생 내면에 자리할 죄의식,
1: 그쵸.
0: 근원적인 공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게 쓰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데
0: 54년
1: 맞아요. 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와닿잖아요. 각자의 갬부들이 있을 수
0: 맞아요.
1: 있고 이 소설을, 정도는 좀 달라도
0: 그렇죠.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나한테도 나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면의 깊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불안을 추동하는 갬부가 네.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되죠.
1: 그렇죠. 늘 내가 내면의 어떤 잠금장치를 점검하고 그런데 자꾸만 바닷바람이랑 막 끽끽 소리 들리는 것 같은 그 갬부. 아, 사람마다 다 아마 그게 있을 수도 있을
0: 맞아요.
1: 것 같고.
0: 뭔가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결핍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뭔가 이 내면적으로 누구에게선가 받은 상처. 근데 평생 극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도
1: 그렇죠.
0: 있고요. 아니면 불안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불안함이 지나치면 그게 또 갬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자,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도 죽은 게 맞나요? 이러는데 시즌2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만 단편으로서는 너무나 매혹적인 마무리라는
2: 그렇죠. 뒷이야기를 상상해보게 맞아요. 되기도 하고
1: 맞아요.
2: 저는 그 되게 한순간 기뻤잖아요. 그 정보 받았을 때. 근데 순식간에 진짜 페이지로 치면 한 페이지도 안 됐을 맞아요. 때 다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 작가가 이 믿음의 뭔가 근거? 이들이 믿었던 그 근거가 야마구치라는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믿음을 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얄궈겠네요.
2: 엄청 그게 얇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갬부한테 갬부를 만나서 보상을 하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죄를 한다거나
1: 네.
2: 이런 식으로 했으면 믿음이 그게 쌓여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런 근거가 쌓이면 공포는 조금 더 옅어졌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얄팍한 그런 믿음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 8년이나 시간 동안 계속 고통받았던 거잖아요.
1: 네.
2: 네, 그런 부분들도 작가가 좀 의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0: 들고 그리고 이런 결말을 보면 이 미시마 유키오에 따르면 거의 갬부의 복수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생각도
2: 그쵸.
0: 듭니다.
1: 평생을 유효기간 평생
0: 그렇죠.
1: 이병우의 돌이킬 수 없는 걸음 레이어스 클래식 연주로 띄워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복수로 이야기 나눴고요. 유호호님이 맞아요.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 오픈 결말이 더 오싹함이라고 하셨는데 열린 결말이 진짜 더 오싹하죠? 오늘 출구 상점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1: 아, 더 열어드려야겠네요.
0: 더 열어주신다고요?
1: 네. 결말은 닫히면 옛날에 저도 닫힌 결말 좋아했거든요. 네. 열린 결말 너무 좀 작가가 피해가는 것 같고 치사하다 왜 이러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요즘은 점점 열린 결말도 좋고 게임도 오픈월드 게임이 좋고 네.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저희 상점에서도 열린 결말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공포 이런 뭔가 자신의 죄의식의 네. 발현 이런 걸로 인한 사건들 그리고 미스터리들 이런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건축 모형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0: 건축 모형이요?
1: 네.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하면 무슨 어디 테마파크 같은 데 있을 네. 유령의 집 이름 같지만 실제로 있는 집입니다. 있었던 집인데 윈체스터 하우스 처음에는 미스터리가 안 붙었겠죠.
0: 네.
1: 윈체스터 가문의 집안 집 이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윈체스터 하면 윈체스터 소총으로 유명한 집안이라고 해요. 이때가 서부 개척 시대에 그 개척 시대니까 얼마나 또 총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과정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서부 영화만 봐도 보안관들 다 총 한 자루씩 차고 다니고 네. 이러잖아요. 이만큼 소총이 중요했던 무기가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굉장히 발명된 가장 좋은 소총이 윈체스터 소총이었다고 해요. 윈체스터라는 가문의 어떤 사람이 만든 소총. 이라서 윈체스터 소총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건데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거죠. 네, 이 소총을 개발하니까 무기가 그때 너무 많이 팔렸으니까
0: 네.
1: 그런데 그만큼 윈체스터는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소총이다 보니까 그걸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 스스로 뭔가 죄의식 같은 게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소설 속에 있는 그 곤도 가문의 죄의식처럼 네. 이런 게 좀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하긴 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누군가를 네. 상하게 죽게 만드는 네.
1: 노벨도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죄의식을 네. 가져서 노벨상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윈체스터 가문도 그런 뭔가 알기 어려웠던 그런 자신의 죄의식이 있었는데 이 가문의 상속녀 중에 한 명이 세라 윈체스터 라는 분이 계셨다고 네. 해요. 근데 이분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 그리고 갓난딸이 자꾸 사고로 죽음을 죽게 되는 거죠.
0: 네.
1: 이런 식으로 뭔가 죽음을 얻다 보니까 뭔가 이게 우리 가문의 이런 저주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누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점쟁이를 찾아갔던 거죠.
0: 네.
1: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근데 뭔가 좀 찝찝하다라고 하니까 이

0: 영매로부터 아, 당신네 가문은 그 당신의 소총으로 인해서 죽은 원혼들에 의해서 지금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처음에 뭐 한국으로 치면 부적 같은 걸 써주잖아요. 근데
1: 네.
0: 이 영매는 저주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위해 집을 끊임없이 지어야
1: 아,
0: 된다라는 거예요.
1: 집을 지어라?
0: 네, 영혼들의 안식처가 될수 있는 방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집에 망치질 소리가 멈추면 그 즉시 가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1: 부적이 훨씬 간편한 것
0: 와, 그렇죠.
1: 같은데요?
0: 차라리
1: 네.
0: 굿 한번 하는 게 낫지
1: 그럼 이게
0: 않았을까 생각을
1: 망치질을 계속 멈추지 말아라?
0: 합니다. 그래서 이 세라 윈체스터는 지금 자신이 있던 집이 있잖아요. 그
1: 네.
0: 집을 계속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망치질 소리가 들릴 수 있게 계속 증축을 하면서 계속 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1: 네.
0: 그게 1884년부터 1922년까지. 네, 38년 동안.
1: 와, 이게 가능,
0: 네,
1: 와, 네.
0: 이어졌던 집 증축기가 이어졌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집이 이 윈체스터 하우스인데, 약간 이 집은 증축을 하면서도 계속 유령들의 방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언제 유령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1: 네.
0: 그냥 굉장히 미로처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래서 잠도 항상 안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1: 네.
0: 항상 다른 집에서, 다른 방에서 잤다고 해요. 그래서 가문의 하녀들이나 뭐 하인들도 오늘 그 마나님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찾기 어려웠을 정도고, 집인데도 집의 도면을 계속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될 정도로 나중에 증축이 계속 너무 되다 보니까
1: 네.
0: 그 정도로 미로가 됐던 그런 집. 그런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세라 윈체스터였던 거죠.
1: 와.
0: 그래서 자택 한가운데는 뭔가 영혼들을 달랠 수 있는 블루룸이라는 곳이
1: 네.
0: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비밀 교령회 방?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영혼들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1: 네.
0: 식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나중에 보면 방만 해도 160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방이 많았던 그런 집이 됐던 거고, 어쨌든 분은 있으니까 그만큼
1: 네.
0: 증축할 돈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0개가 넘는 방을 계속 어떻게 보면 세라 윈체스터가 유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거죠.
1: 38년간?
0: 그쵸. 그리고
1: 너무 놀라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혼에게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정도 많이 파놨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계단은 끝에 뭔가 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장이랑 맞붙어 있는다거나, 그래서
1: 네.
0: 막다른 길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유령을 피하면서 살았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유령에게 공격당하진 않았지만
1: 네.
0: 삶이 삶 같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세라 윈체스터의 집.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라 윈체스터도 그렇고 곤도의 집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어떤 원혼, 있지도
1: 네.
0: 않은 유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진짜 삶 이런 것들을 계속 놓치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1: 그쵸.
0: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작품, 그러니까 앞서 읽었던 같이 읽었던 소설 작품을 봐도 그렇고 이런 윈체스터 하우스의 실존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앞서 말했지만 얄팍한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뭔가 구원을 위한 뭔가 사죄라거나
1: 네.
0: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38년 동안 계속 방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1: 그렇죠.
0: 그런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모형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구입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오늘 곤돈의 일가 얘기에 이어서 이 윈체스터 가문의 이 부인의
0: 네.
1: 얘기도
0: 아, 이 집도 힘들어요.
1: 여기 지금
0: 네.
1: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다 방 이렇게 많은데 계속 방을 지어 할수 있는데 이게
0: 그쵸.
1: 지금 유령을 퇴치하고자 달래고자 하는
0: 그러니까요.
1: 거였다는 게
0: 네.
1: 참
0: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래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1: 그러네
0: 말씀 다시
1: 결론이
0: 한번
1: 그렇게
0: 떠올리게 되고요.
1: 납니다
0: 네.
1: 정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분 발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읽어드릴게요 7567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6786 쓰시는 카페이님 두 분입니다 6786 쓰시는 카페이님은 일본 교토에서 금각사 40년 전에 보고서 미시마 유키오 알게 되었는데 인생을 다시 한번 읽고 싶다고 하셨고요 좋은 선물이 될것 같고요 7567 쓰시는 카페이님은 만기 복무 끝마친 아들 데리고 강원도에서 창원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이 길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으로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무탈하게 복무를 마친 아들 사랑한다. 이 더운 여름 나라를 위해 지켜주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0: 네.
1: 마음을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0: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1: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미스터리 읽어보려고 하고요. 엘러리 퀸이 엮은 미스터리 걸작선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수전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 함께 네. 읽겠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책으로 다음 주에 두 분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 있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7월에는 여름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다를 테마로 한 프랑스 어권 음악 준비했습니다.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인의 바다 노래가 된 샹송이죠. 1946년에 나온 샬 트레네의 라메르 바다, 또마 디트롱의 2020년 리메이크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샬 트레네의 1958년 샹송 Le Piano de la Plage, 해변의 피아노도 들려드립니다. 고전 샹송 두 곡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하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또마 디트롱의 La Mer, 바다, 샬 트레네의 Le Piano de la Plage, 해변의 피아노 두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곡 중에 특히 La Mer, 이 노래는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세음행 시간에 소개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브라질 가수 카이타노 벨로즈의 아주 느린 템포의 리메이크, 이 곡도 보내드렸고요. 이탈리아 가수 세르지오 깜마리엘의 재즈한 이탈리아어 버전 일 말에도 들려드렸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삽입곡으로 사용된 영국 가수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도 있죠. 어떤 버전을 들어도 바로 바다가 떠오르는 명곡입니다. 바다에 관한 샹송 함께하고 있는 세맥 프레

크리스트. 이번에는 1980년대 스타일리시한 프랑스 노래들입니다. 먼저 청량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사운드로 여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티엔 다오의 1991년 곡입니다. 어노말라메악, 바다에 빠진 남자. 1986년 프랑스 여름을 강타한 히트곡 혼성 듀오 니아게라의 바캉스송, 라묵 알라 플라쥬, 해변의 사랑. 그리고 일렉트로닉 듀오 암스트롱의 1991년 노래 뚜떼블레어, All is Blue, 이 몽환적인 느낌의 바다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에티엔 다오의 어노말라메르, 바다에 빠진 남자. 혼성듀 니아게라의 라무 갈라플라쉬, 해변의 사랑. 그리고 암스트롱의 일렉트로닉 샹송 뚜테블루, 오리스 블루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앙리 살바도르의 올드 샹송 시라큐즈 준비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이스터섬, 바빌론의 정원, 라마 궁전, 베로나, 일본의 후지산에 이어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를 거쳐 파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가사죠. 배를 타고 세계 일주하는 느낌으로 듣게 되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벨기에 가수 빅토르 라들로의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미셸 조나제 샹송 Les Vacances au bord de la mer, 바닷가에서의 휴가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재즈한 느낌으로 재해석한 샹송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빅토르 라즐로의 시라큐즈였고요. 이어진 곡 스테시 켄트의 예쁜 목소리로 들으신 Les vacances au bord de la mer, 바닷가에서의 휴가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바다가 연상되는 효과음까지 포함된 노래들이네요. 파트리샤 가스의 오텔 노르망디, 노르망디 호텔, 로랑 불지의 Le Havre du Pêcheur, 어부의 꿈,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바닷속을 잠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일렉트로닉 샹송입니다. 벨기에 가수 모란느가 노래하는 Une Petite Chanson d'Amour, 작은 사랑의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바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연상되는 세 곡의 노래였습니다. 순서대로 파트리샤 가스의 오텔 노르망디, 두 번째 곡 로랑 불지의 르 헤브 디 페쉐, 어부의 꿈, 세 번째 곡은 모라누의 중후한 목소리로 들으신 윈 뿌티드 샹송 다무, 작은 사랑의 노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래전 트렌드죠. 나레이션이 포함된 노래들입니다. 음유시인 로드 맥컨이 쓴 시에 미국 작곡가 아니타 커가 작곡하고 산 세바스티안 스트링스가 연주한 My Friend the Sea 이 곡의 프랑스어 낭송 버전입니다. Mon ami la mer, 내 친구 바다.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마크 오젤의 목소리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1978년 빅히트 곡입니다. 28도 롱브르, 28도의 그늘. 이 원제목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모나코라는 부제로 더 유명한 노래죠. 파도 소리와 함께 저음의 느끼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나레이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원곡 대신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 봉 엉덩대학의 2019년 재해석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더 산 세바스찬 스트링스의 연주로 들으신 모나미 라메르, 내 친구 바다였고요. 봉 엉덩데르의 모나코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바다 노래는 프랑스 밴드 M83과 베트남계 프랑스 가수 마이란이 함께한 노래 아틀란틱 스윗 남대서양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람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

0: 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55년 24살이었던 청년 주앙지 메우트는 살바도르와 히우지자네이루에서 활동을 접고 그의 여동생이 사는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디아만티나로 갔습니다. 음악을 하기 위해 살바도르와 히우에서 지냈으나 실패한 후였죠. 그는 여동생 집에서 오랫동안 집거하는데요. 주로 머문 곳은 한 평 좀 넘는 화장실이었답니다. 현실에서 도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타 연주에 몰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격리 공간이었죠. 화장실의 타일 벽은 그가 당시 구상 중이었던 기타의 미묘한 터치와 사운드를 완벽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앙지 우베우트는 수많은 타악기가 빚어내는 삼바의 복잡한 리듬을 기타 한 대로 압축하는 독창적인 주법을 완성합니다. 그것은 당김음이자 엇박의 미학 싱코페이션이었죠. 주앙지 우베우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리가 타일벽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이 미세한 잔향과 울림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대의 긴장을 풀고 읊조리듯 노래하는 가창법을 더했습니다. 이 순간 디아만티나의 화장실은 브라질 대중음악은 물론 세계음악 역사에 거대한 혁명을 촉발한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삼바 리듬을 이 본질만 남기고 엇박자로 유영하는 기타 연주 그리고 속삭이는 노래로 벼려낸 음악 모사노바가 마침내 태어난 겁니다.

주앙 지우베우트가 보사노바 스타일을 선보이기 전 이 브라질 대중음악은 한마디로 맥시멀리즘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삼바와 노래 형태의 삼바, 즉 삼바 깡상은 대형 오케스트레이션, 폭발적인 성량, 극적인 감정 표현을 미덕으로 삼았던 시절이었죠. 이에 반해 주앙 지우베우트는 이 과잉을 걷어내고 소리의 본질만 남기는 미니멀리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타의 베이스라인으로 삼바의 댄스 스텝을 표현하고 고음부 현으로 타악기 땀보링의 엇박자를 구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타 한 대로 미니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거죠. 주앙 지우베우트의 혁신은 1957년 히우지자네이루에서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과 마주하는 순간 결정적인 기폭제를 얻게 됩니다. 당시 조빙은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 미국의 쿨 재즈를 접목한 새롭고 현대적인 삼바 음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머릿속의 화성을 삼바의 기존 리듬에 어떻게 얹어야 할지 몰라 골치를 앓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나타난 주황지우 베우뚜는 이 조빔이 그간 방법을 찾지 못해 썩히고 있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흘러나오는 쉐가지 사우다지였습니다. 주황지우 베우뚜가 엄지로는 이 드럼의 저음부를,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타악기의 당김음을 쪼개기 시작하자 조빔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피아노 앞에서 수많은 세션 연주자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설명해도 구현되지 않던 사운드를 단 한 대의 나일론 기타가 완벽히 빚어낸 겁니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조빙은 이 순간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주황지우 베우뚜가 나타내기 전까지 브라질 음악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그는 삼바의 리듬을 기타 한 대로 요약해냈고 나는 그 리듬 덕분에 비로소 내 화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구조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순간은 보사노바를 완성한 역사적인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일명 보사노바의 교황, 보사노바의 아버지라는 칭호의 아티스트 주아운 지우베우뚜였습니다. 그의 명곡 듣고 왔습니다. 쉐가지 사우다지, 슬픔은 이제 그만 듣고 왔는데요. 지난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시간에 엘리제티 카르도주 소개하는 시간에 언급이 있었죠. 그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의 58년 카르도주 음반에 주앙주 베르토가 기타를 연주했고 그런 일화도 소개했었죠. 보컬리스트 엘리제치 카르도주가 이 연주가 생소해서 노래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 리듬을 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주앙지우 베르토가 솔로 음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흥분해 있었겠죠. 그 칩거하면서 개발한 새로운 리듬 체계, 이거에 대한 기대도 개인적으로는 컸습니다.

텐데 주변에서는 회의론이 많았답니다. 솔로 기타와 보컬 따로따로 마이크를 각각 준비해서 녹음하는 이런 방식도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였다네요. 지금에야 뭐 드럼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크를 수십 개를 갖다 쓰지만 말이죠. 이 당시에는 드럼도 소량의 마이크로 녹음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상황에서는 마이크 한 개 쓰는 게 더 흔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런 또 새로운 시도도 흥미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른 보헤미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10대 시절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주변에 심지어 가족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후 이런 배타적이고 완벽주의자적인 이런 그의 기벽으로 커리어 말년에는 좀 복잡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주앙 질베르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동시대의 파워 발라드 가수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놀랄 만큼 폭넓은 팝음악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 보니 타일러를 추모하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바친 헌사입니다. 파워와 발라드, 이것은 본래 1970년대 초반 하드록에서 파생되어 1980년대 헤비메탈의 전성기를 함께 누린 주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드록과 헤비메탈이 그랬듯 파워 발라드 역시 철저히 남자의 음악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등장한 보니 타일러의 허스키하고 폭발적인 창법은 록의 영역에 여자의 자리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자리가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여자 역시 록 음악의 중심에서 메가스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 타일러의 시그니처 보컬이 타고난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1976년 지금 배경에 흐르는 곡이죠. Lost in France로 데뷔 1년 만에 영국 싱글 차트 9위를 거두며 첫 성공을 만끽하던 보니 타일러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후두에 결절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몇 달이 더 걸렸고 이후에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죠. 시종일관 꺼끌꺼끌하게 긁히는 듯한 목소리는 성대의 영구적 변형이라는 의학적 사고의 잔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니 타일러는 이 우연한 사고를 창조적 돌파구로 바꿉니다. 컨트리 팝 스타일의 첫 번째 싱글의 후속곡으로 록 발라드를 발표한 겁니다.

1972년에 발표한 보니 타일러의 두 번째 싱글 It's a Heartache는 시련의 상처를 이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웨일스 출신의 컨트리 팝 가수는 영국 차트 4위를 넘어서 미국 빌보드 3위로 진군하며 삽시간에 월드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보니 타일러는 CBS 레코드로 이적하며 또 한 번의 운명과 마주합니다. 오페라 록의 거장 짐 스타인만과 만난 거죠.

짐 스타인먼은 보니 타일러를 파워팝 발라드의 여왕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록스타 미틀로프의 오랜 파트너였던 짐 스타인먼. 그는 보니 타일러의 이전 음반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좋아했다는데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만한 곡을 만들어 들려주었을 때 보니 타일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곡이 지금 흘러나오는 보니 타일러의 오페라 발라드 Total Eclipse of the Heart였죠. 이 곡으로 보니 타일러는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했고 여성 록 아이콘으로서 우뚝 섭니다. 주류 팝 시장에서 컨트리 팝, 파워 발라드, 스타디움 록, 독일 유로 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파워 발라드 가수 보니 타일러였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허스키 음색으로 1980년대 팝 음악을 개척한 팝록 씬을 또 휘어잡은 이 타일러 선생께서 7월 8일 향년 7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네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의 대표곡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타일러에게 별명을 지어줬다는데요. 여자 로드 스튜어트다. 뭐 본인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음색 망가진 듯한 그런 음색에서 아까 언급된 짐 스타인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영웅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겨우 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열창하는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 악기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고장난 듯한 사운드를 그 음색을 쫓는 그런 시도들을 스튜디오에서 하죠. 뭐 사람의 목소리도 한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 로드 스튜어트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히트곡이 나오고 후속곡이 없으면 원히트 원더가 아닌가? 뭐 이런 수군거림이 있죠. 이렇다 할 히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1983년 앨범 수록곡 Total Eclipse of the Heart를 발표합니다. 영국 차트 1위를 달성했고요. 짐 스타인만이 워낙 좀 독특한 작품 세계잖아요. 미틀로프와의 찰떡궁합으로 발표한 음악들이 좀 음산하고 고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Total Eclipse of the Heart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랫말도 이 뱀파이어적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완벽한 세팅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음색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컨트리 팝에서 이제 완전히 또 이런 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웨일스 출신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그 웨일스 출신의 대형 가수들이 좀 많네요. 영국의 셔리 베시, 톰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엄청난 성량의 성악가 버금가는 그런 노래 실력에 그래서 그 출신이기도 한 보니 타일러 역시 노래 잘하는 가수로 초기에는 그렇게 인정받았고 음색도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데요. 데뷔할 당시에는 디스코 글램 뭐 이게 이제 저물어 가는 무렵에 그 잔향이 있었고 또 펑크 붐이었죠. 그런 와중에 컨트리 발라드 가수로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확장해서 미국에서의 성공이 좀 시들해질 무렵 다시 이제 유럽 활동을 꾸준히 또 이어나가면서 롱런 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0: avec l'ami Jojo, avec l'ami Pierre, on allait boire...
1: 불사조 이카루스. 촛불처럼 예술을 위해 삶을 남김없이 소진하고 절정의 순간 홀연히 몰락하는 존재. 19세기 낭만주의 사조가 찬양한 예술가의 원형을 구현한 인물들. 이를테면 랭보, 실비아 플래스, 빈센트 반고, 커트 코베인이 선 자리에서 자크 브렐을 발견합니다. 자크 브렐은 무대에 선 거의 첫 순간부터 이 노래가 목청을 초월한 육신의 영역, 침과 땀, 구토, 그리고 은유로서의 각혈이 동반하는 운동, 고통과 환희로 버무려진 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961년 10월 프랑스 파리 올랭피아 극장 공연은 자크 브렐 신화의 첫 번째 분기점으로 기록됩니다. 그날의 무대는 애초 자크 브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인 마를렌 디트리히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브렐이 대신 오른 무대였습니다. 프랑스 샹송 씬에서 신의 스타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그는 사뭇 충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소절마다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강렬한 가창 스타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에 눈빛을 이글거리며 이따금 고통스레 몸을 비트는 그를 바라보며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심 어린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 게빈 프라이데이는 브렐의 공연을 영상 매체로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운명에 맞서 싸우는 남자처럼 보였죠. 자크 브렐의 공연은 이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경험입니다. 브렐은 땀을 뻘뻘 흘립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나에게 그가 침을 뱉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죠. 그의 피, 그의 내장, 그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실제로 되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 1978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크 브렐. 그의 음악 인생은 그의 영향력에 비할 때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1961년 올랭피아 공연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지 불과 5년 후 역시 올랭피아 무대를 끝으로 음악 인생을 접었고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거의 은퇴 상태로 지냈습니다. 자크 브렐에게 노래는 부르는 행위 이상의 연기였습니다. 그의 탄탄한 바리톤 음역은 기술적으론 평범하지만 감정적으론 매 순간 폭발하듯 강렬하고 절정부에서는 전력으로 질주하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부터 드라마틱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기관을 남김없이 소진한 것 같은 그 노래마다 인간의 고독, 사랑의 이면,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 술집이 정처가 된 하류 인생, 죽음, 이 육체를 소진하고 영혼을 증류할 때 얻어지는 예술혼을 집요하고 치밀하고 우아하되 자기 파괴적인 냉소주의로 구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의 음악엔 설교적인 면모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윤리적인 중심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또 다른 아티스트 닐 해논,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름답게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근사하게 차려 입었지만 시종일관 괴팍했고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는 대중이 음악에서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신이 되어야 할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예술가의 책무를 탁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크 브렐의 노래 가사의 몇 대목을 우리말로 옮기며 이야기 마칩니다. 나는 마지막 불꽃까지 남김없이 태운다. 내 무덤 앞에서 울며 불며 콧물을 훔치는 너희를 본다. 그런 너희를 나는 비웃는다. T'as plus aimé Vesoul, on a quitté Vesoul. T'as plus aimé Honfleur, on a quitté Honfleur. T'as plus aimé Hambourg, on a quitté Hambourg. T'as voulu voir Anvers, on a vu que c'est Faubourg. T'as plus aimé ta mère, on a quitté ta...

글로벌 파벽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난 곳 세오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 조르주 브라상과 함께 샹송의 황금기를 구축한 거장, 그리고 국경 넘어 데이빗 보위, 스캇 워커, 레너드 코엔, 톰 웨이츠, 자비스 코커, 닐 해넌, 루퍼스 레인라이트 등등 뭐 수많은 세계 싱송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성 자크 브렐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대표곡 가운데 두 곡 골라 감상했고요. 너무 기드바, 날 떠나지 마 먼저 들었죠. 1959년 4집 수록곡. 그의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제가 찾은 통계로는 25개 국가 버전으로, 언어도 그렇겠죠. 다른 언어로도 많이 불리운. 아무래도 근데 영어권 버전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느무키트파 다뤘었죠. 그때 그 느낌을 이를 가는 듯한 그런 출발, 뉘앙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왠지 이를 갈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냉소하는. 자크 브렐은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라 비굴함에 대한 노래라고, 비겁한 남자의 심정을 다룬 그런 노래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네요.

세계 음악 지도에 쿠바 손 음악을 세운 걸작, 별처럼 빛나는 이브라힘 페레르에게 두 번째 인생을 안겨준 역사적 앨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997년 쿠바 음악 전설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앨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에 바친 찬사입니다. 이어서 일종의 추신처럼 코멘트를 남겼죠. 라이 코더에게도 찬사를 보낸다 라고요. 미국의 기타 명인, 영화음악가 그리고 프로듀서 라이 코더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음반에서 추신처럼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는 그랬습니다. 2년 후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이 음반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면서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을 때 이 라이 코더라는 추신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영화 첫 장면부터 라이 코더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쿠바 아바나 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보면서 태반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세기 말 쿠바 음악 제2의 부흥기를 이끈 음반에서 라이 코더의 조력의 손길이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라이 쿠더가 세계 음악 지도에 이정표를 꽂은 건 엄밀히 말해서 쿠바 아바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말 그의 20대의 나이에 슬라이드 기타 연주로 완벽히 체화하며 명만

망을 쌓은 터였습니다. 동시에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주류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대부분 매끈하게 프로듀싱된 차트 지향적인 록 음악이었습니다. 라이 쿠더는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흙먼지 속에 묻힌 고대 문명의 잔재를 찾아 나선 고고학자처럼 서구 대중음악에 번쩍거리는 장막 아래 묻힌 뿌리를 찾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텍스멕스를 재발견했죠.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서 멕시코의 전통 리듬인 노르테뉴 그리고 독일, 체코 등 유럽 이민자들이 전파한 폴카, 왈츠 리듬이 만나 탄생한 혼종음악은 미국 음악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한 것이죠. 1976년에 발표한 라이 쿠더의 정규 5집 앨범 치킨 스킨 뮤직은 텍스멕스와 함께 블루스, 컨트리, 가스펠 그리고 하와이안 스타일을 경유해 미국 음악 전통의 역사를 새롭게 보완한 역작이 되었습니다.

텍스맥스를 재발견한 여정에서 만난 하와이 음악은 라이 쿠더의 탐험궤도, 아니 세계음악의 지평을 더 넓혔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의 독창적인 음악 발명품, 하와이안 스틸 기타의 본고장을 찾아간 라이 쿠더는 전엔 알지 못했던 아티스트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와이의 음유시인 개비 바이누이였습니다. 개비 바이누이는 하와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존경받는 아티스트였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었다죠. 라이 쿠더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히누이의 음악을 접한 라이 쿠더는 자신이 찾던 뿌리의 한 갈래를 발견했고요. 금세 의기투합한 둘은 두 장의 앨범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바히누이는 하와이를 넘어 본토 음악시장의 신성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음악 고고학자로서 라이 쿠더가 감행한 평생의 탐험은 소외된 문화유산을 제 것으로 전유하는 정복자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질 때마다 주역의 자리가 아닌 뒤편의 그늘에 섰던 그는 잊힌 거장들의 유산을 원형 그대로 조명하면서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기타의 거장 라이 쿠도의 음악 인생을 세계 음악의 고고학자 챕터를 통해서 집중해봤습니다. 두 곡 듣고 왔는데, 27살의 나이에 1975년이었는데요. 라이 쿠도가 하와이에 슬래키 스틸 기타 명인, 그 스타일의 시조격인 게비 바히누이의 그 전통을 복원 아카이빙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세션으로 참여한 그런 음반 3부작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당시에는 세션맨으로 연주자로 초대가 된 상황이었는데, 구부와 레이 모기하나, 나의 모기하나 레이 꽃이라는 하와이 작곡가의 스탠더드 곡이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음악적으로 탐색하고 추적하고 들춰내고 이런 고고학적인 접근으로 20대 나이에도 열심히 했던 쿠더가 명성을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만난 적 없는 하와이 슬래키 스틸 기타의 거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와이 음악의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같은 존재다. 바히누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쿠더의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사람이고, 그냥 어울려 다니기만 하면서도 여태껏 그 누구에게서보다도 음악과 기타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 많은 전설적인 그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브라임 페레르는 정말 오랫동안 무명의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구두 닦기 생활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스타로 등극한 이 전설을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게비 바히누이 같은 경우도 40년의 커리어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 라운지 연주나 뭐 이런 것들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닥 큰 주목을 받아오진 못했으나, 아는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바히누이의 업적을 인정을 했던 것이고, 이 한 레이블의 노력으로 이런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에 또 라이 쿠도가 참여하게 된 거죠. 심지어 게비 바히누이는 여러 직종을 거치면서 도로 보수반의 뭐 일원으로 또 수십 년간 또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디테일도 있네요. 이브라임 페레의 모습과 약간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와이로 날아가서 라이 쿠도는 방금 들으신 이 곡을 비롯해서 그 음반에서 만돌린과 티플이라는 또 전통 악기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곡,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97년 이 음반에 이브라임 페레르가 부른 도스 가르데니아스, 치자꽃 두 송이 들으셨습니다. 이 음반이 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은, 물론 방금 전 음반도 하와이 현지에서 녹음을 하긴 했지만, 이 쿠바에 그 뮤지션들을 모아서 쿠바 현지의 에그램 스튜디오에서 전부 녹음되었다라는 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라이 쿠도의 디스코그래피는 방대하죠. 그가 뭐 16장 정도의 솔로를 냈고, 콜라보 음반도 5장, 사운드트랙 15장, 프로듀서로서 10장, 또 세션, 방금 하와이로 날아간 그런 상황처럼 사이드맨으로 160장, 2010년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미는 7회 수상을 했고요. 후보로만 16번 올랐죠. 그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서 또 이런 시도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이전에 있었죠. 인도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기록한 A Meeting by the River, 그리고 말리의 알리파르카 투레와 함께한 Talking Timbuktu. 아쉽게도 이 음반은 현지 녹음은 아니었습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0: 하는데 마카요시가 자꾸 웃으니까 저도 따라 웃게 되잖아요. 아 저도 웃었네.
1: 맞습니다. 이게 실제 연구 결과로 밝혀진 웃음 전염 현상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프로바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약 30배 더 많이 웃는다고 했고요. 영국의 소피 스콧 교수는 웃음의 전염은 애정과 소속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해요.
0: 와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나 숙소에서 누가 한번 웃기 시작하면 이유도 모르고 같이 웃어서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자 그런 의미에서 캡든 씨 오늘 아이돌 한국어 웃음바다로 만들 자신 있나요? 자신 있으면 소리 질러!
0: 예! Yeah! 웃음바다에서 수영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 예! Yeah! Hello everyone, I'm DJ Camden, here to spread laughter to all of you.
2: I'm DJ Micaiah, and I look forward to greeting you with a smile every day.

0: 아,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네요.
1: 아, 진짜 네. 전염됐어.
0: 그러면 오늘 끝까지 계속 웃으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왜 웃음이 안 나지? 자,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이었습니다.
1: 여기까지 할게요.
0: 혹시 나 혹은 누군가의 웃음에 모두가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나요?
1: 아, 있죠. 항상 저희 그룹은 좀 잘 웃는 그룹인 것 같아요.
0: 맞죠.
1: 저희 M%만 멤버들이 총 7명인데 개그 욕심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끔 진짜 한 명이 뭐 무리수를 던졌는데 진짜 웃겼어.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체인 리액션, 나비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한 명씩
0: 어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나비 효과?
1: 저번 주에 저희가 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복습인가요? 복습?
1: 복습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 명이 또 웃긴 걸 하면 계속 막 무리하게 도전하게 돼요. 그러면 다 터지면서 웃음바다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최근에 나를 빵 터지게 웃기게 한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세요? 제가 있어요.
1: 뭐예요?
0: 나랑 얘랑은 코너트예요. 마카시 한번 보여주시죠.
1: 마카야와 예준이의
0: 나 마카야 예준이 둘 다 나구나.
1: 사라졌구나. 예준이와 두빈이의 나랑 얘랑은
0: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1: 너무 웃겨요?
0: 너무 웃겨서 제가 그걸 못 잡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1: 아, 제가 진짜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이게 진짜 웃긴 게 있는데
0: 빨리 말해주세요.
1: 최근에 또 우리 카이렐이랑 승무 씨 생일이었어요.
0: 네.
1: 네, 생일이었는데 그 제가 그 카이렐 씨가 항상 저희 생일 때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그림을 그려줘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왜냐면 너무 슬프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림을 그려주는데 나는 못 받는 게 너무 슬퍼서 제 어린 그림 실력으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승모 씨도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0: 근데 그림을요?
1: 네,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연필로 이렇게 조심조심 했는데 그 승모 씨는 연필이 없어서 펜으로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영통을 저한테 걸었어요. 영상통화를. 그래서 네. 보여주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0: 승모인가요?
1: 너무 웃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웃어가지고 복근이 생길 정도로 웃었거든요. 왜냐면 걔가 총 3번을 그렸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이 아유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이거 혹시 못 보셨다면 이제 다 라이브에서 보여줬었을 테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아 진짜 너무 웃깁니다.
0: 세 개 다요?
1: 마지막 거는 그래도 닮았어요. 근데 첫 번째 두 개가
0: 다 근데 다 선물해 준대요?
1: 네, 다 준대요. 다 줘가지고
0: 아니, 그게
1: 너무 웃기니까 아 캠디도 제가 나중에 찍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웃겨요. 이거 진짜 웃기는 가서 보세요. 무조건 네. 웃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웃음이 나는데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0: 네.
1: 자, 웃음 때문에 곤란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0: 웃음 때문에 곤란했던요. 저는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1: 알죠.
0: 발표를 막 시키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보통 웃긴 얼굴 만드는 거 알죠?
1: 네. 아,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네.
0: 아,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1: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걸 항상 이제 보면서 이제 못 참는 타입이다 보니까.
1: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0: 네. 그런 스타일.
1: 아, 그런 스타일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런 스타일을 한번 터뜨리면 끝이거든요.
0: 끝이야.
1: 네. 그래서 알죠. 그 웃음 표정하고 또 이게 수업 시간 때 뭐 혼날 때 있잖아요.
0: 네.
1: 뭐 혼나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왼쪽에 슬쩍 봤는데 친구가 진짜 얼굴이 터질 것 같이 웃음을 참고 있어요. 그런 애랑 눈 마주치면 끝장이거든요. 예. 네.
0: 아 근데 최근은 아닌데 마카이 씨랑 가끔 눈 마주치면 저 웃음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감, 네.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걸 공감할 사람 누구 있나? 근데 마카야 씨가 이제 뒤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터지는 거야. 그러면
1: 알죠. 이게 이런 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뭐 방송이라고 쳐요. 뭐 저희가 뭐 단체로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멤버가 뭐 어떤 얘기를 해요.
0: 근데 맞아. 근데 약간
1: 그 얘기의 비하인드가 또 공개하지 못하는 비하인드가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하인드는 저희끼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가 캠든 씨가 저를 이렇게 쓱 보면 저는 이미 캠든 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캠든 씨가 제 눈을 딱 보고 웃음을 참아야 돼요.
0: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보이니까.
1: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0: 네,
1: 자,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0: 네.

0: 아, 또 이게 캠든 씨가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개그감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진중하고 진지한 매력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자,
1: 저는, 네.
0: 그럼 하나를 고르자면, 이게 사실 둘 다가 좋긴 한데,
1: 네.
0: 하나를 고르자면 1번, 2번 가겠습니다.
1: 네.
0: 하나, 둘, 셋!
1: 2번.
0: 2번. 예.
1: 2번. 네?
0: 저도 2번입니다. 저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1: 지금 또 지금 이상하게도 웃기고 싶은
0: 아이,
1: 거예요.
0: 그런 거 아니고.
1: 지금 이상하게도 웃기고 싶은 거죠.
0: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웃기고 싶은 거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 아,
0: 생은,
1: 굳이?
0: 예, 이번 생은 웃기는 걸로 태어났지만, 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배우분들.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조용하시고, 카리스마 있는, 약간 누가 막 엄청 말하는데, 네. 그럴 수, 네. 이해가 되네요.
1: 절대 막 가지는 못
0: 네,
1: 찾는.
0: 이런 되게 뭔가
1: 네.
0: 똑똑해 보이고, 되게
1: 네.
0: 뭔가 진지함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1: 마카야 씨도 그런 사람이라는
0: 네,
1: 거예요?
0: 그리고 저도 가끔 그렇게 분위기 잡으려고
1: 아,
0: 하면,
1: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0: 네,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웃기려고 한게
1: 그렇죠.
0: 아닌데, 제가 진지하게 하면 웃겨져가지고, 저도 한번 좀 제대로 이렇게 키 크고, 이게 흑발에 머리 멋있게 하고, 이렇게 덤덤한. 아니,
1: 흑발이라는.
0: 흑발이 되게 멋있어요. 그 진지함. 수트 입고, 내가 배우분들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1: 네.
0: 돼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여기 2번을 골랐잖아요.
0: 그쵸?
1: 진중하고 진지한 매력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캡는 씨 되게 그런
1: 네.
0: 모먼트 있죠. 네, 또 리더고 형이니까.
1: 진지할 때 어때요? 진지할 때와 어때요?
0: 진지할 때,
1: 네.
0: 가끔 좀 무서워요. 네. 가끔,
1: 네.
0: 장난이고. 그래도 뭐, 저희가 인터뷰나 해외에 갈 때,
1: 네.
0: 뭐, 중요한 그런 미팅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또 멋있게 입고 가고,
1: 그래, 동생들아.
0: 캡는 씨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면, 아유, 또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매력이 있어요. 네, 됐죠?
1: 네.
0: 네, 됐죠?
1: 됐죠라뇨. 아,
0: 오케이.
1: 시킨 거 같잖아. 됐습니다. 일단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0: 좋습니다.
1: 바로 항공인들에게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할게요.
0: 네, on and off, open the door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입니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음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예. 유명할 성우 강영호입니다.
3: 음악할 때 성우 박지음입니다.
4: 안녕하세요. 야. 카메라 캔 든든한 든 캠든입니다.
0: 네, 마카는 막 그리고 DJ D 막디입니다.
4: 네. 할 게 없어서 그냥 D 느낌 붙인 거 아니에요?
0: 막 막디.
2: 막디.
0: 네, 저희가 앞에서 웃음 전혀. 네, 죄송합니다. 웃음 전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성우 두 분은 네. 웃음을 전염시키는 편이신지 아니면 전염을 당하는 편이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일단 영호님.
2: 너무 웃기고 싶습니다.
0: 아, 웃겨요. 네,
2: 진짜 너무 웃기고 싶고, 근데 평소에는 너무 좀 약간 진지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는 이렇게 막, 근데, 또 방송은 또 재밌어야 되는데,
0: 그죠.
2: 저의 그 평소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웃기고 싶습니다.
0: 아, 그래서 여기선 좀 하이텐션이신가요?
2: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0: 아~ 네. 네. 저희가 아는 영호님의 모습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4: 원래 되게 조용하신 편이세요?
2: 밖에서 따로 만납시다.
0: 너무 좋아요. 밥 한 번. 고기 되게 잘 구우실 거예요.
2: 근데 이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세요?
4: 오, 진짜요? 네. 우와.
2: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4: 우와.
2: 일단 전화를 건대요.
4: 네.
2: 지인한테.
4: 네.
2: 본인이 웃음 치료사인 줄 알아요. 네, 전화를 걸면 여보세요를 하지 않고 바로 웃어요.
0: 어?
2: 전화를 딱 걸고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4: 네.
2: 왜 전화했어? 몰라. 이런 되는 거예요.
4: 네.
2: 너무 웃었어요 진짜.
0: 이야.
2: 네.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0: 확실히 전염이 되네요. 네.
4: 웃음 치료사를 그럼 한번 통화 해보신 거예요?
2: 아, 그 통화를 하시는 그
4: 분의 친구
2: 분과 제가 친해서
4: 혹시. 네. 가격대가 얼마? 아니 너무 궁금해.
0: 그게
2: 네 너무 재밌어요.
0: 아, 너무 재밌네. 네. 가격대는 그분 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4: 아, 그분 날 컨디션.
2: 아,
4: 오늘은 6만 원만 받게.
0: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2만 원이야. 이런 느낌.
4: 이런 느낌으로 네. 신기하네요.
0: 우리 지음 씨는 웃기는 편인가요? 웃어주는 편인가요?
3: 아, 저는 완전
4: 웃어주는 편.
3: 그렇죠. 아, 저는 개그 센스가 없어서 웃기고 싶어도 웃길 수가 없어요.
0: 아,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웃길 때가 많아요.
2: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4: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해요.
3: 웃어
4: 제 말에 웃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3: 아, 맞아요. 그러시죠.
0: 맞아요. 특히 무리수 던지는 사람들이
2: 맞아.
0: 이게 웃어주는 이제, 사람이 없으면 의미 없는 무리수가 돼요.
4: 마카 씨 같은 분들이 지음님 같은 분들이 없으시면 안 돼요.
3: 아~ 네,
0: 저는 제 옆에 붙어주세요.
3: 네, 너무.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웃으면 전 사실 진심으로 그냥 웃은 건데 옆에 이제 다른 선배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0: 맞아. 그럴 때 근데 가끔 뜨끔할 때 있어요. 사회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알지? 이럴 때도 있는데
4: 그렇죠.
0: 그래도 가끔은 진짜 웃기다.
4: 맞아요. 네,
0: 이럴 때 있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5: 지난 시간 내일도 출근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이번엔 사극 촬영장에서 죄인으로 깨어났다.
6: 죄인 장희빈은 사약을 들라. 얼른 저자에게 사약을 먹여라. 어서 붙잡아라.
7: 희빈? 사약? 그거 너무 쓰잖아. 먹기 싫은데.

0: 이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K에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군사들! 무서운 마음에 K는 업어치기로 모두 날려버리고 마는데! 그 뒤로 카메라와 연기자들이 나타난다!
1: 아니 신설이, 쟤는 내 대역이나 하랬더니 어디 지금 애드리브를 하고 앉아있어? 대역 배우 신설이 주제에!
2: 신설이라면 여긴 드라마 멋진 신세계 속 세계? 그렇다면 초전시대 인물이 현대에 비기된 거잖아. 오케이, 파악 완료. 네 이놈들, 가면 안전이라고. 나는 강희빈이다.
0: 그렇다, 조선시대 악녀가 현대의 무명배우 신설이의 몸에 빙의되며 악질 재벌 차세계와 전쟁 같은 로맨스를 펼치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 소환된 K. 한복을 입은 채로 도망가다가 그만 차세계의 차에 부딪히고 만다.
1: 아, 뭡니까? 당신 지금 뭐하는 수작이야?
2: 지옥! 네 이놈, 열라 대왕이 무섭지도 않느냐?
1: 어디 장희빈 흉내내면서 빠져나가려고. 아, 됐다. 얼마면 돼? 한 장이면 되냐? 두 장?
2: 누굴 통귀신으로 알고 이놈아! 아, 꽃으로 맞아봐라!
1: 가시 있어.
0: 그렇게 꽃을 휘두르며 전쟁 같은 첫 만남을 하게 된 케이는 갑자기 멋진 신세계에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내고 만다.
2: 그래, 신설이의 몸으로 현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우선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고 현대 먹거리도 먹어보고 해야겠어. 이런 경천동지 알맛이! 이 귀한 얼음을 이리 해프게 먹는다고? 아주 달달마귀가 따로 없구나. 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냐.
0: 이렇게 현대 문명 적응에 심취하던 K. 현대 문명의 정점인 비행기를 타며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는데 이때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간다.
3: 여기에요!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2: 내 조선시대에서 침을 좀 놓았는데 이봐 차세계! 어찌 이리 뻗어있는 거야? 물도 촥 뿌리고 팍팍 이렇게 때려도 안 일어나? 정신 차리거라, 죽으면 아니 된다.
4: 너는 블랙홀 같은 여자야.
0: 그렇게 K의 애절한 외침에 차세계가 반하고 만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로맨틱 분위기를 밀치고 차원의 문이 열렸다.
2: 300년의 시간도 뛰어넘었으니 이젠 전쟁 같은 로맨스 말고 알콩달콩 로맨스 펼치길 바랄게요. 안녕.
5: 아니 오늘 막가야 씨가 첫 대사부터 키를 너무 높게 잡은 거
6: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5: 아니 잘했는데 아니
6: 너무 높게 잡았어.
5: 키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 오늘.
6: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네. 너무 가늘인 것 같아서 좀 더 세게 돌아왔습니다.
5: 점점 내려가고 있어.
7: 아니 갑자기 두 번째 대사부터 오? 좋은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6: 아 제가 두 번째 느낌이 제일 좋았는데.
5: 아니 처음 거. 네, 아, 그걸 또 리플레이 해주세요 나중에. 아 진짜 너무 높아요.
6: 아 되게 높아서 좀 당황했어요.
5: 만약 그 톤으로 계속 갔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6: 네, 그래서 제가 좀 노선을 바꿨습니다.
5: 아 자연스러웠어.
7: 두 분이 이렇게 토닥토닥 다투는 씬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6: 아,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리 K 오늘은요 조선시대 희대의 악녀가 현대로 넘어와 악질 재벌과 사랑에 빠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 다녀왔는데요.
8: 드라마 멋진 신세계는 조선 최고의 악녀였던 여자 주인공이 300년 뒤인 현대시대 무명배우의 몸으로 빙의가 되는데요. 조선시대 말투와 악녀의 성격으로 자본주의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과 악질 재벌과의 전쟁 같은 로맨스까지 더해져 많은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6: 맞습니다. 이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조선시대의 사람이 300년 뒤 현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 시간 여행. 아, 사실 저는 지금 시간 여행에 되게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저희에게 공개되지 않은 과학적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뭐 외계인, 뭐 우주, 뭐 바닷속에 있는 도시 이런 거 저는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네. 저는 일단 지금 인간 콜로니까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여행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여행 아, 저는 과거로 무조건 갑니다.
9: 어, 왜요? 왜죠? 네,
6: 과거로 가서. 아, 근데 저는 일단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 네, 한번 보고 싶거든요.
9: 오, 신기하네.
6: 아, 맞아요. 이거는 다 막디의 생각이고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네, 그냥 상상, 제가 ENFP라서.

0: 생각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네, 생각인데 너무, 네. 일단 전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해요.
1: 나중에 야스민님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0: 야스민님 아, 이집트 사람이긴 해. 네.
1: 그래도 좀 좀 더 아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희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피라미드가 과학적으로 네. 되게 복잡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일단 안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일단 피라미드 벽돌이 몇 톤씩이에요. 하나가
1: 네. 근데 하나가 갑자기 톤이에요. 피라미드가 궁금해요.
0: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기술로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해도
1: 안 돼요.
0: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기술 없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 그치. 예전에는 기술이 좀 덜 발전됐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다고 말도 있어요. 아, 전 이렇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1: 과거로
0: 가서 싶어요? 봐야 되겠어요.
1: 저는 미래.
0: 미래.
1: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짱구.
0: 그 친구가 미래에
1: 극장판이 있는데, 아 근데 네. 이게 진짜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극장판에 그 친구가 미래로 가는 이제 극장판이 있는데요. 네. 미래가 낮이 없어요. 낮. 그냥 계속 밤이에요.
0: 오, 진짜요?
1: 계속 밤이고 도시에 불빛이 켜져 있고 그리고 UFO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그 빈부격차가 좀 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되면?
2: 네네네. 네.
1: 그 극장판에서 그렇게 됐어요. 진짜 잘 사는 동네는 막 황금으로 되어 있고,
0: 그렇죠.
1: 못 사는 동네는 나무대기로 이렇게 지으면 되어 있어요.
0: 확실하게 비교가 되게
1: 그래요. 네, 나중에 되면 더 확실히 이게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0: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미래로 가고 싶은 이유는 이 발전된 도시들도 보고 싶고, 제가 그런
0: 기술이랑
1: 도시, 네, 기술도 보고 싶고, 네. 사실 무엇보다도 트랜스포테이션이 제일 궁금해요. 이동 이런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전됐을지 네. 좀 많이 궁금해요.
0: 텔레포테이션.
1: 예, 예, 예.
0: 그게 좀 텔레포트 궁금해. 진짜 많이 상상해요.
1: 우리 성우님들은 뭐가 좀 궁금하세요?
3: 저도 그 시간 여행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영화로 따지면 시간 여행자의 아내,
1: 네.
3: 그다음에 어바웃 타임 이런 종류의 둘 다 여주인공이 네. 그분인데.
1: 네.
3: 네.
1: 시간 여행물 좋아하세요?
3: 네. 네.
1: 짱구 극장판도 한번 보세요.
3: 아, 꼭 보겠습니다. 제가 꼭 보고 감상문을 써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우리 지훈 씨는 네. future or past?
4: Future.
1: 왜 future죠?
4: 저는 일단 뭐 여기처럼 이렇게 300년 뒤까지는 아니고 조금 한 50년 뒤 정도로 해서 그때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해요.
1: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약간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50년 뒤쯤이면
0: 샌드베이거 사장님
1: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약간 진짜
0: 맞아요.
1: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3: 오픈런을 하는 사람에서 오픈런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4: 아 저는 네. 제 선배님들도 되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아직도 현직에서 현업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1: 그게, 네.
4: 그게 정말 멋있어 보여서 그때 저도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1: 멋있네요.
4: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 내가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불안도 좀 그쵸, 들기도 하고 네.
0: 분명 하고 있으실 겁니다.
4: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미래로 가고 싶어요.
1: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것들이 요즘 사라지고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이제 300년 뒤 미래에서 꼭 사라질 것 같은 거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1: 어떤 식으로 변하나요?
0: 음식이 되게 막 영양 큐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하. 아, 간단해질 것 같아요?
0: 네, 저는 아까 캔디가 말한 것처럼 그 짱구 극장판에 그 빈부격차가 심하다 했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게 확실히 보일 게 음식일 것 같아요. 일단 상류층은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있는 스테이크 요리 뭐 이런 걸 되게 뭐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게 되게 비싸질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큐브 안에 영양이 다 있는 이런 게 되게 간단하게 이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게 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4: 그쵸.
1: 저 뭔가 사라질 것 같은 거 생각난 게 아파트?
0: 오,
1: 아파트. 네, 300년 뒤면 아파트는 사라져 있을 것 같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약간 지금 보시는 대기업 회사들 보이시죠? 약간 네. 조금 화려하잖아요. 네.

0: 그런 집이 다 대부분일 것 같은데.
1: 아, 좀 더 화려하고.
0: 예, 네, 아, 어렵네요.
2: 약간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사이즈의 집만 남아있을 것 같나요?
0: 네.
1: 세계가 되게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긴 해요.
2: 아, 효율성을 위해서.
0: 근데 진짜 300년 뒤 제가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2: 300년 뒤까지.
0: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네요. 300년 뒤에 뭐가 있을지.
2: 저는 사라질 것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원래 이게 비디오가 나올 때도 비디오 킬 더 라디오라고 라디오가 아~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0: 맞아요.
2: 하지만 그때도 라디오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1: 아이돌 한국어 꿋꿋이 이렇게
2: 300년 뒤에
0: 꿋꿋이
3: 300년 뒤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네요.
0: 그러게요.
3: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 전자제품화 되어가는 300년이나 지나면 네. 뭔가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것들 네. 손에 쥐고 이렇게 휴대폰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인체 내부로 심어져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기자동차 그리고 막 뭐가 커넥트가 되고
0: 맞아요. 네.
3: 실제로 지금 자동차가 뭐 내연기관이 있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막 다 커다란 전자제품화가 되어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그게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0: 맞아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막 웹툰에 사실 이런 게 많은데 가끔 보면 너무 판타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결제도 다 그냥 뭐 지문으로 하고
3: 그러니까.
0: 뭐 요즘 얼굴로 결제하는 것도 네,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이미 그게 시작돼가지고 미래가 참 궁금합니다.
3: 네. 네. 네.
0: 우리는 뭐 아마 못 보겠지만
1: 아니 오래 삽시다.
0: 아, 네.
1: 300 네, 다들 오래 삽시다.
3: 콜드슬립 어때요? 콜드슬립.
1: 아 코미디 오케이.
0: 좋아요.
1: 좋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더한 이야기 재미있게 해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0: 네, 멋진 신세계의 OST. Cheese Universe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현대 문명에 적응해 심취하던 K.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심취하다. It means to become deeply absorbed or completely immersed in something. In English, it's similar to be absorbed in, be immersed in, or be deeply into.
0: 네, 오늘의 한국어 심취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심취하다.
3: 심취하다.
1: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요즘은 뮤지컬에 심취해 있어.
0: These days, I'm really into musicals.
3: 어릴 때는 공룡에 심취했던 기억이 있어.
0: I remember being completely fascinated by dinosaurs when I was little.
1: 네, 심취하다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2: 네.
1: 요즘 내가 가장 심취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2: 발음이 심취해 있는 거 약간,
1: 약간 이게 저도 모르게
2: 미국물이 살짝 느껴지는데
1: 아니, 나는 저도 모르게 이게 방금 영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0: 제 발음에 심취했네요. 제 영어에. 아, 오케이 캠든 봤어 내가. 나한테 심취했구만.
4: 아, 뭐가 있을까.
2: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1: 좋아요. 네.
2: 저는 늘 우리 DJ 두 분 만나면 항상 저의 피지컬을 막 이렇게 보시는데
1: 맞아요.
2: 저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전 피트니스 대회 영상 같은 거를 좀 심취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1: 네.
2: 아, 진짜 너무너무 그 피트니스 선수들 진짜 리스펙하고요.
0: 대단한 분들이시죠.
2: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1: 네.
2: 그게 그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1: 네.
2: 근육을 붙이는 게 힘들어요.
1: 힘들죠.
2: 네. 그래서 그 세계를 너무너무 예, 리스펙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궁금하게 밥을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더 잘 붙죠?
2: 탄수화물은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요.
1: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
2: 네, 네. 그리고 이제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늘려야 돼요.
0: 프로틴.
1: 그렇죠.
0: 그래서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돼요.
2: 네. 네. 꼭 먹어야 됩니다.
0: 근데 그 에너지를 안 쓰면 살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 먹은 만큼 그 에너지를 쓰면 살이 안 찌는 거고 네, 오히려 도움이 되는.
2: 네.
0: 에, 참 복잡합니다.
2: 오늘 약간 박사 컨셉.
0: 에, 오늘 제가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1: 요즘 뭐 박사 컨셉에 좀 심취했어요.
0: 제가 또 상황극에 네. 그렇게 심취를 해있는데요.
1: 아 진짜.
0: 네, 저는 그냥 기회가 있으면
1: 네, 무슨 상황극 가고 싶으세요?
0: 감히 내게 질문을 묻는가.
1: 네.
0: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냥 뭐 그냥 네, 그냥
1: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0: 네, 네, 이런 막합니다. 거 진, 네. 네, 막하고
1: 진짜 너무 막하더라고요. 네.
0: 그런 걸 좋아해요 또. 이게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재밌거든요.
3: 아,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무조건 그냥 상황극으로 시작해요. 우리 지훈 씨는 심취한 거 있으신가요?
3: 저는 요새 그 음악 감상하는 앱에서 제 지은. 취향의 노래를 찾아내는 거에 약간 심취해 있어요.
0: 너무 재밌겠다.
3: 네.
1: 역시 음악음.
3: 그쵸, 음악음. 네.
1: 음악의 음. 역시.
3: 그래서 최근에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찾아서 되게 좋아요.
1: 혹시 공유를?
3: 아,
2: 앰퍼센더원이라고.
0: 네. 아, 쑥스럽게.
1: 아,
0: 네.
1: 아 진짜 아,
2: 몰랐어요. 지금 위험했다.
1: 아 영훈이 나이스.
2: 든든한 선배.
3: 네. 아주 든든한 어프로치. 네.
1: 그렇다면 또 한번 심취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따로 약간 심취해보고 싶다.
2: 여기 아이돌 두 분이 나와 계신데 네. 저는 진짜 노래를 정말 진지하게 네, 배워보고 싶습니다.
1: 약간 어떤 장르 노래?
2: 아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발라드와 네. R&B 쪽을 좋아하는데
1: 네.
2: 또 그 성우가 되기 위해서
1: 네.
2: 훈련을 할 때
1: 네.
2: 훈련을 할 때 뮤지컬 넘버를 활용해서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대사를 막 하는데 선생님이 너 화 잘 안 내는 성격이지.
1: 아 그러면 그럼
2: 막 뭐 울어본 적 없지. 막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1: 네.
2: 도움을 받고 싶어서
1: 네.
2: 그런 극을 보고 그리고 극의 흐름에 맞춘 노래를 듣고

0: 그리고 가사가 꼭 우리말로 되어 있는
1: 아.
0: 네, 상태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린 적도
1: 있고
0: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 와, 네. 뮤지컬 넘버.
0: 네.
1: 와, 그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2: 최초 공개인가요?
1: 자, 에코 팍팍 넣어주시고요.
0: 이야, 좀 긴데.
1: 좋아요.
3: 한 소절.
0: 그럼 뒤쪽에 좀 하이라이트 부분을 할게요.
1: 오케이. 오, 하이라이트.

0: 이야!
1: 진짜 하소자.
2: 와, 비브라토가 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비브라토. 오, 그, 장난 아닌데?
3: 이게 보통 노래 부를 때 자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1: 네네네.
3: 전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이 노래에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2: 아~ 아~ 비브라토가 장난
3: 너무 멋있으시네요.
2: 우리 지윤 씨는 심취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4: 제가 요새 심취해 있는 게 음악인데 그거의 조금 연장선인 것 같은데 악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좀 했었었는데 피아노를 좀 다시 하고 싶기도 하고
2: 피아노 좋죠.
4: 뭔가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기타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아 근데 좋지. 악기 하는 사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진짜
3: 그쵸.
2: 악기가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3: 그렇죠.
2: 기타 치는 사람들만 봐도 손가락이 다 굳은 살이잖아요.
4: 맞아요.
2: 그런 게 저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1: 아, 맞아요.
2: 그러니까. 피아노 너무 좋아요. 피아노 막 한강 가면 막 피아노 있고 막
4: 그런
2: 막
4: 맞아요, 맞아요.
2: 되게 멋있더라고요.
3: 네, 맞아요.
2: 네,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다음 중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변하게 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10년이면 음식 취향도 변한다.
2: 아, 좀 별론데.
5: 2번 10년이면 통장 잔고도 변한다.
2: Where's my money?
5: 3번 10년이면 이상형도 변한다.
6: 사랑해요.
5: 4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2: 와, 따마 강산 어디 갔노?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3: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7: 와, 따 마카이 어디 갔노?
2: 아, 바로 다음이었구나.
3: 잠깐 어디 갔노?
2: 네, 잠깐 강산 갔다 왔습니다.
4: 아, 아 네. 그럴 수 있죠.
2: 강산이 네.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2: 네. 네,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화사 Good Goodbye
3: 그리고 Rose Toxic Till the End까지 이어집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0: 스테이즈.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1: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2: 쓰담쓰담
3: 칭찬 타임.
2: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4: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and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2: 네, 그럼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차밍 와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 푸는 걸 도와줬어요. 오랜만에 해서 헷갈리기도 했지만 엄청 뿌듯해요.
5: I helped my younger sibling solve a math problem they were having trouble with. It had been a while since I did it, so I was a little confused. But I feel really proud.
2: 아, 이게 동생을 도와주셨네.
6: 오, BGM 되게 귀엽네요. 네.
7: 아, 그 BGM이 너무 귀여워서 사실은 이
6: 그걸 알죠. 도와줬어요.
7: 사실은 이 쓰여진 그 말투 자체가 네. 도와줬어요. 네, 그 엄청 뿌듯해요. 네.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6: 바로
7: 바뀌었어요. 네,
6: 그러니까. 아, 저도 안 하시길래 아 바로 바꾸셨구나. 아, 네. BGM이 되게 좋네요.
7: 맞아요.
6: 뭔가 네. 숲속을 약간 산책하는 네, 느낌.
7: 네. 동물이랑 같이 뭐 해야 될 것 같고.
8: 뭔가 동물의 숲이 나올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6: 아 그러면 이분이 아 동생을 수학 문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중요하죠.
6: 사실
1: 그렇죠.
6: 뭐 오빠, 형, 언니, 누나가 있으면
8: 그렇죠.
6: 이런 게 사실 많이 친해지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8: 리스펙트하죠. 형으로서 이제 누나로서.
6: 네.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 이런 걸 굳이 물어봐야 되는데 가족한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어렸을 때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도움 받는 편이셨나요? 우리 지음 씨.
1: 저는 사실은 이 중에서는 유일한 외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친동생 아니면 뭐 친언니 오빠 이런 경우가 없어서 네.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친구들 챙겨주는 걸 좋아하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구가 어 나 뭐 그거 좋아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어 나 이거 뭐 어디 가서 샀어 너 줄게 이렇게 챙겨주거나 와. 아니면 친구가 뭔가 좀 덜렁거리는 친구가 있어서 숙제 네. 같은 걸 까먹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 그거 까먹었지 이거 해야 돼 며칠까지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6: 오, 최고다. 너무 좋은데요.
1: 그래서 저는 좀 도와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6: 그런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남을 돕고 사는 게 뭔가 나를 돕는 거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8: 자, 슬슬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죠.
7: 아, 좋아요. 칭찬하셔요.
8: 좋습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Charming?
6: Charming.
1: Charming.
8: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5, 6, 7, 8.
3: 잘한다, 잘한다, Charming. 잘한다, 잘한다, 쓰담쓰담.
6: 잘했어요. 땡큐. Yeah.
8: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타임 코너까지 함께했고요.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2: 맞습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1: 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변하게 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8: 정답은 바로
4: 4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8: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영훈님, 지우님 감사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6: 진짜 빠르네요, 오늘. 네, 그럼 끝곡으로 B2B For You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8: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채 썰어 양념에 슬슬 버무리면 아삭한 여름 반찬. 얇게 저며서 냉장고에 차갑게 뒀다가 달아오른 피부에 올리면 어우 시원해. 싱크대나 조리대에 가벼운 기름때

제거할 때도 좋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수박의 흰 부분입니다. 요거 음스가 아닌 요모조모 쓸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러나 흰 부분 쓰려면 일단 수박의 빨간 부분부터 먹어야겠죠.

0: sugar. Good evening, everyone. 7월 15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이 초복, 25일이 중복이죠. 이제 여름 1라운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릴 적에는 삼계탕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흐물한 껍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촌 남동생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길래 이렇게 껍질만 모아서 이렇게 왕창 줬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삼계탕 영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칠면조 사이즈 정도는 돼야 끓여볼 만하다라는 아메리칸 마인드셋 가지고 계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Yes.
1: Yes. How did you know?
0: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미국에 계실 때 사실 그런 삼계탕 뭐 이런 거 할 때도 막 터키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터키를 써야 되는 거에 치킨을 쓴다든가 이런 적이 있으셨거든요.
1: Well, I mean, Americans do eat a lot of turkey.
0: 그리고 right? 사이즈도 크잖아요.
1: Yeah, it's big.
0: Right.
1: Yeah. So who says you have turkey only right? for Thanksgiving?
0: Mm-hmm.
1: You could make it like a turkey. 탕.
0: 기대, 터키탕.
1: 터키탕.
0: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Easy Writing, Easy English, 입이 트이는 영어, Power English.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 공개 방송을 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악당을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0: 해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Next year's minimum wage has been set at 10,700 won per hour, a 3.7% increase from this year,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 for a standard 40-hour work week. Unlike last year's mutual agreement, this year's rate was pushed to a vote.
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만 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1: The debate over no 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0: 카페와 식당을 넘어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 키즈 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럽 여객기에서 아동의 착석 거부로 운항이 지연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동의 권리와 승객 편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1: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now gaining ground in Japan. As a growing number of professionals strugg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companies due to severe stress, this has opened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0: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퇴직 대행에 이어 이제는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Led by singer-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0: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를 비롯한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자 18명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수상자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대거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시상식에서 K-POP의 존재감도 한층 짙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Next year's minimum wage has been set at 10,700 won per hour, a 3.7% increase from this year,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 for a standard 40-hour work week. Unlike last year's mutual agreement, this year's rate was pushed to a vote.
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만 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 뭐 우리 지갑이랑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쏠릴 수밖에 mm-hmm. 없을 것 같은데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1: Yeah, it has been confirmed. So it's only a 3.7% increase. Mm-hmm. I mean, any increase is good for right. laborers,
0: right.
1: but that's only about 381.
0: Ah.
1: So last year, what happened was there was a mutual agreement.
0: Right.
1: Both sides decided, mm-hmm. yes, let's do this. But this time, it was kind of like pushed to a vote, meaning mm-hmm. it was kind of forced to vote.
0: 아, 그러니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3.7% 정도 인상이 됐는데 mm-hmm. 이제 아무래도 물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러다
1: right.
0: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동결하는 거 아니냐. 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다라는 또 반발이 있다고 해요.
1: Yeah, 그래서. I mean because right now inflation is at an all-time high.
0: Right.
1: So if you look at it, oh, that's welcome news, but however, it's not that much.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1년에 얼만큼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임금을 받지

0: 아니면 혹은 뭐 어디 은행에다가 넣어놨는데 interest rates가 어떤 그 레벨 아래에 있다면 의미가 없다.
1: Right.
0: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 아,
0: 그렇죠?
1: right.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ext year's minimum wage has been set at 10,700 won per hour, a 3.7% increase from this year,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 for a standard 40-hour work week.
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23만 6,3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랐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So next year's minimum wage has been set 하고 뭐 얼마로 set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wage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minimum wage가 아무래도 최저임금인데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가거나 일당으로 가거나 이런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분화되고 그리고 셀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월에 얼마 받거나 뭐 연봉이 얼마거나 이런 식으로
1: Correct.
0: 조금 차이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7%만큼 오른 거고 근데 3.7% increase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And then it says, which translates to roughly 2.23 million won a month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1: Okay.
0: 근데 여기 translate를 보니까 뭔가 해석을 해준다라고 할때 우리가 translate를
1: Yeah,
0: 쓰잖아요.
1: or 번역.
0: 근데 이거 다
1: Right.
0: 영어인데
1: Yeah, that is
0: 굳이?
1: true.
0: Right.
1: So actually, this word is used in this context, which basically is used to say, in other words, or this means. And you, so 3.7%, okay. Like, okay, you heard it, but you, it doesn't quite register in your
0: Right.
1: mind. How much is that exactly?
0: 도대체 그게 뭔가 작은 숫자 같기는 한데, 도대체 정확히 돈으로 월에 따지면 얼마야? 아예 그렇게 쉽게 우리가 릴레이트 할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1: Right. And so basically, which translate is like, in other words, and they're giving further detail to help you understand better.
0: Okay.
1: So it's like about 2.23 million if you work 40 hours a week. So, okay,
0: Okay,
1: then you
0: now I
1: understand.
0: understand.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웬만한 사람은 딱 들었을 때 아, 뭔가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 정도 되는 양이에요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네요. 그걸 마치 무슨 언어를 번역하듯이 표현을 하게 된 거네요.
1: Yeah, so for example, like a higher cost translates to lower profits.
0: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해석이 된다. 결국에 이게 이런 뜻이다.
1: 야.
0: 아, 이게 되겠네요. In
1: That's
0: other words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 오긴 하네요. So which translates to 방금 얘기했던 그런 3.7% increase는 결국에는 뭐 월에 223만 뭐 6,300원 300원이다. 이렇게
1: Yeah.
0: 얘기를 한 거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Unlike last year's mutual agreement, this year's rate was pushed to a vote.
0: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o unlike last year's mutual agreement와는 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mutual 하다는 거 하면은 왠지 mutual friend가
1: Oh,
0: 떠올라요.
1: 야.
0: Right?
1: Yeah. So okay, so in that context, mutual means it's like we both know that person.
0: 나만 아는 것도
1: Yeah.
0: 아니고 쌤만 아는 것도 아니라.
1: He is my friend and he is your friend.
0: Okay.
1: So when something is mutual, there are two parties involved. So in this case, it's not just simply an agreement, but if it's a mutual
0: Right.
1: agreement, it means that both parties agree.
0: 아, 그러면은 노사 간에 이런 합의로서 원래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1: Yes.
0: 양쪽이 합의를 한 거네요.
1: Yes.
0: 공통적으로. So mutual이라고 하면 뭐 상호 간에 이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1: Yes.
0: So mutual agreement. 라고 했던 거랑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this year's rate was pushed to a vote라고 얘기를 했어요. 밀려가지고 이런 투표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1: Yeah. So here it's great. When you have the sentence that starts with unlike, mm-hmm. you know that the second part is going to be different.
0: Right. Unlike yeah. 나오면 시험 같은 데도 이런 거 많단
1: this
0: 말이에요.
1: This is very important for a test. Right. Exactly. So unlike this, mm-hmm. then it's going to be this.
0: That.
1: Okay. So in this case, before last year, mm-hmm. we both agreed.
0: Right.
1: This year, well, they talked it ou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debate over no-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0: 카페와 식당을 넘어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키즈 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럽 여객기에서 아동의 착석 거부로 운항이 지연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동의 권리와 승객 편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카페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솔직히 종종 보이잖아요. 노키즈 존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 길로까지 뭐 번지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죠.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1: Oh, right? It's a real sticky situation. So what happened, this prompted this discussion again, was that there was a flight departing from Sweden and this three-year-old toddler
0: right?
1: refused to buckle up.
0: 아, 나,
1: did not want to
0: 안
1: put on the seatbelt. And so basically, because of this incident, the flight was delayed by an hour.
0: Oh.
1: So you can imagine right. the people on the plane. Like, mm-hmm.
0: 벌써 보여요. 눈앞에 뒤에서. Oh,
1: That's
0: gosh.
1: Right. Oh, you know, and so it is true when you're on a flight and you've got a screaming baby,
0: right.
1: you feel bad for the mom. Mm-hmm. The mom feels horrible.
0: Right.
1: It's just like a vicious thing.
0: 이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 나는 you know, I'm a mom too.
1: Yeah.
0: I'm a dad too. 이렇게 느낀다면 이해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1: but,
0: 입장이 다 다르니까.
1: Let me tell you. Even though I'm a mom,
0: right.
1: I'm so tired.
0: Uh-huh.
1: I need to sleep on
0: okay.
1: this flight.
0: Right.
1: Then I would also be frustrated. Mm-hmm. So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is perhaps we should have a child-free zone and keep all the kids in one area.
0: 오케이. Okay. 그러면 child free zon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고 아이가 없는 존에 앉을 수 있는
1: That's
0: 그게 있다. 와, 근데 이거 또
1: there would be like walls, but that okay. you know that would be quite a big policy
0: 네.
1: or
0: 제가 policy maker여도 한 진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1: yeah.
0: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느라고.
1: Yeah, that's right.
0: Alright, 자, 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의 고충도 이해가 가지만요. 또 큰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들의 또 쾌적한 여행 권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debate over no-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0: 카페와 식당을 넘어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노키즈 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The debate over no-kid zones is 이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쌤, 미국에서도 실제로 no-kid zone이라고 하는 거가 콩글리시가 아니고 영어로도 많이 쓰이나요?
1: Yeah, sure. I mean, there's a no kids zone, no pets zone.
0: Right.
1: Right. Yeah, you can say that. But I feel that for business sake,
0: right.
1: you know, having like kid-friendly places have become popular, but then there is, you know, there are certain places where you just want quiet.
0: Right. 그냥 조용하게 좀 있고 싶은
1: yes.
0: 구역이 좀 많이

0: 있겠죠. 하지만 이 단어를 쓰는 거가 콩글리시나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디베이시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yeah. 이거를 넘어가 버렸네요.
1: Yeah, 네. that's right. That's right. Exactly. Right. It simply said it is moved beyond. Moved to a different space.
0: Okay.
1: So before cafe, restaurant, now it's an airplane. Now it's somewhere else. It's moving beyond.
0: 뭔가를 초월을 해버렸어요.
1: Yeah, going
0: 이제는
1: to other places.
0: 레스토랑이나 카페 말고 다른 데 가도 다 이런 것이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0: 최근 한 유럽 여객기에서 아동의 착석 거부로 운항이 지연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동의 권리와 승객 편의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시작된 그런 항상 뭔가 있잖아요.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비행기 내에서 이제 toddler 한국에서 이제 토들러라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 안전벨트 안 맬 거예요. 뭐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딜레이가 됐다.
1: That's
0: 라고
1: right.
0: 하셨잖아요.
1: So I wanted to highlight this expression buckle up.
0: Buckle up
1: is very easy to fasten your seatbelt.
0: Right.
1: But we also use this in a figurative sense. So not literally fastening your seatbelt, but if you're about to experience some craziness,
0: okay.
1: maybe so busy, it's Christmas season, you're a shopping department, buckle up to all the employees. This is going to be a wild ride.
0: 그러니까 안전벨트 매라. 물론 literal sense로도 쓸 수 있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약간 brace yourself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1: right.
0: 쓸 수가 있겠네요. Buckle up 한다는 거. 근데 쌤이 느끼시기에는 뭔가 fasten이나 put on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안전벨트를 맨다라고 그 verb로 쓰기도 하는데 buckle up 하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나요? 좀 강하게 맨다라던가.
1: Well, it is a little bit informal. The formal expression.
0: Right.
1: Is fasten your seatbelt.
0: Fasten your seatbelt.
1: Right, right. But then in the car, your child put on your seatbelt. All right. Or buckle up.
0: 버클을
1: It's
0: 채워라.
1: It's more casual.
0: 아니 미국에서 보면은 쌤도 아시겠지만 하이웨이 이제 타러 올라갈 때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That is true.
0: 그래서 거기에 꼭 buckle up 이렇게 워닝 사인처럼 거의 나와 있거든요.
1: You better.
0: Right.
1: Okay.
0: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뭐 이동의 그런 자유 뭐 그리고 뭐 passengers도 좀 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텐션이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이라고 했는데요. 머리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Come to a head means you are reaching a boiling point. Meaning the pressure is building and building and finally it's about to burst, explode.
0: 이게 참다 참다 참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뭔가 폭발했던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쌤이 예전에 come to a stop이라는 표현을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건
1: right.
0: 단순하게 멈춘다라는 것보다는 점점 속도를 줄이면서 끼익 하고 쓰는 거잖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boiling point에 점점 다가가서 그렇게 돼버리다.
1: That's right.
0: Right?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debate over no-kid zones is moving beyond cafes and restaurants, now taking off inside airplane cabins. Following reports of a recent flight delay on a European carrier due to a toddler refusing to buckle up, tension between the freedom of movement and passenger convenience has come to a head once again.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now gaining ground in Japan. As a growing number of professionals strugg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companies due to severe stress, this has opened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0: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퇴직 대행에 이어 이제는 휴직 대행 서비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사표 제가 대신 내줄게요 하는 서비스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있다고? 설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쉬겠다라는 말까지 전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게 근데 저도 저는 약간 이해는 되긴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0: 새로운 형태의 노동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 뭔가를 오픈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연다라고 했는데요.
1: Yeah.
0: 오픈업은 결국 오픈이나 마찬가지인가요?
2: Well, it'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that up tells you it's a little slightly different in because open something open is just open and closed. But this is talking about kind of making opportunities. Opening up a new market.
0: Okay.
2: Meaning it is kind of creating a new market.
0: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개념적인 거를 쓸 때 많이 쓰겠네요.
2: Yes, that's right. That's right. So here it's opening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So this is becoming a new business.
0: Right. 이게 요거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연다. 그래서 yeah. 그냥 단순하게 문 연다라고 할 때 open up the door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open the door. Right?
2: Yeah, yeah.
0: 하지만 뭔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개념에서는 up을 써주면 더 효과적이다.
2: Yeah.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On the heels of agencies that help employees quit, leave of absence representation is now gaining ground in Japan. As a growing number of professionals strugg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ir companies due to severe stress, this has opened up a brand new niche in the labor market.
0: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기 주세요.
2: Number one, heads up. Number two, butter up. Number three, buckle up. Number four, yo, what's up?
0: 쌤은요, 보기를 주실 때 그냥 뜻을 몰라도 억양으로 다 느껴져요. 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2: Number one, heads up. Number two, butter up. Number three, buckle up. Number four, yo. What's up?
0: 요가 꼭 들어가야 되죠?
2: Yeah, yo, what's
0: 알겠습니다.
2: up?
0: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2: The song is dedicated to you, Mayu-sam.
0: Oh, oh wow.
2: Yeah. The PD knows who you love. It's Michael Jackson with Love Never Felt So Goo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2: Okay.
1: 안전벨트 매세요. 정답 어떻게 됐죠?
2: I'm sorry. Okay. The answer is number three. Buckle up.
1: Buckle up. Mm-hmm. 우리 아까 나왔죠. 자, 그리고 참고로 heads up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차가 막 온다든가 아니면 공이 막 날아온다든가 yeah. 이랬을 때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정도가 되겠고요. Butter up은 뭘까요? 아까 저 굉장히 butter up 이렇게 하셨는데.
2: It's 아부.
1: 아부. 아부하다.
2: That's it.
1: 그리고 마지막에 yo, what's up?
2: What's up?
1: 이거는 보통 뭐 인사로 한다던가 에이, hey, what's up? 무슨 일이야? 로 쓸 수도 있겠죠.
2: Yeah.
1: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성두리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242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Right.
1: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Led by singer-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1: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를 비롯한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자 18명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수상자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대거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시상식에서 K-POP의 존재감도 한층 짙어질 전망입니다. 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J.Y. Park라 그래서 어? Who? 이랬었어요. 이거 보통 JYP.
2: JYP. 이렇게 yeah, 이렇게
1: 머리
2: right.
1: 머리 완전히 박혀 있어가지고.
2: Yes, that's true.
1: 네, 그 세계 대중 음악계의 가장 보수적인 성벽으로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의 심장부에 우리 K-pop 주역들이 또 대거 진입했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Mm-hmm. 그 시상식의 향방을 가를 투표권이 무려 18표. 나 있다고 yeah. 들었습니다.
2: So remember we did an article about them adding new categories, right? And so of course they're going to need some expertise, mm-hmm. right? They need some people who know K-pop,
1: yes.
2: okay? So they chose and some of those include Twice,
1: uh-huh.
2: Stray Kids members.
1: Wow.
2: Yeah. So they're going to help choose mm-hmm. Grammy nominees and winners.
1: 와, 이게 대단한 게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당연히 이제 프로듀서도 mm-hmm. 하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뭐 트와이스라든가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아티스트 그러니까 뭐 mm-hmm. 아티스트가 뭐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mm-hmm. 그 분들도 이렇게 투표 회원으로 위촉이 됐다는 거
2: yeah.
1: 와,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2: Yeah. You know, these sort of like voting committees, they come from a variety. They come from the field, but they have mm-hmm. producers, they have artists, they have you know, executives, right. they have a lot of people in there.
1: 와, 진짜 K-pop이 세계를 거의 장악하는 느낌이네요.
2: Yeah, get ready, 네. get ready.
1: Buckle up 해야 되겠네요.
2: Buckle up,
1: 네.
2: everyone.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Led by singer-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0: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1: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를 비롯한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자 18명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싱어 프로듀서 J.Y. Park가 이제 리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d by him이라고 돼 있고요.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싱어이자 지금 프로듀서 둘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하이픈을 긋고 싱어 잠깐 쉬었다가 프로듀서 하기도 하고 슬래시도 우리가 또 쓰잖아요. Singer slash, you know, producer J.Y. Park.
0: Yeah.
1: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여러분들이 뭐뭐 겸 뭐뭐 이렇게 쓴다든가, right? 영어 선생님 겸 성우 뭐 이런 식으로, right? 지금 오랜만에 V 나왔습니다.
0: Okay.
1: 네, 자 연결해 볼게요.
0: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1: 그래미 어워즈의 수상자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대거 확보하면서 다가오는 시상식에서 K-pop의 존재감도 한층 짙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secure 했다. Mm-hmm. 뭐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 have를 쓴다던가. Mm-hmm.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in hand 손 안에 있는 거를 썼네요.
0: Yeah. So basically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just mm-hmm. means a fresh wave of votes that are available.
1: Mm-hmm.
0: That's
1: in
0: what
1: hand에 있다는 게
0: yeah.
1: 그러니까 쥐고 있다는 게 쓸 수 있다. 준비돼 있다. 이런 느낌.
0: They're ready to go.
1: 아, 공항 같은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Have your 뭐 passports 뭐 ready in hand.
0: In hand.
1: 이러면은 검사하니까 들고 있어라.
0: That's right. Have it ready, readily available.
1: 아, so readily available.
0: That's the thing. So mm-hmm. it is not just available, but mm-hmm. it is readily available. Like, okay, we need you. Okay, I'm there.
1: 아,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쓸 수 yeah. 있게 mm-hmm.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는 거, 혹은 확보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건 something in hand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0: Right.
1: 자 그리고 K-pop이 지금 massive splash를 make 하려고 poised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예전에 poised 설명을 한번 쌤이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저도 모르게 poised 하면은 뭔가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일단은 poised 돼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할까요?
0: If you're poised to do something, mm-hmm. it simply means it looks like it's going to happen.
1: Okay.
0: There's a good chance that this is going to happen.
1: Mm-hmm.
0: So here it says poised to make a splash.
1: Mm-hmm.
0: We can expect that they will get a lot of attention.
1: 아, yeah. 그럼 뭐뭐 할 것 같거나 뭔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까요?
0: Anticipate. Yeah, 아, that's right.
1: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mm-hmm. 해서 뭔가 자세를 잡고 있고 mm-hmm. 이제 곧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쌤, 만약에 ready to do something 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지나요?
0: Well, ready to do something, I mean, it's like it's not so much that they're ready to do it, mm-hmm. but it's that it's likely going to happen.
1: 아,
0: like
1: okay, 그러면,
0: there is,
1: okay.
0: yeah, it's not moving yet, uh-huh. but it is likely going to happen.
1: 아, 그러면 K-pop is ready to do something 보다는
0: mm-hmm.
1: K-pop is likely to do something
0: yeah.
1: 할 가능성이 좀 있다로
0: It is likely to happen.
1: 그게 조금 더
0: yeah.
1: 가까운 표현이라고 yeah.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massive splash라고 했는데 splash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 이렇게 물장구 쳐가지고 그러니까 물장구라고 그러겠지만 이게 물 튀기는 거잖아요.
0: Yeah.
1: 탁 튀는 거, 물이 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massive splash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the expression is make a splash.
1: Mm-hmm.
0: If you make a splash, okay, I love the pool.
1: Right.
0: You know, I lived in the water all mm-hmm. summers, every summer.
1: Okay.
0: So there's some kids go, cannonball!
1: Mm-hmm.
0: And what that is someone, a kid, runs and jumps in the pool
1: mm-hmm.
0: and makes a huge splash.
1: Mm.
0: And everyone's like, right? So that is the idea.
1: 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막 달려와가지고 cannonball 하고 나서 그 물로 뛰어들어서 splash를 팍 크게 만드는
0: big
1: 것.
0: Splash.
1: Okay.
0: That's right. So mm-hmm. if you make a splash, it means to get a lot of attention.
1: Mm-hmm.
0: It's noticeable and it makes a kind of impact too.
1: Mm-hmm.
0: Right?
1: Okay.
0: It is not just like, oh, but it is also making an impact.
1: Okay.
0: Like they did something.
1: Mm-hmm. 그러면 이미 make a splash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물을 팍 이렇게 튀게 하는 것처럼 파장을 좀 일으킨다, 영향을 일으킨다가
0: yeah.
1: 되겠지만 massive를 써버리니까
0: oh,
1: massive가
0: yeah.
1: 거대한 거니까
0: mm-hmm.
1: 엄청 촥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0: It's like bigger than a cannonball.
1: Oh.
0: It's like... What is like a big boulder?
1: Cannonball 해보셨어요?
0: I have.
1: Oh.

0: Oh, wow.
1: I'm a human cannonball.
0: 영화에서 보면 꼭 그 캐럼버 할 때 이렇게 팔을 다리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1: right.
0: 이렇게 뛰잖아요.
1: And you jump. Yeah, that's right. That's a cannonball.
0: 제 생각엔 가로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대자로. 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Led by singer producer J.Y. Park, 18 artists and executives from a major Korean agency have been named voting members of the U.S. Recording Academy. With a fresh wave of votes in hand to help decide Grammy winners, K-pop is poised to make a massive splash at the upcoming awards.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안전과도 관련이 있죠. Buckle up 하면 안전벨트를 매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다.
2: We're going to be busy, so buckle up.
0: 우리 앞으로 바빠질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 오, 이거는 약간 figurative sense로 썼네요.
2: Yes.
0: 그렇죠? 자, 그리고요. On the heels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뭔가 발꿈치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뒤를 이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2: Another argument came right on the heels of the fight.
0: 싸운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또 한 판 싸웠어. 이런 이유로 됐습니다. 그렇죠? 싸움이 가고 있는데 그 싸움 발꿈치에 바로 따라간다. 막 팔로잉한다라는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뉴스도 그렇지만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은근히 나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Which translates to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 translates to B 이렇게 얘기하면 A라는 게 결국에는 B라는 뜻이다.
2: He missed the flight, which translates to losing money.
0: 걔 비행기 놓쳤대. 그 말은 결국 돈 날렸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gain ground. 이거 굉장히 특이했어요. 땅을 진짜 gain한다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지지를 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막 인기가 확산이 되거나.
2: The four-day work week is gaining ground these days.
0: 요즘 주 4일제 아이디어가 진짜 인기를 얻고 있어. ground를 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come to a head 한다는 거. 여기서 head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 뭐 위기의 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서서히 다가가는 거니까 come to a head는 뭔가 쌓이던 것이 결국에 터지다. 이 정도가 되겠죠?
2: Their money argument is going to come to a head soon.
0: 걔네 돈 문제로 싸우던 거 조만간 크게 터질 것 같아. 헤드로 갈 것 같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2: All right, so we're going to wrap up the song by the new voting members twice with the song Takedown.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곰 이야기입니다. 자, 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 미국 가정집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일본 주택가에 출몰하는 곰들의 뉴스를 보면 언뜻 미련하고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실제 야생에서 마주하는 곰은 그야말로 맹수 그 자체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산길에서 진짜 곰과 정면으로 마주친 여성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크쌤이 드리는 영어 문장에 B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2: A good rule of B.

0: is to stay calm.
1: 자, 이것을 해석하면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0: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1: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방금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A grisly encounter recorded in its entirety shows a close call.
0: 곰과 맞닥뜨린 순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아찔한 1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In its entirety라고 하면 온전히 고스란히 다 담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보여주냐면 close call이라고 하는 거, 아찔한 순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상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캐나다 로키산에서 아침 산책을 나선 한 여성이 갑자기 회색 곰과 마주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긴박했던 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전화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는 점입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고요. 전문가들은 당시 여성의 대처와 곰의 행동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야생동물과의 예상치 못한 조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파트, 이 여성이 곰과 처음 마주한 순간입니다.
1: On a gravel driveway about 300 feet from camp,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coffee mug in the other hand, to turn back when she spotted a grizzly and pressed record on her button. This was probably a younger grizzly bear that was very curious about the dog, said Jelmer de Blois, a hiking guide who operates wilderness escape adventures in the area. The woman shouted or made noises at least 40 times to keep the bear at bay, and the grizzly started toward her almost as many times.
0: 여성은 숙소를 나와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캠프장에서 약 90m 떨어진 자갈길에서 회색곰을 발견한 여성은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휴대전화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하이킹 가이드는 아직 어린 회색곰이었고 반려견에게 호기심을 보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곰을 물리치기 위해 40번 넘게 소리를 질렀고 곰도 거의 그만큼 여러 차례 여성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 하면 뭔가 테리베어 같은 거, 귀여운 거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소문은 들었거든요. 제가 그 뭐 bear encounter 같은 게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제가 뉴저지에 처음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근처에 이제 펜실베이니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데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못 돌아와요? 무슨 뭐 귀신이
1: the
0: 있나?
1: The bears. I did not think about Pennsylvania having bears. In California, it's full of bears. So when you go camping, you have to be very careful. So they say, so one night when I went camping with my friends, what you do is when you encounter a bear, you have to make noises. So when you go into the tent, you have pots and pans just in case. And then everybody starts banging on them. And one night it happened. And I was like, oh my gosh, is there a bear? Yeah, there was a bear.
0: Did you see the bear?
1: I didn't go. I didn't go outside.
0: Up close?
1: I was in the tent, and my friend was doing this, and I was just like, oh my gosh.
0: 일부러 샘 겁주려고 밖에서 그냥 탱탱 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Not just us, all the other all the other campers.
0: 와, 장난 아니네요. 영상에서도 뭐 어린 곰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봤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On a gravel driveway about 300 feet from camp,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coffee mug in the other hand to turn back when she spotted a grizzly and pressed record on her button, on her phone.
0: 여성은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남쪽으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카나나스키스의 숙소를 나와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장에서 약 90m 떨어진 자갈길에서 돌아서려던 순간 회색곰을 발견한 여성은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든 채 휴대전화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와, 대단한 그 배짱이네요. 어떻게 이걸 누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 I know. I would be like.
0: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산 쪽이라든가 이런 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심이 아니라 뭐 산 쪽이나 이런 데라면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On a gravel driveway라고 했어요. Driveway는 아마

0: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죠. 그라지가 있으면 mm-hmm.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gravel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gravel is basically just small stones. Mm-hmm. And so you usually find them in the countryside. Uh-huh. It's not fully concrete, smooth okay. concrete, but just a lot of small stones.
0: Small stones
1: like, that make a road.
0: Like pebbles?
1: Yeah. Yeah, yeah, yeah it okay. can be.
0: So grave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갈 같은 거, 작은 막 돌멩이 같은 거가 막 깔려 있는 driveway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Leash는 전에 났었잖아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그게 목줄을 픽업을 했고요. 커피 머그를 딱 들고 뭔가 산에서 이제 약간 느낌 있게 yeah. 하고 있는데
1: yes.
0: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turn back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나 봐요.
1: Okay. Right. So if you turn back, we don't know where she is going back to. Mm-hmm. It could be the campsite.
0: Right.
1: So but simply sometimes we just say let's turn back. Mm-hmm. Meaning let's go back to where we were.
0: Okay.
1: Maybe turn back. It could be home mm-hmm. or it could be somewhere else.
0: Uh-huh. Mm-hmm. 근데 이 경우에서는 약간 뭔가 불안함을 느끼면서
1: Uh-oh.
0: We're gonna have to turn back. So yeah. turn back은 되돌아가는 건데 결국에는 go back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도는 행동을 강조한다고 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돌아갔어요? 그죠? When she spotted a grizzly라고 했습니다. Grizzly는 이제 grizzly bear 줄여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회색곰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spot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Yeah, so the key thing is that she was not expecting, mm-hmm. obviously, this grizzly bear.
0: Right.
1: So if you spot something, it is something that you notice or see suddenly and mm-hmm. unexpectedly.
0: 아, 유형수가
1: like,
0: 들어가 있네요.
1: Yeah, so it's kind of like not just noticing, but it's like, like, oh, oh, I didn't see that there. What 아. A surprise. What a coincidence. Or in this case, mm-hmm. oh my gosh.
0: 이렇게 눈을 쑥 돌리다가 저 뭐야 회색 저거 그래서 오케이 so 여기서 spot 한다는 것은 뭐 어떤 spot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발견하다인데 뭐 see나 find랑은 다르게 좀 갑자기 발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1: You probably is that a dog?
0: 그러니까요.
1: Is that a big dog?
0: Big dog?
1: What is that?
0: Uh-oh.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So, 회색곰은 그나저나 grizzly bear 혹은 줄여서 grizzly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Gray bear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1: Yeah, we just say brown bear, grizzly. Yeah.
0: Mm-hmm. So, grizzly 얘기 들었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This was probably a younger grizzly bear that was very curious about the dog, said Gelmer Dubois, a hiking guide who operates wilderness escape adventures in the area.
0: 그 지역에서 wilderness escape adventures를 운영하는 하이킹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어린 회색곰이었을 겁니다. 반려견에게 호기심을 보인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1: The woman shouted or made noises at least 40 times to keep the bear at bay, and the grizzly started toward her almost as many times.
0: 여성은 곰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40번이 넘게 소리를 지르거나 으르렁 거렸고 곰도 그에 맞서 거의 같은 횟수만큼 여성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계속 소리를 아까 말한 거죠. 땅땅땅땅 낸 거예요. 40번을 적어도 40번을 냈는데 to keep the bear at bay.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저번에도 나왔었지만 keep something at bay라고 하는 거는 다가오지 못하게 좀 멀리 이렇게 멀어지게 못하게 하다. 오지 못하게 하다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계속 이 땅땅땅 계속 떠오르네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드릴게요.
1: On a gravel driveway about 300 feet from camp, she picked up her dog's leash coffee mug in the other hand to turn back when she spotted a grizzly and pressed record on her phone. This was probably a younger grizzly bear that was very curious about the dog, said Gelmer Dubois, a hiking guide who operates wilderness escape adventures in the area. The woman shouted or made noises at least 40 times to keep the bear at bay, and the grizzly started toward her almost as many times.
0: 네. 세라 님이요. 샘 두 분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새삼 다시 느껴지네요. 대본 읽기만 급급하는 다른 방송하고 너무 비교되어 하셨습니다.
1: 세라 님.
0: Goodness.
1: My gosh, how do you know us so well?
0: 저희 이제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Yes.
0: All right,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Lov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 grisly encounter, recorded in its entirety, shows a close call.
1: 곰과 맞닥뜨린 순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아찔한 1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성은 무사히 근처 텐트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이킹 가이드에 따르면 곰을 촬영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녹화를 끝까지 이어간 사례는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단 며칠 만에 조회수가 3천만 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속 긴장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요. 곰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 거리를 좁혀오는데요. 자, 그럼 순간 상황 들어볼게요.
2: What followed was a terrifying, although rare, occurrence. Stop! The woman shouts, her voice pitched low. Enough! The bear pauses at times, but then continues to draw nearer. It appears to focus on getting closer to the dog, dashing toward the animal as the owner slowly walks away.
1: 이어진 상황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멈춰! 여성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만! 곰은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도 다시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더 관심을 보인 듯 했고 여성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는 동안에도 반려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와, 이거 그냥 그림이 그려지고요.
2: Oh my god.
1: Right.
2: I felt like I was telling a story.
1: 그러니까요. 근데 like, 또 stop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 Stop. Enough.
1: Enough. 그만해라. 이런 느낌으로.
2: That's right.
1: All right. 자, 한 문장씩

0: 볼게요.
1: What followed was a terrifying, although rare, occurrence. Stop, the woman shouts, her voice pitched low. Enough.
0: 이어진 상황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순간이었죠. 멈춰. 여성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네. 혹시 알아들었을까요?
1: Probably not.
0: Sure. 이러면서 하진 않았을
1: okay.
0: 거 아니에요.
1: Yeah. That's right.
0: 절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영어에서 쌤 진짜 헷갈리는 것들이 이런 건 것 같아요.
1: Okay.
0: What followed was a terrifying, although rare, 한 다음에 occurrence.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나가 쑥 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래야 되는 겁니까?
1: Yeah, that is true.
0: Right?
1: This is for ESL learners. This can be very difficult. Wait, terrifying, rare, although rare? Huh?
0: 중간에 okay. 갑자기?
1: Yeah. So this occurrence, mm-hmm. this sort of situation
0: right.
1: is very scary.
0: Mm-hmm.
1: Now, the word's very scary is terrifying.
0: Right.
1: Terrifying is like very, very, very scary.
0: Right.
1: But it says, although rare, which means it doesn't happen often.
0: Mm-hmm.
1: Rarely happens.
0: Right. 하지만 mm-hmm. 한번 벌어지면 굉장히 terrifying.
1: That's it.
0: 이런 느낌을 중간에
1: yes.
0: 썩 넣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계속 익스포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어에. 그러니까
1: mm-hmm.
0: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오는 것은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 원어민들이 가운데 안 넣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1: No.
0: 그렇죠? 중간에
1: no,
0: 조금
1: mm-hmm.
0: 더 양념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1: although rare
0: although 좀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건가요? right?
1: So, yeah, it right? does feel that way. Like, uh-huh. oh, don't worry. It doesn't happen often. It really doesn't happen.
0: Well, it happens,
1: it
0: but
1: happened,
0: you know.
1: But not very often.
0: So, terrifying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무서운이 되겠고요. 그리고 although rare이라고 중간에 들어갔지만 좀 rare하긴 하지만 occurrence mm-hmm. 사건 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멈춰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고요. Her voice가 pitched low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일부러
1: mm-hmm.
0: 뭐 그만 뭐 이렇게 더 했던 것 같아요. Enough 이렇게
1: yeah.
0: right?
1: It's a sound right? Mm-hmm. Low pitch, high pitch. It's not like stop. That's a high pitch, right?
0: okay.
1: The bear is not going to be like oh,
0: mm-hmm.
1: but stop. Right, very low.
0: Ah.
1: It goes deep. Your voice goes deep. Enough. Mm-hmm. It's not like enough, enough. No, enough. Right.
0: 아, 그 pitch 자체가 mm-hmm. 목소리의 이제 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oice pitched low라고 하면 mm-hmm. 낮게 깔린 목소리. 그럼 만약에 voice pitched high라고
1: yeah.
0: 하면
1: stop.
0: Enough.
1: Enough.
0: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1: 네.
0: 자, 조혜승님이요. 크쌤, 실감나는 연기 하셨습니다. 아, 오늘 필 받아서
1: you know,
0: 액팅 좀 해야겠어요.
1: Well, you know, the thing is, you know, that's how we can better understand English, right?
0: Okay. 뭔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bear pauses at times, but then continues to draw nearer.
0: 곰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이제 가끔씩은 pause를 걸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도 무서우니까. 근데 계속해서 draw nearer, nearer 그러면 더 가까이라는 느낌인데 왜 당긴다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1: Well, here draw nearer is really come closer,
0: right.
1: come closer. But there is that feeling there's something
0: mm-hmm.
1: big, scary.
0: Okay.
1: Drawing near. It's a little bit more literary.
0: 살짝 슬금슬금함이 들어가 있나요, 느낌이?
1: Kind of maybe.
0: Okay.
1: Mm-hmm.
0: At least in this context
1: that's right,
0: right here, right? So draw nearer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그냥 get closer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연결하면요.
1: It appears to focus on getting closer to the dog dashing toward the animal as the owner slowly walks away.
0: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듯했고 여성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는 사이에도 반려견 쪽으로 몇 차례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Dashing toward the animal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animal은 obviously the dog, right? 그 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dash를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다가간 걸까요?
1: It's a real sudden, fast, you know, running towards.
0: 혹하듯이.
1: So think of the 100 meter dash.
0: 와.
1: Yeah, that's right. That is that idea. It's like whoosh, coming real quick.
0: 그러면 왜 한국에서 너 그녀에게 대시했니? 이러잖아요.
1: Okay.
0: 그 대시하는 걸 실제로 쓰나요? 영어에서도?
1: No.
0: Did you dash toward her? 이러면 결국에는 너 그녀에게 막 달려갔니? 이렇게
1: yeah,
0: 되겠네요.
1: Literally be scary.
0: 그거 안 되겠네요.
1: Yeah,
0: okay, so dash toward 뭐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느 쪽으로 재빨리 달려들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What followed was a terrifying although... Oh, part 2?

0: U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A grisly encounter recorded in its entirety shows a close cal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엘버타 산림공원 당국은 안전경보를 발령했고요. 곰의 활동이 확인된 일대는 임시 폐쇄됐고 등산객들에게도 안전수칙이 다시 안내됐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는 국립공원이나 산악지역을 찾을 때 곰 퇴치 스프레이 같은 장비를 챙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곰을 마주쳤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The advisory offered advice for how to avoid surprise run-ins with bears, including traveling in groups while making noise, keeping pets leash, and carrying bear spray. A rule of thumb when approached by a grizzly bear is to play dead, said Spencer Peter,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North American Bear Center in Minnesota.
0: 안내문에는 곰과

0: 갑자기 마주치는 일을 피하려면 여럿이 함께 다니며 소리를 내고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우고 곰 퇴치 스프레이를 휴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회색 곰이 다가오면 죽은 척 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곰 바이 곰이라고 하던데 뭐 죽은 척을 해야 되는 건지 달려야 되는 건지 쳐야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1: The advisory offered advice for how to avoid surprise run-ins with bears, including traveling in groups while making noise, keeping pets leashed and carrying bear spray.
0: 곰과 갑자기 마주치는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됐습니다. 여럿이 함께 다니면서 소리를 내고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운 상태로 데리고 다니며 곰 퇴치 스프레이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그런 베어와의 마주침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run-ins with bears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walk-in은 들어봤어도 그렇죠. Right? 갑자기 예약 안 하고 들어가는 walk-in은 들어봤어도 run-in은 뭘까요 여기서?
1: Okay, it's used as a noun and we do also have the phrasal verb you run into somebody.
0: Right.
1: Right? So you kind of meet someone unexpectedly. So the idea run-in is an unexpected encounter. Most of the times,
0: right.
1: It is used for some kind of conflict.
0: Mm.
1: That there is a kind of unexpected conflict. Something's
0: okay.
1: going on.
0: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1: Okay, and there's a run-in. Like, if you have a neighbor and you're, because of the noise, and you're making too much noise, and you have this sort of run-in with your neighbor, it means that there is a kind of argument or conflict with your neighbor.
0: You run into an argument, right?
1: Yeah, in a way.
0: Oh, okay. So run-ins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run into someone or something 한다는 게 마주치다라는 뜻인데 직면한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0: So run-ins with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와의 마주침인데 뜻밖의 마주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A rule of thumb when approached by a grizzly bear is to play dead, said Spencer Peter,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North American Bear Center in Minnesota.
0: 또 미네소타주 북미 곰 센터의 부소장 스펜서 피터는 회색곰이 다가올 경우에 기본적인 대응 요령으로 죽은 척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왜 엄지의 룰이 나온 겁니까? A rule of thumb. 뭔가 중요한 것 같은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1: Here it is. Okay. This is basically just a rough measuring tool. As if you're using your thumb to like measure.
0: Okay.
1: You know how you sometimes do that with your finger like this?
0: Sometimes you go like this too, right?
1: Right? Yeah, that's right.
0: Size가
1: 이렇게
0: 되나?
1: That's right. Exactly.
0: Okay.
1: That is the idea.
0: Uh-huh.
1: It is not like your perfect tool, but it is kind of a rough measuring tool.
0: Okay. So a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테크니컬한 그런 룰이 아니라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원칙 혹은 뭐 경험에서 나온 원칙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General guideline. Yes.
0: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국을 만들려면 찌개를 만들려면 무슨 뭐 소금 뭐 몇십 그램을 넣어야 된다. 이게 약간 테크니컬한 느낌이라면 어머니가 야 이게 두 번 이렇게 탁탁해서 넣으면 돼. 이 정도가 약간 rule of thumb 아니에요?
1: Listen, this is Korean food. Making Korean food, it's all rule of thumb. Oh, you just put a little bit of this and a little bit of that and just a little tiny bit.
0: 이렇게 한번 꼬집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문적인 원칙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이거밖에 못 할 것 같은데요. 전 죽을 척 할 것 같아요, 그냥. 못 될 것 같아요. 그거 죽은 척하는 거 왠지 pretend가 떠오를 것 같은데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Okay, so the expression is play dead.
0: Play dead?
1: So you are playing a certain role. You're performing that you're dead.
0: 아, 연기를 하는 거군요.
1: Yeah, that's where it comes from.
0: 아.
1: It's like...
0: 쌤 못할 것 같아요. 키득키득할 것 같아요.
1: I couldn't do it.
0: 아, okay. So play dead. 여기서 play는 뭔가 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죽은 척하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play dumb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1: Oh, yes.
0: Play, don't play dumb.
1: Yeah.
0: 너 모르는 척하지 마.
1: Don't pretend to be stupid.
0: Right.
1: Like you don't know.
0: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 이런 게 바로 play dumb이라고 하는 게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자, 염영숙 님이요. 염색 후 세척 시간 지났는데 궁금해서 못 씻고 시간 초과요.

0: 이러게 어떻게요?
1: Oh no, 연승님.
0: 색이 너무 옅어지거나 너무 진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김혜란님이요. 미국 국립공원과 캐나다 로키 로드 트립 할 때 트레킹은 너무 좋았는데 항상 곰이 나올까봐 불안했었던 oh, 기억이 납니다.
1: It's real. It's real.
0: 아, 진짜 mm-hmm. 스프레이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네요.
1: 오케이.
0: 오케이. Okay, 자, part 3 다시 드릴게요.
1: The advisory offered advice for how to avoid surprise run-ins with bears, including traveling in groups while making noise, keeping pets leashed and carrying bear spray. A rule of thumb when approached by a grizzly bear is to play dead, said Spencer Peter,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North American Bear Center in Minnesota.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샘?
1: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0: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1: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0: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ave Alessia Cara sing How Far I'll Go.

0: Deep Dive Daily, a grisly encounter, recorded in its entirety, shows a close call. 곰과 맞닥뜨린 순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아찔한 1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영상을 여러 차례 분석한 끝에요. 당시 곰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새끼 곰이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때문에 곰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요. 자, 마지막 파트 전문가의 분석 들어볼게요.
1: Peter said the movements and circling called to mind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Peter said. Dogs and bears, he added, naturally don't get along. In the video, he added, the bear is more focused on the dog than the person as it continues to run circles around the person. Although bear attacks tend to draw intense interest when they occur,

0: occur, a fatal encounter is rare.
1: 전문가는 당시 곰의 움직임이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와 거리를 재듯 사람과 반려견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곰의 공격은 반려견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영상에서도 곰은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곰의 공격으로 실제 치명적인 사고가 나는 건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0: 휴.
1: 와,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행이고 절대로 이제 산에 갈 때 개를 데리고 가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하네요.
0: You know, that is very good. You know, that's very good to know that, you know, that actually it's not the humans. It's the dogs that they're interested in. Yeah.
1: 아, 그리고 저희 강아지는 또 yapping 막 하거든요. 깽깽하니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0: No, no, can't do.
1: 안 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0: Peter said the movements and circling call to mind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
1: 전문가는 당시 곰의 움직임이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상대와 거리를 재듯 사람과 반려견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움직임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도 잠깐 봤지만 옆에서 뭔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so movements and circling call to mind. Call to mind라는 게 remind 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0: Yes.
1: 뭔가 생각이 Made 나는 거예요. Right?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Okay. So, look at this. In a ring meaning a boxing ring.
1: Right.
0: So they're giving an example of two boxers. You know when they're about to fight, they don't just do the punch.
1: Right.
0: They kind of do this around the ring, right?
1: Like, right.
0: That is jockeying for position.
1: Oh.
0: So it means to find a good angle or to find a certain location where it would be good to give that punch.
1: 왠지 jockey,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jockey 이러면 this jockey 해가지고 DJ 거기에 나오는 jockey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0: We think of the jockey in a horse racing contest. That's where it comes from.
1: Okay.
0: The jockey. The person who's riding the horse is called a jockey.
1: 아, 그러니까 경마를 하는 그 사람을 말 위에 있는 사람을 jockey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먼저 튀어나가고 이기려고 다투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서로. So they're kind of like trying to move the horse so that they get an advantage.
1: 내가 좋은 포지션을 잡으려고 서로 jockey를 하는 fighters를 떠올리게 만든다. 왜냐하면 곰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Okay, so fighters jogging for position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또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Peter said. Dogs and bears, he added, naturally don't get along.
1: 이어 곰의 공격은 반려견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곰과 개는 원래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곰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So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0: Okay. Ooh. Yeah. Ooh, right?
1: Yeah,
0: this is definitely an expression that is used for journalism.
1: Right.
0: Okay. So precipitated by simply just means caused by or triggered by.
1: Okay.
0: But because it's written and it's a New York Times journal article, they're using difficult words.
1: Right. Mm. So 뭔가를 결국에는 촉발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trigger이라든가 뭐 cause 라든가 뭐 lead to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화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use다 보니까 의미 차이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Okay, so precipitate 한다는 거가 cause한다, 촉발한다. 근데 걔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okay. 뭔가 무서운 분위기 시작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재밌는 파트인 것 같은데요. Dogs and bears. Naturally don't get along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get along 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함께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0: Yeah.
1: 근데 진짜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0: It is true. Naturally don't get along. It's very interesting. I didn't know this. But to get along mean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1: Yes.
0: To have, you know, this sort of like friendly connection.
1: Right.
0: But if those two animals, they don't get along, it means... They're not happy with each other.
1: 근데 심지어 natural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약간 본능 같은 건가 봐요. 원래 그렇다는 느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0: That absolutely.
1: Right?
0: Absolutely. So there's some sort of instinct that says he's not a good

0: guy. The dog, I don't like him.
1: 강아지는 무조건 다시 한번 지배해. 네. 그래서 get along 한다는 거가 어울리다, 뭐 어울리며 지내다라는 뜻인데 참고로 이제 get along well 아니면 fine 이런 거를 더 넣으면 잘 어울리고 문제없이 지낸다라는 거 더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0: Sam, right.
1: yeah.
0: you and I.
1: Getting along.
0: Get along very get along well. Very well. You know?
1: 잘이라는 거 들어가면서. Yeah. Okay. Mm-hmm. Right. So 여기서는 naturally don't get along이니까 걔랑 곰은 그냥 얘네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0: In the video, he added, the bear is more focused on the dog than the person as it continues to run circles around the person.
1: 또 영상에서도 곰은 사람보다 반려견에게 훨씬 더 관심을 보이며 계속 주변을 맴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Run circles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go in circles, right?
0: Yeah, go around in circles.
1: 계속,
0: yeah.
1: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Although bear attacks tend to draw intense interest when they occur, a fatal encounter is rare.
1: 네, 곰의 공격은 발생할 때마다 큰 관심을 받지만 실제로 치명적인 사고는 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저번에 한번 fatal, right? fatal 아니라 fatal, 뭔가 치명적인, mm-hmm. 정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단어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encounter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Mm-hmm. encounter.
0: So a fatal encounter, encounter is like this, a little bit of like similar to run-in.
1: Right.
0: Yeah, it is an unexpected or it mm-hmm. can be, but mostly unexpected meeting mm-hmm. with something.
1: 마주침 같은 거네요.
0: Yeah.
1: encounter.
0: Yeah.
1: Right.
0: That they're face-to-face.
1: Okay. 어, 그러면 아까 진짜 그거랑 너무나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0: It's very
1: Run-ins랑
0: similar.
1: 비슷하게 mm-hmm.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면 encounter도 unexpectedly라는 느낌이 들어갈까요, 좀?
0: Not always.
1: Okay.
0: Okay, I had an encounter, but yes, there mm-hmm. is though the feeling in most cases mm-hmm. that it was not planned.
1: Okay. Mm-hmm. 대부분은 기대치 못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나 꼭 아닐 수도 있다.
0: That's right.
1: 하는 거죠.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Peter said the movements and circling call to mind fighters jockeying for position in a ring. Lots of bear attacks are precipitated by interest with a dog, Peter said. Dogs and bears, he added, naturally don't get along. In the video, he added, the bear is more focused on the dog than the person as it continues to run circles around the person. Although bear attacks tend to draw intense interest when they occur, a fatal encounter is rare.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문제가 어떻게 됐죠?
0: A good rule of B is to stay calm.
1: 기본적인 요령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네요. 자, 정답은?
0: Thumb.
1: A rule of thumb. 자,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STNAT2025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505님께 보내드릴게요.
0: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Alright,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0: Here's Danger Twins with Best Day.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여자랑 걔한테 달려드는 그 회색고음 영상 봤어?
0: 아니 보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네. 그 여자 진짜 침착하게 있더라.
1: 내 말이 나라면 완전 기겁해서 냅다 도망쳤을 거야. 그나저나 너 곰 퇴치 스프레이 가져왔지?
0: 아 그럼.
1: 어디 있어?
0: 헤어 스프레이도 따갑지 않나?
1: 해?
0: 되지 않나? 네.
1: 헤어 스프레이.
0: 그것도 뿌리면 따가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한국어 대화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이요. 마유 대사였는데 바로 보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다. 막 불안했던 거예요, 뭔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 Oh, there's a great expression here. My heart was in my throat.
0: 심장이 목 구멍이 있었다고요.
1: So it's almost like your heartbeat. You know when you're scared, it's like do do do do, right? It beats really fast. So it's like moved all the way up to your throat, and you can't breathe or swallow because you're so scared.
0: 와, 우리는 뭐 사실 가슴이 철렁하거나 막 조마조마하다 막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막 심장이 뛰면서 점점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네요.
1: Yeah.
0: 더 무섭네요, 이게.
1: So it could be scary. Mm-hmm. It could be like because you're so nervous.
0: Right.
1: Or it could be like you're watching a movie and it's so suspenseful.
0: 여러 가지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뭔가 긴장이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무서워서 그런 게 이제 될 수도 있고.
1: Right.
0: Wow.
1: Yeah.
0: Right. 놀라는 것도 될 수 있을까요?
1: Yeah, absolutely. Like because you're scared.
0: Oh, okay. Right.
1: One time I was in an airplane and usually like we have turbulence.
0: Right.
1: I mean, a little bit of like, okay, you know, please fasten your seatbelt.
0: We're 난기류가 있죠.
1: Yeah, it's fine. But this time, literally, Sam, and my son was like 3 years old at the time. I was holding him. And it was a rainstorm.
0: Right.
1: And it literally, the plane just went
0: down. Oh, my goodness.
1: Like free fall. My heart was in my throat and I cried. I was so scared.
0: 얼마나 무서웠으면.
1: Because of my baby. I was, and then it kind of settled, and I was like,
0: 와, 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1: Oh my gosh.
0: 그런데 심장이 여기로 싹 왔네요.
1: It went almost to my mouth. It was that bad.
0: 보일랑 말랑할 수도 있어요.
1: It was almost.
0: Okay, so 심장이 목구멍에 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슴이 철렁했다, 조마조마했다. 이 정도로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또 괜찮은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이 크쌤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자랑 걔한테 달려드는 그 회색곰 영상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달려드는 거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 Dash.
0: Toward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어떤 좀 괜찮은 표현이 있을까요?
1: There's another expression you can say charged or charge at something.
0: Charge at something.
1: Yeah. So this is really kind of like a bullfight where the bull charges at what do you call them? I forgot.
0: Who?
1: You know, them.
0: Right.
1: In Spain, they have the bullfights. Yes.
0: Okay.
1: Okay.
0: So
1: the person.
0: 이거 투하는 그 사람, right?
1: Oh, I forgot the name.
0: 달려드는 것을.
1: Yeah. 그러니까 charging.
0: 충전하는 게 전혀 아니네요. 상관이
1: no.
0: 없네요.
1: Okay. So it is the feeling of a wild animal just like going rushing towards something.
0: 아, 뭔가 charge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모은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충전이 될 수도 있고 charge 해가지고 막 운동 뭔가 게임하기 전에도 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 That is true.
0: Rodeo. 여기 나왔습니다. Rodeo, right?
1: Yeah.
0: Okay.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그 여자 진짜 침착하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oh, she was really calm.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쿨한 표현 없을까요?
1: That's kind of boring, right? So how about this expression? To keep one's cool.
0: Keep one's cool.
1: Yeah, kept her cool.
0: 가사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Yeah.
0: Keep you cool.
1: Yeah, the word cool is just like very...
0: 약간 chill 하는 그런
1: chill.
0: 느낌이죠. Right, so keep one's cool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다. 근데 꼭 침착하게 있어 말고도 그냥 인사처럼도 많이 쓰지 않아요? Hey, keep you cool. 뭐 이런
1: 식으로. Keep you cool.
0: Right?
1: Or sometimes when there's a kind of heated, you know, people are kind of getting very angry, a little bit, you know, upset. Hey, keep it cool. Mm-hmm. Keep it cool.
0: 어, 뭐, mm-hmm. 좀 약간,
1: cool down.
0: 약간 조금 진정해. Yeah. 어, 진정해. 쿨하게 있어. Yeah.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크쌤이 또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라면 완전 기겁해서 냅다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Yeah. 기겁한다라고 할 때
1: Freak out.
0: Freak out.
1: Freak out.
0: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좀 될 수가 있을
1: oh,
0: 것
1: so
0: 같아요.
1: Oh, so many. Right. So you can like freak out because you're so excited. Mm-hmm. You can freak out because you're so scared.
0: Mm-hmm. And you can... You're angry, right?
1: Or freak out when you're angry. Uh-huh.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0: Okay, so freak out은 기겁하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id you see that video of the grizzly charging at a woman and her dog?
2: Yeah, my heart was in my throat the whole time. She really kept her cool.
1: Oof, no kidding. I would have freaked out and made a run for it. By the way, you brought the bear spray, right?
2: Of course. Oh, but this hairspray should work too, right?
1: Yeah. Bear?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Okay, Sam.
0: Yeah.
1: Bullfighter, Matador.
0: Matador.
1: Matador.
0: Yes.
1: That's what I was looking
0: 계속,
1: for.
0: Okay. 계속 답답하셨어요.
1: oh.
0: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쌤 수고하셨습니다.
1: And likewise.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by our final song by Boyzone. It's Love Me For A Reason.
0: 내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for Review Day.
0: Yes, it's Review Day, which means it's 복습 day.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배웠던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특히 이제 약과 관련된 표현들을 쭉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에 특히 이제 갔을 때 약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국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1: 네.
0: drugstore, pharmacy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장소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drugstore 가잖아요?
1: Mm-hmm.
0: 그러면 drug이라는 단어 때문에 괜히 무서워져요. 그런데 drug이라는 단어가 그냥 약이라는 뜻이에요.
1: 네.
0: 원래는 그 drugstore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약만 파는 곳인가 하는데 또 재밌는 게 가면 생필품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1: The long time ago, in the Wild West, as people were expanding, there were drug stores or the such and such general store and drug. They would sell drugs and everything else, like a 편의점.
0: 그렇죠.
1: So if you see a drugstore, it's usually more of a general store.
0: 맞아요.
1: But a pharmacy is especially, it has medicine.
0: 맞아요. So pharmacy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이고요. Drugstore는 정말 대형 편의점 같은
1: 네.
0: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면 생필품, 뭐 학용품, 다양한, 심지어 옷도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drugstore 가서 저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사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drugstore와 pharmacy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월요일의 표현은
1: Let's jump right in with Monday. Do I need a prescription?
0: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prescription.

0: I have a pretty bad cough.
1: I have a pretty bad
0: cough. C-O-U-G-H.
1: 네, C-O-U-G-H이고요. G-H가 이렇게 끝에 올 때는 보통 F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cough이고요. 이거는 cough, cough. 이렇게 콜록콜록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I have a pretty bad cough 라고 하면서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죠.
0: Do I need a prescription?
1: 자, 이 표현은 이제 월요일의 표현이었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해볼게요.
2: No, we have some over-the-counter drugs. I recommend this one.
1: 아니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0: No, we have some over-the-counter drugs.
1: 빈칸에는
0: drugs, D-R-U-G-S.
1: 네, 그래서 medicine, drugs 다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추천해요.
0: I recommend this one.
1: I
0: recommend, R-E-C-O-M-M-E-N-D.
1: 네, M이 두 개 들어갑니다. I recommend this one.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의 대화 다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3: I have a pretty bad cough. Do I need a prescription?
2: No, we have some over-the-counter drugs. I recommend this one.
1: 자, 화요일로 가볼게요.
0: Okay, Tuesday, our expression wa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이라고 해서 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었죠. I'm coming down with 뭐뭐가 저 어떤 질병인데 좀 가벼운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So something은 뭔진 모르겠지만 좀 아파오는 것 같은 기분일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아파요.
0: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1: 빈칸에는
0: I feel chilly, C-H-I-L-L-Y.
1: 그쵸, chilly가 들어가고요. 이게 으슬으슬 할 때 콜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일 때 보통 chilly를 많이 쓰죠. 그리고 my head hurts라고 했는데 I have a headache하고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I have a headache는 진짜 머리 안에 두통이잖아요. 머리를 쿵 하고 박았을 때는 my head hurts가 더 맞겠죠. So my head hurts가 조금 더 큰 범위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0: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빈칸에는
0: with, W-I-T-H.
1: 네, 그래서 with가 들어가는 거, 물론 바로 위에 표현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좋으니까 빈칸이 있었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Then you'll feel better.
1: 약 좀 먹고 쉬는 게 좋겠어요.
0: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1: 빈칸에는
0: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M-E-D-I-C-I-N-E.
1: 네, 약이라는 뜻의 단어였고요.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는 take some medicine. Take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쓰지 eat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물론 우리는 약을 먹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eat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주의해 주세요.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죠.
0: Then you'll feel better.
1: 빈칸에는
0: you'll, Y-O-U apostrophe L-L.
1: 네, apostrophe가 있으니까 뭔가가 생략된 거를 나타내주는 거죠. You will인데 W-I가 여기서는 생략이 됐고 you'll로 축약이 된 거죠. Then you'll feel better. Feel better는 여기서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감정적으로 나아질 때, 우울했다가

0: 나아질 때도 feel better이고 아팠다가 나아질 때도 feel better라는 표현을 다 쓴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I feel chilly and my head hurts.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2: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Then you'll feel better.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3: Wednesday, we learned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자, 이날 우리가 kick in이라는 표현을 배웠죠. Kick in, 여기서 발로 뻥 차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Kick in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이라고 하면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뭐 우리는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Finally가 이제 드디어 라는 표현이었고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0: 아까 엄청 아파 보이던데요.
3: You looked so sick earlier.
0: You looked so
3: sick. S-I-C-K.
0: 네, 아픈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you looked,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아파 보였다. 굉장히 많이 아파 보여서 so sick, so까지 붙여줬었죠. 아까라는 표현도 참 재밌었어요. earlier라는 표현을 썼죠. So early는 일찍, earlier는 더 일찍.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했을 때 더 이른 시간에, 일찍이, 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3: Are you okay now?
0: 빈칸은
3: okay. You could just write the two letters OK, but the word is spelled O-K-A-Y.
0: 네, 그래서 대문자 OK, 혹은 뭐 소문자 OK, 혹은 O-K-A-Y 다 됩니다. 네, Are you okay now?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괜찮나요? 알아볼까요?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훨씬 나아요.
3: Much better.
0: 네, 빈칸에는?
3: Better, B-E-T-T-E-R.
0: 네, better, T가 두 개 들어가지만 물론 하나만 발음하고 모음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죠. I feel much better.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앞에 부분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 much better 이렇게만 얘기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much better라고 하면서 약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라고 이어서 말을 했죠.
3: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0: 네, 수요일에 표현이 드디어 나왔네요.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여기서 kicked in 이 부분이 연음이 되면서 kicked in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연습하고 계시죠? 네, 발음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드디어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의할 수 있어요.
3: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빈칸에는
3: have, H-A-V-E.
0: Have a meeting이 회의를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원래 하기로 했던 그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have the meeting, 특정 회의에 대한 얘기라서 the를 넣은 거죠. I can have the meeting now.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슬프네요. 머리 아픈 게 딱 나으니까 이제 또 회의를 하고 직장인의 삶이죠. 자,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You looked so sick earlier. Are you okay now?
2: Much better. The medicine finally kicked in. I can have the meeting now.
0: 자,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3: Okay, on to Thursday. On Thursday, our expression was, I feel much better now.
0: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라는 표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eel better는 감정적으로 괜찮아진 것도 되지만, 아팠다가 몸이 나아진 것도 feel better를 쓴다고 했습니다. I feel much better now. 이제 몸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 문장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1: I feel much better now.
0: 오늘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3: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0: 아, 좀 긴 단어가 있었죠.
3: 네, you have to write very small, everyone. S-T-O-M-A-C-H-A-C-H-E.
0: 어, 방금 약간 AI 같았어요. A-C-H-A-C-H. 원래 ACH 두 번 나오죠?
3: Mm-hmm,
0: 네,
3: 맞아요.
0: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Stomach ache, 복통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통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배 아픈 건 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랬더니 환자가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3: I feel much better now.
0: 네, 빈칸에는
3: much, M-U-C-H.
0: 네, 그리고 목요일에 대표 문장이었죠. I feel much better now. 이어서 뒷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1: I'll do that.
0: 그래도 약은 이틀 동안 더 드셔야 해요.
3: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0: 자, 첫 번째 빈칸은
3: You still need, N-E-E-D.
0: 그렇죠. 그래서 you still need to 뭐뭐는 당신은 여전히 뭐뭐를 해야 해요라는 의미가 되죠. Take your medicine은 당신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여기까지만 보면 당신은 여전히 약을 드셔야 해요라는 말이고요. 영어는 장소나 시간 이런 게 맨 뒤에 오죠. 뒷부분도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3: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Two is the number two, T-W-O.
0: 네, 숫자 2, T-W-O. For two more days, 이틀 동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긴 문장인데 청크별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3: I'll do that.
0: 빈칸은?
3: Do, D-O.
0: 네, 여기는 간단했네요. 목요일 대화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2: How is your stomach ache today?
1: I feel much better now.
2: You still need to take your medicine for two more days.
1: I'll do that.
0: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3: Okay, on Friday we learned,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부작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Side effects가 부작용들. 복수 명사였습니다. Are there any 뭐뭐가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요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라고도 배웠고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마지막으로 시작해 볼게요.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2: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0: 부작용이 있나요?
3: Are there any side effects?
0: 빈칸에는
3: Side, S-I-D-E.
0: 네, side effects. 이렇게 D가 좀 부드럽게 발음이 돼서 잘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졸릴 수 있으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3: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0: 졸린.
3: 네, drowsy, D-R-O-W-S-Y.
0: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해볼게요.
1: Okay, anything else?
2: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0: 알겠어요. 또 다른 게 있나요?
3: Okay, anything else?
0: 빈칸은?
3: Else, E-L-S-E.
0: 아니요.
3: No.
0: 그거 외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3: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0: 그거 외에는 요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3: Other than that, other 네. than, T-H-A-N.
0: 네, T-H-E-N 아니고요, T-H-A-N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대화 듣고 올게요.
1: Are there any side effects?
2: It might make you drowsy, so don't drive.
1: Okay, anything else?
2: No, other than that, you should be fine.
0: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다 복습해봤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주시면 돼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또 대화문은 생생 대화문 통해서 따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이용해 보세요.
3: Amazing job, everyon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이번 주는 내내 그 더위에 대한 얘기 또 그 덥기도 하지만 습한 날씨
1: yes.
0: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떤 재해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셨어요.
1: So right now generally in Korea and Southeast Asia we're going through a rainy season, right?
0: Yes.
1: So when we talk about rain There are many words and expressions and idioms that we can learn from.
0: That's right. Yeah. 보통 rain에 관련된 idiom 혹은 뭐 slangish right. expression이라고 하면 it rains like cats and dogs가 떠오르고요.
1: Right.
0: 네, 떠오르고요. 네, 그 개와 고양이가 싸웠다 하면은 굉장히 시끄럽다면서요.
1: 네.
0: 근데 인터넷 보면 잘 지내는 영상만 올라오던데.
1: 이게 갓난 아기 때부터 같이 자라면 괜찮은데.
0: 아, 그래요?
1: 좀 커서 만나면 이제 좀 이렇게 경계를 하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많이 내린다.
1: That's right.
0: 네, 그렇게 뭐 말할 때 it rains like cats and dogs. 혹은 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1: Like drizzling?
0: Drizzling.
1: Drizzling?
0: 네, yeah. drizzling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rain도 있지만서도,
1: right.
0: 그렇죠? 혹은 lightly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1: Yeah. Drizzling. Light rain.
0: 그렇죠.
1: Sure.
0: 네, 자, 여러 가지 관련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정리되셨는지 모르겠네요.
1: right.
0: 네, 오늘은요, 저희 7월호 98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Mm-hmm. Weekly Review,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자 99쪽으로 어느새 넘어왔습니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정말 끔찍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나왔죠.
1: Brutal.
0: Brutal.
1: B-R-U-T-A-L.
0: 네, 실제 발음할 때
1: Brutal.
0: Brutal.
1: Oh, the exam was brutal.
0: The exam was brutal. 그 시험은 정말 불시험이었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웠다고.
1: The heat was brutal.
0: 네, 여기서 또 더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brutal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지난 며칠 동안 40도가 넘는 그런 그 더위가 계속됐었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지난 여름 얘기예요. 그리고
1: right.
0: 그 밤새 선풍기를 틀어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1: Oh, turning on the fan
0: right.
1: all night, right?
0: Uh-huh. 그런데 이제 나는 팬이 그렇게 켜진 상태로 있게끔 내버려뒀다. 그래서 I had the fan on all night 이런 말도 yeah. 있었습니다.
1: I had the fan on all night.
0: I had the fan on all night. 자, 기억나시나요?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Last summer in California was brutal. It stayed over 40 degrees for days.
3: Seriously?
2: Even at night, it didn't cool down.
3: That sounds exhausting. Could you even sleep?
2: Barely. I had the fan on all night.
0: I had the fan on all night.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 turned on the fan 하면은 타닥 하고 켜는 걸 말하게 되는 거고
1: sure.
0: 그 팬이 켜진 상태로 계속 있게끔 내버려 둔 게 I had the fan on all 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1: Yeah, I usually keep the fan on. All
0: 그렇죠,
1: night,
0: 맞아요.
1: very lightly.
0: 네, keep the fan on.
1: Because it's, you know, it can be very hot.
0: Oh, yes.
1: Yeah.
0: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응용 문제 2번 해볼까 합니다.
1: Okay.
0: 나는 랩탑 컴퓨터를 밤새 켜뒀어.
1: I had my laptop on all night.
0: I had my laptop on all night. 라고 말이죠.
1: It's not good to have your laptop on all night.
0: 네, 맞아요. 안 좋은 거죠?
1: Well, unless you're downloading something, you're like, you know, doing a major project that needs to keep it on.
0: 네.
1: But try to turn it off if you can.
0: 아, yeah. 완전히 꺼놓는 게 안 쓸
1: yeah,
0: 때는.
1: Save energy.
0: 필요하겠네. 여기서는 I had my laptop on all night. 아마 다운로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 Perhaps.
0: 네,
1: yeah.
0: 이렇게 밤새 뭐뭐를 틀어놓았다라고 할 때 I had 뭐뭐뭐 on all night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1: Mm-hmm.
0: 네, 자 이제 화요일 대화로 갈게요.
1: All right.
0: 백쪽입니다.
1: Tuesday.
0: 네, 자 백쪽에서는 14일 화요일 내용인데요. 더위에 대한 얘기인데 플로리다 미국의 이제 그 동남부 남동부에 있는 그 주인 플로리다에서 겪었던 어느 여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 We're talking about one summer in Florida.
0: Uh-huh. Right.
1: It was not just hot, but it was sticky.
0: 그렇죠. 아주 그냥 끈적끈적 들러붙는 같은 그런 더위.
1: Yeah, especially southern Florida. It's known to be very hot and humid. 아주 humid하면 sticky 하거든요.
0: 네.
1: 끈적끈적하게.
0: 맞아요.
1: So it's yeah, summertime can get really brutal.
0: 어, yeah. 정말 진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무더위가 엄청나다라는 yes. 말씀 주셨네요. Mm-hmm. 자, 여기에서도 그런 식의 더위는 느낌도 달라라는 뜻으로 that kind of heat
1: hits differently.
0: Hits differently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1: It will hit you differently.
0: 네, 그렇죠.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hits differently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화 들어보시죠.
2: I remember one summer in Florida. It wasn't just hot, it was sticky.
3: Yeah, that kind of heat hits differently.
2: The moment I stepped outside, my clothes felt damp.
3: It just clings to you.
2: Exactly. I felt drained after just a short walk.
0: 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그냥 기운이 다 빠져나갔더라라는 말로 I felt drained after yeah. just a short walk.
1: When you feel drained, it feels like you have lost all your energy. You have no energy.
0: 맞아.
1: Oh, I feel drained, right? So we often use the word energy using up all your energy as oh, I feel drained.
0: I feel drained. Yeah. 그렇죠. 꼭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you can feel drained. 그렇죠. Mm-hmm. For many different reasons. 저는 drain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목욕탕 화장실에 있는 하수구
1: Right.
0: 그 구멍 그게 이제 수축구멍 그게 drain이잖아요.
1: Yeah, the water going down the drain.
0: 네, 맞아요. Go down the drain. Right. 하면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도 go down the drain.
1: Right.
0: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 그 배터리도 다 방전됐을 때 네. oh, the battery is drained.
0: The battery is drained.
1: All the power is out.
0: 아, 쭉쭉쭉 빠져나갔다 이 말이
1: drained.
0: 되는군요.
1: 네. That's right.
0: 여기서는 I felt drained. 그렇게 drain 되는 것처럼 느꼈다. After just a short walk, 그냥 단순히 짧은 산책이었음에도 짧은 도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m-hmm. 그 다음에 after just a short walk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hit differently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hit 누구누구 hard라고 해서 그 소식이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 The news hit him hard.
0: 네, the news hit him hard. 아시겠죠?
1: Yes.
0: 이때 히트를 쓰는 이유. 그렇죠. 이때 뭔가 충격을 줬다라는 뜻으로 hit him
1: right.
0: hard.
1: It was shocking.
0: 그렇습니다.
1: It hit him hard.
0: 세게 때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1: Right.
0: 자, 이제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수요일 15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1: Wednesday?
0: 네. 한 번은 서울에서 그 태풍을 만나서 꼼짝 못한 적이 있었다. 태풍에 갇힌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1: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0: 네. I got 그렇죠. I got caught in a storm. 내가 storm 안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다라는 뜻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 어떤 상태에 내가 놓였다. 대개는 안 좋은 상황에서
1: right.
0: I got caught in 이란 말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1: Mm-hmm.
0: 네, 자 대화부터 들어보죠.
3: I got caught in a storm in Seoul once. It came out of nowhere.
2: Like a sudden downpour?
3: Yeah, within minutes, the streets were flooded ankle deep.
2: Wow, that fast?
3: Yeah,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0: 네, 그래서 지하철 입구들이 이미 벌써 물이 새어 들어가고 있더라고. And the subway entrances were already letting water in.
1: That's right.
0: 네.
1: Letting water in.
0: 그렇습니다.
1: So the water was just like rushing in toward the subway stop.
0: 네, 맞아요.
1: So it's very dangerous.
0: 그렇죠. Yeah.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 Mm-hmm.
0: 한 번은 내가 소나기를 홀딱 그냥 맞은 적이 있었어.
1: Once I got caught in a shower.
0: 네, once I got caught in a shower.
1: 아, 우리가 샤워하면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샤워하는 것처럼
0: 네.
1: cleaning your body.
0: Uh-huh.
1: But imagine water falling from the sky like shower. So we have light showers, heavy showers. Like we talk about rainfall as showers.
0: 그렇습니다. Yeah. 그 소나기 흔히 말할 때 이제 rain shower. 우선
1: yeah.
0: 이제 shower라고만 흔히 말하는데 I got caught in a shower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그걸 쫄딱 맞고 말았다라고 할 때 I got caught in a shower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 주로 소나기 하면 약간 이렇게 막 비가 내리다가 멈추잖아요.
0: 그러니까
1: 지나가는 비잖아요.
0: 네.
1: 그렇죠? 지나가는 비를 생각해 보니까 you can express it as just passing rain.
0: Passing rain.
1: Yeah, passing rain.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거. Passing rain. 우리가 왜 유행도 한번 지나가는 유행.
1: It's passing.
0: 그러니까 yeah. passing fad.
1: Fad or trend.
0: 그렇죠. Trend 이런 sure. 식으로. Yeah.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passing 뭐뭐.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그 직역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 통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1: 상보다 많을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Yeah, it's fun.
0: 네. 자, 이제 102쪽으로 갑니다.
1: Okay.
0: 네, 목요일 16일 순서였습니다. Mm-hmm.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잠시 있었을 때 겪었던 일을 말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Mm-hmm. 동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던 그런 날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Wow. So 네.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mm-hmm. it rained for hours. For many hours mm-hmm. without stopping.
0: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0: 그렇죠. 쉬지 않고 쉼이 없이 without stopping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A보다는 B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약간 비교해서 말할 때 more like 뭐뭐뭐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1: Yeah, more like non-stop pouring.
0: Right. More yeah. like non-stop pouring.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런 거죠.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뭐에 가까운 거지. More like non-stop pouring이라고 합니다.
1: Right. 네. Because the question before was, oh,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0: 그렇죠.
1: Really heavy rain. 어. Oh, more like non-stop pouring.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앞에서 이미 그 기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mm-hmm. steady rain 같은 거였냐 아니면 really heavy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heavy 쪽에 가깝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non-stop pouring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대화 듣겠습니다.
3: When I was in Southeast Asia, it rained for hours without stopping.
2: Was it like a steady rain or really heavy?
3: More like non-stop pouring. The roads turned into rivers.
2: That must have been hard to get around in.
3: It was.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네, 그래서 그냥 실내 내내 있으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지 뭐.
1: We just stayed inside and waited it out.
0: 네, 저 waited it out인데요. Wait를 이제 과거형으로 waited, 기다렸다. It, 그것이 out 끝날 때까지 거의 이런 의미가 됩니다.
1: Right.
0: Waited it out.
1: 네, 이건 꼭 외우세요. Waited 네. it out.
0: Waited it out.
1: 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Waited it out.
0: 그러면 비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waited it out 할 수 있죠.
1: Sure, but it's usually something bad like right. storm, like snowstorm.
0: 그렇죠, 그렇죠.
1: Or it can be anything like maybe floods. Like waited it out.
0: Waited it out. Yeah. 그렇죠. 뭐 홍수가 났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게 잠잠해져서 소강 상태 될 때까지 기다렸다. Yeah. Waited it out라고 하더라고요.
1: But it's usually rain.
0: Oh.
1: It's almost always in a heavy rain situation. I'm just going to wait it out. Right?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막

0: 정신이 없었다.
1: 아,
0: 그럼
1: yeah.
0: 그냥 안에 다들 있으라고 경찰이 와서 얘기한다든지
1: right, right.
0: You just had to wait it out 할 수 있잖아요.
1: Until the situation clears.
0: Right, exactly.
1: That's 그러니까 right.
0: 그 상황이 다 좀 정리가 될 때까지 말이죠. Mm-hmm. 자, waited it out 였습니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 Okay.
0: 그는 쉬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
1: He talked for an hour without stopping.
0: 네, 이렇게. He talked for an hour without stopping. 네.
1: 순간적으로 for hours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그냥 한 시간이구나.
0: 네.
1: For 한, an hour.
0: 그렇죠. 한 시간만. He talked for an hour without stopping. 네, without stopping. 특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자, 드디어 이제 어제 했던 대화 17일 금요일 대화로 갑니다.
1: Mm-hmm.
0: 태풍이 지나간 다음의 상황을 묘사를 하죠. 여기저기에 그냥 나뭇가지들이 그냥 큼지막한 것들이 막 쓰러져 있었고 어떤 거리는 심지어 차단이 되기까지 했다.
1: Wow. 네. Even the streets were blocked.
0: Right. Mm. 그렇죠.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Right.
0: 자, 대화 듣겠습니다.
2: After the storm passed, everything looked different.
3: Like how?
2: There were branches everywhere, and some streets were even blocked.
3: Sounds like a mess.
2: Yeah.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0: It took days for things to get back to normal.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get back to normal이라고 하는군요.
1: Yeah, get back to normal.
0: Get back to normal.
1: Get back to the way it was before.
0: 그렇죠.
1: To the way it was before.
0: 예전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get back to the way it was before.
1: Right. 네. 옛날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The way we were.
0: 어,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추억이라는
1: 추억이네.
0: 영화의 그 OST가
1: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0: 그렇구나. 그때 그랬던 것처럼
1: 네, right.
0: 돌이킬 수 없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Barbara Streisand.
1: 네. Robert
0: Redford.
1: Robert Redford.
0: 아유, 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엉망이었겠다. 엉망인 상태처럼 들린다는 말이 있었죠.
1: Oh, sounds like a mess.
0: Sounds like a mess. Branches everywhere and yeah. streets were even blocked. 그러니 right. 얼마나 엉망이었을까. Sounds like a mess. 근데 선생님, a room is a mess. The office yeah. desk is a mess. 이렇게 right. 말할 수 있지만 사람도 메스하지 않아요?
1: Oh, he is a mess.
0: 네.
1: She is a mess. So he or she is having so many problems, you know, in their life.
0: Uh-huh.
1: So your life is a mess.
0: 그렇죠.
1: Nothing 네. is organized. Nothing is working well in your life.
0: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데
1: yeah.
0: 그럴 때 그 상황에 놓인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다. He's
1: sure.
0: a mess. 지금 엉망인 상태다, 그 사람이.
1: Right.
0: She's a mess.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1: Exactly.
0: 네. 네. 자, 그럼 뭐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또
1: Of course.
0: It happens when it happens. 그렇죠? Mm-hmm. 자, 여기서는 sounds like a mess. 어떤 situation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네. 엉망인 상태였겠구나라고 말이죠.
1: Right.
0: 네. 자, 보면은 거기 응용 문제가 있는데 우리 2번에 보면 어떨까요?
1: Sure.
0: 그 집을 다 짓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 It took years to finish building the house.
0: 그렇습니다. It took years to finish building the house. 이땐 중간에 for 누구누구가 들어가지 않고요.
1: Right.
0: 그냥 뭐뭐 하는데 이만큼 걸렸다. It took, 그 다음에 기간 혹은 시간을 말하고 to 뭐뭐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 Right.
0: Finish building the house.
1: It took years 하면 그냥 years, 그게 몇 년일까?
0: 어.
1: It took years. Several years.
0: 아.
1: At least in my mind, 3-4 years.
0: Right.
1: Maybe 5 years.
0: Sure. Yeah. 네. 그러니까 뭐 3-5년 정도는 right. 너끈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 It took years.
0: It took years to finish building the house. 그 years라는 yeah. 단어가 나오면은요.
1: Yeah.
0: 그 year, 뭐 one year, 2 years 할 때 그 years도 있고
1: right.
0: I have two ears. 귀가 두 개 있다.
1: 아, 귀는 그냥 E 발음이고 E 모양 선생님 하는 것처럼 Years,
0: 네.
1: E, 근데 1년, 2년, 3년 할 때는 Y가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약간 이야 발음이 있어요.
0: 맞아요, 선생님.
1: Years.
0: 그렇군요.
1: Years.
0: Years. 그래서 이제 혀를 입 천장에 바짝 붙여서
1: 맞아요.
0: Year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할 때 그 years가 되더라고요.
1: 네. Yeah, yeah, yeah, years.
0: 그렇죠. 뭐, I'm all years 하면은 나는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또 ears가 되는 거고요.
1: That's right.
0: 네. 발음도 말씀드려봤습니다.
1: Mm-hmm.
0: 자, 한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1: Great job, everyone.
0: 오디오 어학당 활용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에 0.5인치씩 아주 천천히 말이죠. 이 현상의 원인은 해저 화산에 있습니다. 수천 미터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 지각에선 끊임없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각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이 메워지는 과정에서 마그마 위에 떠 있는 대륙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지구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구를 더 섬세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또 다른 반증이겠죠.

세계는 수많은 생명의 삶과 죽음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그물망에 가깝다.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그물망에 흔적과 울림을 남기며 남은 이들은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연결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에 더 가깝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며 연결된 죽음을 생각하는 일. 우리의 논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악뮤가 부른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도서출판 아몬드에서 펴낸 책입니다. 세 분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박혜윤 교수, 그리고 내과 전문의이자 의료윤리학 연구자인 신성준 교수, 의료의 역사와 윤리, 인문학에 관해 쓰고 가르치는 최은경 교수, 이 세 의사가 함께 쓴 책,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일부를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이 저자 중 한 분인 박혜윤 교수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이 제목,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삶의 끝이자 삶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현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얼마나 잘 구분되고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 읽는 동안 많이 던졌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북카페에서 다룬 책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용어들인데요. 안락사,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조력 임종, 조력 자살 등등의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들 다 얼핏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이 말들 사이에 그 차이가 좀 뚜렷하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구분하시는지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박혜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눌 때 평소에 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있다면 많이 준비하셨다가 던져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은정님, 연결된 죽음. 아, 죽음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고 그냥 아이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해 오늘이 좋은데 이렇게만 하고 덮어두기에는 사실 인생에

그래서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의 한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기보다는 이 관련된 책 혹은 논의를 부지런히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리고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지기도 하고 들떴던 마음은 아무튼간 조금 차분해지게 되는데 이걸 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북카페에서 오늘 또그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2부까지 꼭 챙겨주시고요. 오늘 또 복날이군요. 초복 2801 쓰시는 카페이님. 모닝 전복 삼계탕으로 시작했어요 하셨습니다. 초복 건강식으로 드시고 더위 이겨나가시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초복인데 어떤 거좀 건강한 음식들 잘 챙겨 드실 생각 하고 계실까요? 모닝 전복 삼계탕 좋은데요. 이 삼계탕 뭐 하루 중 어느 때 먹어도 좋긴 하겠지만 모닝이 붙으니까 그냥 하루 꽉 채워서 영양 가득한 것으로 좀 일찌감치 부지런히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이님도 수박을 먹다가 찐 옥수수를 데워서 자리 잡고 앉았어요. 진짜 여름날의 풍경입니다. 그쵸? 먹을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하며 시청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항상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늘 이걸 감각하면서 살긴 힘들죠. 항상 그것이 좀 어려워졌을 때, 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가라고 이렇게 좀 결핍을 느낄 때 생각하게 되긴 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먹을 것을 잘,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2729 쓰시는 카페이님, 휴가를 제주도로 가셨나 봐요. 신비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진한 물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커피도 마시며 시집을 읽는데, 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것 같아요. 게다가 북카페와 함께할 시간이 되니 새곱절은 더 두근대는 가슴. 오늘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자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휴가의 그한 풍경을 사연으로 너무 잘 담아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시집과 함께 또 북카페와 함께 제주 풍경과 함께하는 물안개 속에 있는 그 풍경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상현님, 오늘 암호는 삼계탕일까요? 하셨는데 아, 그러네. 삼계탕도 있네요. 아무래도 삼계탕도 여름에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좀 의무적으로라도 한 번은 꼭 이상, 한번 이상 먹게 되는 음식이긴 한데, 오늘 삼계탕 아니에요. 이 생각도 못 했어요. 이거 다음 여름이 올 때, 꼭 암호에다가,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까지. 카페인님들이 던져주시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두막 있나요? 원두막 있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그것도 닮진 않았는데, 네. 오늘 것도 근데 들으시면 아마 반가우실 겁니다. 오늘 선곡표 통해서 약간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힌트를 살짝 이렇게 부려놨는데요. 오늘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사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은하수가 가장 밝고 두터워서 잘볼수 있는 진짜 은하수의 계절은 여름철입니다. 여름. 여름밤의 별, 볼수 있는 풍경들, 이런 것들 최대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하수가 지금 우리 위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뻔한 일상이 조금은 더 다르게 반짝반짝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은하수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반디 앱 어디로든 좋습니다. 출석 암호 보내주시죠. 오늘이 11번째 출석 암호입니다. 내일까지 다 출석하시면 이제 개근상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 출석 다 했다 하면 아차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02-1호 시작되는 거,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 은하수,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은하수입니다. 권성경님, 출첵 은하수, 어제 아이들과 오로라 보고 싶다 이야기했는데 날이 개면 여름밤에 별 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사철 하늘,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 삶의 일상 속에 루틴으로 들여놓으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지금이 또 여름이기도 하니까 여름밤에 밤하늘은 훨씬 더 밝고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368 쓰시는 카페인님, 은하수. 어린 시절 여름밤 옥상에 모기장을 걸어놓고 보던 밤하늘이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그쵸, 어릴 때 정말 평상 이런데 있으면 누구 집 평상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외갓집 가거나 뭐 친구 집 가거나 했을 때 그런 데에 이렇게 딱 모여 앉아가지고 뭐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밤하늘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덮던 그런 추억의 이불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김세진님, 은하수를 이제는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 슬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은하수가 뭐지 하는 그 세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책으로만 봤어요 혹은 뭐 다큐멘터리로만 접했어요 하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은하수, 세진님 사연 보니까 또 질문 주셨었죠. 그 김세진님은 또 금요일에 요청하신 것이 있죠. 모두 이렇게 모여서 들으신다고 해서 네, 미리 알려드리면 꼭 챙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깜짝 선물처럼. 신수아님, 밀키웨이, 영어로 우유기를 한글로 은하수라고 만든 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은빛 강물로 보였나 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은하수, 정말 저도 이렇게 육안으로 훅 봤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와 진짜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우리 인생에 일부러 주입해서라도 좀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하수는 아직 못 봤는데 하면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만큼. 이제 일간 카페인 열어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법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1901년 겨울,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던 이란의 고도 수사. 프랑스의 고고학자 자크 드 모르간이 이끄는 발굴팀 소속의 신의 고고학자였던 귀스타브 제퀴에는 아크로폴리스, 성체라 불리던 언덕에서 세조각으로 나뉜 검은색 비석을 발굴해냅니다. 2.25m 높이, 원기둥 형태의 돌비석에는 태양신에게 법을 하사받는 왕의 모습과 함께 수많은 쇠기 문자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함부라비 법전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초기 성문법으로 꼽히는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11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여섯 번째 왕인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이 법전에는 서문과 본문 282개조와 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세합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상법은 물론 채권, 채무, 혼인과 이혼, 상속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는데요. 폭행과 절도 등을 다루는 부분에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원칙이 등장합니다. 함무라비법 196조 평민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한다. 함무라비법 200조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를 부러뜨린다. 이 동등한 보복 규칙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신분, 자유민, 귀족일 때만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똑같이 눈을 뽑는 대신 은으로 값을 치르게 하는 등 신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랐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가 계급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받은 것 이상으로 벌하지 말라는 나름의 형벌의 상한을 제안하고 사적 복수나 귀족의 권력 남용을 막고자 했던 나름의 보호장치였던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중에는 그 옛날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자유와 권리를 얻어내기까지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그 한 줄 한 줄에 녹아 있습니다.

밥말리 웨일러스의 Get Up, Stand Up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불공평해 보인다 싶은데 이걸 가만히 그 당시 사회 배경까지 들여다보면 오히려 과한 처벌을 막고 귀족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했던 그 법 체계였다는 거 오늘도 일카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함무라비 법전의 새로운 면입니다. 그 시절의 상황, 정의, 철학이 녹아있군요. 기록의 중요성 실감합니다. 존경할 정도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전의 그 성문법들 이런 것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그 돌이 주는 우리 또 시 코너에서 돌이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돌이 주는 어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가 각인되면 그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암호 은하 은하수 아시죠? 지금 많이 은하수를 이렇게 찍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단어도 참 너무 예쁘죠. 은하수. 박종수님은 은하수 소금강 가서 처음 봤어요. 그때가 23살 때였습니다. 미리네라고 하죠. 라고 하셨어요. 은하수의 다른 이름 미리네. 그쵸? 이동일님 미리네는 은하수의 순우리말. 그런데 미리네는 선불 느낌이 나니 은하수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했습니다. 잠시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언어 유희를 바로바로 포착을 잘 못할 때가 있어서 미리네가 왜 선불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불 느낌이 나니까 미리네라고 하니까 압박이 느껴지니까 은하수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 8355 쓰시는 카페이님. 은하수 북카페 365일 출석표 저 스스로에게 찍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전국 1등 더위를 놓치지 않는 경산. 아 경산 소식 많이 들리네요. 지금 37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무덥죠. 우리 카페인분들 계신 곳 어디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쾌적하게 오늘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원 디렉션의 They Don't Know About Us 듣고 그리고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는 라이팅 하우스 출판사에서 펴낸 필립 제이 듀부아와 엘리지 루소가 함께 쓴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버드 테라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작고 무해한 새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 탐조 행위 요거는 단 6분만 새소리를 들어도 불안과 걱정이 누그러진다는 강력한 치유 효과, 버드 테라피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6분 만에 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새 소리를 들으면. 버드 테라피의 힘, 너무 궁금한데 인간이 어쩌다 새라는 존재를 이토록 좋아하게 됐나, 매혹될 수밖에 없게 됐나, 그 이유 바로 만나보시죠.

작은 새들의 귀여운 몸짓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 않기란 참으로 어렵다. 어떤 새는 화려한 깃털을 두르고 아름다움을 뽐내는가 하면 어떤 새는 엉뚱한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또 어떤 새는 신비롭고 영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매혹한다.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새들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디지털 가상세계가 현실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자연으로의 회귀는 심신 안정을 위한 하나의 만트라가 되었다. 그러나 시골이나 숲 또는 산을 찾아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는 직접적이라기보다 이론적이고 구체적이라기보다 추상적이다. 집이나 도시를 벗어나 낯설고 무심하며 때로는 적대적인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기껏해야 수려한 자연 풍광만 사진에 담아 돌아올 뿐이다. 이래서는 심신 안정은커녕 피톤치드 효과도 제대로 보기 어렵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안하고 고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자연을 이루는 다양한 생

생명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생태계에서 새들은 다른 생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룡의 직계 후손인 새들은 곤충이나 식물에 비해 개체수가 적고 강이나 바다보다 주로 육지에 살며 대부분의 포유류와 달리 주로 낮에 활동한다. 대개 화려한 깃털을 가졌으며 울음소리나 노래로 존재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하늘을 날 수 있고 어떤 종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대한 이동을 감행한다. 또한 서로 활발히 소통하며 일부 종은 지능이 매우 높다. 자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새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경이롭고 특별한 자연의 세계로 이끈다. 생명과학 분야의 조류학자가 유독 많은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탐조, 즉 새들을 관찰하는 일은 하나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탐조는 즐거운 취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쌍안경 하나를 들고 자연으로 나가 새들을 관찰하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만 명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한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10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탐조를 즐기며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보호단체인 왕립조류보호협회는 약 1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새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일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일상이자 의무로 통한다. 아시아에서도 탐조의 뿌리는 깊다. 특히 대만은 국토 면적당 조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탐조인의 성지라 불린다. 매년 열리는 타이베이 국제 탐조 박람회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며 전 세계 이버드, 세계 최대 탐조 기록 플랫폼 데이터 투입량에서 인구 대비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시민 참여가 뜨겁다.

웨이브 투얼스의 버드 듣고 왔습니다.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은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새들을 만날 때꼭 갖춰야 할세 가지 마음가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시죠.

새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는 인내심이다. 동물을 연구하는 자연 관찰자들은 관찰 과정에서 허탕을 치는 일이 많다. 새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추위 속에서, 때로는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새가 마침내 나타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바로 다가가서는 안 되며 쉽게 흥분해서도 안 된다. 평소 성격이 급한 조류학자들이 작은 새 한 마리를 기다릴 때만큼은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 웃음이 나오곤 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인내심과 더불어 겸손함도 필요하다. 수백만 년에 걸쳐 새와 인간을 만들어낸 광대하고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새는 스스로 원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새가 어디에 앉을지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땅 위에 머물러야 하지만 새는 하늘을 날고 바람을 즐기며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다. 새를 관찰하는 데 꼭 필요한 또 다른 자질은 신중함이다. 새에게 다가가려면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는 자연 속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연스레 익히거나 다른 탐조인들과 함께하며 배워나갈 수 있다. 어떤 종은 다른 종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각 종의 특성에 맞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탐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애타게 찾아 헤매던 새가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더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순간 관찰은 실패로 끝난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줄여야 하며 목소리가 큰 사람은 목소리를 낮춰야 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은 침묵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 자연을 관찰하려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고 나뭇잎 사이에 갈대숲 속에 엎드릴 줄도 알아야 한다. 거칠애를 벗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

루시드 폴 이규호의 새 띄워드렸습니다. 필립 제이 디부아와 엘리즈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은하수 이 출석 암호 다 알고 계시죠? 지금 4903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은 컨닝입니다 하셨습니다. 알람까지 맞춰놓고 출석 체크하고 있는 지경까지 출석 체크 집착하는 중독 비스무리하게 변해가는 카페인 행복한 카페인입니다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페인 여의와 어의를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행복한 카페인 놀이라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대망의 개근 마지막 암호가 나가는 날입니다. 예고 드린 것처럼 이제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들고 박혜윤 교수와 계실 겁니다. 1부 끝곡으로 수잔 시아니의 터닝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조력 임종, 안락사, 존엄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말입니다. 고통 없이 내 뜻대로 존엄하게 죽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대표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혜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정신종양학,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암과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신성준, 최은경 교수와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집필했습니다. 박혜윤 교수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1: 아, 네. 일단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되게 시원해지고
0: 맞아요. 예,
1: 개기도 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네. 제가 사실 카페인이기도 하거든요.
0: 아, 정말요?
1: 그래서 오랫동안 애청했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0: 네.
1: 또 주제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우리 이 북카페를 애청하시는 카페인이셨다고 네. 하니까 이 섭외 전화 받고 또 네. 이중으로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네. 또 모시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아, 이 책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래서 좀 마음이 조심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조력 임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관심을 두고는 있는데 여전히 정보나 관심이나 관련 제도 등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세계 접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1: 네.
0: 어떤가요?
1: 그럼 맞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조력임종을 아예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나오고
0: 맞아요.
1: 피부로 최근에 몇 년에 스위스 가서 말끔하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일상 표현처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맞아요.
1: 그만큼 사실 되게 그 평안한 임종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고 있기는 한데 네. 그 관심이 마치 조력 임종을 도입하면은 또 해결이 될 것처럼 조금 회자되는 측면들도 조금 있어서
0: 네.
1: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뭐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짚어봐였으면 하는 부분들을
0: 네.
1: 좀 정리해서 독자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0: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 네.
0: 현재 실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0: 말기 신부전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네. 많이 보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료윤리 공부를 좀 꾸준히 같이 좀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의료윤리를 공부하면서 좀 조력 임종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네. 이게 우리 사회에 곧 닥칠 문제라고 사실 생각은 저 미처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디그니티스에 사망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최근에 2022년, 2024년 국회에서 네.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이 논의가 진척되는 것을 네. 보고 그런데 그 논의가 뭔가 조금 다양한 층위에서 어떤 논의가 된다라기보다 굉장히 서둘러서 뭔가 입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학술적인 어떤 논의나 이런 테두리 안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셋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만 했다면 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삶의 얘기로 이렇게 들여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님이요. 오늘 주제는 우리 사회가 막연하게 갖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분야네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귀 기울여 청취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책 쓰시기 전과 책을 또 책 작업을 세 분이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더 배우시게 됐을 수도 있을 거고 저자도.
0: 그렇죠. 예, 특히 또 저희는 막 이렇게 조금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다든가 네. 논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좀 사실 좀 딱딱한 언어를 쓰는 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또 예, 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네. 또 최근에 이 책 발표하고 또 다행히 여러 군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독자들과 만나거나 네.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쵸. 그다음에 조금 얼마나 그동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한 개구리로 지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서 네. 또 오늘 이 기회도 사실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예,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들고 또 얘기하실 기회들도 참 많으시지만 오늘 또 북카페 아까 오셔서 생방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0: 네,
1: 라디오 생방은 네. 라디오 생방의 가장 큰 묘미는 청취자와 우리 이제 북카페에서 카페인과 바로 즉각 소통을 또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뭔가 건네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 있다면 오늘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책 용어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락사, 존엄사, 의사, 조력, 임종 등등 여기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이 용어 차이에 따라서 약간 그 행위 주체도 조금씩 다르고 네.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네.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볼까요?
0: 네, 저도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 책에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말이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개념화하기 위해서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말이 또 생각을 규정하는 맞아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약물을 투약해서 네.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지칭을 합니다.
1: 네.
0: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긴 하는데요. 예, 그리고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네.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기는 하지만 네. 마지막에 그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는 행위는 이제 환자분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네.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법 시도가 되었을 때 사용했던 용어는 조력 존엄사였습니다.
1: 조력 존엄사.
0: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혼동되기가 쉽거든요. 그쵸. 또 2018년에 이제 발효된 연명으로 결정법 그 논의가 있을 때도 연명으로 중단도 그때 네. 존엄사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1: 네.
0: 예, 그러니까 사실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존엄하게 죽는다라는 그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 존엄하게 죽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사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존엄사라고 이게 의사 조력 임종이 존엄사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죽음은 그럼 존엄하지 않은 건가?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자꾸 좀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는 책에서
1: 네.
0: 최대한 좀 가치 판단을 좀 들어.

0: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조금 그 행위를 지칭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안락사와 조력자사를 합해서 조력임종이라는
1: 조력 임종.
0: 네, 용어를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그 조력임종이라는 거는 환자 스스로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1: 네.
0: 반드시 의사 혹은 의료인의 도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살려서 의사 조력임종을 이렇게 용어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1: 의사 조력 임종. 네,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골라오신 곡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곡을 고르셨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지그발디 칼달론스라는 좀 어려운 이제 아이슬란드 작곡가의 아베마리아인데요.
1: 네.
0: 비킹구르 울라프손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편곡하고 연주한 버전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사랑하는 분들을 조금 힘들게 보낸 경험들을 가지신
1: 네.
0: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상실과 애도를 좀 위로를 드리는 곡들을 좀 골라봤고요. 이 칼달론스가 아이슬란드의 의사이자 음악가였다라고 하고요.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주 삶의 힘든 시기 혹은
1: 네.
0: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 때마다 조금 나같이 듣는 그런 또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우리를 훅 안아주는 곡이군요. 어떻게 보면
0: 그런 것
1: 크게,
0: 같습니다. 네네.
1: 그렇죠. 이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저자 박혜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 조력 임종, 의사 조력 임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수미 님이 조력 임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1: 네.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점에서 안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위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0: 맞아요. 네. 이 조력 임종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많은 그 통계치도 좀 건드리고 있는데 국민 80%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의료인들도 이제 뭐 절반 정도 찬성하는 사례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결과들은 어떻게 보세요?
1: 사실 설문조사는 문항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의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몇 명이나 어떻게 선별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봐야 돼서 그것을 조금 일반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에서 용어 네. 정확히 어떤 부분들을 알고서 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더라도 반수 이상 정도는 찬성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예를 들면은 혼자 사시는 네. 조금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외로운 어떤 아프신 노인분이 이런 네.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찬성하십니까? 라고 한 그런 맥락을 달리하면 또 조금 달라질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랑 가족이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굉장히 또 상이한 네.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또 시점에 따라서 누구의 시선으로 이것을 그렇죠. 보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반수 이상의 이런 네. 이제 결과 나오는 것 그 배경들이 좀 이 책에도 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를 들면 환자 본인은 끝까지 이게 어떤 치료에 이제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료진은 끝까지 이제 치료를 또 이어가야 살려내야 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족도 네. 가족은 또 가족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과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설문조사의 그냥 결과가 약간 좀 러프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층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논의나 임종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을 좀 금기시하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점이 됐을 때는 우리가 내가 이 치료를 받는 좀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뭔가 목숨을 살리거나 연장하기 네. 위해서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문화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전 또 짚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말기나 네. 임종을 보낼 때 적절한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라는 점은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이게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그래서 커다란 간병 공백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을 조절받기 어려운 그런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내가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뭔가 떠밀르듯이 네. 그렇게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옵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지금 카페인님들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9339 쓰시는 카페인님. 3개월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셨대요. 나의 죽음을 네.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마음 너무 이해가 되죠.
1: 네. 사실 우리가 평안한 임종, 좋은 죽음 이야기할 때 네. 한국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1등 두 가지가 고통이 덜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패키치지 않는 죽음입니다.
0: 네.
1: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또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순위에서 밀려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이 지금 9339님께서는 또 그 부분에 또

0: 중요한 점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인님은 누구에게나 꼭 오는 죽음이기에 모든 이들의 마음 한켠에 담고 있는 주제일 듯합니다. 아직 건강하시지만 두 노부모님과 쉰이 훌쩍 넘은 저에게도 멀지 않은 터라 더 귀 기울여지네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이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0: 네.
1: 그렇죠. 어느 위치에 네. 있든. 아, 박준성님. 치료가 어렵고 연명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1: 네.
0: 어떤 아까 뭐 너무 치료, 생명을 살리는 치료에만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간에서 사실 어느 쪽을 갈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1: 맞아요.
0: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1: 네.
0: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서 조금 뭔가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환자가 여기 보면은 그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게 캐나다 사례도 나오고 네덜란드 사례, 뭐 스위스, 일본 막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권의 그 사례들도 나오는데 캐나다 사례에서 제가 그 수라는 인물이 그 분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그 재판에까지 올리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아,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 내 몸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도 참 이게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라는 그 분은 캐나다 사례지만 이 생명의 존엄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그리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5-4로 결국엔 한 표 차이로
0: 네.
1: 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이제 밀렸단 말이죠.
0: 그러니까
1: 이런 결과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보장 안 한다 하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0: 네.
1: 자기 결정권.
0: 참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사실 되게 폭넓은 결국에는 의료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는 내 몸을 나의 의사와 가치에 따라서
1: 네.
0: 이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1: 그렇죠.
0: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료 현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력 임종은 조금
1: 네.
0: 별도로 한다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원하는 치료를 물론 원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1: 네.
0: 원하는 치료를 받는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의학적인 적응증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1: 그쵸.
0: 아닌데 의학적인 적응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부담이 돼서 하지 않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그게 이제 조금
1: 그렇거든요.
0: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히 있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치료 거부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조력 임종을 논의하고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 네.
0: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치료를 거부하는 거는 조금 보장을 하고 있는
1: 네.
0: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아직 지금 모호하게 법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이 자기결정권을 조금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 게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1: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 책에 나온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게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던데요.
0: 네.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1: 네.
0: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료, 예를
1: 네.
0: 들어서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기,
1: 네.
0: 그다음에 혈액투서, 항암치료 같은 이런 연명의료를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중환 상태에 있으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임종 과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때가 많거든요. 임종 과정은 급속도로 몸의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이제
1: 네.
0: 되게 수일 내지 조금 많게 잡아도 수주 이내에 사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이제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렇지 않게 그냥 연명의료를 하면은 한동안은 조금 생명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1: 네.
0: 상태도 있거든요. 그걸 좀 말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그때는 이걸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금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우리 국민들의 한 300만 명 이상이 작성을 하셨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작성하실 때 이제 찾아오실 때 그러고 이걸 작성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뭐 콧줄 꽂지 않고
1: 그쵸.
0: 그다음에 호흡기 같은 거 달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들 설명드려도 이게 사실 저희 생각에도 일반인분들의 이제 생각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걸 작성했으니까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도
1: 네.
0: 의사가 아, 임종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요.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네. 많은 순간을 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 통해서 좀 느꼈어요.
0: 네.
1: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2032 쓰시는 카페이님, 삶의 시작은 선택이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나름 가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강요된 선택이라면 이는 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네.
1: 너무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어요.
0: 네.
1: 이 책에서도 많은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라는 음악인데요.
1: 네.
0: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게 조금 해바리에 대한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이 작사가께서 어머니를 사별한 딸의 마음으로 작사하신
1: 네.
0: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김강민이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1: 네, 별로.
0: 별로?
1: 네, 네, 맞습니다.
0: 왜 별인가요?
1: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뭐 그런 과학자 책에 따르면 별에서 온
0: 맞아요.
1: 네, 존재들이라고 그러고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별들 그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북카페 출석 암호가 은하수여서 별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이게 타이밍도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별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이상섭님,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인데 보호자,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결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법이나 의료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의료 현장에선 이미 벌써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0: 네.
1: 노인분들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어떤 의료적인 결정이나 돌봄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지금 사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굉장히 임박한 우리 현실 문제들인 거고 정경희님은 한 달 전 웰다잉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죽음을 앞둔 암 환자 어르신께서 생신날 가족과 지인 초대해서 파티를 하셨어요. 모두 웃으면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슬프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갔어요. 하셨습니다.
1: 네. 그래도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생신을 축하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또 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예.
0: 그렇죠.
1: 그 뭐랄까? 감사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예, 네. 참 흐뭇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네. 좀 찡한 그런 그렇죠. 네, 순간입니다.
0: 우리를
1: 네.
0: 살게 하는 요소들을 분명히
1: 네.
0: 그
1: 네.
0: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1: 네.
0: 더 많이 기대게 되기도 하고. 김주영 님은 올해 69살인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서요. 벌써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됐는지를 생각하니 서글펐는데 젊은 사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저도 좀 동감합니다.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0: 그쵸.
1: 이런 임종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사실 네. 자꾸 접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저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더 조금 삶의 소중함이나 집중을
0: 네.
1: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전 연명 의료서 작성했다 그렇게 하실 때 이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울컥하고 별로 이렇게
0: 그렇죠.
1: 자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0: 네,
1: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네. 의미 있는 대화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카페인님이 주셨던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조력 임종이 도입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우리가 꼭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이게 자의가 아니라 어떤 사회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렇게 되는
1: 네.
0: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이게 행사될 수 있느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쉽게 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데 고가의 만약에 항암제를 써야 한다.
0: 네.
1: 그럼 그분께는 사실 실질적인 옵션이 아니게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되게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영화가 저희 책에서 소개한 플랜치로라는 일본 영화인데요.
0: 네.
1: 이거는 사실 미래의 일본을 상정한 것이고 이 75라는 게

0: 75세 이상이 되기만 하면 국가가 그분이 원하실 경우에 죽을 수 있도록 조력 임종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 네.
0: 근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78세 여성이 나오는데 이분이 호텔 노동자인데 자기와 비슷한 고령의 이제 노동자가 호텔에서 일하다가 다치면서
1: 네.
0: 이제 고령자들은 안전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졸지에 이제 일자리도 잃고 그걸
1: 그렇죠.
0: 되는데 자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는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1: 어.
0: 가려고 해도 뭐 가면 시간이 안 맞아서 문 닫았다라고
1: 네.
0: 하거나 뭐 이렇게 피부로 맞닿는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길은 굉장히 쉽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여기서 사실 조금 더 극대화해서 근데 편의점 옆에서도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신청하면은,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10만 엔을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고, 24시간 정신심리 상담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이게 이분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1: 그쵸.
0: 이런 류의 뭔가 지지가 있다면 사실 이분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분은 스스로 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게 과연 정말 온전한 자기 결정일 건가 이런 거를 물어봐주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1: 네.
0: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많이 이제 적용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노인이실 텐데
1: 그쵸.
0: 우리 노인의 삶이 이 지금 주인공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예, 그런
1: 네.
0: 부분들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접근성 좋게 있는 정보들을 이 사람이 좀더 버틸 수 있게, 살아갈
0: 네.
1: 수 있게 할애하는 데에다가 좀 두면 좋을 텐데라는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영화니까 좀 극단적인 상상이 좀 추가된 거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 현실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의사 조력 임종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셨어요.
0: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건데요.
1: 네.
0: 지금 이제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되게 이제 기준이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상황이 있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혹은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나아지지 않는
1: 네.
0: 고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사실 의사에게도 사실 굉장히 낯선 기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1: 그렇죠.
0: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뭐 어떤 분에겐 같은 상황에서도 견딜 만한 상황이고 어떤 분에게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또 삶을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고
1: 네.
0: 또이 고통은 사실 딱 고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통증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사실 말기 환자분들께서 괴로워하시는 게 통증만이 아니라
1: 네.
0: 뭐 예를 들면 우울감이라던가 절망감이라던가 뭐 외로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쓸모없게 느껴진다라는 거 다양한 어떤 정신적 혹은 좀 실존적 고민들도 이제
1: 네.
0: 같이 섞여 있으면서 뭔가 더 이상 내가 살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1: 네.
0: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이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진수정님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돼요.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장현우님은 이런 주제로 현직 의사 선생님들이 귀한 책을 내주셔서 참 고맙네요. 하셨습니다.
0: 아, 전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조금 이렇게 용기 내서 책 쓰기를 잘했다라는
1: 그쵸.
0: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 어디를 걱정하셨을지도 좀 느껴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책을 묶어주셔서, 귀한 책을 묶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이 주제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 분위기가 좀 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교수님이 완화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또이 암과 중증 질환 가진 환자와 가족들 진료하고 계신데 요 부분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완화 정신의학. 약간 낯설게도 느껴지는데요, 저에게는.
0: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완화정신의학은 암이나 암과 같은 이제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나 이제 말기
1: 네.
0: 임종을 앞둔 분들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분야고요. 사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같이 힘들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1: 네.
0: 실제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에 유병률도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좀또 또 어려운 점이 이제 그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네,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병을 하시고 같이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또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신 그렇죠. 이후에 그 사별을 잘 돌봐드리는 것도 네. 또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저기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비되면 마련이 되면 조력 임종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까요?
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뭐 100%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논의를 조력 임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사실 좀 전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전제다 오히려. 네, 예. 이걸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완화의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의 이제 중한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의 네. 고통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완화의료를 받으시면서 사실 말기를 그래도 비교적 통증도 네. 잘 조절되시고 평안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물론 완화의료가 100%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완화의료 계신 분들께서는 한 80%, 한 90% 정도의 증상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완화의료 접근성이 암 환자의 한 4분의 1 전체 이제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10%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경험을 보편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네.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게 괜찮고 평온하고 또 그런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 경험은 또 적다 보니까 네. 그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1: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0: 네.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이것도 상실과 상실에 대한 위로에 대한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곡들이 조금 조용한 곡이라서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들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곧 노인이 될 나이인데 고통에 비용이 있다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게 느껴지죠?
1: 네.
0: 사연 속에서. 이기범님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하셨습니다.
1: 저희 책이 사실 뭔가를 정리해드리기보다는 네. 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력 임종만 도입되면 네. 깨끗한 죽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면이 복잡하다라는 걸 아시고 맞아요. 나셔서 더 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사실 복잡하잖아요.
0: 그렇죠. 네.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사회 변화에 언제나 후행하기 마련이죠. 죽음을 논의하는 것을 터부시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이 와 있는 명제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정말 더 필요한 것이고
1: 네.
0: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은 마음이 먹먹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다 같은
1: 감사합니다.
0: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이 여기 보면 그 외국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1: 네네.
0: 다들 굉장히 제한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뭐 OX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 중에 한 사례를 좀 만나볼까요? 네덜란드 사례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1: 사실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국가 단위로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20년도 네. 지금 더 넘은 거니까요.
0: 그러네요.
1: 그런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덜란드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1970년대부터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되었는데 책에서도 이제 그 사건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었는데
0: 네.
1: 제일 이제 기점이 됐던 게 포스트마 사건이었습니다.
0: 네.
1: 이 포스트마는 네덜란드 의사였고 어머님이 너무 이제 그 뇌졸중 이후에 좀 힘들게 살아가시는
0: 네.
1: 부분을 보고 어머니가 되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키지 않아 하시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자식의 입장에서.
0: 네.
1: 그런데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이제 햇볕을 쬐기 위해서지긴 하지만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0: 네.
1: 사실 조용히 그냥 약물을 처방했었어도 어머님의
0: 네.
1: 기력이 워낙 쇠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를 한 거죠.
0: 네, 그게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1: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고
0: 네.
1: 포스트마 이후로 이제 몇 차례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제 보다 못해서 도와 그러니까 조력 임종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0: 네.
1: 자진 신고를 하셔가지고 재판이 됐고 그런 논의들이 쌓여서 이제 안락사가 비범죄화 됐다가 이제 2002년에 합법화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이렇게 의사, 환자, 사회 전

0: 제가 이제 오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그 바탕인 네덜란드에는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나치 때부터 좀 내려왔었었고, 또 이제 의료제도가 주치의제도로 되어 있어서 좀 일상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는 의사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맥락들이 전제가 되어야 이게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서 공감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이
1: 그렇죠.
0: 되지, 갑자기 도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 들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조력 임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인데, 스위스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이책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예,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0: 사실 조력 임종의 대명사가 우리나라에서도
1: 그렇죠.
0: 스위스 이제 인건인데요. 스위스는 사실 정확히는 말하면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가 아니라 조력 자살이 비범죄화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그래서 조력 자살만 가능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게 병원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대표적으로 아시는 디그니타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좀 우리나라의 문화랑은 좀 사실 잘 맞지 않는 사실 맥락들이 있어서, 사실 바로 뭐 스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그런 제도이냐, 그 부분은 조금
1: 또 아닌
0: 아닌 것으로
1: 거죠.
0: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논의할 만한 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큼직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급하면서도.
0: 네. 사실 우리나라의 좀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든지 어떤 돌봄을 충분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서 조금 다른 나라랑 다른 부분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 정말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고.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갑자기 이제 늘어난 이런 돌봄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 인프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 제대로 되지도 못한 채 그냥 뭐 기존의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는 약간 그런 양상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첫 걸음 정도.
0: 저는 조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거를 굉장히 좀 사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죽음, 임종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박자지만 조금은 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문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법 제도 말고도 사실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뭐 아니면 지역사회나, 이건 사실 의료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사실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나 아니면 미디어나 어떤 이런 아니 아니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막 무슨 센세이션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1: 그렇죠.
0: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종 말기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조금 중한 질환을 받고 아프다가 사는 삶의 연속성에 있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우리가 아프면서도 잘, 그리고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존엄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말기와 임종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1: 정말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0: 네.
1: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현주님,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생각하면 삶을 정갈하고 의연하게 꾸려가는데 더 열심히 힘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깊게 사유하고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됐으면 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동의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책 선물 받으실 분별 에디션입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오현주님 이렇게 세 분이고요.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 댓글로 꼭책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송할게요. 오늘 이 북카페 나오셔서 이렇게 소통하셨는데 어떠셨어요?
0: 확실히 생방송이라서 쉽지 않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청취자분들 반응 보면서 이렇게 또 작가님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1: 오늘 또 얘기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0: 얘기인 것 같아서 책을 바로 주문하셨다는 사연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에게 필요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시어쟁의 크로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와타시모 감동시마시타.
0: 저도 감동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했습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형인 마시다 라는 형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회식.
1: 노미카이. 노미카이.
0: 노미카이. 회식입니다. 이때 노미라고 하는 부분에는 마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 회식 한자어잖아요. 한자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하이. 가이쇼크. 가이쇼크.
0: 가이쇼크. 그럼 노미카이하고 가이쇼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하이. 노미카이라고 하면 동료나 친구끼리 가볍게 술을 마시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이쇼크라고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나 상사와 함께하는 격식 있는 식사 자리를 말합니다.
0: 여러분, 노미카이, 가이쇼크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으로.
1: 하지메테. 하지메테.
0: 하지메테. 처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부르다.
1: 우타우. 우타우.
0: 우타우. 1그룹 동사입니다. 이 우따오는요, 노래를 부르다 외에도 시를 짓다, 시를 읊다, 지적이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따오 1그룹 동사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중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래를 부릅니다.
1: 우타이마스. 우타이마스.
0: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뭐뭐하지 않습니다. 바꿔볼게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1: 우타이마센. 우타이마센.
0: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타우는 우타이마스, 부정 형태는요 우타이마생이라고 하면 되죠. 선생님, 그런데 우타우가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노래를 부르다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1: 하이. 우타오 우타우.
0: 우타라고 하면 노래, 오는요, 을르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리고 우따우 연결해서 우따오 우따우, 노래를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투어.
1: 카페 메그리. 카페 메그리.
0: 카페라고 하면 카페입니다. 메그리는요, 우리말로 여기저기 들름, 돌아다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메그리라고 하면 카페 투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1: 모치롱, 모치롱,
0: 모치롱, 물론인데요. 또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1: 무롱, 무롱.
0: 여러분, 우리말에 물론에 해당하는 표현은요, 모치롱, 그리고 무롱 이렇게 있습니다. 2번,
1: 콩카이, 콩카이,
0: 콩카이, 2번입니다. 그럼 지난번은요?
1: 젠카이. 젠카이.
0: 젠카이라고 하고요. 그럼 다음번은요?
1: 지카이. 지카이.
0: 지카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울다.
1: 나크. 나크.
0: 나크. 1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 나크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웁니다.
1: 나키마스. 나키마스.
0: 울지 않습니다.
1: 나키마센. 나키마센.
0: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붙입니다. 그래서 나끄는 낚이마스, 부정 형태는요 낚이마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 엉엉 울다.
1: 와이와이 낚으. 와이와이 낚으.
0: 훌쩍훌쩍 울다.
1: 시크시크 낚으. 시크시크 낚으.
0: 와이와이 낚으. 엉엉 울다. 시크시크 나크, 훌쩍훌쩍 울다. 웁니다는요? 다시 한번 복습.
1: 나키마스.
0: 울지 않습니다.
1: 나키마센.
0: 다음 단어 볼게요. 읽다.
1: 요무. 요무.
0: 요무.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입니다.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읽습니다.
1: 요미마스.

0: 読みます。
1: 읽지않습니다。
0: 読みません。読みません。
1: 소설을읽다。
0: 小説を読む。小説を読む。
1: 잡지를읽다。
0: 雑誌を読む。

0: 과거형이 바로 마시다예요. 그럼 어떻게 접속하면 돼요? 그렇죠.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 대신 마시다를 붙이면 되겠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마시다.
1: 飲む
0: 마셨습니다.
1: 飲みました
0: 마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마시다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붙입니다. 그래서 노미마스라고 하면 마십니다. 마셨습니다와 같이 과거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스 대신 마시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노미마시다 마셨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2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食べる
0: 먹었습니다.
1: 食べました
0: 먹었습니다. 食べる 먹다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食べます 먹습니다. 과거형 만들고 싶어요. 마스의 과거형인 마시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食べました 먹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회식에서 처음으로 하이볼을 마셨어요.
1: 昨日の飲み会で初めてハイボールを飲みました。
0: 昨日の飲み会で 어제 회식에서 라는 표현이죠. 初めて 처음으로 하이볼을 飲みました. 하이볼을 마셨어요. 하이볼을 마시다. 하이볼을 너무 하이볼을 마십니다. 하이볼을 노미마스. 하이볼을 마셨어요. 하이볼을 노미마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초밥이 맛있어서 열 접시나 먹었어요.
1: 오스시가 오이시くて10皿も食べました.
0: 오스시가 오이시くて 초밥이 맛있어서 라는 표현이죠? 오이시, 맛있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여러분, 이 형용사 연결할 때는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미 이를 뭘로 바꿔요? 크로 바꾸고 태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이시, 맛있다, 맛있어서 혹은 맛있고란 의미를 나타낼 때는 오이시쿠테 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사라모 다베마시다. 주사라, 열 접시. 사라는 접시 혹은 접시에 담아내는 요리를 뜻해요. 주사라모, 열 접시나 다베마시다, 먹었어요. 타베르, 먹다, 다베마스, 먹습니다. 다베마시다, 먹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뭐이다를 나타낸 조동사 다가 있었습니다. 이 다의 정중형은 데스였는데요. 데스의 과거형 기억나세요? 데스의 과거형은 데시다였습니다. 마스의 과거형은요? 오늘 배운 마시다입니다. 데스는 데시다, 마스는 마시다. 구별해서 꼭 암기해 주세요. 다나카 씨는 가수입니다.
1: 다나카상와 가슈데스.
0: 이때 데스는 뭐뭐입니다. 과거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나카 씨는 가수였습니다.
1: 다나카상와 가슈데시다.
0: 데스가 데시다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노래를 부릅니다.
1: 우타오 우타이마스.
0: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마스는 뭐뭐 합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과거형 만들어 볼까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1: 우타오 우타이마시다.
0: 마스를 마시다로 바꾸면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데스는 데시다, 마스는 마시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제 과거형인 마시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하다,
1: 스르,
0: 3그룹 동사입니다. 합니다,
1: 시마스.
0: 스르의 정중형, 시마스, 별도로 암기해야 하죠? 했습니다,
1: 시마시다.
0: 마스를 마시다로 바꿔요. 그래서 했습니다는 시마시다. 주말에는 무엇을 했어요?
1: 주말에는 무엇을 했어요?
0: 주말에는

0: 많이 오시마시다까? 무엇을 했어요? 카페 투어를 했어요.
1: 카페 메그리오 시마시다.
0: 카페 메그리오 시마시다. 카페 투어를 했어요. 남자친구와 여기저기 카페 투어를 했어요.
1: 카레시도 아치코치 카페 메그리오 시마시다.
0: 카레시도 남자친구와 아치고치 여기저기 카페 메그리오 시마시다. 카페 투어를 했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헤, 시리마센 데시타.
0: 와, 몰랐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인 마생 데시다 라는 형태를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사다
1: 가을

0: 가우.
1: 가우 1그룹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연습해 볼게요. 삽니다.
0: 가이마스. 가이마스.
1: 사지 않습니다.
0: 가이마센. 가이마센.
1: 샀습니다.
0: 가이마시타. 가이마시타.
1: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가우 우를 이로 바꿉니다. 카이 이 뒤에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 연결해서 가이마스 삽니다. 부정 형태는요. 마스의 부정형이 마생을 연결해서 가이마생. 과거 형태는요. 마스의 과거형이 마시다를 연결해서 가이마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터넷으로 책을 사다.
0: 네토데 혼을 가우. 네토데 혼을 가우.
1: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사다.
0: 콤비니데 오니기리를 가우. 콤비니데 오니기리를 가우.
1: 아무것도.
0: 나니모. 나니모.
1: 원래 나니라고 하면 무엇이에요? 뭐는요? 뭐뭐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니모 직역하면 무엇도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특히 부정문에서는 아무것도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몸 상태
0: 다이초 다이초
1: 다이초 몸 상태란 뜻이고요. 안 좋다, 나쁘다.
0: 와르이 와르이
1: 와르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좋다는요?
0: 이, 이,
1: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선생님, 요 이를 가지고 안 좋다, 나쁘다, 부정형 만들어 볼까요?
0: 요くない, 요くない.
1: 여러분,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요, 마지막 모음 이를 크로 바꾸고 부정을 나타내는 나에 연결합니다. 그럼 이가 좋다니까 좋지 않다는 이끄나이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좋다라는 의미는 이이, 요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미 이가 활용을 할 때는 요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요끄나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무슨 무슨 거리.
0: 도리 도리.
1: 단순히 거리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할 때는 토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명이라든가 이름 뒤에 무슨 무슨 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땡땡 붙여서 나니나니 도리라고 합니다. 쪽, 방향.
0: 호, 호.
1: 우리가 방향할 때 그 방을 음으로 읽으면 호라고 하죠. 그래서 쪽 혹은 방향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유감이다, 아쉽다.
0: 잔낸다, 잔낸다.
1: 잔낸이라고 하면 유감, 아쉬움이란 뜻이고요. 다를 연결해서 잔낸다라고 하면 유감이다, 아쉽다,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알다.
0: 시르, 시르.
1: 시르, 알지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르, 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나눌 분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와까르라고 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이 와까르도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 시르 그리고 와까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0: 하이, 주로 지식을 알다라고 할 때는 이 시르를 사용하는데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와까르라고 합니다.
1: 여러분, 이 시르 그런데 몇 그룹 동사일까요? 형태만 보면 루르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이러면 형태적으로는 2그룹 동사지만 실제로 실은요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1그룹 활용을 해야 하죠. 우리 정중형 마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압니다.
0: 시리마스.
1: 시리마스라고 합니다.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인 마생되시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마생되시다는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이에요. 뭐뭐 하지 않습니다. 마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마생의 과거형이 바로

0: 마생 되시다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마스형에 마스 대신 마생 되시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우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다.
1: 가을. 가을.
0: 사지 않습니다.
1: 가이마센 데시다. 가이마센 데시다.
0: 가이마센 데시다. 사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우 사다. 먼저 삽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1그룹 동사니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꿨어요. 가이 이 뒤에 마스 연결합니다. 가이마스 삽니다. 부정형은요? 마스 대신 마생 연결합니다. 가이마생. 사지 않았습니다. 과거형 만들고 싶어요. 마생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대시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이마생 대시다. 사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까요?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지 않았습니다.
1: 다베마센 데시다. 다베마센 데시다.
0: 다베마센 데시다. 먹지 않았습니다. 먹다. 다베르.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죠? 르를 떼버리고 마스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베마스 먹습니다. 부정형은요? 마스 대신 마생 연결해서 다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과거로 만들고 싶어요.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대시다를 연결해서 다베마생 대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백화점에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1: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나니모 가이마센 데시다.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나니모 가이마센 데시다.
0: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까지 보면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끄 가다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이끄 가다 이키마스 갑니다. 이키마시다 갔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가 연결하면 뭐뭐 하지만이라는 의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데파토니 이키마시다가 백화점에 갔지만 나니모 가이마생 데시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가우 사다. 가이마스 삽니다. 가이마생 사지 않습니다. 가이마생 데시다. 사지 않았어요. 하나 더 볼게요. 베지테리언이어서 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1: 베지타리안다카라 니쿠와 타베마센 데시타. 베지타리안다카라 니쿠와 타베마센 데시타.
0: 베지타리안다카라 베지테리언이어서 베지타리안다라고 하면 베지테리언이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 원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베지타리안다카라 베지테리언이어서 니쿠와 고기는 타베마센 데시타 먹지 않았어요. 다베르 먹다, 다베마스 먹습니다, 다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다베마생 데시다 먹지 않았어요.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여러분 앞에 다베마생 데시다, 다베마생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거를 나타내는 데시다를 붙여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데시다는 뭐뭐였습니다인데요. 왜 과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생 데시다에 붙이는 데시다는요, 뭐뭐였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과거만 나타내는 형식적인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문에서요, 학교입니다.
1: 학교 데스.
0: 이때 데스는 뭐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형은요, 학교였습니다.
1: 학교 데시다.
0: 학교 데시다. 이렇게 명사 뒤에 붙은 대시다는 뭐뭐였습니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요, 동사문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1: 학교에 行きません.
0: 학교에 行きません 이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요?
1: 학교에 行きません 데시다.
0: 학교에 行きません 데시다. 行きません 뒤에 붙은 대시다는요, 뭐뭐였습니다. 아니고요. 정말 과거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구별되시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정중체 과거 부정형이 마생 대시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0: 가세요. 가다.
1: 이끄.
0: 이끄. 1그룹 동사입니다. 갑니다.
1: 이끼마스.
0: 이끼마스. 갔습니다.
1: 이끼마시다.
0: 이끼마시다. 주말에는 어딘가에 갔어요?
1: 주말은 どこかへ 行きましたか?
0: 주말과 주말에는 どこかへ 어딘가에 行きましたか? 갔어요? 아니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었어요.
1: いいえ, どこへも行きませんでした. 体調が悪くて家で休みました.
0: いいえ, 아니요. どこへも 아무데도 行きませんでした. 가지 않았어요. 다이조가 와르크때 몸이 안 좋아서 이에데 집에서 야스미마시다 쉬었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알다. 예외 1그룹 동사라고 했습니다. 정중한 형태는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죠. 시리마스 압니다. 시리마생 모릅니다. 시리마생 데시다. 몰랐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에, 시리마센 데시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린상, 에비스도리의 사사가자리를 미마시타카?
3: 이에, 미마센 데시다. 今日は 에비스도리의 方から 来ませんでした. 데시다.
2: 아, 残念. 今 에비스도리와 사사가자리데 토테모 키레이데스요.
3: そうなんですか?
2: 에비스도리의 타나바타마츠리와 토테모 유명です.
3: 에, 知りませんでした.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아이롱, 아이롱,
0: 아이롱, 다리미, 고데기고요.
1: 미키사, 미키사,
0: 미키사, 믹서고요.
1: 커피 메이커, 커피 메이커,
0: 커피 메이커, 커피 메이커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다면요?
1: 하이, 아이론이라는 단어는 철, 쇠를 뜻하는 영어 아이언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박스 지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다나봤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7월 7일을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의 날, 칠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죠?
1: 다나바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름의 어원은 고대 일본의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시신에게 베트로 짱 옷감을 바치며 풍요를 빌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선반을 뜻하는 다나, 그리고 배틀을 뜻하는 하타가 합쳐지며 지금의 다나바타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0: 아, 다나바타, 그런 이름의 유래가 있었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카페니 이키마센카?
0: 카페에 가지 않을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고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마센카?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걷다.
1: 아르크.

0: 동사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이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마세인까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세인까는요, 우리말로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함께 하기를 권하거나 제안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에 연결할까요? 당연히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겠죠. 왜냐고요? 마생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마스의 부정형이 마생이고요. 거기에 까 연결된 형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마스형에 연결해야 되겠죠.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1그룹 동사예요. 걷다.
1: 아르크. 아르크.
0: 걷지 않겠습니까?
1: 아르키마센까? 아르키마센까?
0: 아르키마센까? 걷지 않겠습니까? 혹은 걷지 않을래요? 권유나 제안의 표현입니다. 아르크.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해요. 아르키마스. 부정형은요. 아르키마생. 여기에 까 연결해요. 아르키마생까? 걷지 않겠습니까? 걷지 않을래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지 않겠습니까?
1: 다베마센까? 다베마센까?
0: 다베마센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을래요? 란 뜻이에요. 다베르. 먹다. 2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만 떼고 마스 연결하면 되잖아요. 다베마스,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다베마생, 이 뒤에 까 붙입니다. 다베마생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을래요?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살펴볼게요. 괜찮으면 같이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1: よかったら一緒に公園を歩きませんか? よかったら一緒に公園を歩きませんか?
0: よかったら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괜찮으면 一緒に 같이 함께 公園を歩きませんか?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公園を歩く 공원을 걷다 公園を歩きます 공원을 걷습니다. 公園を歩きません 공원을 걷지 않습니다. 公園を歩きませんか? 공원을 걷지 않을래요? 하나 더 볼게요. 점심은 학생 식당 카레를 먹지 않을래요?
1: お昼は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お昼は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0: お昼は 점심은 学食のカレーを食べませんか? 학생 식당 카레를 먹지 않을래요? 食べる 먹다 食べます 먹습니다. 食べません 먹지 않습니다. 까 붙입니다. 食べませんか? 먹지 않을래요? 이렇게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마센까? 라고 하는 표현에 권유, 제안 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센까는요, 문맥에 따라서 뭐뭐 하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않아요? 와 같이 부정의문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마생 뭐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까? 붙이면은 뭐뭐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자연히 가지겠죠. 그러니 마생까가 나올 때는 단순히 부정의 의문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은 권유나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정의문으로 사용된 마생까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회식에서 동료가 생선회를 먹지 않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선회는 안 먹어요?
1: お刺身は食べませんか?
0: お刺身は食べませんか? 이때 食べませんか? 라고 하는 건 먹지 않아요? 안 먹어요? 라는 의미겠죠? 대답해 볼게요. 네, 날것을 좀 잘 못 먹어서.
1: はい、生のものがちょっと苦手で。
0: 하이, 네, 나마노무노가 저또 니가떼데, 날 것을 좀 잘 못 먹어서, 니가떼다 앞에 대상은 가 사용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권유 제안을 나타내는 마세인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한잔하다.
1: 1杯する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란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3: 살길이다.
1: 두 문장을 여쭤볼 건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일강을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 혼자 12페이지 볼게요. 남동생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싶어한다. 분명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오,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왕 선생님.
3: 弟弟想养一只猫.
1: 想养.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낮게 출발. 샹양 좋아요. 너 반려동물 키우니?
3: 你养宠物吗?
1: 宠物 기억나십니까? 키우다. 양이 지난 시간 하이라이트 단어였습니다.

0: 오늘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해? 제일 좋아하니?
1: 你最喜欢什么季节?
0: 잘 들리세요, 여러분? 한 20여 분 후에 더 명확히 들릴 겁니다. 단어부터 한번 부셔버리겠습니다. 어머니, 이치나이 카인샤. 네, 1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제일, 최고, 쭈이, 쭈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1: 쭈이.
0: 쭈이 아니에요, 쭈이. 한 번 더.
1: 쭈이.
0: 선생님이 제일 좋아, 쭈이 하오. 맞죠, 선생님?
1: 네. 对的, 我最好.
0: 맞아요, 我最好.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좋아. 좋아하다.
1: 喜欢.
0: 이 단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 경성은 항상 나이 나이 생각하시면서 워먼 니먼 시환 요 음정 떠올리세요. A 시환 B 하면 A가 B를 좋아하다죠. 계절
1: 지지에
0: 지에 끝까지 올리시고요. 여러분 어떤 계절 좋아하십니까? 여름
1: 夏天
0: 사성일성 夏天 그럼 해볼까요? 나 여름을 좋아해.
1: 我喜欢夏天.
0: 老师你喜欢什么季节?
1: 我喜欢春天.
0: 아, 春天. 뭐 같아요, 여러분? 오, 맞아요. 입춘할 때 춘이죠. 봄이네요. 물어봐 주세요, 저도.
1: 아, 你喜欢什么季节?
0: 秋天.
1: 为什么?
0: 아, 凉快. 우리 지금 저희 대화 들리십니까? 제가 뭐 좋아한대요? 가을 추? 맞죠? 추석할 때 치어 가을 좋아한대요. 왜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그래서 시원하니까. 시원하다 중국어로
1: 량콰이.
0: 이성경성이에요. 검색해보세요. 량콰이. 좋아요. 왜?
1: 왜什么?
0: 단독으로 많이 쓰이죠? 왜?
1: 왜什么?
0: 그렇죠. 그리고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 동사 앞쪽에 위치합니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왜 먹어?
1: 왜什么吃?
0: 저희 어머니가 저 총각 때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왜 먹어? 왜什么吃? 지금은 와이프가 저한테 왜什么吃? 이렇게 합니다.
1: 오, 好可怜.
0: 불쌍하대요. 불쌍하다 중국어로?
1: 可怜.
0: 아아 하신 거 보니까 삼성이성이네요. 可怜. 왜냐하면
1: 因为.
0: 보통 왜什么로 물어보면 因为로 말을 많이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because 이란 말이죠. 因为. 할 수 있다도 되고 해도 된다도 되고 조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위치하죠.
1: 可以.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可 올라가야죠. 可以. 좋아요. 바다 해변.
1: 海边.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해자는 아시거든요. 그럼 이제 나 바다를 좋아해. 我喜欢海. 해도 괜찮긴 하죠.
1: 当然可以.
0: 근데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중국 사람들이 삐에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海边也可以. 海滨也可以.
0: 하이 다시 한번.
1: 海滨.
0: 어, 海滨.
1: 对.
0: B-I-N이죠, 선생님.
1: 是的.
0: 네, 검색을 꼭 해보셔서 노트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놀다.
1: 玩.
0: 얼화를 빼고.
1: 완.
0: 다 됩니다. 선생님은 둘 중에 뭘 쓰셨습니까?
1: 왈.
0: 왈. 맞아요. 아, 아직도 되고 또도 되고 더도 되고.
1: 하이.
0: 동사 앞쪽에 위치하겠죠? 수로 앞쪽에 위치하겠네요. 오늘은 아직이 아니라 또 또한으로 쓰이나 봐요. 잠시 후에 볼게요. 할 수 있다.
1: 능.
0: 위에 보시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거의. 거의가 뜻이 더 많은 거예요. 능은 할 수 있다만 되는 거고요. 수영하다.
1: 요용.
0: 그래요. 글자 보시면 더 어때요? 물수변이 다 있죠? 요용.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지금 여러분 벌써 보셨나요? 17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머 이칠라이 티인샤.
2: 第二课 你最喜欢什么季节? 你最喜欢什么季节?
3: 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你最喜欢什么季节?
4: 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 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0: 본문 안 보고 들으신 거 맞죠, 여러분?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듣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17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 이제 마음껏 보세요. 들어볼게요.
1: 你最喜欢什么季节?
0: 什么 위치는요, 문장에 들어가면 보통 다 동사 뒤입니다. 왕 선생님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내 귀에 캔디. 옛날 건데.
1: 아, 我知道.

0: 좋아해?
1: 我最喜欢夏天.
0: 여러분들 지금 이 조의 위치를 보세요. 다 지금 동사 앞에 있죠? 예, 부사니까 앞에 있는 거고 예, 夏天 A시환 B니까 나는 여름을 좋아하니까 여름 뒤로 가야죠. 왜?
1: 为什么?
0: 뭐의 줄임말이에요? 为什么喜欢의 줄임말이겠죠. 자, 왜냐하면 为什么로 질문하면 보통 이제 인웨이를 넣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인웨이가 없어도 되잖아요.
1: 可以的.
0: 근데 써보세요 한번. 자, 한번 들어볼게요.
1: 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0: 하나씩 볼까요? 왜냐하면
1: 因为
0: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1: 可以
0: 바다에 가다.
1: 去海边
0: 바다에 가서 놀다.
1: 去海边玩.
0: 근데 앞에 可以가 있으니까 바다에 가서 놀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可以는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느낌이 있네요. 또한
1: 还
0: 또한 할 수 있어요.
1: 还能
0: 또한 수영도 할 수 있죠.
1: 还能游泳.
0: 당연히 能 대신에 可以로 호환해도 괜찮지만 앞에 可以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장 조합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요 밑에 있는 한글만 보시고 위에 딱 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르시죠. 딱 가리고 한번 중국어로 해보세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자만 딱 보시고 아 오케이 쉽네 이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내 뱉어야 회화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나이 팅이샤.
2: 你最喜欢什么季节？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 还能游泳？你最喜欢什么季节？我最喜欢夏天。为什么？因为可以去海边玩，还能游泳。
0: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업어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두 번째 들었을 때 훨씬 더 잘 들리시는 거 맞죠? 좋습니다. 업어 포인트 사실 지금 복습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언급을 했던 단어들입니다. 제일 가장
1: 最
0: 선생님 이거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쉬운 어순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제일 좋아해, 제일 사랑해.
1: 아, 한국人也这么说.
0: 네, 어순이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가장 사랑해, 아빠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지금 그 목적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일 사랑해, 제일 좋아해는 똑같습니다. 예문 보시죠. 나 아빠를 제일 사랑해.
1: 我最爱爸爸.
0: 그렇죠, 最爱爸爸. 이 사과가 제일 커.
1: 这个苹果最大.
0: 그렇죠. 苹果 모르신 분들 꼭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는 수박을 제일 먹고 싶어합니다.
1: 他最想吃西瓜.
0: 오, 수박, 시과. 선생님, 시과 좋아하십니까?
1: 最近是西瓜的季节.
0: 아, 지금은 요즘은 이제 수박의 계절이다.
1: 맞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수박이 맛이 없으면 좀 짜증나요.
1: 아, 现在的西瓜都好吃诶.
0: 그렇죠. 거의 맛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올랐어요. 또 장자라.
1: 你知道吗?
0: 네.
1: 西瓜是我的最爱.
0: 西瓜是我的最爱.
1: 네.
0: 이거 직역하면 수박은 나의 최애다.
1: 对的.
0: 아, 그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最爱로 끝날 수 있습니다. 최애입니다라고 할 때 시 最爱, 我的最爱, 너무 좋습니다. 꼭 필기해 보시고요. Because, 因为, 발음 들어볼게요. 오늘 아주 춥기 때문이야.
1: 因为今天很冷.
0: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很 올라갑니다. 很冷. 자, 우린 뭐뭐하기 때문이야가 뒤쪽에 있죠? 중국은 앞으로 땡깁니다. 마치 영어랑 어순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책을 좋아하지 않거든.
1: 因为我不喜欢书.
0: 그러니까 我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因为我不喜欢书.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책, 그리고 수박, 사과, 아버지, 춥다, 오늘 이런 걸 모르셨다면 체크를 하는 이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1: 因为他没空.
0: 没空, 콩이 시간의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 没时间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时间 검색해 보시고요. 1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거의 한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이샤. 네, 거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0: 인터넷으로 표를 살수 있어요. 거의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할수 있다, 해도 된다가 다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할수 있다부터 보시죠. 인터넷으로 표를 살수 있다.
1: 网上可以买票。
0: 표가 중국어로
1: 票。
0: 사다는
1: 买。
0: 그래요. 인터넷으로 샀어. 인터넷으로 뭐뭐하다 두 글자입니다.
1: 网上。
0: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어로 인터넷상에서라고 할때 인터넷상 할때 상이 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왕샹 그 선생님 삼성이 지금 무려 세 개예요.
1: 嗯哼。
0: 다시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원래 삼성이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다음 반삼성인데 삼성이 세 개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왕샹부터.
1: 网上可以买票。
0: 어때요? 거의 둘다 이성된 거죠.
1: 嗯哼。
0: 거의 마이표. 마이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거의 마이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1: 这个手机可以拍照。
0: 거의 이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거의 반삼성 사진을 찍다를 중국어로
1: 拍照。
0: 한번더
1: 拍照。
0: 휴대폰 선생님 저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쇼지 쇼지 아니죠?
1: 手机，
0: 오유는 어예요. 쇼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도 된다. 허락 관련.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가?
1: 我可以坐这儿吗？
0: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3개면은요, 보통 앞에 워가 반삼성이 많아요. 워 올라갈 순간 틀린 거예요. 워, 거의. 들어볼게요.
1: 我可以坐这儿吗？
0: 너 이제 가도 돼.
1: 你现在可以走了。
0: 자, 가다를 여기서 뭘 썼죠?
1: 走。
0: 네, 조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 그리고 이 거의 뒤에 조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은요 절대 완료가 아닙니다. 바로 상태 변화예요. 그러니까 갈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완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 이제 가도 돼. 지금을 이제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现在可以走了。
0: 그렇죠. 부정형인 뿌, 거의는 주로 강한 금지를 나타낸다. 보이시죠? 담배 피다를 초 아니고 처, 오유는 어우니까.
1: 抽烟。
0: YAN을 정말 많은 분들이 얀얀 아닙니다. Y를 I로 바꾸세요. 그럼 IAN은 EN이에요. EN, EN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1: 这里不可以抽烟。
0: 그렇죠. 이 뿌, 거의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시죠. 한번 이치 라이 카이샤.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 청취자분들 텔레비전 중국어를 아셨습니까? TV.
1: 电视。
0: 电视. 전자 관련할 땐이 띠엔이 빠질 수가 없죠. 실제로 컴퓨터 아십니까, 여러분?
1: 电脑。
0: 오, 검색해 보시고요. 띠엔나우. 오빠, 형다 되죠? 형이라고 돼 있네요. 오늘은 형은 TV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1: 哥哥最喜欢看电视。
0: 우리 청취자분들 이 정도 문장 구조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발음을 공부하셔야죠.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죠? 왕 선생님 발음 최고입니다. 한번더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哥哥最喜欢看电视。
0: 哥哥最喜欢看电视。따라오고 계시죠? 좋아요. 너는 왜 여름을 좋아하니?
1: 你为什么喜欢夏天？
0: 왜는 보통 동사 앞에 위치한다. 你为什么喜欢？네. 왜냐하면 밖에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겁니다.
1: 因为外面下雨。所以我不去。
0: 자, 이 문장의 하이라이트는 in way A 쉼표 찍고 so i B 삼성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so 그다음 반삼성 so i 어머나 또 삼성이 세 개예요. 선생님 so i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 所以我不去。
0: 여기서는 so i 둘다 이성입니다. so i 我不去 요거 기억하시고요. in way 뒤에 A 쉼표 찍고 so i 많이 나오죠. 이 so i가 원래 무슨 뜻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란 말은 없지만 인과 관계를 말할 때이 소이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을 중국어로
1: 外面
0: 좋아요. 비가 내리다.
1: 下雨
0: 선생님 제가 뭐 할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제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0: 下 we we 다 알아듣죠?
1: 거의 听懂.
0: 그렇죠.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샤우 샤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해서 여기서 거의는 오늘 해도 된다네요. 이 문장 들어볼게요.
2: 老师,我可以问问题吗?
0: 한 번 더.
2: 老师,我可以问问题吗?
0: 자, 여기서는요. 그 동사 두 번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칸칸, 그거 아닙니다. 물어보다가
2: 问,
0: 문제가
2: 问题.
0: 그렇죠. 원이 동사고 원티가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의역이 되어 있지만 문제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1차원적인 직역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2: 这里不能抽烟.
0: 한 번 더.
2: 这里不能抽烟.
0: 아까 앞 페이지에 不可以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이 不能도 사실은 不能이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하면 안 된다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 맞죠.
0: 수업 시간에 不能看手机 이렇게 많이 쓰이죠?
1: 네, 上课时不能看手机.
0: 지금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上课时 이거 时입니다 아니에요. 뭐뭐 할 때 SHI 이성이에요. 검색해 보세요. 吃饭时 밥 먹을 때 上课时 수업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能 할 수 있다지만 不能으로 쓰이면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하면 안 된다. 不可以와 비슷하게 쓰인다. 실력 따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뒤에 거의 절친 能 파헤쳤으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最喜欢什么季节?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3: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볼게요. 20페이지.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난 안 가. 제가 힌트 드렸어요. 그래서까지. 시작.
5: 因为外面下雨，所以我不去.
3: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듣고 어? 뭐라고요? 라고 하신 분들은 복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전날. 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국어로 시작.
5: 你最喜欢什么季节?
3: 그 중국어랑 한국어 가장 큰 어순 차이가 우리는 수로가 맨 뒤에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다. 중국어는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이 연습부터 하시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네.
5: 今天比昨天热多了.
3: 여러분 오늘 비교문 배울 거예요.

0: 내가 너보다 귀여워 이런 거요. 재밌겠죠?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이샤. 제가 방금 비교문 이제 배운다 그랬죠? 내가 너보다 라고 할 때 이 녀석을 떠올리세요. 비교하다 할 때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비.
0: 자, 기본 구조 말씀드릴 테니까 얼른 필기하세요. 펜 꺼내시고요. 어? 펜이 중국어로?
1: 비.
0: 똑같아.
1: 오, 준비했어요?
0: 아, 이거 애드립이에요.
1: 오, 很厉害.
0: 이런 게 어려워요.
1: 오, 对对对, 你很厉害哦.
0: 감사합니다. 문맥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A, B, B, 수러. 얼른 쓰세요. A, B, B, 수러. 수러가 뭐예요? 형용사나 동사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A가 B보다 수러하다예요. 저는 그래서 이 A, B도 헷갈려서 이걸 외웠어요. 그냥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몇 배인 줄 아세요, 피디님? 96배래요. 정말 100배 큰 거예요. 남한. 남한의 96배.
1: 오호.
0: 정말 크죠.
1: 자,
0: 한번 들어볼게요.
1: 要说什么?
0: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
1: 중국比韩国大.
0: 이거 외우세요. 중국比韩国大. A가 B보다 수러하다. 괜찮죠? 좋습니다. 덥다.
1: 热.
0: 이제 청취자분들 꽤 많은 분들이 热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러, 러 이렇게 해요. 러. 그럼 오히려 L 발음에 가깝고요. 热. 더 혀를 드르륵 말면서 热, 르어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1: 热.
0: 좋아요. 맞아. 그래.
1: 是啊.
0: 아 빼고 그냥.
1: 是.
0: 혹은 맞아니까 뭐 또에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좋습니다. 바깥. 어이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 外面.
0: 저는 문장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바깥에 비가 오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1: 对. 因为外面下雨.
0: 그렇죠. 이런 게 복습입니다. 짜릿하지 않습니까? 배운 거 나오면. 태양, 햇볕.
1: 태양.
0: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태양이죠. 네, 햇볕 할 때도 태양 떠올리시고요. 너무너무너무.
1: 太.
0: 很. 非常보다 더 센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매우 크다.
1: 太大.
0: 자, 근데 오늘은 이게 햇볕이 너무 세. 우리는 한국어로요, 선생님.
1: 음흠.
0: 어우, 햇볕이 너무 세다 이러잖아요. 세다.
1: 是说强是吗?
0: 그렇죠. 강하다, 强을 쓰는 게 아니고 음흠. 중국은
1: 大.
0: 네, 태양이 세다. 크다를 씁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를 워먼 많이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빼놓고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 모두 포함하는 우리는
1: 잠만.
0: 잠만.
1: 네.
0: 이성, 경성, 아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1: 잠만.
0: 좋아요. 마시다.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허허 아니죠?
1: 허.
0: 허어. 허. 좋아요. A, 허, B.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가 B를 마시다. 어, 하나 해볼까요? 물 마시다.
1: 허水.
0: 밑에 보이시죠? U, 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슈이가 아니라 슈에이에요. 쉐이. 그럼 나 물 마시다가 워, 허쉐이에요. 나 물을 좀 마시다. 그냥 말투에 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물을 조금 마시는 걸 수도 있고 나 물을 좀 마신다. 나 물을 조금 마신다.
1: 我喝点水.
0: 숫자 1 집어넣어서
1: 我喝一点水.
0: 자, 이点은 단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 뒤에 쓰이면 뭐뭐를 좀, 정말 조금일 수도 있고요. 喝点水. 예, 좀이에요. 사다.
1: 마이.
0: 오, 단어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비 빼고는요. 자, 옆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고 눈을 감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안 늘어요. 듣기 실력이 오먼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三课. 今天比昨天热多了.
3: 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
2: 多喝点水吧。好，
3: 我去买点水。

0: 진짜 본문 안 보시고 들었네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마음껏 보시고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비교문에는요, 매우, 很, 非常, 太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1: 今天比昨天热多了.
0: A, B, B, 수러多了. 얼른 필기하세요. A가 B보다 훨씬 뭐뭐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수러 뒤쪽에 多了만 쓰면 됩니다. 하나 해볼까요? 중국이 한국보다 96배크잖아요. 中国比韩国大. 조금 심심해요. 이 多了 집어넣어볼게요.
1: 中国比韩国大多了.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선생님, 근데 中国比韩国很大. 알아듣죠?
1: 能听明白,但是是错的.
0: 알아듣지만 엄연히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왕 선생님께서 증인입니다. 어, 맞아.
1: 是啊.
0: 혹은 是, 혹은 또야 다 됩니다. 바깥에 햇볕이 너무 강해. 자, 지금 해석이 강해라고 돼 있죠? 강약할 때 강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보시죠.
1: 外面太阳太大了.
0: 바깥 태양이 너무 세. 여기 일러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오, 맞습니다. 타이 뒤에 있는 러입니다. 생략 가능?
1: 可以.
0: 네, 생략 가능합니다. 타이다 됩니다. 우리 물 좀 많이 마시자.
1: 咱们多喝点水吧.
0: 多는 많다가 아니라 동사 앞에 있으면 많이, 많이 좀. 여기서 그 문맥상 디알은 정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그냥 좀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1: 没错.
0: 네, 들어보죠.
1: 咱们多喝点水吧.
0: 성조 끼어들고 싶어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허디알, 그 다음 반삼성, 허디알쉐이바. 뒤에가 경성이니까 올라가면 안 되죠. 허디알쉐이바. 그렇죠. 좋아, 알았어.
1: 好.
0: 내가 가서 물 좀 사올게.
1: 我去买点水.
0: 나올 때마다 드리는 잔소리. 동사를 두 개 연속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맨날 我吃饭 이러지만 마시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1: 我们去吃饭.
0: 去吃饭. 공부하러 가자.
1: 去学习.
0: 중국어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쓰면 좋습니다. 공부하러 가자.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去学习吧.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이고, 삼성이 세 개네요. 여기선 앞에 두 개가 이성입니다. 买点水. 들어보시죠.
1: 买点水.
0: 그렇죠.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안 올리시는 게 더해야 해서는 더 일반적입니다. 买点水 되는데 买点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1: 没错.
0: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2: 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 今天比昨天热多了。是啊，外面太阳太大了。咱们多喝点水吧。好，我去买点水。
0: EBS 초급 중국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두 번째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을 때 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었을 때보다 오, 잘 들린다. 그런 또 쾌감이 있거든요, 선생님.
1: 是的.
0: 선생님 한국어 처음 배우셨을 때 이제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어 또.
1: 对呀, 很难的.
0: 너무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막 들리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 很开心.
0: 선생님께서 보면은 우리 한국어 조사를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제 은는 이가를 좀 어려워하는데.
1: 어, 我也觉得很难的.
0: 지금 선생님께서 한국어 쓰시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1: 어, 是吗? 谢谢.
0: 라디오 끝나고 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냥 무작정 매우 모모하다, 타이 땡땡 러만 외우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에 사실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타이가, 그죠?
1: 是的.
0: 무조건은 아니에요. 보통 쓰일 수가 있다고요. 이 옷은 너무 비싸.
1: 这件衣服太贵了.
0: 자, 옷의 양사가 지엔입니다. 그냥 맨날 저거만 하지 마시고 이후 옷 기억하시고요. 꾸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타이 땡땡.

0: 컬러 사이에 있으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느낌이 강하게 담겨 있죠. 여기 음식은 너무 짜다야.
1: 这里的菜太咸了.
0: 이성경성. 아하, 咸了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咸了. 짜다가 뭐죠?
1: 咸.
0: 요리, 음식.
1: 菜.
0: 여기.
1: 这里.
0: 혹은
1: 这儿.
0: 这儿. 这里 다 됩니다. 的는 여기의 음식이죠. 자, 수량사입니다. 정말 말투의 좀일 수도 있고 조금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정립하겠습니다. 과일을 좀 사고 싶어요, 제가.
1: 我想买点水果.
0: 선생님, 왜 웃으시는지 아세요?
1: 왜什么?
0: 삼성이 지금 연달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예요.
1: 오.
0: 우리 초급자분들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1: 但是好像你很开心哦.
0: 아, 즐거워요.
1: 그렇죠.
0: 설명 드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많으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성처럼 막 올려도 괜찮긴 하잖아요.
1: 可以的.
0: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워시앙 마이디알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기본기를 위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1: 我想买点水果.我想,想이
0: 안 올라갔죠? 그죠, 선생님?
1: 是的.
0: 我는 이성. 我想买点.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로 끄는 거예요. 두 개씩. 예. 앞에는 이성, 그다음 반삼성, 다시 이성, 그다음 반삼성 이런 식으로. 我想买点水果 이거죠. 괜찮았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我想买点水果.
0: 그렇죠.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이성처럼 올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반삼성이 많이 껴 있었습니다. 我想买点水果. 그렇죠. 차 좀 마셔.
1: 请喝点茶.
0: 사실 칭이 있기 때문에 존댓말이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Please의 뜻이 있죠. 请喝点茶. 삼성이성. 아아 들려야 됩니다. 밥 좀 더 먹어.
1: 你多吃点饭.
0: 밥 좀 많이 먹어라. 多 많이의 뜻이 있죠. 多吃点饭.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투에 좀 혹은 정말 수량의 조금일 수도 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 한 10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조금이 아니라 우리 밥 좀 먹을까? 차 좀 마셔야 할 때 좀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 네. 常常 这么用.
0: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게 쓰인다네요. 2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때 기억나십니까? 비교문에서는 很, 非常, 타이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신발이 저 신발보다 훨씬 예뻐.
1: 这双鞋比那双漂亮多了.
0: 신발의 양사, 젓가락, 양말, 신발, 쌍으로 슝 기억하시고요. 신발이 중국어로
1: 鞋.
0: 그렇죠. 뒤에 나슝 다음에 鞋가 빠진 거예요. 굳이 鞋를 두 번 안 쓴 거죠.
1: 省略了.
0: 네, 생략했다를 省略了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숙제는 어제보다 훨씬 적다.
1: 今天的作业比昨天少多了.
0: 역시 非常少가 아니라 少多了, 훨씬 적다. 수박 기억나십니까? 이 수박이 저 수박보다 훨씬 달다.
1: 这个西瓜比那个甜的多.
0: 很多很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甜的多, 술어的多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중국어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1: 他的汉语比我好多了.
0: 한 번 더.
1: 他的汉语比我好多了.
0: 그렇죠. 아, 그는 나보다 훨씬 키가 크다. 중국은 키가 크다. 우리 입장에서는 크다니까 큰 대자를 떠올리시지만 사람한테는 까오르스입니다. 자, 갈게요.
1: 他比我高得多.
0: 이 페이지를 통해서 시에, 슝, 漂亮, 作业, 시과, 甜, 한유, 高도 좋지만 수러 뚜얼러 혹은 수러 더 뚜어, 지금 보시면 뚜얼러 대신에 더 뚜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뚜어 된다는 거죠.
1: 可以的.
0: 그렇죠. 이런 건 무작정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론 무작정 암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밑에 팁 보이시죠? 절대 정도부사 很, 非常 사용 금지입니다. 수러 뚜얼러, 수러 더 뚜어 다 기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여동생은 나보다 3살 어리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구체적인 수량은 맨 뒤에 쓰시면 돼요. 사람한테는 어리다가 샤오, 작을 소자입니다. 들어보시죠.
1: 매매 比我小三岁.
0: 우리는 3살 어리다잖아요. 중국은 어리다 3살.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샤오의 반대말 따를 쓰면 나이가 많다예요. 만을 따자를 쓰는 게 아니라 따 쓰는 겁니다. 밖에 바람이 너무 세. 세도 그냥 따예요. 들어볼게요.
1: 外面风太大别出去.
0: 하지마. 비에 나가다. 초취 따로 기억하시고요. 배고파 죽겠소.
1: 饿死了.
0: 우리 뭐 좀 먹자야.
1: 咱们吃点东西吧.
0: 동시는 물건이지만 먹다 뒤에 있으면 음식으로 바뀌죠, 선생님?
1: 没错.
0: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디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맞아요. 뭐 좀, 조금 이런 뜻이죠. 뭐 좀 먹자. 그가 나보다 더 빨라.
1: 他比我更快.
0: 더가 바로 이 껑이에요.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게요? 부사니까요. 하나만 더 하죠. 선생님이 너보다 귀여워 더.
1: 你再说一次.
0: 선생님이 너보다 더 귀여워.
1: 老师比你更可爱.
0: 그렇죠. 更可爱. 이 老师는 바로 저입니다. 껑 기억하시고요.
1: 说的太对了.
0: 커피가 너무 써.
1: 咖啡太苦了.
0: 야, 타일러 사이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뉘앙스가 온 거예요. 아우 써, 쿠 기억하시고요. 나 안 마실래.
1: 我不喝.
0: 좋습니다. 카페이가 아니라 카페이, 카페이가 아니라 카페이, 카페이 기억하시고요. 실력 따지기 그리고 30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중국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문의 부정은 매요로 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比昨天热多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부见不散.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3: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3: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여동생은 나보다 어린데요. 그냥 어린 게 아니라 세 살 어리다. 하나, 둘, 셋.
4: 妹妹比我小三岁.
3: 오, 지금 왕 선생님 답을 듣고 아, 맞다, 그랬었지라고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 더 할래요.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덥네.
4: 今天比昨天热多了.热多了.多了
3: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죠? 하나, 둘, 셋.
4: 今天比昨天热得多.热得多.
3: 아,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술어多了.술어得多. 에? 뭐라고요? 라고 하신 분들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멀어요?
4: 离这儿远吗?
3: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역시 쉽지 않은 문장 구조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죠. 단어부터.

0: 잔소리 하겠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보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고요. 너 지금 어디가? 또 되지만 어디 가려고 하니? 하려하다 해야 한다. 야오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你现在要去哪儿?
0: 그래요. 现在는 시간명사예요. 오늘, 내일, 작년, 두시 이런 것들은 시간명사로서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어 뒤에 올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주어 뒤에 많이 옵니다. 친구 집에, 나 친구 집에 물건 좀 가지러 가. 어, 좀이 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DR, 얼화 빼고 DN. 자, 나옵니다.
1: 我去朋友家拿点东西.
0: 동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이네요. 나는 손에 쥐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오다 다 됩니다. 근데 문맥상 앞에 취가 있죠? 가서 좀 가져오려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선생님?
1: 시다.
0: 그래요. 그럼 앞에 반대로 라이를 집어넣었어요. 라이, 라이짤, 나봐. 무슨 뜻이에요? 와서 가져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1: 메이처, 메이처.
0: 네,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A, 리, B, 위엔. A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리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에서 B는 멀다, A에서 B는 가깝다라고 할 때 에서니까 어떤 분들은 짜이를 떠올리시는데 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미국은 멀다.
1: 한국,离美国远.
0: 괜찮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A를 보통 안 쓰거든요. 뻔한 대상일 때는요. EBS까지 너무 멀어요. 자, EBS까지 너무 멀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리 EBS太远了.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 뒤에 있는 B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A는 생략 가능하고요. 지금 문맥상 사실 여기서는 제 집이 빠진 거예요. 워지야 리 EBS太远了.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1: 是的.
0: 그래요. 아, 그럼 여기서 멀어요? 여기서니까 여기를 먼저 써야겠다. 그게 아닌 거죠. 리가 먼저 와야 됩니다.
1: 리这儿远吗?
0: 안 멀어.
1: 不远.
0: 잠시 후면 바로 도착해. 이게 직역이네요. 의역하면 금방 도착해.
1: 一会儿就到了.一会儿就到了.就는
0: 내가 바로 네 엄마한테 할 때 바로가 아니었어요. 시간의 빠름, 곧바로의 뜻이었어요.
1: 没错.
0: 그리고 러 있으니까 오, 도착했다네.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에요. A,就,B,러. 패턴 잡으시고요. A,就,B,러는 뜻이 두 개예요. A가 바로 B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임박태. A는 곧 B 할 예정이다. 오늘은 후자에 속하죠. 문맥상. 이따 곧 도착해. 이거죠, 선생님?
1: 没错.
0: 완료가 아닌 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고. A는 바로 B 했다. A는 곧 B 할 예정이다. 오늘은 후자에 있는 패턴이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회부터.
1: 이회就到了.
0: 좋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보시면서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 라이 팅이샤.
2: 你现在要去哪儿?
3: 我去朋友家拿点东西.
2: 离这儿远吗?
3: 不远，一会儿就到了。你现在要去哪儿? 我去朋友家拿点东西.
2: 离这儿远吗?
3: 不远，一会儿就到了.
0: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잡다, 쥐다, 들다 다 되죠? 휴대폰 좀 잠깐만 들고 있어봐.
1: 请拿一下手机.
0: 여기서는 문맥상 잠깐만 들고 있어봐 이럴 때 쓰는 거죠?
1: 是的.
0: 어, 저 신발끈 풀려가지고 쌤, 아유. 잠깐만, 빵워 나이샤, 빵을 앞에 말했어요.
1: 可以的.
0: 도와주다란 빵, B-A-N-G 검색해보세요. 빵워 나이샤 하면은 나 대신 잠깐만 들고 있어줄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저 책을 가져오고 싶어.
1: 我想拿那本书.
0: 어, 여기선 가져오다의 뜻으로 되는 겁니다. 삼성이성, 샹나, 아아, 我想拿那本书. 발음 중요하잖아요. 워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我想拿 나나나本书 좋아요. A는 B에서 멀다. A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안 하고 해볼게요. 학교는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
1: 学校离我家很近.
0: 그렇죠. 마트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마트는 여기에서 멀어요?
1: 超市离这儿远吗?
0: 그렇죠. 회사에서 아주 멀어.

0: 리 공스 헌유안.
1: 다시 한번 강조. 회사에서 아주 멀으니까 공스를 먼저 떠올리면 안 된다고요. 멀다 가깝다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리를 떠올려라.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아까 설명드렸던 야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네.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하려 하다 해야 한다. 나 커피 마시려고.
0: 我要喝咖啡.
1: 동사 앞에 야오니까 하려 하다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는 我要喝咖啡, 나 커피 마셔야 해도 되는 거죠?
0: 可以的.
1: 어,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중국어는. 우리는 그냥 마셔야 돼, 마시려고, 이게 다 구분돼 있잖아요. 야오가 중국어는 이게 문맥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헷갈린 적은 없나요, 선생님?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중국인끼리 말할 때.
0: 因为有情况,当时的상황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1: 왜냐하면 그런 당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 결국
0: 对的.
1: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네요.
0: 是的, 我觉得 한국人也一样吧.
1: 그 중국어가 사실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0: 是吗? 네,
1: 저는 좋아요. 너 중국어 잘 배워야 해. 아이고, 밑에 거는 해야 한다네요.
0: 你要学好汉语.
1: 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보입니다. 学好, 잘 배우다, 学好입니다. 이런 거는 통째로 암기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너 일본어 잘 배워야 돼. 일본어 중국어를 아십니까? 두 글자예요. 일어.
0: 日语.
1: 너 일어 잘 배워야 된다.
0: 你要学好日语.
1: 이거 우리 외우는 거 취소하시죠. 그냥 중국어로 하시죠. 중국어 수업이니까. 你们要学好汉语. 이거 외우세요. 괜찮죠, 여러분? 좋아요. 일본어도 재밌어요. 동사로 쓰일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다,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주세요라고도 됩니다. 나 빵 두 개를 원해. 좀 딱딱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빵 두 개만 주세요. 야오 량거 미엔바오. 일상생활에서 워 빼고 쓸 수 있습니다. 워 넣어서 발음해 볼게요.
0: 我要 량거 미엔바오.
1: 빵을 중국어로.
0: 미엔바오.
1: 너 이 펜 필요하니?
0: 你要 这支笔吗?
1: 지 대신에 제일 만만한 양사, 这个 비마 괜찮아요. 근데 펜의 양사라 지, 펜 한 자루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이제 어휘량의 차이예요. 지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초급 중국어 청취자분들 꼭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야오, 동사, 조동사 용법 배워봤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이시라이 카인샤.
0: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1: 네. 식당 중국어를 아십니까? 중국어의 식당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뭐 많아요. 사실 한국어도 식당, 레스토랑, 밥집 많잖아요.
0: 是的.
1: 네. 오늘 饭店 가져왔습니다. 식당은 서점에서 멀지 않다. 갈게요.
0: 饭店离书店不远.
1: 의사가 그의 상태를 보려고 한다.
0: 医生要看他的状态.
1: 상태. 어려운 단어네요. 상태 들어볼게요.
0: 状态.
1: 이 状态는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컨디션.
0: 状态. 我们常说啊,今天我状态不好.
1: 이렇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状态不好.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맞아요. 状态를 컨디션으로 쓸 때 정말 재밌는 건 선생님께서 지금 예문 드신 것처럼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더라고요.
0: 아,
1: 무조건은 아니지만.
0: 是诶,你这么一说,好像是.
1: 지금 선생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오. 맞아요. 状态很好, 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좀 안 좋네.
0: 就是啊, 성쌤,今天你的状态不太好.
1: 칭찬한 줄 알았더니, 성쌤,今天你的状态不太好. 컨디션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정말 실제로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 状态很好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하.
1: 네, 어쨌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 좀 잠깐만 들어줘. 기억나십니까? 도와주다, 빵 집어넣어서.
0: 帮我拿一下包.
1: 그렇죠. 여기서 굳이 생략된 주어를 말씀드리면 앞에 생략된 주어가 뭐죠? 하나, 둘, 셋.
0: 니.
1: 그렇죠. 생략된 주어가 뭔지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은 도와주다라는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 너무 많다.
0: 这里人太多了.太多了.러
1: 빼고 한번 해볼게요.
0: 这里人太多.
1: 또

0: 괜찮습니다. 아까 예문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따 보자.
1: 이활见.
0: 저와 PD님과 우리 왕 선생님과 단톡방이 있잖아요.
1: 是的.
0: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이따 봐요.
1: 이활见.
0: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력 따지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38페이지 연동문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 이상 있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해볼까요? 그는 바다에 가서 수영해 바다를 하이 배우는데
1: 学过.
0: 수영 바다를 수영?
1: 游泳.
0: 그럼 그는 바다에 가서 수영한다?
1: 他去海边游泳.
0: 여기 동사가 뭐뭐 있어요 여러분?
1: 去.
0: 또 뭐 있죠?
1: 游泳.
0: 그렇죠. 나 과일을 좀 사 먹으려고. 잘 보세요. 야오는 벌써 보셨죠? 야오는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 하려하답니다. 저희 지금 38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과일 좀 사 먹으려고.
1: 我要买点水果吃.
0: 여기서 吃 안 써도 전혀 문제 없지만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나 과일 좀 사서 먹으려고 먹다까지 쓰는 이런 완전체를 보여주십시오. 买点, 숫자 1이 빠진 거죠? 숫자 1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1: 我要买一点水果吃.
0: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뭘 더 많이 쓰십니까?
1: 省略的.
0: 생략해서 买点을 쓴다.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사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습, 복습, 상태, 컨디션.
1: 状态.
0: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状态 不太好.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离这儿远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7월에는 여름음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다를 테마로 한 프랑스어권 음악 준비했습니다.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인의 바다 노래가 된 샹송이죠. 1946년에 나온 샬트레네의 라메르, 바다, 또마디 트롱의 2020년 리메이크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샬트레네의 1958년 샹송 루피아노 드 라 플라쉬, 해변의 피아노도 들려드립니다. 고전 샹송 두 곡으로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하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도마 디트롱의 La Mer, 바다, 샬 트레네의 Le Piano de la Plage, 해변의 피아노 두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곡 중에 특히 La Mer, 이 노래는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세음행 시간에 소개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브라질 가수 카이타노 벨로즈의 아주 느린 템포의 리메이크, 이 곡도 보내드렸고요. 이탈리아 가수 세르지오 깜마리엘의 재즈한 이탈리아어 버전 일 말에도 들려드렸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삽입곡으로 사용된 영국 가수 로비 윌리엄스의 비욘드 시도 있죠. 어떤 버전을 들어도 바로 바다가 떠오르는 명곡입니다. 바다에 관한 샹송 함께하고 있는 세명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1980-90년대 스타일리시한 프랑스 노래들입니다. 먼저 청량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사운드로 여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티엔 다오의 1991년 곡입니다. 오노말라메악, 바다에 빠진 남자. 1986년 프랑스 여름을 강타한 히트곡 혼성 듀오 니아게라의 바캉스송, 라묵 알라 플라쥬, 해변의 사랑. 그리고 일렉트로닉 듀오 암스트롱의 1991년 노래 뚜떼블레어, All is Blue, 이 몽환적인 느낌의 바다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에티엔 다오의 어노마 라멜, 바다에 빠진 남자. 혼성듀 니아게라의 라무 갈라플라쥬, 해변의 사랑. 그리고 암스트롱의 일렉트로닉 샹송 뚜테블루, 오리스 블루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앙리 살바도르의 올드 샹송 시라큐즈 준비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이스터섬, 바빌론의 정원, 라마 궁전, 베로나, 일본의 후지산에 이어서 아침의 나라, 우리나라를 거쳐 파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가사죠. 배를 타고 세계 일주하는 느낌으로 듣게 되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벨기에 가수 빅토르 라들로의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미셸 조나즈의 샹송 Les Vacances au bord de la mer, 바닷가에서의 휴가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재즈한 느낌으로 재해석한 샹송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빅토르 라즐로의 시라큐즈였고요. 이어진 곡 스테시 켄트의 예쁜 목소리로 들으신 레바캉스 오보 드 라 메르, 바닷가에서의 휴가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바다가 연상되는 효과음까지 포함된 노래들이네요. 파트리샤 가스의 오텔 노르망디, 노르망디 호텔, 로랑 불지의 르 헤브 디 베쉐어, 어부의 꿈,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바닷속을 잠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일렉트로닉 샹송입니다. 벨기에 가수 모란느가 노래하는 윈프티드 샹송 다무흐, 작은 사랑의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바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연상되는 세 곡의 노래였습니다. 순서대로 파트리샤 가스의 오텔 노르망디, 두 번째 곡 로랑 불지의 르 헤브 디 페쉐, 어부의 꿈, 세 번째 곡은 모라누의 중후한 목소리로 들으신 위네 뿌띠드 샹송다무, 작은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래전 트렌드죠. 나레이션이 포함된 노래들입니다. 음유시인 로드 맥컨이 쓴 시에 미국 작곡가 아니타 커가 작곡하고 산 세바스티안 스트링스가 연주한 My Friend the Sea, 이 곡의 프랑스어 낭송 버전입니다. Mon ami la mer, 내 친구 바다. 프랑스의 배우 겸 가수 마크 오젤의 목소리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1978년 빅히트 곡입니다. 28도의 그늘, 이 원제목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모나코라는 부제로 더 유명한 노래죠. 파도 소리와 함께 저음의 느끼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나레이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원곡 대신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듀오 봉 엉덩대학의 2019년 재해석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더 산 세바스찬 스트링스의 연주로 들으신 모나미 라메르, 내 친구 바다였고요. 봉 엉덩데르의 모나코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바다 노래는 프랑스 밴드 M83과 베트남계 프랑스 가수 마이란이 함께한 노래 아틀란틱 스위트 남대서양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선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증이 나온대요. 아기의 탄생

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가치를 알리는 의미로 마련된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아기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적혀 있고요. 뒷면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그리고 예방접종표까지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커서 이 주민등록증을 봤을 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55년 24살이었던 청년 주앙지 베우트는 살바도르와 히우지자네이루에서 활동을 접고 그의 여동생이 사는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디아만티나로 갔습니다. 음악을 하기 위해 살바도르와 히우에서 지냈으나 실패한 후였죠. 그는 여동생 집에서 오랫동안 집거하는데요. 주로 머문 곳은 한 평 좀 넘는 화장실이었답니다. 현실에서 도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타 연주에 몰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격리 공간이었죠. 화장실의 타일 벽은 그가 당시 구상 중이었던 기타의 미묘한 터치와 사운드를 완벽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앙지우 베우트는 수많은 타악기가 빚어내는 삼바의 복잡한 리듬을 기타 한 대로 압축하는 독창적인 주법을

완성합니다. 그것은 당김음이자 엇박의 미학 싱코페이션이었죠. 주앙지우벨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리가 타일벽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이 미세한 잔향과 울림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대의 긴장을 풀고 읊조리듯 노래하는 가창법을 더했습니다. 이 순간 디아만티나이의 화장실은 브라질 대중음악은 물론 세계음악 역사에 거대한 혁명을 촉발한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삼바 리듬을 이 본질만 남기고 엇박자로 유영하는 기타 연주 그리고 속삭이는 노래로 벼려낸 음악 모사노바가 마침내 태어난 겁니다.

주앙 지우베우트가 보사노바 스타일을 선보이기 전 이 브라질 대중음악은 한마디로 맥시멀리즘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 삼바와 노래 형태의 삼바, 즉 삼바 깡상옹은 대형 오케스트레이션, 폭발적인 성량, 극적인 감정 표현을 미덕으로 삼았던 시절이었죠. 이에 반해 주앙 지우베우트는 이 과잉을 걷어내고 소리의 본질만 남기는 미니멀리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타의 베이스라인으로 삼바의 댄스 스텝을 표현하고 고음부 현으로 타악기 담보링의 엇박자를 구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타 한 대로 미니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거죠. 주앙 지우베우트의 혁신은 1957년 히우지자네이루에서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과 마주하는 순간 결정적인 기폭제를 얻게 됩니다. 당시 조빙은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 미국의 쿨 재즈를 접목한 새롭고 현대적인 삼바 음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머릿속의 화성을 삼바의 기존 리듬에 어떻게 얹어야 할지 몰라 골치를 앓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나타난 주앙 지우베우트는 이 조빔이 그간 방법을 찾지 못해 썩히고 있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흘러나오는 시에가지 사우다지였습니다. 주앙 지우베우트가 엄지로는 이 드럼의 저음부를,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타악기의 당김음을 쪼개기 시작하자 조빔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피아노 앞에서 수많은 세션 연주자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설명해도 구현되지 않던 사운드를 단 한 대의 나일론 기타가 완벽히 빚어낸 겁니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조빙은 이 순간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주앙 지우베우트가 나타내기 전까지 브라질 음악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그는 삼바의 리듬을 기타 한 대로 요약해냈고 나는 그 리듬 덕분에 비로소 내 화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구조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순간은 보사노바를 완성한 역사적인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일명 보사노바의 교황, 보사노바의 아버지라는 칭호의 아티스트 주아운 지우베우뚜였습니다. 그의 명곡 듣고 왔습니다. 쉐가지 사우다지, 슬픔은 이제 그만 듣고 왔는데요. 지난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시간에 엘리제티 카르도주 소개하는 시간에 언급이 있었죠. 그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의 58년 카르도주 음반에 주앙주 베어토가 기타를 연주했고 그런 일화도 소개했었죠. 보컬리스트 엘리제치 카르도주가 이 연주가 생소해서 노래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 리듬을 탈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주앙지우 베어토가 솔로 음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흥분해 있었겠죠. 그 칩거하면서 개발한 새로운 리듬 체계, 이거에 대한 기대도 개인적으로는 컸을 텐데 주변에서는 회의론이 많았답니다. 솔로 기타와 보컬 따로따로 마이크를 각각 준비해서 녹음하는 이런 방식도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였다네요. 지금에야 뭐 드럼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크를 수십 개를 갖다 쓰지만 말이죠. 이 당시에는 드럼도 소량의 마이크를 녹음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상황에서는 마이크 한 개 쓰는 게 더 흔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런 또 새로운 시도도 흥미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른 보헤미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10대 시절,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주변에 심지어 가족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후 이런 배타적이고 완벽주의자적인 이런 그의 기벽으로 커리어 말년에는 좀 복잡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주앙지우 베어토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동시대의 파워발라드 가수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놀랄 만큼 폭넓은 팝음악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가수 보니 타일러를 추모하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바친 헌사입니다. 파워와 발라드, 이것은 본래 1970년대 초반 하드록에서 파생되어 1980년대 헤비메탈의 전성기를 함께 누린 주류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드록과 헤비메탈이 그랬듯 파워발라드 역시 철저히 남자의 음악으로 인식

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등장한 보니 타일러의 허스키하고 폭발적인 창법은 록의 영역에 여자의 자리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자리가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여자 역시 록 음악의 중심에서 메가스타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 타일러의 시그니처 보컬이 타고난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1976년 지금 배경에 흐르는 곡이죠. Lost in France로 데뷔 1년 만에 영국 싱글 차트 9위를 거두며 첫 성공을 만끽하던 보니 타일러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후두에 결절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몇 달이 더 걸렸고 이후에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죠. 시종일관 꺼끌꺼끌하게 긁히는 듯한 목소리는 성대의 영구적 변형이라는 의학적 사고의 잔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니 타일러는 이 우연한 사고를 창조적 돌파구로 바꿉니다. 컨트리 팝 스타일의 첫 번째 싱글의 후속곡으로 록 발라드를 발표한 겁니다.

1972년에 발표한 모니 타일러의 두 번째 싱글 It's a Heartache는 시련의 상처를 이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웨일스 출신의 컨트리 팝 가수는 영국 차트 4위를 넘어서 미국 빌보드 3위로 진군하며 삽시간에 월드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보니 타일러는 CBS 레코드로 이적하며 또 한 번의 운명과 마주합니다. 오페라 록의 거장 짐 스타인만과 만난 거죠.

짐 스타인먼은 보니 타일러를 파워팝 발라드의 여왕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록스타 미틀로프의 오랜 파트너였던 짐 스타인먼. 그는 보니 타일러의 이전 음반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좋아했다는데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만한 곡을 만들어 들려주었을 때 보니 타일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곡이 지금 흘러나오는 보니 타일러의 오페라 발라드 Total Eclipse of the Heart였죠. 이 곡으로 보니 타일러는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했고 여성 록 아이콘으로서 우뚝 섭니다. 주류 팝 시장에서 컨트리 팝, 파워 발라드, 스타디움 록, 독일 유로 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파워 발라드 가수 보니 타일러였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허스키 음색으로 1980년대 팝 음악을 개척한 팝록 씬을 또 휘어잡은 이 타일러 선생께서 7월 8일 향년 7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네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의 대표곡 듣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타일러에게 별명을 지어줬다는데요. 여자 로드 스튜어트다. 뭐 본인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음색 망가진 듯한 그런 음색에서 아까 언급된 짐 스타인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영웅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겨우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열창하는 모습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

악기도 그런 게 있어요. 좀 고장난 듯한 사운드를 그 음색을 쫓는 그런 시도들을 스튜디오에서 하죠. 뭐 사람의 목소리도 예, 한결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 로드 스튜어트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히트곡이 나오고 후속곡이 없으면 원 히트 원더가 아닌가? 뭐 이런 수군거림이 있죠. 이렇다 할 히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1983년 앨범 수록곡 Total Eclipse of the Heart를 발표합니다. 영국 차트 1위를 달성했고요. 짐 스타인만이 워낙 좀 독특한 작품 세계잖아요. 미틀로프와의 찰떡궁합으로 발표한 음악들이 좀 음산하고 고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Total Eclipse of the Heart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랫말도 이 뱀파이어적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완벽한 세팅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음색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컨트리 팝에서 이제 완전히 또 이런 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고요. 웨일스 출신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원래 그 웨일스 출신의 대형 가수들이 좀 많네요. 영국의 셔리 베시, 톰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엄청난 성량의 성악가 버금가는 그런 노래 실력에. 그래서 그 출신이기도 한 보니 타일러 역시 노래 잘하는 가수로 초기에는 그렇게 인정받았고, 음색도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데요. 데뷔할 당시에는 디스코 글램, 뭐 이게 이제 저물어 가는 무렵에 그 잔향이 있었고, 또 펑크 붐이었죠. 그런 와중에 컨트리 발라드 가수로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확장해서 미국에서의 성공이 좀 시들해질 무렵 다시 이제 유럽 활동을 꾸준히 또 이어나가면서 롱런 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불사조 이카루스. 촛불처럼 예수를 위해 삶을 남김없이 소진하고 절정의 순간 홀연히 몰락하는 존재. 이 19세기 낭만주의 사조가 찬양한 예술가의 원형을 구현한 인물들, 이를테면 랭보, 실비아 플래스, 빈센트 반고, 커트 코베인이 선 자리에서 자크 브렐을 발견합니다. 자크 브렐은 무대에 선 거의 첫 순간부터 이 노래가 목청을 초월한 육신의 영역, 침과 땀, 구토, 그리고 은유로서의 각혈이 동반하는 운동, 고통과 환희로 버무려진 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961년 10월 프랑스 파리 올랭피아 극장 공연은 자크 브렐 신화의 첫 번째 분기점으로 기록됩니다. 그날의 무대는 애초 자크 브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인 마를렌 디트리히가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브렐이 대신 오른 무대였습니다. 프랑스 샹송 씬에서 신의 스타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그는 사뭇 충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소절마다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강렬한 가창 스타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에 눈빛을 이글거리며 이따금 고통스레 몸을 비트는 그를 바라보며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심 어린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 게빈 프라이데이는 브렐의 공연을 영상 매체로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운명에 맞서 싸우는 남자처럼 보였죠. 자그 브렐의 공연은 이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경험입니다. 브렐은 땀을 뻘뻘 흘립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나에게 그가 침을 뱉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죠. 그의 피, 그의 내장, 그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실제로 되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나 1978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크 브렐. 그의 음악 인생은 그의 영향력에 비할 때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1961년 올랭피아 공연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지 불과 5년 후 역시 올랭피아 무대를 끝으로 음악 인생을 접었고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거의 은퇴 상태로 지냈습니다. 자크 브렐에게 노래는 부르는 행위 이상의 연기였습니다. 그의 탄탄한 바리톤 음역은 기술적으로는 평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매 순간 폭발하듯 강렬하고 절정부에서는 전력으로 질주하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부터 드라마틱했습니다. 자신의 신체 기관을 남김없이 소진한 것 같은 그 노래마다 인간의 고독, 사랑의 이면,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 술집이 정처가 된 하류 인생, 죽음, 이 육체를 소진하고 영혼을 증류할 때 얻어지는 예술 혼을 집요하고 치밀하고 우아하되 자기 파괴적인 냉소주의로 구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엔 설교적인 면모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과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윤리적인 중심축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크 브렐의 후예를 자처하는 또 다른 아티스트 닐 해논,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름답게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근사하게 차려 입었지만 시종일관 괴팍했고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는 대중이 음악에서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신이 되어야 할 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예술가의 책무를 탁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크 브렐의 노래 가사의 몇 대목을 우리말로 옮기며 이야기 마칩니다. 나는 마지막 불꽃까지 남김없이 태운다. 내 무덤 앞에서 울며 불며 콧물을 훔치는 너희를 본다. 그런 너희를 나는 비웃는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난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 조르주 브라상과 함께 샹송의 황금기를 구축한 거장, 그리고 국경 넘어 데이비드 보위, 스콧 워커, 레너드 코헨, 톰 웨이츠, 자비스 코커, 닐 해넌, 루퍼스 레인라이트 등등 뭐 수많은 세계 싱송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성 자크 브렐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대표곡 가운데 두 곡 골라 감상했고요. 느무기드바, 날 떠나지마 먼저 들었죠. 1959년 4집 수록곡. 그의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제가 찾은 통계로는 25개 국가 버전으로, 언어도 그렇겠죠. 다른 언어로도 많이 불리운. 아무래도 근데 영어권 버전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해 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이 느무기드바 다뤘었죠. 그때 그 느낌을 이를 가는 듯한 그런 출발, 뉘앙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왠지 이를 갈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냉소하는. 자크 브렐은 이게 사랑 노래가 아니라 비굴함에 대한 노래라고, 비겁한 남자의 심정을 다룬 그런 노래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네요.

세계 음악 지도에 쿠바 손 음악을 세운 걸작 별처럼 빛나는 이브라힘 페레르에게 두 번째 인생을 안겨준 역사적 앨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997년 쿠바 음악 전설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앨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바친 찬사입니다. 이어서 일종의 추신처럼 코멘트를 남겼죠. 라이 코더에게도 찬사를 보낸다 라고요. 미국의 기타 명인, 영화음악가 그리고 프로듀서 라이 코더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음반에서 추신처럼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반 대중 대부분에게는 그랬습니다. 2년 후 독일의 빔 벤더스 감독이 이 음반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면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을 때 이 라이 코더라는 추신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영화 첫 장면부터 라이 코더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쿠바 아바나 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보면서 태반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세기 말 쿠바 음악 제2의 부흥기를 이끈 음반에서 라이 코더의 조력의 손길이 어떻게 깃들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라이 쿠더가 세계 음악 지도에 이정표를 꽂은 건 엄밀히 말해서 쿠바 아바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말 그의 20대의 나이에 슬라이드 기타 연주로 완벽히 체화하며 명망을 쌓은 터였습니다. 동시에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주류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대부분 매끈하게 프로듀싱된 차트 지향적인 록 음악이었습니다. 라이 쿠더는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흙먼지 속에 묻힌 고대 문명의 잔재를 찾아 나선 고고학자처럼 서구 대중음악의 번쩍거리는 장막 아래 묻힌 뿌리를 찾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텍스멕스를 재발견했죠. 미국 텍사스 국경지대에서 멕시코의 전통 리듬인 노르테뉴 그리고 독일, 체코 등 유럽 이민자들이 전파한 폴카, 왈츠 리듬이 만나 탄생한 혼종음악은 미국 음악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한 것이죠. 1976년에 발표한 라이 쿠더의 정규 5집 앨범 치킨 스킨 뮤직은 텍스멕스와 함께 블루스, 컨트리, 가스펠 그리고 하와이안 스타일을 경유해 미국 음악 전통의 역사를 새롭게 보완한 역작이 되었습니다.

텍스맥스를 재발견한 여정에서 만난 하와이 음악은 라이 쿠더의 탐험궤도, 아니 세계음악의 지평을 더 넓혔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의 독창적인 음악 발명품, 하와이안 스틸 기타의 본고장을 찾아간 라이 쿠더는 전엔 알지 못했던

아티스트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와이의 음유시인 게비 바이누이였습니다. 게비 바이누이는 하와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존경받는 아티스트였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무명이나 다름없었다죠. 라이쿠더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히누이의 음악을 접한 라이쿠더는 자신이 찾던 뿌리의 한 갈래를 발견했고요. 금세 의기투합한 둘은 두 장의 앨범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바히누이는 하와이를 넘어 본토 음악시장의 신성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음악 고고학자로서 라이쿠더가 감행한 평생의 탐험은 소외된 문화유산을 제 것으로 전유하는 정복자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질 때마다 주역의 자리가 아닌 뒤편의 그늘에 섰던 그는 잊힌 거장들의 유산을 원형 그대로 조명하면서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기타의 거장 라이쿠도의 음악 인생을 세계 음악의 고고학자 챕터를 통해서 집중해봤습니다. 두 곡 듣고 왔는데, 27살의 나이에 1975년이었는데요. 라이쿠도가 하와이에 슬래키, 스틸 기타 명인, 그 스타일의 시조격인 게비 바히누이의 그 전통을 복원 아카이빙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세션으로 참여한 그런 음반 3부작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당시에는 세션맨으로 연주자로 초대가 된 상황이었는데, 구부와 레이 모기하나, 나의 모기하나 레이 꽃이라는 하와이 작곡가의 스탠더드 곡이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음악적으로 탐색하고 추적하고 들춰내고 이런 고고학적인 접근으로 20대 나이에도 열심히 했던 쿠더가 명

성을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만난 적 없는 하와이 슬래키 스틸 기타의 거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하와이 음악의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같은 존재다. 바히누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쿠더의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사람이고, 그냥 어울려 다니기만 하면서도 여태껏 그 누구에게서보다도 음악과 기타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많은 전설적인 그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브라임 페레르는 정말 오랫동안 무명의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구두 닦기 생활에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스타로 등극한 이 전설을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게비 바히누이 같은 경우도 40년의 커리어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 라운지 연주나 뭐 이런 것들로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닥 큰 주목을 받아오진 못했으나, 아는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바히누이의 업적을 인정을 했던 것이고, 이 한 레이블의 노력으로 이런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에 또 라이쿠더가 참여하게 된 거죠. 심지어 게비 바히누이는 여러 직종을 거치면서 도로 보수반의 뭐 일원으로 또 수십 년간 또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디테일도 있네요. 이브라임 페레의 모습과 약간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와이로 날아가서 라이쿠더는 방금 들으신 이 곡을 비롯해서 그 음반에서 만돌린과 티플이라는 또 전통 악기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곡,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97년 이 음반에 이브라임 페레르가 부른 도스 가르데니아스, 치자꽃 두 송이 들으셨습니다. 이 음반이 더 독특하고 특별한 거는, 물론 방금 전 음반도 하와이 현지에서 녹음을 하긴 했지만, 이 쿠바에 그 뮤지션들을 모아서 쿠바 현지의 에그램 스튜디오에서 전부 녹음되었다라는 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라이쿠더의 디스코그래피는 방대하죠. 그가 뭐 16장 정도의 솔로를 냈고, 콜라보 음반도 5장, 사운드트랙 15장, 프로듀서로서 10장, 또 세션, 방금 하와이로 날아간 그런 상황처럼 사이드맨으로 160장, 2010년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미는 7회 수상을 했고요. 후보로만 16번 올랐죠. 그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서 또 이런 시도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이전에 있었죠. 인도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기록한 A Meeting by the River, 그리고 말리의 알리파르카 투레와 함께한 Talking Timbuktu. 아쉽게도 이 음반은 현지 녹음은 아니었습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에 걸으면 고운 커피

0: 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타메구치데 하나시마쇼.
0: 반말로 이야기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하지 않겠습니까? 뭐하지 않을래요? 라는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마세인까?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마세인까 외에도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요, 뭐뭐 합시다 라는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인 마셔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1: 가에르, 가에르,
0: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뜻의 가에르는 몇 그룹 동사일까요? 아, 다들 1그룹 동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에르. 형태를 보니까 르로 끝났어요. 그런데 앞에 모음이 에잖아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2그룹 동사여야 하는데요. 이 가에르 1그룹 동사입니다. 무슨 뜻일 때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요. 그러면은 우리 정중형 한번 연습해 볼까요? 돌아옵니다.
1: 가에리마스. 가에리마스.
0: 돌아오지 않습니다.
1: 가에리마센. 가에리마센.
0: 돌아왔습니다.
1: 가에리마시타. 가에리마시타.
0: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 가에리마센데시타. 가에리마센데시타.
0: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요. 돌아가지 않을래요?
1: 가에리마센까? 가에리마센까?
0: 여러분,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집에 돌아오다,
1: 이에니 가에르,
0: 이에니 가에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슬슬,
1: 서로서로, 서로서로,
0: 슬슬 돌아가지 않을래요? 슬슬 귀가하지 않을래요?
1: 서로서로 가에리마센까? 서로서로 가에리마센까?
0: 서로서로 가에리마센까?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식사비, 식사비용.
1: 食事代, 食事代.
0: 食事代, 食事라고 하면 식사예요. 뒤에 다이라고 하면 일본어로는 비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나타낼 때 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비
1: 택시다이, 택시다이.
0: 광열비 중에서 가스비는요?
1: 가스다이, 가스다이.
0: 도시락 값은요?
1: 벤토다이, 벤토다이.
0: 이렇게 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더치페이, 각자 내기.
1: 와리깡, 와리깡.
0: 와리깡, 더치페이, 각자 내기란 뜻의 단어입니다. 찍다, 사진을 찍다 할 때 그 찍답니다.
1: 토르, 토르,
0: 토르. 몇 그룹 동사일까요?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오예요. 그러면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중형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찍습니다.
1: 도리마스, 도리마스.
0: 찍지 않습니다.
1: 도리마센, 도리마센.
0: 찍었습니다.
1: 도리마시타, 도리마시타.
0: 찍지 않았습니다.
1: 도리마센데시타, 도리마센데시타.
0: 찍지 않을래요?
1: 도리마센까? 도리마센까?
0: 바로 이어서 사진.
1: 샤신, 샤신.
0: 사진을 찍지 않을래요?
1: 샤신오 도리마센까? 사진을 撮りませんか?
0: 다음 단어 볼게요. 뭐뭐들.
1: 타치, 타치.
0: 이 타치는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이들.
1: 고도모타치, 고도모타치.
0: 사람들.
1: 히토타치, 히토타치.
0: 젊은이들.
1: 와카모노타치, 와카모노타치.
0: 마지막 단어 볼게요. 그만두다, 끊다.
1: 야메르, 야메르,
0: 야메르. 2그룹 동사입니다. 루루 끝났는데요. 앞에 모음이 에예요. 그럼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만 떼버리고 마스 연결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만둡니다.
1: 야메마스, 야메마스.
0: 그만두지 않습니다.

많이 익히 마셔올까? 뒤에 까를 붙여주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학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권유 제한을 나타내는 마셔 혹은 마셔올까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0: 리마쇼, 사진을 찍읍시다. 여기서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까요?
1: ここで富士山をバックに写真を撮りましょうか。
0: ここで 여기서 후지산을 바꾸니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撮りましょうか? 사진을 찍을까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2: 야사시 니혼고 쇼다です.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아타라시 후쿠가 가이타이.
1: 새 옷을 사고 싶어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이나 욕구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최애
2: 오시 오시
1: 오시 최애입니다. 애니메이션 작품도 있었죠. 오시노코 최애의 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오시는요. 원래 추천하다 밀다라는 뜻의 오스라고 하는 1그룹 동사가 있는데

0: 있는데요. 이 os에서 나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추천하다, 밀다. 결국 어떻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s이 최애라는 의미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돌, 그런 멤버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잖아요.
1: 오시맹, 오시맹.
0: 오시맹, 이때 오시는 최라는 뜻은 알겠는데요. 이 맹은 뭐예요?
1: 멤버.
0: 그렇군요. 오시멤바라고 하는 걸 줄여서 오시맹,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한답니다. 콘서트,
1: 콘서트, 콘서트.
0: 주말은요?
1: 주말, 주말.
0: 주말이 나왔으니 평일도 궁금해요.
1: 平日, 平日.
0: 다음 단어입니다. 쉬다.
1: 休む, 休む.
0: 야스무, 무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일그룹 동사겠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일그룹 동사 정중형 활용 한번 연습해 볼까요? 쉽니다.
1: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쉬지 않습니다.
1: 休みません, 休みません.
0: 쉬었습니다.
1: 休みました, 休みました.
0: 쉬지 않았습니다.
1: 休みませんでした, 休みませんでした.
0: 쉬지 않을래요?
1: 休みませんか, 休みませんか.
0: 쉽시다.
1: 休みましょう, 休みましょう.
0: 쉴까요?
1: 休みましょうか, 休みましょうか.
0: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표현을 배웠죠?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암기하셨죠? 다음 단어 볼게요. 배,
1: 오나카, 오나카.
0: 신체의 일부분 배를 나타낼 때 오나카라고 합니다. 이때 나카는요, 우리가 배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요. 그런데 읽을 때는 나카라고 읽어요. 여러분, 나카는요, 우리가 가운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신체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배복을 나카라고 읽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에 오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오나카 배라고 합니다. 옷은요?
1: 후크, 후크.
0: 옷,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그대로 음으로 읽었어요. 후크라고 하는데요. 이 후크 말고도 의복, 옷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잖아요.
1: 기모노, 기모노.
0: 기모노입니다. 보통 기모노라고 하면 일본의 전통 의상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 의상이란 뜻 외에도 일반적인 옷, 의복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 옷가게.
1: 흐르기야, 흐르기야.
0: 후르기야, 구제 옷가게입니다. 구제 옷, 헌옷, 낡은 옷, 후르기라고 하고요. 뒤에 야는요, 그것을 파는 가게를 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후르기야, 구제 옷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럼 헌책방은요?
1: 후르혼야, 후르혼야.
0: 후르홍야라고 합니다. 헌책을 후르홍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야를 붙여서 가게, 즉 후르홍야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헌옷, 구제옷은 후르기, 헌책은 후르홍. 이때 후르는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일본어의 후르이, 오래되다, 낡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후르가 연결돼서 후르기, 구제옷, 헌옷, 후르홍, 헌책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카레집, 카레 가게.
1: 카레야, 카레야.
0: 가레야, 카레집, 카레 가게입니다. 가레, 카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야 붙어서 가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희망이나 욕구를 나타내는 타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타이는요, 우리말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조동사인데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욕구를 나타냅니다. 제가 조동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동사는요, 동사에 연결돼서 의미를 도와주는 그런 품사를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이 뭘로 끝났어요? 가만 보자. 이로 끝났네요. 무슨 활용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0: 이 형용사 활용을 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타이 연결해 볼게요. 1그룹 동사입니다. 가다.
1: 이크. 이크.
0: 가고 싶다.
1: 이키타이. 이키타이.
0: 이키타이. 가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이크. 가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죠.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이 타이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그룹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끄가 이끼가 되고요. 이 뒤에 타이 연결해서 이끼따이, 가고 싶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타이는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형용사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 형용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키타이 한번 이 형용사 활용 해볼게요. 가고 싶다.
1: 이키타이.
0: 가고 싶습니다.
1: 이키타이 데스.
0: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죠. 이키타이 가고 싶다. 이키타이 데스.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
1: 이키타쿠 나이.
0: 이키타쿠 나이.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나이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가고 싶지 않습니다.
1: 이키타쿠 나이 데스.
0: 혹은
1: 이키타쿠 아리마센.
0: 이키타쿠 나이. 정중형은요. 이키타쿠 나이 데스 혹은 이키타쿠 아리마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과거형도 연습해 볼까요? 가고 싶었다.
1: 이키타카타.
0: 이키타카타. 이 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고요. 정중형은요.
1: 이키타카타 데스.
0: 이키타카타 데스.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고 싶지 않았다.
1: 이키타쿠 나카타.
0: 이키타쿠 나카타 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것의 정중형은요.
1: 이키타쿠 나카타 데스.
0: 혹은
1: 이키타쿠 아리마센 데시타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타이 연결해 볼게요.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고 싶다.
1: 다베타이. 다베타이.
0: 다베타이. 먹고 싶다 입니다.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르만테 버리면 돼요. 그럼 타베만 남았네요. 이 뒤에 타이 연결해서 다베타이, 먹고 싶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최애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어.
1: 오시노 아이돌의 콘서트에 이키타이. 오시노 아이돌의 콘서트에 이키타이.
0: 오시노 아이돌의 콘서트에 최애 아이돌 콘서트에 이키타이, 가고 싶어 라는 표현이죠. 이끄, 가다, 가고 싶다. 동사 마스형에 타이 연결합니다. 이키타이, 가고 싶어요.
1: 이키타이 데스.
0: 이키타이 데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말에는 푹 쉬고 싶어요.
1: 주말은 유쿠리 야스미타이 데스. 주말은 유쿠리 야스미타이 데스.
0: 주말과 주말에는 유쿠리 푹 야스미타이 데스. 쉬고 싶어요. 야스무 쉬다. 1그룹 동사네요.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야스미 뒤에 타이 연결해요. 야스미타이. 쉬고 싶다. 쉬고 싶어요. 정중한 형태는요. 이 뒤에 데스 연결하면 되죠. 야스미타이 데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는 동사 마스형에 타이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 만들고 싶잖아요. 희망이나 욕구의 대상이 되는 말을 강조할 때는요. 우리말로는 을을 해당하지만은 일본어로는 조사 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고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1: 라멘을 타베타이.
0: 라멘을 타베타이. 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거 말고 라면을 먹고 싶어. 이렇게 그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1: 라멘가 타베타이.
0: 라멘가 타베타이와 같이 조사 가를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희망이나 욕구를 나타내는 타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먹다.
1: 다베르.
0: 다베르. 2그룹 동사죠? 타이 연결해 봅니다. 먹고 싶다.
1: 다베타이.
0: 다베타이. 동사 마스형에 타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베타.

0: 고기를 먹고 싶어.
1: お肉を食べたい。
0: お肉を食べたい。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어.
1: お肉をお腹いっぱい食べたい。
0: お肉を고기를 お腹いっぱい배불리 食べたい 먹고 싶어. 뷔페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어요.
1: バイキングでお肉をお腹いっぱい食べたいです。
0: バイキングで 뷔페에서 お肉を고기를 お腹いっぱい배불리 食べたいです 먹고 싶어요 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お肉が食べたい 라고 하면 되겠네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이키타 까따. 뒤에 은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いいね. 시모키타사노 카레야니 이키타 까따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시타 도고니 이크?
3: 시부야 와 도? 아타라시이 후쿠가 카이타이.
2: 시부야 카. 히토가 오이 토코로 와 아마리 이키타쿠 나인다요.
3: 자, 시모키타사와 와? 시모키타사와 노 후루기야 오 미타이.
2: 이네. 시모키타사와 노 카레야 니 이키타 카탄다.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데스크, 데스크,
0: 데스크, 데스크, 책상이고요.
1: 체아, 체아,
0: 체아, 의자입니다.
1: 클로젯도, 클로젯도,
0: 클로젯도, 옷장, 붙박이장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체아는 의자를 뜻하는 영어 체어의 일본어 발음입니다. 그리고 클로젯도는 중간에 장음, 소금에도 신경 써주세요.
0: 랜덤박스 지시 한여름 반가운 안부엽서와 선물 일본인들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초순부터 8월 초순 입추 전까지 쇼츠미마이라는 복중문안 엽서를 보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하이, 이 쇼츠미마이는 시원한 여름 풍경이 그려진 엽서에다가 더위에 지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라며 서로의 공감을 묻고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입추를 지나서도 더위가 이어질 때는 늦더위 문안이라는 뜻의 잔쇼미마이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혼 오 가리니 이키마스.
0: 책을 빌리러 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도서관에는 공부하러 가거나 책을 읽으러 가고요. 슈퍼마켓에는 물건을 사러 가죠.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월급날
1: 규료비, 규료비.
0: 규료라고 하면 한자로는 급료라고 쓰는데요. 우리말에 월급에 해당합니다. 뒤에 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날일이라고 하는 한자는 희라고 들었습니다.

0: 읽는데요. 그래서 규료비라고 하면 월급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날일이 비로 사용되는 거. 다른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생일.
1: 단조비. 단조비.
0: 탄생일인데요. 단조비. 이때 일이 비로 발음이 되죠. 하나 더 볼게요. 기념일.
1: 기념비. 기념비.
0: 기념비. 기념일이라고 하는 한자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요 일을 비라고 발음합니다. 월급날도요. 지금 나온 것처럼 규료비라고 하는 거죠. 물건 사기, 쇼핑.
1: 가이모노. 가이모노.
0: 가이모노. 물건 사기, 쇼핑이란 뜻이에요. 가이라고 하는 부분에 구입, 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모노라고 하는 부분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모노, 물건 사기, 쇼핑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었는데요. 물건을 사다, 쇼핑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요.
1: 가이모노 스르.
0: 가이모노 오 스르. 직역하면 물건 사기를 하다, 쇼핑을 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언젠가.
1: 이츠카. 이츠카.
0: 이츠라고 하면 언제예요. 오탄조비와 이츠 데스카 할 때 바로 그 이츠입니다. 그 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까 연결해서요. 이츠까 라고 하면 언젠가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빌리다.
1: 가리르. 가리르.
0: 가리르. 빌리다란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그럼 2그룹 동사죠. 여러분, 2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르를 떼고 마스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빌립니다.
1: 가리마스.
0: 빌리지 않습니다.
1: 가리마센.
0: 빌렸습니다.
1: 가리마시타.
0: 빌리지 않았습니다.
1: 가리마센데시타.
0: 빌리지 않을래요?
1: 가리마센카.
0: 빌립시다.
1: 가리마쇼.
0: 빌릴까요?
1: 가리마쇼까.
0: 다들 기억나셨죠? 책을 빌리다.
1: 홍오 가리르.
0: 홍오 가리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되돌리다.
1: 가에스. 가에스.
0: 가에스. 되돌리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루로 안 끝나는 건 무조건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습해 볼까요? 되돌립니다.
1: 가에시마스.
0: 되돌리지 않습니다.
1: 가에시마센.
0: 되돌렸습니다.
1: 가에시마시다.
0: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1: 가에시마센데시다.
0: 되돌리지 않겠습니까?
1: 가에시마센카.
0: 되돌립시다.
1: 가에시마쇼.
0: 되돌릴까요?
1: 가에시마쇼까.
0: 라고 하면 되죠. 이때 되돌리다 라고 하는 거는 원래 형태로 되돌리다. 즉 책을 반납하다 라고 할 때도 이 가에스 사용하는데요. 일본어로 표현하면요.
1: 홍오 가에스.
0: 홍오 가에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신체 부위의 눈은요?
1: 메. 메.
0: 눈은 얼굴에 있잖아요. 우리 얼굴에 있는 기관들 한번 일본어로 표현해 볼까요? 일단 얼굴부터요.
1: 가오.
0: 눈.
1: 메.
0: 코.
1: 하나.
0: 입.
1: 그치.
0: 귀.
1: 미미.
0: 눈썹은요?
1: 마유게.
0: 마지막으로 이마는요?
1: 오데코.
0: 오데코 혹은 히타이라고도 합니다. 다크서클은요?
1: 그마. 그마.
0: 이 그마는요, 구석지고 으슥한 곳, 굽어 들어간 곳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런 곳은 보통 그늘이 지거나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그마라고 하는 것은 다크서클이란 의미도 가져요. 이 다크서클이 생기다?
1: 그마가 데키르.
0: 그마가 데키르라고 합니다. 데키르, 2그룹 동사고요. 생기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쁘다.
1: 이소가시. 이소가시.
0: 이로 끝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중 코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나니나니니 이끄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에서 조사 니는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되어서 뭐뭐 하러라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보통 동사 마스형 니 이끄 우리말로는 뭐뭐

0: 하러 가다와 같이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크루, 오다, 데카케르, 외출하다 등과 같은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사다
1: 가우 가우
0: 사러 가다
1: 가이니 이크 가이니 이크
0: 가이니 이크 우리말로는 사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뭐 하러라는 표현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조사 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 니가 어디에 붙을 때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될 때요. 사다는 가우입니다.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가우가 어떻게 됐을까요? 카 이가 되었고요. 이 뒤에 조사 니를 붙입니다. 가이니까지 보면 사러 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동사 마스형에 니를 붙이면 뭐뭐 하러 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뭐뭐 하러 그 다음 행위는요.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사 마스형 니 있구라고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동사 마스형 니 크루라고 하면 뭐뭐 하러 오다와 같이 보통 외우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먹으러 가다.
1: 타베니 이크. 타베니 이크.
0: 타베니 이크. 먹으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다베르.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르만 떼버리면 되죠. 타베. 이 뒤에 행의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 니를 붙입니다. 타베니. 여기까지 해석하면요. 먹으러까지예요. 뒤에 이끄 연결해서 타베니 이끄라고 하면 먹으러 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우리 확인해 볼까요? 최애 콘서트에 굿즈를 사러 가요.
1: 오시노 콘서트니 굿즈오 가이니 이키마스. 오시노 콘서트니 굿즈오 가이니 이키마스.
0: 오시노 콘서트니 최애 콘서트에 그치오 굿즈를 가이니 이키마스. 가이니 이끄라고 하면 사러 가다. 가이니 이키마스. 사러 갑니다. 사러 가요.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동사 마스형에 니를 연결하면 뭐뭐 하러 라고 하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가우 사다. 가이니 라고 하면 사러 갈까요? 이키마쇼오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은 월급날이니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갑시다.
1: 今日は 給料日だから 美味しいものを 食べに行きましょう. 今日は 給料日だから 美味しいものを 食べに行きましょう.
0: 今日は 오늘은 給料日だから 월급날이니 給料日다라고 하면 월급날이다. 문이 끝났습니다. 이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오이시이 모노, 맛있는 것을 다베니 이키마쇼, 먹으러 갑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베르, 먹다, 먹으러는요, 동사 마스형에 니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다베니까지 하면 먹으러, 갑시다는 여러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이키마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베니 이키마쇼,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가요. 라는 뜻이 나왔어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조사 니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행위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 마스형 외에 산보니 이끄 산책하러 가다, 쇼크지니 이끄 식사하러 가다, 가이모노니 이끄 물건 사러 가다처럼 동작성 명사에 연결돼서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니 이끄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보다
1: 미르
0: 미르 이그룹 동사입니다. 니 이끄 연결해 봅니다. 보러 가다
1: 미니 이끄
0: 미니 이끄 이그룹 동사의 마스형을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미니 이끄 보러 가다 다들 만들 수 있죠? 후지산을 보러 가다
1: 후지산을 미니 이끄
0: 후지산을 미니 이끄 시즈오카에 후지산을 보러 가고 싶어.
1: 시즈오카니 후지산을 미니 이키타이
0: 시즈오카니 시즈오카에

0: 후지성어, 미니 이키타이, 후지산을 보러 가고 싶어. 보러 가다, 미니 이끄. 보러 가고 싶다, 미니 이키타이. 타이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희망 욕구를 나타낼 수 있죠? 언젠가 시즈오카에 후지산을 보러 가고 싶어요.
1: いつか静岡に富士山を見に行きたいです。
0: いつか、언젠가 시즈오카에 후지산을 見に行きたいです。 후지산을 보러 가고 싶어요. 바로 꺼내 쓴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힘드시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うですか。大変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あ、リンさん、どこへ行くんですか？
3: 図書館へ本を借りに行きます。
2: 僕も図書館へ本を返しに行きます。一緒に行きましょ
3: はい。あれ、先輩、目の下にクマが。
2: う。今、卒業論文で忙しくて。
3: そうですか。大変ですね。
0: カタカナ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インテリア、インテリア。
0: インテリア、インテリアーグよ。
1: カーテン、カーテン。
0: カーテン、커튼입니다。
1: カーペット、カーペット。
0: カーペット、カーペットインテリアーグよ。혹시발음디비쓸까요?
1: インテリアラゴアイテヌ、オガアニラアパルミゴ、カーテンイラゴアイテヌ、トゥニアニラテニラゴパルメジュセヨ。
0: 랜덤 박스 지식 홈 트레이닝을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영상을 보며 매트 운동을 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칭해서 홈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1: 이에 토레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레는 트레이닝, 트레이닝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집에서 하는 운동을 뜻합니다.
0: 다른 표현도 있죠.
1: 다크토레라는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이에 토레가 단순히 집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잔소에 집중한 단어라면, 다크토레는 체중 감량이나 요가처럼 미용과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홈트, 라는 어감이 조금 더 강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내 대신 가방 좀 들어줘. 여유 있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3: 帮我拿一下包.
1: 그렇죠. 네가 빠진 거죠. 네 帮我 굳이 네 쓸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3: 帮我拿一下包.
1: 몇 페이지냐고요? 36페이지입니다.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습이 잘 돼 있어야죠. 여기에서 멀어?
3: 离这儿远吗?
1: 그렇죠. A, 리, B, 远.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아, 가깝다는 중국어로 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0: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내용 듣자 하니 거기는 사람이 특히 많다며
1: 听说那边人特别多를
0: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쪼개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칠라이 카인샤. 나 영화 보고 싶어.
1: 我想看电影.
0: 나 음악 듣고 싶어.
1: 我想听音乐.
0: 이 두 문장 지금 다 맞으신 분들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샹을 알고 있어도 팅인유에 뭐 칸디엔잉 이런 걸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중요하죠. 샹은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하고 싶다의 뜻이 있습니다. 너 북경 갈래? 아니면 상해 갈래?
1: 你想去北京? 还是上海?
0: 여러분 옆에 41페이지 보지 마세요. 우리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본문은 안 보고 들을 겁니다. 처음에 A 하이시 시 경성이에요. 하이시 해도 되지만 경성 하이시 A 하이시 B A 할래 B 할래 할 때 선택 의문문입니다. 잠시 후에 볼게요. 더욱 더
1: 更
0: 비교문 기억나십니까? 해볼게요. 복습해야죠. 선생님이 너보다 더 귀여워. 하나 둘 셋
1: 老师比你更可爱.
0: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A, B, B 수로. 수로 앞에 껑 쓰면은 더욱 더 이런 뜻이죠. 더, 더욱 훨씬 많이 쓰입니다. 듣자 하니.
1: 听说는
0: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하죠, 선생님?
1: 是的.
0: 하지만 엄연히 생략된 주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자 하니죠. 우와, 听说인데 워를 잘 안 쓰죠. 그리고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표현인데 우리 왕 선생님 혹시 한국인들이 듣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1: 아, 在书面上看过.
0: 그렇죠. 서면으로 문장체로 많이 보셨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죠.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죠? 뭐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죠.
1: 뭐뭐랑 하면?
0: 네. 걔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란 말을 안 써요 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못 사용하는 거죠. 상당히 쉬운 어법인데. 제가 너 좋아한다던데, 제가 너 좋아한다던데라고 할 때도 팅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1: 네, 팅쇼, 他喜欢你.
0: 그렇죠.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기, 그곳.
1: 那边.
0: 그럼 여기, 이쪽.
1: 这边.
0: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기를 뭐 절, 절리 알고 계신데 여기는 이쪽,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那边. 엄청 유난히.
1: 特别.
0: 이제 특별하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특별하다가 되려면 很 혹은 非常 뒤쪽에 있어야 되고요. 수러 즉 동사나 형용사 앞쪽에 위치하면 그냥 매우 非常의 뜻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엄청 어려워 特别 난 非常 난 같은 말이죠. 맞아요.
1: 对.
0: UI 사이에 넣어서 뚜이 뚜이 하지 마시고
1: 对.
0: 对 그렇죠. 또 나왔어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바로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뜻인지 이따 보겠습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치오.
0: 치오. 네. 종류할 때 종인데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1: 这种人.
0: 이런 책들.
1: 这种书.
0: 이런 영화들.
1: 这种电影.
0: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런이라고 할 때 종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생님들.
1: 这种老师.
0: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아, 먼 왜 썼냐면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들, 들이 이제 먼이니까.
1: 是的.
0: 워먼 할 때 그 먼입니다. 북적이다, 시끌벅적하다. 이건 좋은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시끄러운 줄 알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화기애애하다. 네, 들어볼게요.
1: 热闹.
0: 사성경성 어려우세요? 사성경성의 대표주자, 아버지.
1: 爸爸.
0: 를 하고 해보세요. 爸爸, 谢谢, 热闹. 그렇죠. 热, 알 발음, 热. 느낌, 삼성이성, 아아. 시작.
1: 感觉.
0: 感觉. 이 제이유이는요, 주애가 아니에요. 너의 죄입니다. 感觉, 感觉.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대화문을 들을 차례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머니 이치라이 팅이샤.
2: 第五课. 听说那边人特别多. 你想去北京还是上海?

0: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너 차 마실래 아니면 커피 마실래?
1: 你喝茶还是咖啡?
0: 카페 아니고 카페, 페이가 아니라 페이. 역시 허 한 번만 썼죠? 걔 오늘 가냐 아니면 내일 가냐?
1: 他今天去

0: 그럼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여러분? 들으시게? 오, 하우팅? 말 되죠?
1: 음흠.
0: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먹기 좋아, 맛있어?
1: 好吃.
0: 그렇죠. 하우칸, 꼭 기억하세요. 달리기가 걷기보다 더 힘들어. 피곤해, 레이만에 오지 마시고 힘들다 할 때도 레이를 떠올리세요.
1: 跑步比走路更累.
0: 조 아니고 오유는 어우예요. 저울루, 저울루. 뛰다, 파오부. 파오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파오부. A, B, B 수로 나오죠? A가 B보다 수로하다. 앞에 껑이 있으니까 더욱 수로하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시기 전에 방금 이 페이지에 나왔던 차, 카페, 그리고 이후, 하우칸, 파오부, 저루 모르신 단어 모두 다 노트에다 필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설명이 좀 길었죠? 43페이지, 그죠? 결론은 이거예요. 듣자 하니 이렇게만 외우지 말자, 이거죠. 걔 몸이 별로 안 좋다며?
1: 听说他身体不太好.
0: 그렇죠. 뭐,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듣자 하니 걔 몸이 별로 안 좋다던데, 이런 거죠. 거기 음식이 아주 싸다던데?
1: 听说那里的菜很便宜.
0: 피에니,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피에, 이, 피에이, 피에이. 오히려 그 피엔 발음에서 엔, 니은 발음이 약간 무금된다는 느낌으로 피에이.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피에이. 이 영화 엄청 유명하다며?
1: 听说这部电影很有名.
0: 유명한, 요밍, 삼성이성, 아아, 어이구, 영화의 양사가 나왔네요. 저거, 거도 좋지만 이제 영화의 양사.
1: 不.
0: 뿌, 들으면 여러분들 뭐 떠올리세요? 아니 불자, 뿌, 에, 문맥상 그 뿌가 아니네요. 저부디엥, 좋습니다. 내가 듣기로 그 사람 퇴사했다던데.
1: 听说他辞职了.
0: 그게 사실 더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문장에서는 워를 가져왔습니다. 생략된 주어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워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 我听说他辞职了.
0: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짤 있죠? 사직하다, 辞职.
1: 아하, 那个很有名吗?
0: 네,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이게
1: 嗯哼.
0: 하늘로 올라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중국어도 있어요, 여러분. 시지에 나마다 이게 있어요. 그 있잖아요,
1: 아하,
0: 보신 적 있죠?
1: 我想去看看.
0: 지금 뭐라 했냐면요, 辞职 사직하다죠. 사직서를 중국어로 辞职书 책을 집어넣어서 书 하면 되잖아요.
1: 是的.
0: 辞职书 던지면서 시지에 나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큰데,
1: 넓은데.
0: 我想去看看.
1: 去看看.
0: 나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잘 있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사직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1: 어, 부럽다.
0: 부럽다.
1: 很羡慕哦.
0: 전 일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자, 44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중국어 배워 아니면 한국어 배워?
1: 你学汉语还是韩语？
0: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1: 对，差不多。
0: 중국어?
1: 汉语。
0: 한국어?
1: 韩语。
0: 중국어 안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럴 수 있겠어요. 네.
1: 对，声调不一样。
0: 저 이렇게 외우는데 알려드릴까요? 팁을 좀? 중국어 너무 어려워. 한语.
1: 아하.
0: 대한민국 한语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도움이 안된것 같네요. 여동생은 나보다 더 똑똑하다. 비교문 나왔습니다.
1: 妹妹比我更聪明.
0: 자,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매이매이 비워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더욱 더껑 똑똑하다 총밍 잊지 마시고요. 듣자 하니, 어이구, 친절하게 한글로 써있네요. 듣자 하니, 그가 휴가를 내고 싶어 한다며?
1: 听说他想请假.
0: 샹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샹, 请假. 请假가 휴가를 내다예요. 신청하다 할때 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죠, 선생님?
1: 也是要去看世界吗?
0: 아, 이 사람도 세상,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냐고요. 네.
1: 请假.
0: 请假. 근데 请假가 학생들 있으면은 이게 조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 是的.
0: 네.

0: 어? 철수 어디 갔어? 아, 쌤 모르셨구나. 다 징지할러.
1: 시다, 시다.
0: 네, 학교에서. 다 징지할러. 이렇게 조퇴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경을 볼 수 있어.
2: 这里可以看风景.
0: 오, 可以. 뜻 두 개 아시는 분. 뜻 두 개 배웠습니다. 할 수 있다. 혹은
2: 해도 된다.
0: 해도 된다. 오, 선생님 앵콜 다시 한번 뭐라고요?
2: 해도 된다.
0: 와우, 너무너무 발음이 좋았어요.
1: 오호, 아, 그 어느 때,
0: 그 어느 때보다 발음이 좋았습니다. 어, 원래 좋으시지만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여기선 문맥상 뭐겠습니까? 할 수 있다죠.
1: 시다. 네.
0: 풍경 한번 들어볼게요.
2: 풍경.
0: 풍경 좋아요. 나는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해.
2: 我喜欢 这种书.
0: 这种书 이러한이라고 할 때 이 종을 떠올리세요. 어,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해.
2: 我喜欢这种人.
0: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 어떤 책 할 때는 나, 삼성을 집어넣어서
1: 对的.
0: 나종수,
2: 나종人.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겠네요. 실력 따지기 꼭 하고 계시죠? 풀어보시고요. 46페이지에는 이제 인산인해 중국어로 있습니다. 人山,
1: 人海.
0: 네, 사용문법 간단합니다. 앞에다 그냥 진짜로 真实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2: 真是人山人海.
0: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무지 많다. 人非常多만 하지 마시고 真是人山人海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你放假的时候去过北京长城故宫吗?
0: 아이고, 진시 人山人海.
2: 对的.
0: 이렇게 쓰는 거죠. 좋아요. 오늘의 핵심 표현.
2: 听说那边人特别多.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풍경 기억나세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4: 풍경.
2: 좋아요. 여기서 풍경을 볼 수 있어. 할 수 있다가 뭐 능도 있지만 그 두 글자 허이 그 들어가는 것이
4: 거의.
2: 그렇죠. 전체 문장으로 여기서 풍경 볼 수 있어?
4: 这里可以看风景.
2: 그렇죠. 듣자 하니 거기는 사람이 엄청 많다며 특히 많다며.
4: 听说那边人特别多.
2: 非常多 혹은 재미있는 중국어에 나왔던 人山人海 이거 괜찮습니다. 그죠? 자, 오늘 너 중국 요리 먹어본 적 있니?
4: 你吃过中国菜吗?
2: 어마어마한 조사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우와, 선생님 48페이지 좀 보세요.
4: 와.
2: 여백이 많죠?
4: 是啊.
2: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좀 없다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설명드릴 게 많다는 거죠.
4: 没错.
2: 네. 먹다.
4: 吃.
2: 마시다.
4: 喝.
2: 자,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喝 이게 아니라 약간 긁으면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喝, 喝, 喝.

0: 일부러 긁지 마시고요. 네, 약간 긁는 소리가 났어요. 허.
1: 네, 네,
0: 맞아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뭐 어려운 말로 동태조사인데 그런 말은 쓸 필요가 없고요. 동사 뒤에 딱 붙어서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밥 먹었니? 먹었어 라고 하면 칠러 라고 하잖아요.
1: 음흠.
0: 이건 이제 칠고 하면 뭐예요? 먹어본 적 있다. 영국 아십니까? 유럽 영국.
1: 아, 英国.
0: 英国. 老师, 你去过英国吗?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你去过英国吗? 무슨 뜻이에요? 너 영국 가본 적 있니? 물론 지금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가 아니라 쌤은 영국 가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1: 没去过.
0: 没去过는 뭐예요? 가본 적 없다. 물어봐 주세요.
1: 你去过英国吗?
0: 我也没去过。啊，我以为你去过。 아, 가본 줄 알았다고요? 저 안 가봤습니다. 没去过, 못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没 동사 꾸어로 말씀하시면 해본 적 없다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오늘 이 꾸어를 정복할 겁니다. 중국 요리는
1: 中国菜.你吃过中国菜吗?
0: 오늘 이 6강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짝짝짝. 그럼 먹어본 적 있다는
1: 吃过.
0: 먹어본 적 없다는
1: 没吃过는
0: 먹어본 적 없다고. 没吃 이건 뭐예요? 평소에 먹어봤는데 오늘은 안 먹었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선생님 오늘 아침 드셨어요? 没吃 하면 뭐예요? 안 먹었다죠.
1: 네.
0: 근데 아침 드셨어요? 没吃过 하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 난 살면서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됐죠? U 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이 후이 하지 마시고요.
1: 회.
0: 회. 사실. 뜻이 두 개 써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 개예요. 자, 일단 할 줄 안다. 그리고 할 것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할 것이다.
1: 是的.
0: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곤 하지. 하곤 하다의 뜻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할 줄 안다에 좀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너 운전할 줄 알아? 수영할 줄 알아? 학습이나 경험을 통한 능력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중국어 배워야지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중국어 할 줄 아니?
1: 会说汉语吗?
0: 중국어 말할 줄 아니? 동사 앞에 회, 그죠? 会说汉语吗?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만들다, 하다 다 되죠?
1: 做.
0: 그럼 중국 요리를 만들다.
1: 做中国菜.
0: 너 중국 요리 할 줄 알아?
1: 你会做中国菜吗?
0: 我不会做中国菜.
1: 你会做韩国菜吗?
0: 都不会.
1: 전부 다
0: 못한대요. 그럼 뭐 할 줄 아냐고요? 我会吃中国菜. 뭐야, 나 중국 요리 먹을 줄 알아. 그렇죠.
1: 我也会.
0: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여러분? 네, 전 먹을 줄 안대요. 먹을 줄만 알아요. 그래요. 이 디알. 어? 생략해서 그냥 DR만 써도 되고 얼화를 빼고 그냥 DM만 써도 돼요. 기억나십니까? 물 좀 마시다, 물을 조금 마시다. 해보죠. 나 물을 조금 마신다, 물을 좀 마신다.
1: 喝点水.
0: 그렇죠. 그 喝点, 이 DR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단 돼 있죠? 발음 들어볼게요, 선생님 발음.
1: 단.
0: 혹은 두 글자로 단시. 상관없습니다.
1: 단시.
0: 그렇죠. 많다.
1: 多.
0: 적다.
1: 少.
0: 크다는 뭐죠?
1: 다.
0: 작다는요?
1: 小.
0: 아이고, 선생님 안 헷갈리셨어요? 작다, 적다. 작다, 적다. 괜찮아요? 헷갈리잖아요.
1: 아, 네. 부회야.
0: 근데 우리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샤오가 있고 샤오가 있어요. 작다는 쌍시오, 샤오. 적다는 샤오. 발음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오면 이치라이 팅이샤.
2: 第六课，你吃过中国菜吗？你吃过中国菜吗？吃过啊，我很喜欢吃。那你会做吗？会一点儿，但不多。你吃过中国菜吗？吃过啊。
3: 我很喜欢吃。那你会做吗？会一点儿，但不多。

0: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49페이지 하고 계십니다. 너 중국 요리 먹어본 적 있니?
1: 你吃过中国菜吗?
0: 동사 뒤에 꾸어 기억하시고요. 먹어봤지.
1: 吃过.
0: 이 아는요. 없어도 돼요. 차이점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좀 가벼운 말투죠. 먹어봤지.
1: 당연하지.
0: 당연하지. 먹어봤지. 이런 말투예요. 네. 나 먹는 거 엄청 좋아해.
1: 我很喜欢吃.
0: 자, 근데 문맥상 나 먹는 거 엄청 좋아해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나 중국 요리 먹는 거 엄청 좋아해가 되는 거예요.
1: 没错.
0: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我很喜欢吃中国菜. 중국菜가 빠진 거죠. 그럼 너 만들 줄 아니?
1: 那你会做吗?
0: 那你会做吗? 그러면이에요. 나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맥상 그러면이란 말도 있죠. 그럼 너 만들 줄 아니? 그게 뭐래요?
1: 会一点.
0: 조금 할 줄 알아요. 여기서는 말투의 좀이 아니네요. 정말 조금이네요. 아, 조금 할 줄 알아. 자, 그다음.
1: 但不多.
0: 하지만 많진 않아. 그러니까 만들 줄 아는 요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선생님?
1: 没错.
0: 그렇죠. 단 대신에 시 집어넣어서 但是不多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但是 할 때 시가 그 입니다 할 때 시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但是에서 시가 입니다는 아닙니다. 그냥 그 한자란 뜻이에요. 但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원래 짧은 글자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러나라고 할 때는 사실 但是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但是 제 경험으로는. 선생님은 역시 단을 많이 씁니까?
1: 但不多但是是的
0: 어때요?
1: 但不多但
0: 단 확실히 많이 씁니까? 저도 그럼 원어민 선생님 따라갈래요. 앞으로 단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더욱 잘 들릴 겁니다. 会一点 이런 표현 말이죠. 好
2: 你吃过中国菜吗?
3: 吃过啊我很喜欢吃那你会做吗? 会一点但不多
2: 你吃过中国菜吗?
3: 吃过啊，我很喜欢吃。那你会做吗? 会一点儿，但不多。EBS
0: 초급 중국어. 네. 50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습이 되는 거예요. 방금 언급을 다 해드렸습니다. 할 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에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할 줄 안다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어감으로. 나 중국어 말할 줄 알아? 들어볼게요.
1: 我会说汉语.
0: 그는 운전할 줄 알아요?
1: 他会开车吗?
0: 운전하다.
1: 开车.
0: 카이가 동사고요. 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吃饭 그 문장 구조랑 똑같아요. 카이가 동사, 처 명사 기억하세요. 언니, 누나는 춤을 출 줄 알아.
1: 姐姐会跳舞.
0: 会跳舞 역시 跳가 동사, 우가 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구조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 선생님会跳舞吗?
0: 아 진짜 못합니다.
1: 1米9的个子怎么跳舞?
0: 190cm가 어떻게 키를 춤을 추겠냐고요. 네. 아, 키 큰 사람 중에 춤 잘 추는 사람 많아요.
1: 是吗?
0: 저는 확실히 안 어울립니다.
1: 오케이.
0: 그 풍선 있죠. 이렇게 풍선 날리는 풍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몸치예요. 무엇보다. 네, 선생님이 저 아픈 곳을 찌르셨습니다. 어쨌든.
1: 没关系, 我也不会跳舞.
0: 아, 선생님도 못하십니까? 잘.
1: 差不多.
0: 비슷하대요. 하지만, 단, 여기 나와있죠? 단시 같은 말입니다. 이 옷은 비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단시 이미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딱딱하게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오시면 잘 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뭐지만, 뭐뭐인데라고 할 때 우리가 중간에 쉼표 찍고 단시 쓰는 센스를 키워야 됩니다. 어때요 지금? 한글 뜻 보시면 이 옷은 비싸다. 하지만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옷은 비싸지만 아주 예쁘다라고 할 때 이 단 접속사를 떠올리시면 고급 중국어 되는 거죠. 초급이 아니에요. 고급이죠. 들어보시죠.
1: 这件衣服很贵,但很好看.
0: 그렇죠. 漂亮 비슷한 말, 好看 있죠? 옷, 衣服.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
1: 我想去,但没有时间.
0: 그렇죠. 가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렇게 제가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0: 그렇게 안 썼다고요. 우리가 이런 의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사실 해본 적이 있다. 꾸어를 더 배우는 겁니다. 네,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51페이지 예문 싹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1: 我看过那部电影.
0: 영화의 양사 배운 적 있습니다. 기억 안 나셨거나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나부, 아니 불자가 아닙니다. 뿌뿌 들린다 그래서 무조건 그 부정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의 양사입니다. 나 미국에 가본 적 있다.
1: 我去过美国.
0: 그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다.
1: 他来过我家.
0: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그는 테니스를 배워본 적이 없다.
1: 他没有学过网球.
0: 테니스, 아아, 삼성 이상 왕치우 아니죠? 아이유 사이에 오너서 왕치우. 좋아요. 배우다, 쉐, 이성경성, 아하. 이성경성의 대표 발음, 할아버지.
1: 예예.
0: 예예, 쉐고, 이 발음 기억하시라고요. 他没有学过网球. 나 이 노래 들어본 적 없어.
1: 我没听过这首歌.
0: 노래의 양사. 우리는 노래 한 곡 그러죠? 중국은 쇼를 씁니다.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저쇼 그어 그어 발음 안 들으면 그어 뭐 생각하십니까? 오빠 형 그거 똑같죠. 하지만 문맥상 듣기만 한다면 여기서 문맥상 워메이팅과 저쇼 그어 누가 봐도 오빠 형이 아니라 노래가 되겠죠.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예문이 간단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와중에 몰랐던 단어가 있다. 형광펜으로 쫙 칠하고 노트에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52페이지입니다. 피아노를 치다. HSK시험 아세요, 여러분? 네, 중국어 수준고사. HSK 정말 많이 나오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피아노를 치다 세 글자.
1: 단강친.
0: 치다가 여기서 뭐죠?
1: 단.
0: 피아노는?
1: 깡친.
0: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줄 안다가 뭐죠?
1: 회.
0: 그럼 아예 할 줄 모르다는 뭐죠?
1: 不会.
0: 당연하죠. 근데 부타의 회는 뭐예요? 할 줄 아는 건데
1: 잘 못한다.
0: 잘 못하는 거예요. 뜻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부호회는 아예 할 줄 모른다. 부타의 회는 잘 못한다. 운전할 줄 아세요? 부호의 카이처 면허가 없는 거죠. 부타의 회 뭐예요? 장롱 면허죠. 네, 장롱 면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1: 知道.
0: 와우, 고수입니다 역시. 너 이 책 읽어본 적 있니?
1: 你读过这本书吗?
0: 은근히 읽다라는 이 동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독서할 때 독자입니다. 读过这本书吗? 남동생은 수영할 줄 알아요?
1: 弟弟会游泳.
0: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남동생은 수영을 잘 못해요.
1: 弟弟不太会游泳.
0: 그렇죠. 네, 不太会 기억하세요. 이 커피는 맛이 없다.
1: 这杯咖啡很难喝.
0: 여러분, 很难이 어렵다잖아요. 마시기 어렵다. 很难喝. 엄청 직설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很难吃. 뭐예요, 이거? 먹기 힘들어. 맛없어.
1: 그치, 맛없어요.
0: 네, 네. 물론 맛없어가 不好吃 이런 말도 있지만 더 센 역할인 것 같아요. 很难吃. 네.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중국 친구들한테. 很难看.
1: 不会吧.
0: 네. 아, 웃어도 됩니다. 난칸, 못생겼다죠. 엄청 1차원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보기 어렵다. 못생겼다. 난칸, 난칸. 이게 실제로 못생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명하다 아십니까?
1: 유명.
0: 삼성이성. 아아. 但是, 但很有名.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올라가야죠. 很有名. 이것도 따로 부수적으로 기억하세요.
1: 선생님, 很有名.
0: 아이고,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건 이제 뭐 길거리를 못 다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1: 快乐.
0: 아, 快乐가 뭐냐면 여러분, 곳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1: 네.
0: 快는 여기서 빠르다, 快이고요. 러는 그 완료, 러 있죠? 네, 그 러입니다. 네, 快乐 하면 곳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물건을 사본 적이 없어.
1: 我没买过那样的东西.
0: 자, 문제 드립니다. 那样的东西, 그런 물건. 그럼 여기서 양 대신에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나양 말고 나.
1: 종.
0: 그렇죠. 와, 맞춘 분들 축하드립니다.

0: 아닙니다. 나중. 어떤 분들은 지금 여쭤봤을 때 맞춘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답을 듣고, 아, 맞다, 맞다, 나중. 어떤 분들은 들어도, 뭐지, 그게? 이렇게 세 부류가 있을 거예요. 다제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죠. 근데 맨 마지막,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복습이 안 되는 거죠.
1: 没关系, 复习一下就好了.
0: 복습하면 좋아진대요. 진짜 복습이 생명입니다. 매 동사구어 기억하시고요. 실력 다지기 꼭 풀어서 실력을 정말 다지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시면 6가지 기본 맛 표현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유학할 때도 이렇게 외웠어요. 1, 2, 3, 4성 순서로. 酸, 甜, 苦, 辣, 咸. 그죠?
1: 중국人也常这么说。
0: 네, 자주 그렇게 말한답니다. 중국인들도. 해볼까요? 시다.
1: 酸、
0: 달다.
1: 甜。
0: 甜蜜蜜할때 甜이잖아요,
1: 没
0: 그죠?
1: 错，甜蜜蜜。
0: 그렇죠. 1성 2성 했으니까 3성 쓰다.
1: 苦。
0: 고진감래 할때 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럼 매워.
1: 辣。
0: 라. 짜다는요.
1: 咸。
0: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싱겁다도 있어요. 담백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싱겁다.
1: 淡。
0: 很淡 이렇게 말이죠.
1: 还有最近好像韩国年轻人很喜欢吃。麻辣烫。
0: 아, 요새 한국 젊은이들이 마라탕 좋아한다. 맞습니다. 매워요. 타이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吃过中国菜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散。
0: 散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師.
3: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3: 정말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아노를 치다 기억나십니까? 하나, 둘, 셋.
5: 단강친.
3: 52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피아노를 아예 칠 줄 몰라.
5: 我不會彈鋼琴.
3: 피아노를 잘 못 쳐.
5: 我不太会弹钢琴.不会,不太会
3: 배워봤습니다. 너 중국 요리 먹어본 적 있니?
5: 你吃过中国菜吗?
3: 지난 시간 하이라이트는 동사 뒤에 꾸어를 집어넣어서 경험을 물어보는, 경험을 대답하는 말이었죠. 꾸어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셔.
5: 有人睡觉,有人喝咖啡.
3: 와, 뭔가 카페가 들리긴 했어요. 어떤 말들이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점심 시간, 낮잠 시간 56페이지입니다.
5: 우시오.
3: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세요. 우시오 아니죠? 우시오, 우시오.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 회사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꼭 점심시간이 있었던

0: 복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공부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점심시간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낮잠 시간으로 의역이 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 다들 뭐해?
1: 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0: 干嘛?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었니? 吃饭了吗? 할 때 그 마의 어기조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干嘛? 마가 지금 잘 보시면 이성이죠? 干嘛? 이걸 한 단어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그렇죠. 무조건 다 자진 않겠죠.
1: 有人睡觉,有人喝咖啡.
0: 포인트는 삼성이성, 요런, 이 발음 잘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런 아니고 요런, 그리고 요런 아니에요. 런 아니고 요런. 그럼 너는?
1: 나니나?
0: 나니나? 잘못 들으면 일본어 같아요. 나니?
1: 네.
0: 나니나? 그럼 너는? 여기서 너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는 할 때 는의 느낌이 있습니다. 난 나가서 좀 걸을까 해.
1: 我打算出去走走.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워가 이성이죠. 워 올라가야죠. 워다수안 역시 뒤에 문장이 오죠. 초취 나가서 저저 동사를 두 번 쓰면 이유가 뭐죠? 한번 뭐뭐 해보다 잠깐 뭐뭐 해보다.
1: 네다.
0: 우리 똑같잖아요. 이거 좀 봐봐. 봐봐. 칸칸. 대신 두 번째 동사는 경성이에요. 한 글자일 때 저저 올리지 마시고 저저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쌤, 有个问题.
0: 예.
1: 你有午休时间吗?
0: 저 낮잠 시간 있냐고요?
1: Mm-hmm.
0: 아, 당연히요.
1: 아, 午休时间你干嘛?
0: 아, 점심 시간, 낮잠 시간에 뭐 하냐고요? 我睡觉.
1: 당연히睡觉.
0: 들리십니까? 睡觉. 잠을 좋아합니다.
1: 아하.
0: 喜欢睡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1: 对呀，我也喜欢睡觉.
0: 아, 你也喜欢. 잠자는 걸 좋아하면 미인이란 말이 있다.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까?
1: 睡美人.
0: 아, 睡美人. 매가 아름다울 미자죠?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팅이샤.
1: 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2: 有人睡觉,有人喝咖啡.
1: 那你呢?
2: 我打算出去走走。
1: 午休的时候,大家都干嘛?
2: 有人睡觉,有人喝咖啡。那你呢? 我打算出去走走。EBS
0: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문 통해서 살펴보시죠. 뭐뭐 할 때
1: 的时候
0: 的时候 줄여서 한 글자로
1: 时도
0: 됩니다. 밥 먹을 때 吃饭的时候 줄여서
1: 吃饭时
0: 네, SHI 이성 보이시죠? 그것만 써도 돼요. 吃饭时 상관없습니다.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1: 吃饭的时候别说话
0: 말을 하다 说话 화가 명사입니다. 말, 수어는 말을 하다 동사고요. 수업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돼.
1: 上课的时候要认真.
0: 야오는 여기서 want, need가 아니라 수로 형용사나 동사 앞쪽에 있으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예요. 오늘은 뭐겠습니까? 문맥상
1: 해야 한다.
0: 认真이 여러분 별표하시고요. 이 认真 뜻 좀 설명을 드릴게요. 认真, 열심히 하다란 말도 있고.
1: 对,经常用, 열심히, 认真.
0: 어떻게 보면 그... 认真 学习, 열심히 공부하다.
1: 그래서
0: 재미있는 건 이게 영어 좀 할게요. serious의 뜻도 있잖아요. 진지하게.
1: 是的,是的.
0: 네, 그래서 이 认真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진지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지금 기억나십니까? 방금 제가 했던 예문 认真 学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동사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중국어로
1: 有人
0: 밖에 어떤 사람이 노크한다.
1: 外面有人敲门.
0: 敲가 두들기다. 门이 문이에요. 당연히 노크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敲门 이게 노크하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外面有人敲门.
0: 그래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는 걸 좋아한다.
1: 有人喜欢唱歌.有人喜欢跳舞.
0: 그렇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디 누구 어떤 분이 강연을 나와서 말할 때 이 요런을 비유할 때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두 번씩 쓰는 것 같아요.

0: 요런 사람은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요런 사람은 칸 슈, 어떤 사람은 책 보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말이죠.
1: 还有人喜欢看电影.
0: 맞아요. 세 번째 말할 때는 하이를 꼭 집어넣더라고요.
1: 是的.
0: 또한 하이를 집어넣어서 좋은 지적입니다. 요런 요런 하이 요런 이렇게 말이죠.
1: 맞죠.
0: 와우, 맞아요. 꼭 하이도 넣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5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다수한 확실하게 우리가 씹어 먹겠습니다. 하오. 아까 단어장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아들아 너는 다 다수한이 있구나.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오늘 기본 표현은 동사입니다. 뒤에 문장을 달고 올 수 있습니다. 가시죠. 나는 수영을 배울 계획이야.
1: 我打算学游泳.
0: 예문 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여러분? 요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만 계속 예문을 통해서 예문 그냥 요용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또 이게 소위 말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용을 계속 언급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我打算学游泳.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我打算 기억하시고요. 주말 발음을 쪼우 모가 아니라 쪼우 모어예요. 들어볼게요.
1: 周末.
0: 주말에 너 뭐 할 계획이니?
1: 周末你打算做什么?
0: 선생님 여기서 그럼 做什么 대신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 있었던
1: 干嘛?를
0: 써서 한번 해볼까요?
1: 周末你打算干嘛?
0: 어때요 선생님?
1: 不错啊.
0: 좋다고 하시네요. 그는 시합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 없다라 그래서 매요를 떠올리지 마시고 다수안 앞에다 뿔을 쓰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他不打算参加比赛.
0: 시합, 비赛.
1: 비赛.
0: 참가하다, 참지야.
1: Mm-hmm.
0: 예, 우리는 다음 달에 여행 갈 계획이야. 여행 가다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행.
1: 류요.
0: 유땡땡, 류. 류라 발음합니다. 삼성이성. 류요. 우리는 다음 달에 여행 갈 계획이야. 시작.
1: 我们打算下个月旅游.
0: 다음 달을 중국어로.
1: 下个月.
0: 같이 하시죠. 이번 달. 하나, 둘, 셋.
1: 这个月.
0: 지난달. 아래아자의 반대말이겠죠? 윗상자. 시작.
1: 上个月.
0: 그렇죠. 너는 무슨 계획이 있니?
1: 你有什么打算?
0: 삼성 삼성 또 나왔어요. 앞에 이성. 你有什么打算? 여기선 打算이 명사죠. 오, 좋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아이고, 공사 다망하신 분이 여기 웬일이신가? 공사 다망할 때 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다가?
1: 망.
0: 바쁠 때는 나 휴대폰 안 봐.
1: 忙的时候我不看手机.
0: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 이성 경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忙的时候, 忙的时候 아니에요. 忙的 이성 경성 아하 이걸 떠올리세요. 쫙 끌어올리세요. 忙的时候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탄다.
1: 有人坐地铁，有人坐公交车.
0: 버스, 공交车, 네, 车 아니고 车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车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타다 할 때 타다가 뭐죠?
1: 坐.
0: 이 坐는 일상생활에서 자리에 앉다라 말도 있습니다.
1: 음흠.
0: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에, 坐봐, 坐봐.
1: 음흠.
0: 이게 뜻이 여러 가지예요.
1: 그쵸.
0: 坐봐.
1: 앉아요? 아니면 하다?
0: 하다란 말도 있고 타세요란 말도 있고 많죠. ZUO 사성인데 그 밥하다 할 때, 밥 요리하다 할 때, 쪼어판 할 때, 쪼어의 뜻도 있잖아요. 그 ZUO 사성이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내일 너 도서관에 갈 계획이니?
1: 明天你打算去图书馆吗?
0: 도서관, 도서관 비슷하죠. 도서관 좋아요. 놀 때는 다들 매우 즐거워한다.
1: 玩的时候大家都很开心.
0: 즐겁다, 开心. 마음이 열린다. 한자로 해석하면 이거네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니?
1: 谁有好的打算?
0: 우리 선생님은 참 편하게 읽으시네요. 삼성 삼성이니까 요 올라가야죠. 잘 읽으시죠? 너무너무 좋은 발음이에요. 谁有好的打算? 역시

0: 여기서는 나선이 명사네요. 누구 중국어로?
1: 쉐이.
0: 쉐이 좋습니다. 실력 따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되고요. 62페이지 보시면 아까 언급을 잠깐 해드렸던 낮잠 문화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최근 젊은 중국은 조금 다르다고 제가 써있죠. 업무량이 많은 IT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점심시간이 짧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냥 땡 하는 경우도 많다.
1: 是的, 跟 한국 差不多了.
0: 네, 점점 생활 리듬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할 때 사실 약간 TMI인데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유학할 때는 잠깐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음흠.
0: 빨리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1: 낮잠 자려고요?
0: 아니, 이게 생활 리듬이 너무 빠른 거예요, 한국이.
1: 아하.
0: 바빠 보이고 뭔가 좀 삭막해 보였어요. 중국에 가면 친구들이 막 이제 막 우통 보고 같이 이렇게 우통 벗고 있고 이게 아 정말 우리끼리
1: 네,
0: 남자들끼리 너무 좋았는데 조금 삭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중국도 생활 리듬이 빨라진다고 하니까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오늘 제가 뽑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수안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단어가 제일 인상 깊으세요? 오늘
1: 다수안.
0: 아 진짜로 우리 안 짰어요. 네. 어떤 사람은 다수안을 좋아하고 요런시환 다수안. 요런시환 쪼 발음도 좀 어려웠죠.
1: 네,
0: 그래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요런睡觉. 有人喝咖啡.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감정을 좀 억누른다는 그런 말. 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는 그런 말. 정보를

을 공유하지 않고 좀 숨긴다는 말. 자, 이게 우리말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의 어떤 말들인데 영어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의 구동사로 모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hold back이라고 하는 구동사 하나만 있으면 이게 쉽게 처리가 되는데요. hold back 하면 저는 직역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못 나가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hold back. 뒤로 이제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이렇게 끌면서 잡아당겼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든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의미로는 저는 의미가 잘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더 많이 쓰이는 경우는 감정을 좀 억누를 때, 그러니까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앞으로 못 나가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hold back이에요. 조금 더 연결이 잘 되시나요? 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억누르고 억제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또 자주 쓰이는 상황이 정보를 누구한테 이렇게 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고 그렇게 숨긴다는 상황에도 많이 씁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좀 브레인스토밍을 한 겁니다. I try to hold back my tears. 아, 이 문장 좋네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아, 네, 눈물 참으려고 애썼다. 네. 뭐 울어도 되는데, 그냥 울기가 좀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눈물이 나는 걸 애써 참았다. 그막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눌렀다니까. I try to hold back my tears. 그럴 때 쓰기가 딱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Hold back my tears. 자, 그 다음에 앞을 가로막는다 이런 어감의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on't let him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뭐 누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리어를 좀더 개발하고 그러고 싶은데 뭐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Don't let him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Hold you back. 이런 상황에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자, 억누르다와 가로막다. 이렇게 해서 묶어봤고요. 정보 공유를 하지 않다.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자, 여기는 뭐 사람을 hold back 하는 게 아니잖아요. Hold something back 그랬으니까, 야, 뭐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좀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 뭐를? 이런 뉘앙스죠.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자, 그 다음에,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이것도 연결해서 붙였으면 아주 자연스럽네요. 빼놓지 말고 다 알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걸다 얘기해달라고 할 때,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장들 어느 정도 의미와 매칭이 좀 되셨을 거라 믿고 읽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입에 붙여볼게요. I try to hold back my tears. 이 문장 뭐 통한 게도 됩니다. 눈물을 참느라고 애썼다. I try to hold back my tears. Hold back my tears. 완전히 강세 뒤에. 자, 그 다음 문장. Don't let him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Hold에도 힘 주고, back에도 힘 주고, hold you back. 왜 대명사는 구동사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Hold back you. 안 되죠? Hold you back. Hold you. 이런 식으로는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양쪽의 힘, holding something back.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이 문장들 제가 우리말로 드리겠습니다. 이 병작 한 번씩 해보세요. 아, 나 눈물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영어로. I try to hold back my tears. 그 친구가 너의 앞길을 막게 놔두지 마라. Don't let him hold you back. 그녀가 뭔가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빼놓지 말고 다 말해줘.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hold back이라고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구동사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Goodbye, everyone. Kokokok, 100, 100, 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극복을 한다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나 심각한 증세에서 혹은 부상에서 회복한다는 말. 자, 이 두 가지를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동사인데요. pull through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어요. pull 하면 잡아당기다라는 얘기인데 이 구동사 상당수가 원래 뿌리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pull through라고 하면은 이건 극복의 의미가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예문을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다부터 갈게요.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거니까 의미를 잘 보세요.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극복해낸 거니까 가까스로 이겨냈다.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때 우리 어떻게 이겨냈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고동사니까 through의 강세예요. Pull through, pull through. Okay. 위기란 단어를 목적으로 써볼게요.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좀 위기 상황이지만 이걸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겁니다.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through는 부사로 풀에 붙은 구동사입니다. pull through, pull through.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상황 극복에도 쓰지만 이게 병세 회복이라든가 부상에서의 회복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없어요. He will pull through 하면 이겨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극복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있긴 있네요. 그렇지만 병세에 관련해서 쓸 때는 병세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얘기니까 The doctors are hopeful. 의사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That he will pull through. That he will pull through. 여기 hopeful은 단지 희망의 느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때 이렇게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After weeks in the hospital, she finally pulled through.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를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마침내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She finally pulled through. She finally pulled through. 과거요. Pulled through. Pulled through. Okay? After weeks in the hospital, she finally pulled through. 드디어 마침내 회복을 했다. 자, 이렇게 부상이나 병세 회복에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through가 부사니까 뒤에다 힘을 줍니다.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자, 따라해보세요.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그 다음에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Pull through, 힘 잘 주세요. Pull through this crisis.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Okay. 그 다음에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때는 목적어가 없어요. Pull through.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그 다음에 After weeks in the hospital, she finally pulled through. She finally pulled through. 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 병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내는데 성공했다.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의사들은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그다음 병원에서 며칠을 보낸 끝에 그녀는 마침내 회복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좀 편히 쉬면서 긴장을 푼다는 말. 뭐, 육아를 하고 나서 아이가 자고 나서 휴식을 취한다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서서히 종료되거나 좀 잠잠해진다는 말. 자, 이것을 전부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바로 영어 구동사 wind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자, 생긴 거는 바람, 즉 wind로 읽을 것 같이 생겼지만 똑같은 단어죠. 근데 읽을 때 wind로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영어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읽는 법이 있어요. wind. 우리 예전에 테이프 뒤로 감을 때 rewind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뒤로 감는다 의미의 wind인데 이 wind down 하면 이렇게 긴장이 쌓여 있던 걸 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라는 말도 되고 서서히 뭐가 잠잠해지면서 종료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wind down. wind down. 자, 휴식의 의미로 일단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 끝나고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wind down a bit. 그러면 조금 쉬는 걸 좋아한다. 퇴근 후에 나는 좀 긴장을 풀면 쉬는 걸 좋아한다. 그걸 짧게 wind down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그다음.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자, 한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휴가 가서 긴장 풀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는데 그 휴가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란 말이죠. 주어를 The vacation으로 다시 잡아볼게요.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Wind down and relax. 부사니까 뒤에 힘을 반드시 줘야겠죠? Wind down and relax.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긴장 풀고 휴식을 취하다. 예문들을 살펴봤고요. 서서히 종료되다라든가 잠잠해지다. 자,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뭐 초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12시 정도 되니까 좀 잠잠해지고 끝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잠잠해지다의 의미에 끝나다예요. Wind down. 다시 한번.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됐죠? 그다음에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종료되다, winds down. 한 해를 주어로 잡았어요. As the year winds down, 한 해가 종료됨에 따라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Plan for something 한 뭐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가 되겠네요. 한번 더.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좋네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Wind down a bit. Down에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Wind down a bit.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Wind down and relax.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다음,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그쵸. 12시 즈음에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강세, 한번 더.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오케이, 좋네요. 자,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입영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문장들이 살짝 기네요. 퇴근 후에 나는 조금 긴장을 풀며 쉬는 것을 좋아한다.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그 휴가는 내가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그 파티

0: 자정쯤 서서히 끝나기 시작했다.
1: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0: 마지막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1: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0: 오케이. 자, 오늘은 아주 유용한 wind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살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Okay,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How to, 어떻게, thank you를 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직역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끔 이렇게 인문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I'm so thankful. I don't know what to say. 버벅거리거나 진짜 막 당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당황할 수 있죠.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단순히 고마워요, thank you 보다는 훨씬 깊은 감사의 표현인데 누군가가 너무나 큰 도움을 줬을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이 안 나와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I got you something special for your birthday. I got you something special for your birthday. 생일이라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아주 특별한 선물. Something very special for your birthday. 딱 열어봤더니 This is beautiful.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This is beautiful.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바로 이럴 때 I'm speechless 해도 괜찮아요. I'm speechless.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그렇죠? Another situation. 직장을 지켜준 이 동료에게, 친한 동료에게, co-worker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I explained everything to the boss. For you.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 친한 동료가 보스에게, 상사에게 그냥 내 입장을 다 설명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정말 감사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You saved me. 덕분에 살았다. You saved me. 바로 이럴 때 또 I owe you 하면 되겠죠. I owe you one. I owe you one. 신세 졌어. 다음에 내가 뭐 쏠게. I will cover it for you next time.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One more time. I explained everything to the boss for you. 상사에게 너의 입장 다 설명해 줬으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Really?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You saved me. 정말 감사해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덕분에 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nother situation. 제가 이제 펫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어딜 도망갔어. 길을 잃었어. 그 찾아준 이웃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Real reaction. Whatever. Whatever. Whatever. 여러분, 영화 뭐 드라마 보면 whatever, whateve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Whatever 하면 그냥 단순하게 직역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whatever, anything 이런 뜻인데 좀 이렇게 무관심한 상황에서 또 냉담, 개의치 않은 상황에서 아 그냥 관심 없어, 아, 신경 쓰지 마. Whatever, whatever, whatever, whatever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상황에 따라 뭐 여러 뜻이 뜻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이게 무관심이나 뭐 짜증 혹은 체념의 감정을 나타낼 때 whatever, whatever. It's a very emotional expression. Whatever. I don't care. I don't think so. Whatever. 이 말투와 표정에 따른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좀 배고플 때 좀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누가 물어봐, 친구가. Hey,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저녁 뭐 먹을래? Pizza or sushi? 피자 아니면 스시? 둘 중에 하나 골라. 에, 아무거나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Anything.

whatever. 이럴 때 그냥 anything 또는 whatever 둘 다 괜찮아. 뭐든지 상관없어. Anything, whatever, whatever. I'm fine with anything. 뭐든지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시켜. 그냥 단순히 whatever 한 단어로 그냥 끝납니다. Whatever, anything. 둘 다 좋아. Simple, right? Next. 아, 누구랑 사귀면서 헤어졌어요.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우리 좀 거리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잠깐만 break time 어때? Break time? One week, two weeks, one month? I don't know.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이런 표현 외국인들 참 많이 합니다. Let's take a break.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우리 잠깐 서로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break time 가지자.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난 결정했어. 아,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아. Whatever. 이럴 때 바로 그래, 마음대로 해. Whatever, do what you want. 얼마나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Whatever, do what you want. Whatever, do what you want. I don't care. 네, 너무나 무관심하죠? Next, in a situation of shopping,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Hey, should I buy this one or that one? Do you like A or do you like B?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아, 그냥 아무거나 사.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 그냥 아무거나, 둘 다 좋아. 아무거나 괜찮아. 마음대로 해.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Just choose already.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this sounds very careless. 아, 친구도 너무 이제 쇼핑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just choose anything, choose already, whatever, whatever. Alright. 마지막으로 이 팀원이 너무 지쳤어. 아, 그냥 짜증 나기 직전이야. We should change the design again. 우리 디자인 다시 한번 바꾸자. 또 바꿔? 지금 여러 번 바꿨는데 또 자꾸 바꾸자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Whatever, just you decide. Whatever you decide. 아휴, 그러시던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 지쳤어. 더 이상 하기 싫어. We should change the design again. Change the design again. 우리 디자인 다시 한번 바꾸자. 네, 그러시던가요. 알아서 하세요. 나 더 이상 관심 없어, 이제. Whatever you decide, whatever you decide. 네, 여기서 이 톤,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whatever 하면 안 되고 지쳤을 때는 whatever, whatever 이게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Alright, are you ready to act? It's Hollywood time. Reaction action. What do you want for dinner? Pizza or sushi? Action. Whatever, whatever. I'm fine with anything. I'm fine with anything. This or that, 아무거나 좋습니다. Whatever, whatever. 네, next situation.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Boyfriend, girlfriend,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Action. Whatever. Yeah, whatever. Do what you want. Whatever, do what you want. 좋습니다. Next, shopping, right?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Action. Whatever,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그냥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아무거나. Anything, just choose whatever. 마지막으로, we should change the design again. Action. Whatever you decide, whatever. You can make the decision. Whatever. 주로 여기서 이제 무관심한 whatever은 올라갔다 내려가셔야 돼요. Whatever. Whatever. Whatever. 네,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거나 좋아. 네 마음대로 해. 아, 그러시던가. 됐어, 됐어. Whatever. Whatever. 네, this is the context of indifference. 무관심한 상황이죠. Whatever. I don't care situation. Always remember that when you're speaking English, emotion is key. Keep that in mind. 네,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하나하나 갈비뼈부터 해서 뭐 골반뼈부터 해서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자, 뼈를 세우기만 하면 뭐예요? 살이 잘 붙어야죠. 자, 이런저런 단어들을 한번 바꿔서 살을 잘 붙이셔서요.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드시는 거 매일매일 연습하고 계신가요? 네, 자, 함께 만들어 볼 뼈대는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이라고 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입니다. 혹은 당신은 오늘 밤 파티에 올 건가요? 참 영어 문장에는 뭐 그렇게 파티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골치 아프다라고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법을 건드릴 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if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나 있죠.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로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좀 한창 그 좀 버벅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만드시면서요. 이 문법을 하나하나 아 이게 원래 이런 원칙이구나 해서 그 어떤 연습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걸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건을 말해보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만일 내가 가면 너도 갈 거니? 라고 한다든지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소풍 취소할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너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버스 놓친다? 라고 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일종의 조건을 말할 때 이 if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전 문장 드립니다. 만일 내가 파티에 간다면 너도 갈 거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만일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일단 if, if로 시작하는 if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겠죠. if 만일에 내가 파티에 간다면 I go to the party. If I go to the party. 만약에 내가 파티에 간다면 이건 미래에 있을 내용을 지금 가정해서 말하는 건데 왜 if I will go to the party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만들 적에는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보다 시제를 한 발짝 뒤로 가서 문장을 만들게 돼요. 물론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조건을 달아 문장을 만들어보곤 있지만 실제 이런 문장을 만드는 식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한 발짝 뒤로 가서 현재형으로 문장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법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I will go to the party 라고 하지 않고 if I 그냥 go to the party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거든요.

어도 갈 거니? 이건 확실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Will you? Will you? 너 할 거니? 라는 문장이 됩니다. Will you go to? Will you go to? If I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 파티에 간다면 너도 갈래? If I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 자,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만일 내일 비가 오면요, 우린 소풍을 취소할 거예요. 자,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주어를 it로 했었죠? It's sunny today 하면 오늘 날씨가 화창해요. It's windy today. 오늘 날씨가 바람이 부네요. 라고 한다든지. 자, 그래서 비가 오다도 it rains. It rain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tomorrow. If it rains tomorrow. 그죠? 자, tomorrow는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이면 틀림이 없는데 내일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조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말할 때 시제는 미래가 아닌 미래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현재형으로 맞춘다는 거. If it rains,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f it rains tomorrow, 그러나 그 뒤에 나올 말은 이제 정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해야만 할 겁니다. We'll have to. We will have to cancel. 우리가 취소해야 할 겁니다. The picnic. 그 소풍을. 자, 이어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we'll have to cancel the picnic. 한 번 더. If it rains tomorrow, we'll have to cancel the picnic. 자, 이건 어떨까요? 너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버스를 놓치게 될 거야. 서두르다. Hurry. Hurry, 이 단어 참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죠. Hurry up까지 보통 붙이잖아요. 자, 많이 서둘러라 그 강조할 적에 hurry up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hurry까지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현재형으로 if you don't hurry, if you don't hurry, 너는 버스를 놓치게 될 것이다. You will miss the bus. You will miss the bus. 이건 확실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 if로 시작하는 이 문장만큼은 현재 시제로 합니다. 만일 내가 파티에 간다면 너도 갈 거니? If I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o? 만일 내일 비가 오면요, 우린 소풍을 취소해야 할 거예요. If it rains tomorrow, we'll have to cancel the picnic. 자,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Bye-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여러분, welcome back to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 엽서를 파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엽서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파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엽서에 쓰여져 있는 문구들을 저는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좋은 표현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네가 그리워 라는 거죠. 나 혼자 이렇게 좋은데 와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네가 여기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튼튼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이렇게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 가정법 변형의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네가 여기 지금 나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말은 네가 지금 여기 나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속상해 라는 부분을 영어로 굳이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안타까움과 서운함과 속상함을 담고 담아서 간단하게 네가 정말 여기 나와 함께 있기를 나는 참 바래.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라는 뜻으로 I wish,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예요. Wish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라는 노래가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이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원합니다. 라고 할 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We wish you a very happy birthday 아주 행복한 생일을 맞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Wish, W-I-S-H란 말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더 담은 듯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Wish. 그래서 왜 백설공주 만화 영화 옛날에 나온 거 보면은요. 백설공주가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뭐 왕자님을 만나고 싶어, 뭐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우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 이름이 Wishing Well. Wishing well 이거든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뭐 우물이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wish를 한번 써서요. I wish 다음에 네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기를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때 I wish you are here with me. I wish you are here with me 라고 할 것 같죠? 나는 정말 간절히 바래요. I wish. 그 다음에 바라는 내용. You are here with me. 네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기를.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문장에 들어가서 You are here가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선 You were here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학교 다니실 적에 이 문법을 배우실 적에는 I wish 다음에는 you 플러스 뭐 대과거 뭐 한다든지 had 플러스 pp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열심히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수학 공식인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자, 그것보다도 뭐 그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이런 예문 하나를 통째로 외워두시면 아, 이게 그런 원칙이 적용된 거지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예문 중심으로. 그래서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I wish you were here with me를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입에 딱 붙게 되면은 아, 이게 I wish 그다음에 you 다음에 동사를 하나 시제를 뒤로 물러선 were가 된 거고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좀 더 수월하게 영어 문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그래서 그 그림 엽서에는 I wish you were here. I wish you were here. 까지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외여행 가시게 되면 한번 그림 엽서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뭐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할 때 이렇게 주어 그리고 wish로 이어서 말하게 되고 이때 가정법 현재 시제의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의 비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 이거예요. I wish you were, I wish she were, I wish he wer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말은 결국 I am sorry that you are not here with me now. 이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또 문장을 응용해 볼게요. 누가 예를 들어서 혹시 그 김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라고 할 때 몰라요. I don't know.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나도 그걸 알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모르니까 나도 답답해요 라는 뜻으로 I wish I knew. I wish I knew 라고 말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 말은 I am sorry that I don't know where Mr. Kim is now. 이 말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I wish I knew. I wish I knew. 나도 알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실은 모른다. 이 말이 됩니다. knew 과거형이거든요. 지금 알지 못하는 건 현재지만 그러나 이런 문장을 만들 적에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선 new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거.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뭐뭐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고 안타까워요 라고 말할 땐 이렇게 주어 그리고 wish로 시작해보세요. 네가 여기 지금 나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어떠세요? 많이 말씀해 보실 만하죠? I'll see you next time.

表的。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안다, 모른다 라는 말. 일단 뭐뭐가 아닙니다. 뭐뭐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만들 때에는 don't 혹은 doesn't 이런 말을 꼭 필요로 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렇게 not, not 라고 하는 이 작지만 아주 힘센 단어가 굳이 쓰이지 않아도 뭐뭐이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문법 지식을 동원해서 만들자면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난 몰라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about it를 이어서 I don't know about it 라고 말해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갈고 닦아서 아무것도 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렇게 anything 이란 말은 그 어떤 것도 라는 뜻으로 곧잘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모른다, 그 어떤 것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을 만드는 not라는 것이 문장의 어딘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I don't know, do not은 짧게 축약을 해서 don't로 만들 수 있으니까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렇다면 not anything 이것도 또 하나로 뭉뚱그려서 nothing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nothing 흔히 nothing이라고도 우리 글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자 발음할 땐 나 입을 크게 벌리고 나 그 다음에 혀 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살짝 댔다가 떼듯이 하면서 th 이 발음을 만듭니다. nothing, nothing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게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nothing이란 단어가 쓰이게 되면 굳이 또 not라는 단어를 어딘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I know를 그대로 쓰고 nothing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I know nothing about it. I know nothing about it 이렇게 말이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any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혹은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부정문에서 주로 이 not와 연결이 되어서 not anybody, not anything, not anymore 등등의 형태로 잘 쓸 수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I do not have anything. I do not have anything. 이것도 짧게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이란 노래도 있거든요. 자, I have noth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I do not know anybody. I do not know anybody. Anybody나 anyone 다 같은 뜻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그러나 강하게 I know nobody. I know nobody.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not anything 합쳐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부정문을 만들 때 쓸모있는 게 바로 이 nothing이 되는 거고요. not anybody를 합쳤을 적엔 nobody 혹은 no on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답니다.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또는 조금 더 짧게 I know nothing about it. I know nothing about it.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이번에는요, 뭐뭐를 해서 뭐뭐 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때 필요한 뼈대를 세워 볼게요.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기뻐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 am glad to meet you in person. 아, 이렇게 말하는 거 나 많이 들어봤어요 싶으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어의 뼈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말 먼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해석, 이라기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장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뼈대를 세워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문장은요, 나는 기뻐요 라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I'm glad, I'm glad, 혹은 I'm happy, I'm happy,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라는 연결고리로 to 부정사를 또 쓰게 되는데, to 부정사는 to와 동사가 이어진 형태라고 했었죠? 만나게 되어서 라는 뜻으로 to meet, to meet로 이어지면 됩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to meet you, to meet you, 빠르게 발음하면 to meet you 이렇게 됩니다. 직접 이라는 거 한마디만 더 붙여볼까요? In person, in person. 자, 어떤 경우에도 in person만 붙이게 되면 직접, 실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happy, 뭐 glad, 혹은 영광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의 honored 같은 말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써서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식의 문장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심이 되다, relieved. I am relieved to hear that. 이렇게 말하면 난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안심이 돼요. 이런 말이 되거든요. 또 긴장을 하는 상태, nervous. N-E-R-V-O-U-S. I am nervous. 그 다음에 to meet you 하면은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긴장이 돼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I am glad, 일단 기뻐요. I am happy,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 다음에 to 뭐뭐뭐, 뭐뭘 하게 되어서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리뷰 타임.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I am glad to meet you in person.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0: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잉글리시 썸머 스페셜.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unday the 19th of July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Well, if there's ever a good time to gasp for a brew, that would be today, especially after enduring sizzling conditions we had this past week. So let's settle in and enjoy our weekly review show with your favourite hot drink. Let me tell you what's coming up today.
1: 모닝 스페셜의 주말 프로그램은 주중에 방송됐던 내용 중 주요 자료를 선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됐던 EDM 패키지를 음악과 함께 복습해 보실 수 있고요. 2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욕타임스 기사 코너,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2: Yeah.
0: 자, 그럼 먼저 월요일에 방송됐던 idiom package 만나볼게요. Let's listen to the first idiom of the week. 이번 idiom은 to sweat like a sinner in church입니다. 정말 땀을 많이 흘린다. 비 오듯이 땀을 흘린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상황극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날씨와 관련된 표현이 좀 이번 주에 많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셰인쌤은 배달을 하는 배달기사고요. 저는 빵집 주인입니다. 근데 지금 셰인쌤이 저에게 오는 택배들을 배달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Sweat like a sinner in church.

0: talk about it. The sweltering days, I guess it's a little different. Like in the US and Canada, they say that the almanac, they actually say the dog days is the 40-day period from July 3rd to August 11th. So there's actually a set date. And that's when usually that's like in the middle of summer vacation season. And they describe the weather during that time as being very sticky, muggy. Three shirt day, so you have to change your shirt three times just by walking outside. But in the UK, it's I guess it's a little less commonly used there. But they still complain about the stifling heat and describe the weather as baking and scorching. And in Australia, their dog days actually is not in July or August because that's in the middle of winter. So they I guess they wouldn't even use the term, but they refer to really hot days as a scorcher or say the weather is stinking hot.
1: 아하, 그래요.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Dog Days, 그러면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Dog Days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알아는 듣습니다.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노출되어 있으니까. 호주라든지 이런 남반구 국가들은 아예 요 7월, 8월 달이 덥지가 않고 추우니까
0: Winter,
1: yes. 네, 그래서 아예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면은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는 이제 이번에 복날이 오늘 7월 15일이 초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5일이고 그다음에 8월 14일이 말복이거든요. 미국의 Dog Days랑 또 살짝 어긋나긴 해요.
0: Yeah, a little different.
1: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비슷한 표현 또 있을까요? 그냥 아까 말했던 표현들?
0: Yeah, well,
1: Scorcher.
0: yeah, scorch. You could just say that it's the height of summer or the dead of summer. That means like you're
1: 좋아요.
0: in the middle of summer.
1: 그래서 우리 복날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0: Yeah.
1: 같아요. The book days, they signify or they show the height of summer, the dead of summer.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0: Yep.
1: 자, 이번 idiom은 the dog days of summer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His Thursday's idiom. 이번 idiom은 stinker of a day, 찜통더위 같은 날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상황은 뭐냐면 제이슨 선생님은 약사예요, pharmacist.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온 여성입니다. 네, 좀 몸이 안 좋아요. 한참 볼일을 보던 중에 좀 더위를 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제이슨 약사님의 약국으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둘다 싱글입니다. 그래가지고 뿌잉 사랑에 빠지는 요런 상황이에요. 약간 썸을 타는 그런 상황을 플러팅도 좀 하고요.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stinker of a day. Hello? Anybody?
2: I'll be there in a moment. Hello there. How may I help you today?
1: Oh, wow, he's so cute. I mean, oh, wow. Hi there. I was running some errands, then I started feeling a bit dizzy and lighthearted.
2: I see. Sit right here on this stool. Oh, you look a bit pale, but glowing. I mean, in a good way. I mean, let me get you some water.
1: Oh my goodness. Oh, thanks. Do I look like an absolute fright? My hair must be a total bush right now.
2: No, not at all. You look great. I'm Jason, by the way. But tell me how you're feeling. Are you experiencing...

Moving on, this is Friday's idiom. 이번 idiom은 it's a real scorcher인데요. 정말 덥다, 찜통더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상황은 저희가 커플이고 지금 출근 준비 중입니다. Let's have a listen.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 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시인님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시간을 책을 읽고

0: 식빵을 찾고
1: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2: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3: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Sunday, the 19th of July, and I'm your host, Chesu Jin. Ibu에는 네,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this song. It's Tina Turner, The Best.